독일에서의 전체주의, 누구?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들은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특정 계층을 혐오하는 형태로 권력을 얻어갔어요. 군사력을 확보했어요. 그럼 이 확보된 걸뭐 실험도 해보고 써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딱 여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파냐 내전에 본인들의 전투력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괜찮네? 라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7년도에 삼국방공협정. 삼국방공협정은 누구누구누구가 맺은 것이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맺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국방공협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1937년도에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자, 보세요. 독일이 국제연맹 탈퇴 33년. 일본은 언제 탈퇴했을까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독일이랑 같은 해인 33년도에 일본도 탈퇴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37년도에 이탈리아가 탈퇴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39년도에 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수데텐 지방을 요구해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이렇게 있다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체코슬로바키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조금 애매하게 다 독일어권이야. 그러니까 독일이 야 이거 물땅이야 라고 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미 38년 초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데텐 체코슬로바키아에 수데텐 지방을 요구했었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뮌헨 회담이라는 회담을 해요. 그래서 알았어. 야 그래 그동안 너네 많이 힘들었지. 알았어. 뭐 영국이랑 프랑스 땅은 아니니까 이거 니네 땅 해? 라고 선언해 줘버려요. 그런데 히틀러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을 해요. 선생님 이게 왜 여기 체코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인정해 줘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영국의 총리가 체임벌린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나 잘했지? 내가 세계 평화를 지켰어! 라고 하면서 이 뮌헨 회담에 서명했던 것을 공항에 내리면서 막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나는 세계 평화를 지킨, 뭐, 세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야. 이런 의미에서 했겠지만, 후대 사람들은 가장 멍청한 회담이었다. 가장 멍청한 협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걸 해준다고 이 전체주의 야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확장하려고 했던 히틀러의 본질을 잃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1년 뒤에, 이 독일이 단치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폴란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폴란드도 펄쩍 뛰죠. 이거 내 땅인데 왜 니네가 요구해? 라고 하자. 아이씨, 우리 그럼 한번 싸울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영국과 프랑스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때는 안 돼요. 야, 이걸로 끝이었어. 안 돼. 아, 그래? 잠깐만.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독일이 싸울 때 서부전선이랑 동부전선이랑 놓고 싸우고 힘들었잖아. 그러면 여기 이쪽에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동부전선에서는 안 하고 여기 한쪽에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국과 프랑스하고만 싸우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시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고요. 소련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맺었던 게 이른바 독소불가침 조약입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여기 가운데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 란드란드, 폴란드. 폴란드를 우리 딱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너랑 나랑 하자. 라고 했던 게 이른바 독소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라고 했던 게 이른바 독소불가침 조약이에요. 이게 1939년 8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쟁이 시작되니 우린 그것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1939년의 일입니다. 39년 8월에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9월에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9년에 이탈리아는 뭐 알바니아를 침공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침공했던 건 알바니아보다는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에티오피아가 더 많이 나옵니다. 35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독일은 불과 한 달여 만에 폴란드를 다 장악합니다. 예, 이쪽은 독일, 저쪽은 소련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과정이 더 중요하죠. 38년도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체코의 수데텐을 요구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 뮌헨 회담에 의해서 인정해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폴란드의 회랑, 이걸 단치지방이라고도 합니다. 회랑을 요구하게 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지원해 줄 것을 하게 되자

1939년 8월에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9월 달에 폴란드 침공을 시작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보시면 원래 독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다 독일 거였는데 여기가 체코슬로바키아였거든요. 이 땅을 다 인정해 줘버린 거야, 그냥. 이게 뮌헨 회담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폴란드인데 여기가 단체지방, 회랑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독일인데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야, 우리 땅인데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요 땅만 줘라고 하니까 싫어! 라고 하게 되죠. 그러자 반땅 나눠서 야, 폴란드를 요쪽은 독일이, 요쪽은 소련이 갖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독소불가침 조약을 8월에 맺고요. 그리고 요게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돼버려요. 폴란드를 양분하죠. 요쪽은 독일, 요쪽은 소련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선 한 반년 가까이 더 이상 확전하지 않고 쉬어요. 그런 상태에서 1940년 봄이 되면서, 4월경이 되면서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요쪽이 네덜란드, 벨기에거든요. 여기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 폴란드, 프랑스의 북부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독일의 말을 듣는 일종의 정부를 세워요. 그 정부를 우리는 무슨 정부라고 합니까? BC 정부, 내지는 BC 괴뢰 정부, 꼭두각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이 프랑스인들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게 더 중요해요. 보세요. 1940년 6월만 하더라도 거의 전 유럽이 독일 하에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뭐 소련이랑 양분하는 상태였었어요. 이때 독일은 영국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영국이 이때 본인들의 공군력으로 이걸 다 막아냅니다. 그렇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침범할 땅이 없네? 스탈린, 너 맞자 하면서 공격해버려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독소불가침 조약이 있었잖아요. 히틀러가 뭐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1941년이 되면서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상당 부분의 소련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것을 막는 와중에 나왔던 그 전투가 이른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되겠고요. 예, 그거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1939년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요. 40년이 되면서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부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른바 드골 등이, 드골 사람 이름입니다. 드골이 영국에 건너가서 일종의 독립운동을 계속 주도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전부 다 통칭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하고요. 1941년이 되면서 영국과 미국이, 야,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날 텐데 이거 끝나게 되면 진짜 다시는 더 이상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 무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정말로 평화적인 방법 한번 만들자. 그 기관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요. 이걸 이른바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고요. 이 대서양 헌장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기관이 유엔이에요. 국제연합. 네.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이 이때 수립되었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1941년이 되면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41년부터 45년까지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제 필기노트에 있는 겁니다. 연표노트가 아니라 독일이 1941년도에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하죠?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고요. 42년 말에서 43년 초까지 스탈린그라드 전투,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약 2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져요. 피해자는 소련이 훨씬 많았는데 어쨌든 독일이 여기를 최종적으로 탈환하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요거 연표로 진짜 많이 나고요. 1944년이 되면서 자, 4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파리라든가 프랑스 대부분의 땅이 누구의 수중에 있었습니까? 독일의 수중에 있었죠.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상륙작전이 벌어지는데, 프랑스 북부 지역이었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1944년입니다. 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로부터 두달 뒤인 44년 8월에 파리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니른베르크 군사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 지도. 자, 독일 입장에서는 폴란드 침공. 그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물론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기 전에 41년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죠. 그리고 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파리 해방이 이루어졌었고, 이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3년 9월에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은 45년 5월에 항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넘어오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 내용,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었고, 39년 9월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시 정부가 들어섰고, 드골의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41년에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이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대서양 헌장이 있었고, 42년도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회담은 세 개가 나옵니다. 카이람, 카이로, 얄타, 포츠담입니다. 카이로는 43년에. 그리고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요.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얄타 회담이 45년 2월에 있었고, 포츠담 회담이 45년 7월에 있었거든요.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독일의 항복이에요. 독일의 항복이 언제다? 45년 5월이거든요.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45년 10월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 쭉 이어졌다라는 것도 꼭꼭꼭 지도와 함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여러분 정말로 사건도 많고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5년입니다. 1915년이면 역시 1차 세계대전 중이죠. 이때 중국에서는 신청연동을 발행하는 신문화운동 등이 있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는 영국과 친분 관계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과 프랑스 대 독일이랑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렇게 이제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동맹 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지금 독일이 붙고 있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선 독일에게 독일과 싸워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편으로 지구 반대편이었던 유럽까지 가긴 너무 멀어. 그래서 아시아 지역, 내지는 중국 주변에 있었던 독일 지역을 봤더니 어디가 있었냐면 칭따오 지방, 청도 지방. 이 산둥반도에 있었던 칭따오 지방이 독일이 영향력 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침공했던 것이에요. 근데 침공을 딱 보니까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칭따오 다 장악한 다음에 점점 올라가요. 베이징 주변까지 왔는데 당시에 그래서 베이징 정부, 중국 정부랑 협상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요 21개조 요구예요. 산둥반도에 대한 지배권, 주도권 다 우리가 갖고 온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이제 당시 중국 쪽에서 이걸 다 받아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고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났습니다. 1918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와중에 이것이 잘 받아들여 막그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승인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것이 5·4 운동입니다. 그렇고요.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었고, 24년도에는 1차 국공합작,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연대한 것입니다. 합작한 것이에요. 1924년부터 27년까지의 일이다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1차 국공합작의 주역이었던 순원이 사망하고요. 이때 순원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제스, 장제스. 군인 출신이었던 장제스는 공산당과 연대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한 와중에 북벌을 단행합니다. 당시에 중국의 여러 군벌 세력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서 북벌을 단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산당도 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 언제서 언제? 1924년부터 27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북벌을

국보를 완성했던 게 28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주 지역을 공략했던 게 1931년이에요. 만주 사변. 그리고 32년도에 일본에서 뭐 5.15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었는데 요게 세계사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요거부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1933년이 되면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게 독일이랑 같은 해예요. 국제연맹 탈퇴. 독일과 일본이 1933년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장정은 장제스인 중국의 국민당이 중국의 공산당을 공격하게 되자 중국의 공산당이 전 중국을 삥 한 바퀴 돌았던 사건이 이 대장정인데 1934년에 시작해서 35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했지만 뭐 나머지 있던 세력들이 36년까지 되면서 계속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34년이 중요해요. 이제 대장정에 시작했던 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좀 대립하고 있던 와중에 1936년에 시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안 사건이 뭐죠, 여러분? 시안 사건? 시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의 핵심은 그 장시에 시안 지역에 장쉐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장제스의 부하거든요. 아, 그런데 장제스는 야, 빨리 그 지역에 있었던 공산당 빨리 토벌해 라고 하는데 장쉐랑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이 우리 중국을 이렇게 넘보고 있는데 아, 우리가 지금 같은 중국인끼리 여기서 싸워서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부하격이었었던 장쉐랑이 감금했던 사건이 시안 사건이에요. 당신이 일본과 대항한다라는 약속만 하면 나는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그 뒤에 장제스는 이 사건이 그 너무 좀 본인 입장에서는 가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장쉐랑을 죽기 전까지 계속 끌고 다닙니다. 같은 영업도 엄청나게 시켰고. 그리고 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이 이제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서 요 두 사건, 시안 사건. 이 시안 사건도 1936년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납니다. 2차 국공합작은 시안사건과 중일전쟁의 결과입니다. 2차 국공합작은 1937년부터 45년까지 두 번째로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연대했던 사건이고요. 이 중일전쟁 당시에 난징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난징대학살 제가 지난 겨울에 그 겨울방학 때 난징대학살 그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아 정말 한 번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래서 이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가게 되면요 어딜 가나 30만이라는 숫자가 여기 곳곳에 있어요. 이 당시에 중국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3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차원으로 어딜 가도 30만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41년도에 일본이 미국의 기지가 있었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 45년까지였습니다. 이 진주만 공습 내지는 진주만 기습 다음에 있었던 게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이 미드웨이 해전이 정말로 이 태평양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미국과 일본이 붙어서 미국이 이긴 전투였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전력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유리했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 전기가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원자폭탄을 두 방 맞게 되면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평양 전쟁의 전개 보시면 자 일단은 만주 공략했던 게 1931년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32년도에 만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으로 대표되는 난징대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41년도에 진주만 기습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일본은 45년 8월에 본인들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자, 또 하나 이제는 동양 서양 말고 좀 다른 각도에서 각국사 관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서 뭐 일어난

다른 사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 보자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세인 맥마흔 선언 내지는 서한과 벨푸어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후세인 맥마흔 선언. 이 당시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게 됐냐? 영국 대 프랑스 대 독일 대 오스만 제국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아무리 예전 16세기보다는 약해졌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땅을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전체가 오스만이라면 상당 부분의 이 아랍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에 다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계략을 펼친 것이에요. 자, 이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한쪽으로는 야 이거 유대 땅 만들어줄게. 그다음에 여기 야 오스만 제국은 튀르크계인데 아랍 너네는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오스만 제국에 저항해. 그러면 여기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라고 한쪽에서는 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기 로스차일드가로 대표되는 유대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야 너네 지금 2000년 넘게 떠돌아 다니고 있지? 여기 땅에 유대 국가 만들어줄게. 라고 영국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세인 맥마흔 선언이에요. 후세인 맥마흔 선언은 이거 어떤 국가 만들어줄게? 여기에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빨리 아랍인들이요 오스만 제국한테 저항하세요. 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왜? 본인들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벨포 선언은 뭡니까? 이거 유대 국가 만들어줄게. 유대인들의 나라 만들어줄게. 팔레스타인에. 너네 지금 계속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 언제까지 떠돌 거야? 니네 국가 만들어야지. 빨리 돈 지원해줘.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벨포 선언입니다. 선생님은 땅은 하나인데 두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문제가 꼬이게 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여러 땅들을 영국과 프랑스 등등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서 뭐약그 나름 협상을 맺었던 게 사이크스피코 협정이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대표해서 싸웠던 게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인도야, 인도야. 우리가 수백 년 너네 좀 괴롭혔지만, 우리도 잘못한 거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우리 힘들 때 이렇게 좀 도와주면, 너네도 독립시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영국은 인도를 더 강경지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놀러법입니다. 뭐, 로렛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이 놀러법의 폐지를 두고, 뭐, 간디라든가 네루 같은 사람들이 저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22년엔 영국으로부터 이집트가 독립하게 되었었고요. 23년에는 여기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 여러 분열과 함께 터키 공화국, 당시엔 터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 표기가 튀르키예로 돼 있죠. 예, 튀르키예 공화국이 등장했고 이 튀르키예 공화국 세울 때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스타파 케만, 아타튀르크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그래서 튀르키예 여행 갔다가 여러분 무스타파 케말 비판했다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천연 교과서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 뭐 이런 거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독립동맹 뭐 네루라는 사람이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하기도 했었고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베트남 공산당 창단을 하기도 했었고 인도에서는 소금 행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간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엄청난 소금세 이런 것을 붙이려고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지 뭐. 그러니까 저항의 하나의 방편으로 해안가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른바 소금 행진이에요. 간디가 누구한테 저항했던 일종의 움직임입니까? 영국한테 저항했던 것이죠. 그 결과 1935년 신인도 통치법, 이 신인도 통치법으로 인해서 영국이 인도에게 자치를 허용해 주었던 것이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영국이 인도한테 독립했던 건 언제입니까? 1947년이 되면서 독립을 합니다. 누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이 1947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런과 관련돼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요 관련돼 있는 내용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요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진짜 연표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 선후관계나 이런 거 문제 하나씩 한번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에다가 아시아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21년 수능 문제입니다. 아, 제가 참 아끼는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밑줄 친 기억 기간 동안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타이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타이가 지금이 어디죠? 태국이죠? 가운데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는 많은 일본 군들이 출몰하고 있대요. 아, 타이와 중국 남부 일대에 누가 들어오고 있답니까? 일본군이 들어오고 있다네요. 요건 언제일까요?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1940년을 전후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건 적어도 1930년대 말, 40년대 초, 요 정도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위협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요렇게 있고 쭉 내려다보면 이게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말레이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타이죠. 태국. 그다음에 이게 중국의 남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인도차이나 반도 아닙니까? 인도차이나 반도는 어떤 나라들을 뜻하죠? 세 나라를 뜻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뜻하죠. 그렇죠? 좀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략 요 지역에 이제 누가 들어오고 있답니까? 일본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수도가 점령돼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랑스랑스? 프랑스죠? 그러면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죠? 파리 아닙니까? 파리가 점령됐었나요? 누구한테? 독일한테 됐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40년부터 44년 파리 해방까지 독일에게, 프랑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었잖아요. 조금 더 봅시다. 되어 불안감이 고조되었지만 때마침 본국의 남부 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BC 정부죠. 독일 말을 듣는 일종의 꼬뚜각시 정부. 기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일본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일본군이 오게 됐을 때 어쨌든 정부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이유 좀 얘기 좀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간은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었던 기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 1940년부터 41년까지 찾으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미국 대통령. 포츠담 회담 언제 있었죠? 1945년 7월에 있었습니다. 해당 안 되고요. 독일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는 영국 총리. 자, 독일과 영국이 선전포고를 했던 건 1939년의 일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영국의 저항 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드골은 이 파리가 함락되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서요? 예, 영국으로 넘어가서 40년 내내, 40년대, 1940년대 계속적인 저항 운동, 이른바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죠. 요거는 1940년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발표하는 독일의 총통. 이 총통이 히틀러입니다. 언제죠? 1938년의 일이고요. 덴마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는 독일군 장교. 1940년인데, 선생님! 여기도 1940이고, 여기도 1940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릴 때 기억나세요? 독일이 침공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폴란드고요. 1939년도에. 그리고 40년도에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침공한 다음에 어디 들어와요? 파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서는 같은 40년이지만 요 파리가 독일에 점령되었던 요 기간 이전의 상황이 5번 선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닌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상당히 디테일한 문제였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요런 류의 문제. 아, 왜 제가 이 문제를 좋아하냐? 동남아시아에 있던 국가 상황에다가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파리의 상황을 같이 맞물려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지를 구성했던 상당히 고급 문제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22년 9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그전 문제보단 상대적으로는 좀 쉽죠. 범위가 좀 넓거든요. 가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의 선상

회담 모습이고, 당시 유럽의 평화는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주장하여서 집권한 가의 강제적 영토 병합. 이게 누굽니까? 히틀러의 나치당이겠죠? 나치당은 언제부터 언제? 193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이니까 여기 해당되죠. 소련이 포츠담 회담에 참가하였다? 포츠담 회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이것도 1945년이라며. 45년인데, 나치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5월에 끝나요. 왜? 독일이 그때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포츠담 회담은 45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치당 집권 시기에 들어가지 않죠. 이게 정답이에요. 나머진 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 독일 등이 방공 협정을 체결했던 게 1937년.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다? 1935년. 들어가죠? 프랑스 남부에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0년.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선지를 얘기할 때 독일의 항복이 먼저냐, 포츠담 회담이 먼저냐, 요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요 디테일한 문제였고요. 22년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기억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래요. 봤더니, 어제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했대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항복이 언제라고 했죠? 1943년. 그럼 지난 2년은 1941년부터 43년까지죠.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1938년 초의 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겠죠. 미드웨이 해전 1942년의 일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1942년이라는 그 작은 숫자를 여기 안에 넣습니다.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던 건 1939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도 193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테일한 시기에는 안 들어오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작년 6모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봤더니 요건 1차 세계대전이냐 2차 세계대전이냐 그것만 찾았으면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제 출제진이 1차로 헷갈려라라고 해서 낸 선지가 요거예요. 아, 지문이 독일군이 사라예보를 측면에서 지원했대요. 그리고 요 발칸반도의 문제 봤더니 몬테네그로를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시켰고 독일군의 지원 속에 영국, 그리스 연합군을 몰아냈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 아닙니까? 자, 크레타 섬에 독일군이 지원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국과 그리스의 연합군을 몰아냈다. 독일군이 영국 지원해줘서 영국과 그리스의 연합군을 몰아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그 내용이겠습니까? 영어 당연히 이탈리아. 이탈리아랑 독일이 연대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그리스군에 패전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가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건 사라예보를 점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라는 내용이지 사라예보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군이 어디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탈리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 협상국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지원으로 이탈리아군이 2차 세계대전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2차 세계대전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데냐 왕국이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을 무슨 사르데냐 왕국이 일으킵니까? 이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빈 체제가 붕괴되는 배경, 이것은 1848년도에 프랑스의 2월혁명이고요. BC 정부가 수립되는 원인이 되었다. 요게 정답이겠죠. BC 정부 수립.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던 것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작년 수능 문제. 아, 이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래요.
가는 북아프리카

0: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대요. 가이의 군대는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벵가지, 홈스 등 여러 도시를 장악했고요. 이에 몇 해 전 입헌 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 소속. 청년 튀르크당은 언제 있었죠? 혁명이 1908년도에 있었고 몇 해 전이라니까 이게 대략 1910년대 전후 같네요. 현지 부족과 함께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 가는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 등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였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이탈리아예요. 선생님 근거는요? 트리폴리밖에 없습니다. 트리폴리는 그해 9월 모평에도 나왔었고요. 이에 요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트리폴리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리비아의 대표적인 도시라고요. 그러면 리비아를 식민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입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려웠어요, 이 문제. 이탈리아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쉬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번,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러시아고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던 건 독일.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영국. 필리핀을 두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것은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가. 근데 이 트리폴리와 관련돼서는 그해 구모에도 선지로, 다른 문제 선지로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도 트리폴리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그러한 평가원 문제의 예, 그런 좀 흐름을 파악했으면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주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이번 강 잘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딱 한 강 남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잘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강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약점 공략 1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약점 공략 빈칸 추론 강의잖아요. 이 약점 공략이라는 강의, 여러분의 약한 지점이 빈칸이라는 걸 알고 다들 이 1강의 문을 열으셨을 겁니다. 거기부터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도 모르고 문제만 막 드립 다 풀고 막 100문제, 200문제 풀어도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오신 것 자체가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내가 채워드릴 거거든요. 7강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서 그 절반의 성공까지 채워서 끝까지 가시면서 이 약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는 진짜 약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빈칸이 최애 유형이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진짜 빈칸이 최애 유형이 되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1강이니만큼 우리 1강의 제목이 뭐야? 추론 빈칸의 정체잖아. 그치? 일단은 빈칸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는 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그래, 일단 수능에서 4문제 나오는 거 알겠고 2.2문제에 3.2문제, 그래서 총 뭐 10점 배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점인 것도 알겠어. 그런데 빈칸이 과연 어디에 뚫리고 정답은 어떻게 도출하며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그냥 또 문제만 풀게 되고 성적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빈칸의 정체란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히고 갈 겁니다. 오늘 이 1강에서 밝히는 빈칸의 정체 에 대한 내용이 끝까지 7강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7강을 완강한 다음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일단 이 빈칸의 정체 첫 번째. 자, 글이 길지만 선생님이 같이 읽어드리면서 한번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일단 빈칸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글의 핵심적인 내용, 주제문이나 주요 세부 내용,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죠. 핵심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핵심적인 내용. 결국에는 주제나 주요 세부 내용도 일단 너가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평가 요소가 일단은 핵심 내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자,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과 원리는 뭐가 있냐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아, 어려운데도 빠르는 이 속도를 일단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일단 정해진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으면서 지문의 중심 소재 및 주제문. 결국엔 뭐랑 같은 말이야?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느냐가 결국 중요하단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시나 중심 내용 파악이구나. 결국에는 빈칸 추론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빈칸 추론의 문항의 빈칸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문의 중심적인 내용 또는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정보와 관련이 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빈칸에 들어간 정답이 중심 내용 또는 중심 내용과 관련 있는 세부 정보여야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따 말해주겠지만 이거 내가 쓴게 아니거든? 선생님이 지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학습 안내.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보시면, 자, 글을 읽어 나가면서 빈칸의 단서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해라. 단서와 근거가 표시할 만큼 어떤 뜻이야? 있다란 뜻이야. 지문 안에는 단서와 근거가 되는 부분을 표시할 만큼 그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해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선생님이 1, 2, 3번을 그냥 너네한테 강의하려고 쓴게 아니고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평가원. 결국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 2027학년도 수능 학습 방법 안내에서 오피셜하게 이렇게 써놓은 문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평가자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놨으니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왜곡 없이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대로 공부를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7강까지의 강의는 요 1, 2, 3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어디까지 훈련시킬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중심 내용 파악하는 이 독해력 자체를 늘리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서. 를 통해서 추론한 연습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되었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약해 보자면 요런 거네. 빈칸 추론이라는 말 자체, 이 유형 자체에서 빈칸에는 방금 읽은 걸 요약해 보자면 뭐가 들어간다? 지문의 주제를 완성하는 그한 조각이 빈칸이다. 아까 중심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즉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한 조각을 여러분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강의 제목이 추론 아니겠어? 이 추론이란 말이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한테 추론이라고 추론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추론의 사전적인 의미에 빈칸 유형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추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아는 것으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여기선 뭘까? 빈칸이 뚫리지 않은 부분. 이 이미 아는 부분이겠지. 그럼 아직 모르는 것이 여기가 뭐야? 이게 빈칸입니다. 그러면 빈칸 추론이라고 함은 빈칸의 정답을 어떻게 여러분이 찾아야 돼? 이미 아는 것을 잘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뭘 도출해야 돼? 중심 내용을 도출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아, 그러면 빈칸엔 뭐가 들어간다? 메인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한 조각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건 뭐다? 이미 아는 걸로부터 모르는 걸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의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다? 반드시 빈칸이 아닌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됐어? 빈칸 추론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 자체를 잘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스킬로만 푸시면 안 되는 게 독해력 자체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글을 잘 읽으시면서 쌤이랑 메인 아이디어 찾는 훈련까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실전 알고리즘. 그러면 1강이니만큼 빈칸을 시험장에서 풀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도 오늘 문제를 풀때 7강까지도 계속 이 알고리즘을 반복할 겁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알고리즘이에요. 일단 빈칸의 타겟을 설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빈칸이 꺼져 있을 거잖아? 그럼 빈칸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정보를 묻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럼 빈칸 문장을 먼저 무조건 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든 아니면 나중에 읽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빈칸이 어떤 정보를 묻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타겟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읽고 빈칸이 있는 부분까지 쭉 읽어 내려가서 빈칸에 가서 타겟 설정하는 것도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빈칸이 어떤 정보를 묻고 있는가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타겟 설정했어. 그 다음에 핵심. 선생님한테 이제 독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재와 특성을 이원화해서 독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소재와 특성을 이원화하는 독해 선생님이 독해에서 계속 강조하는 도구거든요. 자, 소재라는 것은 무엇이? 결국에는 어떤 글이 있다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무엇입니다.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글을 쓴거 아니겠어? 어떠하다. 자,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이 작은 의미 단위가 없는 지문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지문에는 무엇이 어떠하다 있거든요.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글을 읽고 나서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무엇이 어떠하다를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이 무엇이 어떠하다가 근거가 돼서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무엇이 어떠하다를 찾았으면 이게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조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준할 거냐면, 근거를 기본으로, 이게 근거겠지. 무엇이 어떠하다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이 뭐였지?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을 도출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는 것을 잘 읽어야 빈칸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조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답으로 빵 쏘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선생님한테는 오늘 선생님과는 뭐할 거냐면 1강부터는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통으로 보는 거는 2강부터. 오늘은 짧은 토막 지문부터 보면서 아, 추론이라는 게 뭔지 감을 좀 살려드릴 거예요. 그냥 드립다 푸는 것이 아니다.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뭔가 원리로 푸는 것이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추론 연습 1번 갑니다. 선생님, 이제 강의할 때 여기 위에 보시면 별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별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도, 세 개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막 귀여운 척 하려고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지문의 난이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별이 하나 있는 거는 가장 낮은 난이도부터 세 가지, 세 개가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같이 보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일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셨겠죠? 한번 풀어보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갑니다. 자, 추론 연습 1번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토막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발췌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고3 계속 기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거든요. 2024학년도 고3 9월 31번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빈칸이 여기 뚫려 있네. 그럼 선생님이랑 뭐 하기로 했어? 빈칸 타겟을 먼저 잡아야겠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 자, with가 먼저 나오고 with all of these changes, these라고 했으니까 앞에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 이 모든 변화와 함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선생님 주어가 안 나오고 먼저 전치사구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 대가로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돼? 도치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동사였고 이 빈칸 자리 A, B of leisure 이 자리가 주어였던 거야. 됐어?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모든 변화와 함께를 강조한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앞에 있었을 거야.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무엇이 왔냐면요. leisure는 뭐야? 여가잖아, 여가. 우리 막 여가 생활하는 거잖아. 공부 말고 약간 공부하는 거 말고 여가생활 여러분 뭐 하시는 거 있잖아, 그쵸? 뭐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노래 같은 노래 듣는 거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여가에 이것이 등장했다. 그럼 선생님은 타겟 딱 잡았어요. 타겟은 뭐냐면 여가가 주인공이고 여가에 어떤 특성이 등장했는지 이러니까 이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어? 자,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가에 어떤 특성이 발생했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빈칸 타겟 볼게. 빈칸 타겟은 여과가 뭐가 됐는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써주지만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 쓰고 있습니다. 됐죠? 생각을 반드시 해주면서 아, 그럼 나한테 주인공은 여과겠구나. 여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갖고 추론하는 거야. 가봅니다. 자, as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했대. 더 그들의 스스로의 집을 소유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with more, 근데 그 집에는, 자, with가 이렇게 집을 설명해주면서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 다음에 아주 러블리한, 너무나 멋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yards, 마당이 바깥에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마당 있는 집, 그 다음에 안에는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 생겼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 as 한번 네모 쳐볼까? as의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속사 해석입니다. 선생님, 이제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거는

as는 뜻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고, 근데 변화와 함께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뭐뭐하다라는 건 변화잖아. 변화가 뒤에 동반될 때는 뭐뭐 함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가졌어. 집을 가지고 뭔가 공간이 넓어졌어. 마당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주절이겠죠? 그들의 recreation, recreation은 뭔가 휴식이라든지 여가를 뜻하는 거겠죠. 그들의 여가, 그다음에 뭐 leisure, 우리가 발견하려고 했던 여가 여기 나오네. 그들의 어떤 휴양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소재죠. 소재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들의 여가가, 자, 여가 시간이 was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점점점 centered around. 자, be centered around. 센터라는 것은 중앙이잖아. 그러면 be centered around는 중심으로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뭘 중심으로 하냐면 그들의 집을 중심으로 한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우리 뭐 찾고 있지? 여과의 특성 찾고 있는데 집을 중심으로 한대. 요게 특성입니다. 자, 이원화에서 생각하니까 글이 훨씬 들어오죠. 집을 중심으로 여과가 지금 진행되게 됐고, 그 다음에 뭐더 잘해봤자, 더 최대한으로 해봤자 이웃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안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지. 멀리 안 나간다. 왜냐? 내 집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집 안에서 하거나 많이 가봤자 그냥 동네에서.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여기서 너무 중요한 근거가 나왔다. 봐봐. 주요한 액티비티인데 어떤 액티비티냐면, 자, 이러한 home-based leisure, leisure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집을 기반으로 한, 이게 두 개로 또 나눠서 보였어야 돼. 리저를 뭐라고 설명했어? 집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됐어? 그럼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말은 여가가 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네. 좋게 어떻게 한다고? 이원화에서. 소재와 특성으로. 근데 우리 뭐 찾기로 했지? 여기 찾기로 했잖아. 타겟 여기로 정했잖아. 그쵸? 여가의 특성 찾기로 했잖아요.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여가가 뭐가 있냐면 one activity가 뭐야? was watching television. TV 보는 걸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요즘에 막 영화관 많이 안 가고 집에서 막 이렇게 TV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면은 이 뒤에 이 생략된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굳이 우리가 뭐 극장 안 가고 집에서 TV를 본다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에서 여가생활 할 정도로 집이라는 공간이 뭐가 되었다? 우리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요런 내용이네. 자, 그럼 결국에는 핵심 한번 볼까? 핵심은 어떻게 나온다? 소재와 특성으로 나온다. 소재는 여가고요. 특성은 개인의 집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뭐가? 여가가. 이원화에 생각하시고요. 그럼 빈칸 조준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대? 있는 찾은 그거 그대로. 근거가 뭐야? 집을 중심으로.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 요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빈칸에서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빈칸 볼게요. 일단 한 단어 빈칸이었네. 31번에는 한 단어 빈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해봤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단어. 그러면은 가장 집중심이랑 비슷한 말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운풀은 뭐냐면 딱 봐봐. 다운 아래로 뭔가 무너지는 거야. 이거 몰락 아니겠어? 몰락? 여가가 몰락된다고 말이 안 되지. Uniformity.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학교 갈때 유니폼 입잖아. 교복 입잖아. 교복은 왜 유니폼이야? 다 똑같은 옷을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니포머티가 뭐냐면 획일성입니다. 획일성. 다 똑같은 거. 획일화. 여가가 다 똑같아진다는 게 집중심이야? 아니지. 집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랑 여가가 같아진단 말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restoration 뭐야? 복구입니다. 복구. 복구라는 것은 무너졌다가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의미잖아. 근데 집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랑 복구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두 개가 선지싸움을 할 거야. 보세요. privatization은 이거 사유화 아닌가? 사유화? private 한게 뭐야? 공적인 거랑 반대의 개념 아니야? public 한 거랑 반대의 개념이지. 조금 더 써볼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적으로 누린다라는 거랑 같은 말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착각을 많이 하냐면 커스터마이제이션 여기가 어려워. 커스터마이제이션 언제 나와? 이거는 개인 맞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커스텀 막 카페 가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이미 이제 음료가 정해져 있어. 내 음료라는 메뉴가 그 레시피가 있는데 내가 약간 좀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 얼음 더 많이 넣어주세요. 뭐 휘핑크림 빼주세요. 이렇게 커스텀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왜 어렵냐면 4, 5번 둘다 개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됐어? 그러니까 빈칸이 한 단어 빈칸을 이런 지점을 노리거든요. 개인이라는 뭔가 비슷한 이 개념을 같이 가지면서 이 디테일적인 걸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되는데 개인 맞춤형이 지금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여가를 내가 좋게 조립한다, 맞추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적인 공간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인 겁니다. 자, 빈칸. 뭐가 어렵다? 똑같은 개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이렇게 혼란을 준다라는 거. 그치? 여기서 선생님이랑 이제 오답 분석하는 강의까지 선생님이 한 강으로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화가 정답이라는 거. 뭐가?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장 같은 말, 사유화가 정답이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풀 거야. 자, 빈칸 타겟팅하고 핵심 어떻게 찾는다? 소재와 특성으로 나눠서 찾겠다. 한번 가봅니다. 자, 이번엔 별두 개네요. 자, people still eat. 사람들은 여전히 먹습니다. 사람이 먹는 얘기를 하네요. 자, 사람 여전히 먹는데, 그러나 점점점 늘어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냐면, of food's value에서, 아, 음식의 가치가 점점점 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뭐에서 좀더 늘어난대. 자, component는 요소란 뜻이죠. 봐봐. 음식의 가치가 있겠지. 근데 음식의 가치 중에 조금 더 늘어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게 이제 뭐로서 결정되냐면, 이것의 이러한 측면에서 결정된다? 그럼 타겟 딱 잡혀야지. 자, 어떤 측면인데,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음식이겠지. 봐봐. 음식 가치에 늘어난 요소가 도대체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린 타겟을 뭘로 잡아야 돼? 음식. 지금 보시면, 가치가 무엇으로 점점점 정해지는가? 됐어? 이렇게 타겟을 딱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음식의 가치가 점점점 뭐에 의해서 determine 결정되는지를 찾는 거야. 그럼 음식을 가치 있게 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사람들은요, pay a premium. 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것은 웃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 됐어? 조금 더 돈을 더 낸다는 뜻이야. 자, 돈을 더 내는데 to eat exotic cuisine에서 뭔가 뭘 먹기 위해서, 자, 우리한테는 음식 가치가 중요했더니 음식이 소재인 건 확실해. 그런데 어떤 걸 먹는다? exotic한 건 뭡니까? 좀더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야.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데, 근데 그 음식은요, 어떤 걸 제공하냐면, interesting experience, 뭔가 즐거운 경험을 주고, 그다음에 all that, 자, all이 있으니까 대시 요렇게 퀴즈를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뭐돼 있어? 병렬돼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상징하냐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소재 그리고 특성까지 나왔거든요. 특성 뭐야? 이 음식의 특성은요, 우리한테 즐거운 경험을 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상징하냐면 뭔가 독특한 삶의 양식을 상징한대.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뭔가 배고파가지고 먹는 느낌보다는 나 이런 삶을 산다. 나 이거 약간 좀 재밌어서 먹었어. 이 음식 너무 약간 재밌지 않니? 흥미롭지 않니? 이렇게 먹는다는 뜻이야. 그다음 좀더 뒤로 가볼게요. Consumption. Consumption은 소비라는 것은 음식과 같이 쓰이면은요, 먹는 것그 자체입니다. 섭취. 오케이, 원래는 소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음식 섭취라는 것은요, is less and less a matter. 점점 덜, less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이 문제가 덜이라는 것이니까 거의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 이 비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sustenance는 뭐냐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sustain이라는 단어 알죠? 서스테인이 유지하고 지탱하는 거잖아. 그러면 서스테넌스는 여기에 명사형이니까 나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음식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거. 결국에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우리의 주인공, 섭취한다는 것은 뭐가 거의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진짜 먹고 살려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다라기보다는. 그래서 less니까 덜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and more, 여기서 이제 중요하겠지. 점점 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뭐 찾기로 했어? growing component니까 이게 more이랑 같은 말이지. 점점 더 어떤 문제냐면 a question, 어떤 문제야? of lifestyle, 역시나 마지막까지 삶의 스타일의 문제고요, 선택의 문제다. 아, 그러면 우리가 찾은 핵심은 결국에는 음식을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그치? 선택으로. 뭔가 경험상 먹는다라는 내용이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핵심은요, 소재는 음식의 가치고, 그치? 그다음 특성은요, 경험과 상징과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러면 결국에는 빈칸에 어떤 걸 조준해야 돼? 여기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결국에는 경험과 선택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말이랑 가장 비슷한 말 넣어주면 된다고. 됐어?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 타겟 정하고 핵심 읽으면서 빈칸 조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한 단어 빈칸이었습니다. 1번, quantitative. quantity가 뭐지, 여러분? 양이잖아. 그럼 양적인 건가? 자, 우리 이거 양적인 거야? 음식을 양적인 것 때문에 먹는다? 아니.

가 경험, 선택 이런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 그럼 삼각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선생님 삼각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랑 뭐 삼각김밥 1,500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막 오마카세 같은 데 가면은 요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요 정도 크기로 나오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양적인 걸 고려해서 가는 건가? 예를 들어 이걸 뭐 1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치? 한 100배 정도의 차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뭐 가격이 비싸더라도 양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기 고기를 놨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예쁘게 막 장식도 이렇게 막 해주시잖아. 양적인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이해했어? 요런 걸 말하고 있는 거네. 비물질적인 거. 정답 2번. 자, 3번. 뉴트리셔널. 이건 진짜 하면 안 되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영양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invariable. 이거 무슨 뜻이야? 불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변의. 변하지 않는 가치? 오히려 지금 점점점 늘어나는 어떤 우리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찾기로 했거든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는 불변의 가치랑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economic. 이거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어? 타겟 딱 정하고 소재와 특성 나눠서 생각하신 다음에 빈칸 조준 확실히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빈칸이 요구하는 말을 확실히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별두 개. 자, 혹시나 지금 그냥 문제 풀고 오셨다면 혼자서 타겟 한번 잡아보세요. 선생님이 일단 타겟 공개하기 전에 한번 먼저 잡아보시고 선생님이랑 일치한지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1, 2번 해봤으니까 3번에서 동그라미 세모로 소재와 특성 한번 잡아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most of us. 우리 대부분 assign. 중요합니다. assign은 주다, 배분하다, 배정하다 이런 뜻이죠. 할당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쉽게 외우려면 give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되게 비슷합니다. 자, separate function에서 뭔가 이 나눠져 있는 기능, 분리된 기능을 어디다 주냐면요, to, 그쵸? 그래서 a to b지. a에게 p를 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a를 b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a를 b에게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separate rooms에서 뭔가 분리된 방에다가 분리된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방이 뭔가 있으면은 그에 맞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거네. 뭐 예를 들어서 거실은 거실의 기능이 있을 거고, 주방은 주방 기능, 그다음 큰 방은 뭐큰방 기능이 있겠죠. 이런 말이겠죠. But even if, 그러나 심지어 너가 뭐할 때마저도 you look at a one room house에서 너가 원룸 집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방이 하나인 거죠. 그렇죠? 방이 하나인 집을 보더라도 you will find the same internal specialization. 너는 똑같은 내부적인 분화, 자, 전문화 또는 분화란 뜻이 되겠죠. 근데 봐봐. 독해할 때 선생님, internal specialization 같은 거를 선생님 제가 만나면 완전히 그냥 떨어버리거든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 근데 내부적 분화라는 게 the same이라는 말과 같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거야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앞에서 자자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요거 아니야? 분리된 기능을 분리된 방에다 준다. 각각 기능을 각각 다른 방에다 따로 준다라는 뜻이 내부적인 분화겠지. 이해했어? 아,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너이 방은 이거 해, 저 방은 저거에 분화시켜주는 걸 internal specialization이라고 표현했겠네. 요게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성을 잡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돼가지면요. 자, 이렇게 캐빈. 그래서 뭐 오두막이라든지 뭐 흙집 이런 것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중석기 시대 케이브 어디야? 동굴에서도 근데 3만 년 전이래. 이러한 파트는요. 이 파트는 뭘 위해서? 쿠킹 요리를 위해서. 저 파트는 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인 거 보여? 그러면 선생님 이제 진짜 정답의 근거까지 나왔는데 봐봐. 이 소재랑 특성.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다른 기능을 다른 방에다 준다. 그치? 그 다음에 뭔가 전문화하고 분화한다. 방을.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이 파트는 쿠킹을 위해서. 저 파트는 슬리핑을 위해서. 다 파트마다 뭐가 달라? 기능이 다르네. 되어보시면, 그리고 이 파트는요, for making tools, 뭘 만든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weaving, 뭔가 배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느질하는 걸 weav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저 파트는요, waste, 뭔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그쵸? 그래서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 파트, 저 파트를 나누면서 목적을 다 달리했네. 그러면서 자, we keep, 우리는 계속해서 뭐뭐 한다. 그럼 결국에는 타겟이 우리 선생님이 일부러 빈칸부터 안 읽었거든요. 그냥 쭉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타겟 잡아보려고. 우리는 계속 뭘 하는지. 그럼 우리의 타겟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왜? 이거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타겟 잡을 때도 연결 지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뭐뭐 하는지, 뭘 유지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뭘쓸 때?

공간 자체를 쓸 때. 타겟 잡았고요. 우리 소재와 특성은 뭐였어? 결국에는 인간의 공간 쓰임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계속 어떻게 한대? 기능별로 나눠 쓴대. 됐어? separate room에다가 separate 기능을 준대. 찾았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다 뭘 넣어야 돼? 어떤 말 써야 돼? 찾은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능적으로 분화된 공간을 쓴다. 이말 들어가겠죠? 공간을 기능별로 나눈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조준한 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빈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추론이다라는 거. 갑니다. An interest in close neighbors에서 우리는 자, keep이 앞에 있었어. 헷갈릴까 봐. keep과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한테 뭔가 관심을 유지한다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관심 유지하는 거 아니지.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조준한 거랑 똑같은 말 찾는 겁니다. 공간을 기능별로 나눈다는 거. 2번, a neat. neat 하는 뭐냐면, 단정한 정돈된 이런 뜻이거든요. 단정한 정돈된 기능적인 어떤 체계. 자, organization을 여러분 단체로만 아시면 안 돼요. 조직단체도 있지만, organize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동사로는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느낌. 이런 뜻이고요. 또 조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직 단체로 외우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나온 단어고요. 단어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정리하고 체계화한다라는 이 동사에서 정리나 체계, 조직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체계 정도. 그래서 뭔가 정리된 기능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어때? 정돈된 기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방은 요 기능, 저 방은 저 기능. 정답은 2번. 여기서는 뭔가 체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되셨죠? 자, 3번. A stock of emergency supplies에서 emergency supply는 뭡니까? 비상 물자란 뜻이잖아. 그치? supply는 물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쵸? 비상 물자의 재고를 유지한다. 비상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자, 4번. A distance에서 keep과 합쳐지면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뜻이겠네.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냐면 from potential rival이 나왔어. 지금 우리한테 잠재적인 라이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 이런 건 소설. 쌤 이러고 X를 치거든요. 쌤이랑 이제 오답 분석 강좌에서 배우겠지만 소설 이러고 X를 바로 쳐주셔야 되는 거야. 이건 예선 탈락입니다. 빨리 소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완전 안 나와 있는 내용은. 그쵸? 여기 소설을 하면 지원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선지. 자, 5번. It's really observed. 이게 어려울 거야. 이건 관찰된이 아닙니다. observe란 단어에서는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동사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관찰하다가 있고, 두 번째는 준수하고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법다위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찰하다 하면은 명사형은 observation 알고 있잖아. 근데 뜻이 달라지면은 명사형도 달라집니다. 얘는 observance입니다.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형의 형태도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엄격하게 지켜진, 엄격하게랑 호응이 되는 거니까 엄격하게 지켜지는 됐죠? 지금은 데일리 루틴. 데일리 루틴을 유지한다. 우리 지금 이거 루틴,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고 얘는 공간적인 내용이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셔야 돼.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었죠? 세 가지 단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1강 강점 충전이라는 스페셜한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좋았던 팁들, 그리고 공부 방법들,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은 그런 마음가짐들 갖고 있으면 좋은, 왜냐면 수험생이라는 그 시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코너. 그러니까 총 7번을 선생님이랑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은 틀린 문제는 사실 공짜 B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약정공략 강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꾸 핑크는 틀린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나를 지금 만난 거잖아. 그래서 사실 틀린 문제는 사실 공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맞은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틀린 문제는 여러분한테 되게 많은 것을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공짜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데, 자, 틀린 문제는 내 약점이 어딘지를 콕 집어주는 신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 이렇게 풀어왔을 거야. 문제 풀면서도 막 틀려.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막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 수능 시험장에서 틀리는 것보다 지금 미리 틀려놓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인셋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제 틀렸다고 해서 배시시 웃고 틀렸네? 괜찮아 기회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실려도 기회가 된다. 틀린 그 순간이 실력이 자라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공략하시면 그게 내 거가 된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별표 두 개네요. 이거 볼게요.

이거 이지문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나 이지문 너무 좋아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건 강력한 컴펠링. 빈칸 타겟 한번 잡아볼게. 자, 많은 팬덤이라는 기쁨. 여러분도 누군가의 팬이잖아. 내 팬도 혹시 있으려나? 아무튼 일강이니까, 천만남이니까. 자, 팬덤의 기쁨에 많은 부분. 여러분이 뭔가 아이돌을 좋아해. 그럼 누구를 좋아했을 때그 기쁨이, 자, 빈칸이래. 그럼 봐. 소재랑 특성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했잖아. 소재 잡아볼까? 팬덤의 기쁨입니다. 우리한테 그 특성을 묻는 거야. 아, 내가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거의 기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게 타깃입니다. 이걸 잡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요. In their diaries, 그들의 일기장에서 1800년대 보스턴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잘 봐. Described. 뭘 서술했냐면요. 뭘 설명했냐면 Being part of the crowds at concert. 여기까지 갔어야 되죠. 여기 괄호 한번 쳐볼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일부가 되는 겁니다. 콘서트의 관중의 일부가 되는 것을 뭐로써 서술했냐면 describe랑 s를 이렇게 같이 봐주셔야 돼.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말 많이 하겠지만 동사는 뒤에 어떤 짝을 가지고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describe a as b였던 거야. b가 여기 여기. 됐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A를 B로서 설명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동사를 특히 외우실 때는 뒤에 어떤 짝과 함께 오는지를 같이 외우시는 게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다또 튀어버리고 상상독해 하거든요. 다 파편화되면은 그때부터가 또 상상독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뭘 서술했냐면 콘서트에서 관중의 일부가 되는 것을 part of the pleasure, 기쁨이라고 서술했대. 자, 우리 주인공 뭐였지? 기쁨이었지. 팬덤의 기쁨. 내가 이걸 참여하는 기쁨은 뭐에서 오는 거야? 이 관중의 일부가 되는 거에서 오는 거야. 여기서 이미 핵심이 나와버렸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콘서트장에 갔어. 근데 이제 물론 그 아이돌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이제 응원봉을 들고 같이 응원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구. 뭐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야구 팬이야. 야구 팬들 굉장히 많죠.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 야구 팬인데 굳이 집에서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 아래서 야구 보면 되고 치킨 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더운 야구장에 가는 거야? 함께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니?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아 팬인데 아무튼간. 자, 뒤에 보시면. 그럼 결국에는 봐봐. 팬덤은 어디서 온대? 함께 하는 거. 어디 속에서? 군중 속에서. 크라우드가 군중이죠. 그럼 이 군중은 누구겠니? 다른 팬들이겠지. 다른 팬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기쁘다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강력한 어떤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장이냐면 대신 그 주장을 설명해 주는 거겠죠. 자, 뒤에 보시면 What fans love is less the object of their fandom than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less랑 than을 네모 쳐볼래? 봐봐. less a than b 하잖아요. 그러면은 A는 덜하고 B는 더하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A보다. 그러니까 B를 더 강조해 주셔야 돼. 반드시. 자, 어떻게 해석한다? Less A than B가 나오면 A는 덜하고 B는 더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B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차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팬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독해롱 늘고 있는 거야. What은 것이다. 자,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팬덤 그 자체의 팬덤의 대상. 이건 예를 들어 팬덤의 대상은 누굴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 이런 게 이제 팬덤의 대상이겠지. 여기라기보다는 이거라기보다는 레스니까 뭐다 than the attachment. attachment는 애정이죠. to 그래서 뭐에 대한 애정이거나 아니면 differentiation은 구별되는 거죠. 누구와의 구별이야? 서로서로. 여기 서로서로가 뭐야? 다른 팬들과의 관계 아니겠어? 서로서로입니다. that does affection support. afford는 주다라는 뜻이니까 그러한 애정이 준 어떤 거야? 그 애정.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서로서로에 대한 차별점, 요런 것들이 뭘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 이제 팬들의 사랑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팬들의 사랑은 뭐에 있어? 팬덤의 그 대상이 아니야. 너네끼리 서로 애정하고, 근데 애정하면서 나는 저 팬이랑 좀 다른데? 난 조금 더 열정적인 팬인데, 이 다름이 조금 더 여러분을 묶어주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결국엔 여기도 나왔네. 애정. 그 다음에 뭐?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거. 근데 서로서로가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 됐죠? 자, 핵심 뭐였습니까? 자, 팬덤의 즐거움입니다. 특성은 팬들끼리의 연결에서 온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빈칸 조준 한번 해볼까? 자, 다른 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겠죠. 정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강화됩니다. Collaboration between global star. 글로벌 스타끼리

콜라보하는 게 중요했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설. 자, result from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frequent personal contact with a star.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브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브젝트와의 personal contact 얼마나 좋겠니?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한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 deepens as. 자, deepens 깊어집니다. as가 이제 접속사거든요. 팬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이 먹는 거야. 누구랑? 그들의 아이돌과 나이 먹으면서 깊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쵸? 자,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어때? 뭐로부터 기쁨이 오냐면 다른 팬들과 연결된 그 감정, 함께 애정하고 서로서로를. 근데 서로서로 뭔가 다른 지점을 발견하고 서로서로가 있기 때문에 즐겁다 그랬지. 자, 다른 팬들 이게 핵심이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다음 5번 be heightened 해서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강화되는 거냐면 그 스타가 미디어에 등장하면 강화된대. 스타의 미디어 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준한 거랑 그대로 잘 읽으면 된다. 핵심은 결국에는 소재와 특성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갈게요. 자, 5번. 이번에도 별표 두 개고요. 이번에는 33번 문제 기출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저기 위에서 conversely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반대의 내용이 있었겠죠. 반대로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뭐가 주장될 수 있냐면 a city in which 어떤 도시가 있어. in which가 나오면 그냥 괄호 문거 주면서 이 in 뒤에 있는 위치에다가 앞에 있는 선행사 그냥 넣어주고 in과 함께 쭉 가시면 돼요. 생각하는 거잘 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서는 하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 도시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re not walking often.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까지 끊어지지.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걷지를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걸어. 근데 그게 자, 뒤에 보시면 이 시티가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떤 걸 나타내 주냐면 good city quality에서 좋은 시티 퀄리티를 나타내 준다.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건 뭐냐면 시티 안에 사람들이 안 걸어. 그럼 그거는 뭘 나타내냐면 시티 퀄이 좋다라는 걸 나타낸다. 라는 게 바로 정리가 돼야 돼. 소재와 특성으로 되었죠. 자,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 가시면 진짜 입을 이렇게 아 벌리면서 진짜 유적지들을 보면서 움직이지 못할 거거든요. 선생님도 콜로세움 앞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섰을 때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거든. 그쵸?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곳에서 It's a large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이야. 또는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장에서.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은요 낫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아니라 walking 해서 여기까지 걷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강조구문이었네. 대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근데 그게 뭐가 is conspicuous 눈에 띄는 게. 그럼 결국엔 또 똑같은 말 안에 예시를 들어주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로마에서는. 근데 이것은 not due to 자, not due to 무슨 뜻이야?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due to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아니고 but rather 그럼 not의 법이네. 이거는 진짜 여기가 필요해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아니고 rather 뭐 때문이냐면 B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타겟 잡아볼까? 여기서 어떤 타겟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 빈칸이 뭘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이유를 묻는 거 아니야?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여행 갔을 때. 그치. 그럼 뭐 때문에 도대체 안 움직이는 거야를 물어보는 거야. 타겟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걷는 진짜 이유는? 을 물어봤다는 걸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하셨어야 돼. 근데 안 걷는 거 뭐야? 뭘 나타낸대? 아니 시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데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계속 이제 그 광경을 막 감동해서 보는 겁니다. 뒤에 가시면요. It is hard to keep moving. 이렇게 또 나오네. 봐봐. Hard.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안 걷는다는 뜻이겠죠? 자, in a city space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근데 뭘 많이 가진 이 공간이야? 너무 많은 이 멈춰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뭐가 많아?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도시에서는 머무르게 되는 유혹거리가 많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유혹거리가 많다. 이런 걸로부터 추론을 할수 있는 거지. 자, 빈칸 이외의 부분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 빈칸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재는 뭐였습니까? 바로 좋은 도시, 그치? 또는 사람들이 안 걷는 거. 그다음 이거는 머물고 싶어서 덜 걸어다닌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또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도시를 소재로 잡으셔도 되고요. 사람들이 안 걷는 도시를 잡으셔도 됩니다. 됐죠? 그 특성은 뭐야? 아무튼간 머물고 싶은 그 좋은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빈칸 조준 뭡니까? 머물고 싶은 쉽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라는 걸 조준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도시의 행정적인 빌딩, 소설, 왜 행정 빌딩은 나오지도 않았어? 행정 건물이 막 모여 있다? 없습니다.
완전 무관이고요. 자, major tourist spots are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안 걷는 이유를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걷는 거리 안에 다 있어. 갈 곳이 걷는 거리 안에 다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우리가 찾는 거는 머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너무 좋은 유혹거리가 많아가지고 계속 머무는 건데. 그치? 다음에 3번.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이 사람들이 안 걷는 이유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소설?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공공장소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occupied는 뭔가 차지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공공장소가 차 있기 때문에 안 걷는다. 아니, 우리가 찾는 것은 조준을 정확하게 하지. 머물고 싶은 매력이 많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장소가 차 있다. 1번, 여기 어려워. 자, city quality is so inviting. Invite라는 단어가 여러분 쉽게 알수 있거든요. Invite는 뭐야? 초대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계속 사람을 초대하고 이끄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뜻이야? 형용사로 매력 있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매력적인. 아, 오늘 알아가는 거야. Inviting은 매력적인 이라는 뜻이 있구나. 되셨나요? Inviting, 매력적인. 그러니까 또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빵집 앞을 지나갔어. 근데 빵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The smell is so inviting 하면은 나를 빵집에 계속 초대하는 그런 그 매력.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 그게 Inviting의 의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그러면 봐봐. City quality가 매력적이다. 정답 1번. 찾은 거 그대로입니다. 소재 특성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찾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갈게요. 6번. 자, 두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로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 내로는 좁다란 뜻인데 만약에 동사로 쓰면 우리가 좁힐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좁힐 때 주의를 좁힐 때는요. 우리는 redirecting 다시 방향을 지정합니다. 모든 우리의 computing power, computing은 연산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계산 능력, 이 능력을요 어디다가 redirect 하냐면 to 뭐뭐에. handful of는 이제 소수 라는 뜻이겠죠. 그 작은 과정들에만 집중시킵니다. That matter. matter는 여기서는 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중요한 문제에만 초집중을 하더라. 그럼 봐봐. 우리가 집중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집중은 어떻게 한다? 그냥 소수의 중요한 과정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서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느려진 와이파이 엄청 공감하실 거거든요. 와이파이가 많이 느려졌어.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연결을 끊어버린다? 우리의 폰과 태블릿의 연결을 딱 끊어버려. 그러면 이 와이파이가 폰과 태블릿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그 분산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내로우하기 위해서 끊어버리면서 just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디오 컨퍼런스 콜, 이거는 뭐 화상 회의 아니겠어? 이게 렉은 우리 렉 걸리다 할때그 렉입니다. 지체되는 거잖아. 이게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렉 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다 끌어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disconnect랑 같은 말은 그는 네로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콜에 완전 초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뒤에 보시면 Narrowing also helps. 계속 플러스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 좁힌다는 거 주인공 맞습니다. 소재 잡았어요. 이 좁히고 집중한다는 것은요. 또뭘 가능하게 하냐면 Goal attainment에서 이뭘 이루어지게? 목표 달성을 또 도와준대. 왜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뭘 cut out, 제거해버리냐면 모든 distraction 한 뭐야? 방해 하는 요소들이란 뜻이잖아.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요. 프론트, 가장 앞에, 그리고 중심에 놓는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금 플러스로 계속 나와 있네. 뭐 목표 달성도 도와주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내로 집중하고 좁힌다는 거. 내 뒤에 보시면. 아직 핑칸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약간 그 브리프라는 것은 그 짧은 순간이잖아. 짧은 순간에는 the trade-off, 이거는 trade-off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건 끊어낸다고 했잖아. 끊어내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지. 그게 trade-off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그래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어. 지금까지 찾은 거. 그러나 하면서 꺾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뭘 놓치기 시작해? 어떤 신호라든지 단서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단서와 신호를. 그러면 타겟 딱 잡았네. 뭐할때 신호를 놓치기 시작하는지. 근데 우리 지금 논의하는 게 뭐지? 짧은 순간 이렇게 하잖아. 집중하잖아. 그럼 그건 너무 좋아. 그러나로 지금 됐으니까 여기에 반대를 넣어주는 게 맞지. 그럼 지금 다루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거 뭐야?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힌트가 다 나왔고요. 좀더 뒤에 보시면 우리는 뭉껴버립니다. 하나의 길에 뭉껴버려. 뭐 없이 스텝백, 뭔가 물러나가지고 더 좋은 루트를 볼 수가 없어. 왜? 하나의 지점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내로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를. 뒤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갇힙니다.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여기서 정답 큰거 나왔네요. 우리가 갇히긴 갇혔는데 너무 길게 갇히면 아, 브리프랑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는구나.

됐어? 너무너무 길게 하나에만 집중하면, 자, accidents go up. 이제 사고가 더 올라가고요. 사고의 확률이, 그치? 그 다음 performance drops에서 이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찾은 핵심 뭐야? 이거 아니야? 좁히기 집중하기가 잠깐은 좋아. 근데 오래 끌면 손해가 된다. 왜?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게안 보여서 사고도 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로 꺾이는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이 넣으란 뜻이었네. 그게 집중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빈칸 조준은 집중을 좁힌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할 때라고 여기에 나와 버렸습니다. 오케이? 추론이라는 것은 있는 거에서 찾는 것이다. 자, 갑니다. 1번. Get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야? 너무 많은 소스, 그러니까 원천에서 나오는 것에 방해받을 때가 아니고 방해받는 게 아니고요. 좁히는 거니까 방해를 없앤 상태입니다. 방해받는 거 아니에요.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할 때 말이 안 되죠. 다음에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주 랜덤하게, 그치?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이일 왔다 갔다,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하는 거가 내로가 아닙니다. 완전 이건 모순이고요. 4번,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그대로 있네. zoom in 한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야? zoom in 이라는 것은 카메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확대하는 거잖아. 하나만 보는, 내로한 걸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네. 그치?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정답 4번. fail to control our feeling. 우리는 이것이 감정에 대한, 감정 컨트롤 얘기 아닙니다. 정답 4번. 좋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라? 타겟을 정확히 설정해라. 두 번째는 지문의 소재와 특성을 근거로 빈칸을 추론해라. 세 번째, 적극적으로 조준해야 오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략 퀴즈 선생님이 내드렸는데요. 우리 수강 후기에다가 privatization, inviting에 요거 보기 중에서 올바른 뜻을 골라서 단어 복습까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강 첫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 또 문제 풀고 오시면 선생님이랑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제 29강쯤 오잖아요. 그럼 머리에 이런 걸 달고 있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져요. 그냥 그 자체로 약간 익숙해지는. 아니 자꾸 지금 쉬는 시간에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조금 큰일 날 것 같은 게 저는 원래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게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진짜로 운동을 못하는 건 맞아요. 저 단거리 달리기,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면 전교에서 꼴등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서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분석을 해주더라고. 한번 뛰어보라고.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위로 뛰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거지. 항상 그랬거든요. 뭐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것도 되게 못하고. 근데 뛰어와서 원리 뛰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지. 그 제자리 멀리 뛰기와 뛰어와서 멀리 뛰기의 기록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이것도 나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체육 선생님이 몸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뛰어와서 해봐. 그러면 뛰어와서 으짜 이러고 뛰어. 그러니까 아니 뛰어온 거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육 진짜 못하고 어떻게 저럴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는 사람이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 지구력이 좋은 거였죠. 그 속도를 그대로 달릴 수 있는 사람. 중학교 때도 전교 꼴등이었죠. 달리기는 단거리가. 근데 오래 달리기를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들이 되게 흥미진진해 하셨어요. 저를. 그걸 한꺼번에 뛰는 게 단거리야. 그건 안 되고요. 지구력만 좋아. 근데 뭐라도 잘하는 게 있으니 다행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막 건강 관리 잘해라, 뭐 체력 관리 잘해라 이러는 것도 운동은 저는 못하지만 체력이 좋은 거죠. 지구력이 좋으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공부도 되게 장기전이잖아요. 지치지 않아야 되고 멘탈적으로 지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도 진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뛰어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할 인생에 내가 이거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안 되겠으면 하루에 한 20분씩만 뛰어봐요. 난 요즘에 하루에 20분만 뛰자가 목표예요. 많이 안, 아니 뭐 내가 대단히 뭘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분만 딱 뛰면 되게 성취감이 느껴져. 내가 세상을 얻은 기분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도 좀 잘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공부 지구력이 여러분들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니까죠. 자, 힘들다고 말하면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욕해주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막 새해가 되고 뭐 이러면은 소원을 빌고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랑 다르게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하면 그 기운에 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그게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왜 좋은 기운을 얻으려면, 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는 베품을 해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도 용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이것도 내가 되게 감정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래도 잘 지내길 바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승자잖아. 잘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거지만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는 없더라고. 지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잘 되는 타임이 생기고요. 그러면 나도 같이 그냥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다더라고. 아, 그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게 결국은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표정이 얼굴로 다 바뀌고 그렇게 된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울지 않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특히 근데 이제 내 제자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제자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그럼 그잖아 사람이,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맞죠? 그죠? 옷을 내려놓을 곳을 잘 찾아서 이제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진짜로 바닥에 내려놨다고. 근데 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아무튼 그래도 찾아냈어요.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4번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수능형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문제는요,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그냥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돼?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굳이 왜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시행을 세 번 하면서 나온 값들에 대한 표본 평균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나오는 X는 모집단 X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수는. 그게 뭐야? 13579야.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쓸까요? 13579. 확률은? 죄다 5분의 1로 쓸게요. 5분의 1을 5번 쓰면 귀찮잖아. 그치? 평균은 얼마겠어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어요. 요거 분석을 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분산이기 때문에 일단 분산을 먼저 찾으려고 해. 모분산을. 그치? 평균을 알아야 모분산을 찾지. 분산은요? 아, 평균은요? 5분의 곱해 싹 다 더해 하는데 10, 15, 25 하니까 평균이 5인 거지. 아,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5를 기준으로 2차이 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 5란 말이야. 그러면 분산은 무엇으로 구할래요? 재평평제로 하셔도 되는데요. 편차제곱의 평균이 훨씬 유리할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죠. 편차제곱을 구할게요. 1에서 5를 빼면 4 차이가 나잖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 부호는 사용 안 할게. 제곱하면 16. 3에서 5 뺀 마이너스 2의 제곱, 0, 4,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해 싹 다 더해 하면 되는데 전부 다 5분의 2니까 싹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20 더하기 20이 되겠고. 계산 잘하지? 8 나옵니다. 분산이 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변수 변환을 먼저 하세요.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럼 틀려요. 뭐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명이

나한테 한꺼번에 말하는 상황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두 명이 한꺼번에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 조용히 해봐. 얘기하라고 하고,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이렇게, 자, 이제 네가 얘기, 이거 하잖아. 그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떠오를 때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실수예요. 단계별로 가자고. 됐고, 변수, 변환부터 처리할게. 그럼 더하기 6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A 배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어요. 얼만큼? 제곱 배만큼. 이라고 하신 다음에 한번더 가요. 얘는 어떻게 하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요. 무엇을? 모분산을 이라고 해놓고 나면 모분산은 내가 구해놨잖아요. 8이죠, 8. 즉, 3분의 8a 제곱이 24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a 제곱이 9니까 a는 얼마다? 3입니다. 양수 a라고 되어 있죠. 양수 a라는 말이 없었으면 a가 마이너스 3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능이에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문제라고 당연히 이 유형은 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는 그냥 이산압류 변수에 대한 게더 크지 않을까? 이런 느낌? 3점짜리죠. 너무 당연하지만. 그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저 X 위에 바가 들어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그 공포감? 그게 없어져야 돼. 자, 29강으로 갈 거예요. 이제사 내가 하려는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28강까지 오는 동안에 이상하다고 느낀 거 없었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그 추출의 목적이 뭐예요? 추출의 목적. 표본 추출의 목적. 목적을 말해봐, 여러분.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뭘 하든 간에. 네.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라든지, 모분산이라든지, 모표준편차라든지,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내가 알아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그 일을 할 겁니다.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추정이라고 합니다. 즉, 표본의 성질을 가지고, 표본은 내가 표본의 크기가 뭐 30, 뭐 20, 10 이런 식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표본은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할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하려는 일이 뭐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할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했냐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는 X 바가 확률 변수라면서, 틀린 말 전혀 없어. 확률 변수긴 하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 확률 변수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거 구했고요. 그죠? 그 전에는 표본의 크기가 좀 작으면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도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이거 직접 구해서 어느 쪽으로도 왔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흐름으로도 타고 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이야기라고 써볼까? 이야기라는 말이 좀 재밌지. 모든,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의 크기가 2인 것. 이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 그두 가지를, 두 개를 두번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상상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알아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이 3이 되는 것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이랬잖아.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구하는 게 원래의 목표, 목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교생 300명에 대한 수학적

점수 평균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게 모집 단위 300명에 대한 수학 점수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300명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10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300명 중에 10명을 뽑으면 내가 무작위로 10명을 딱 뽑은 그 표본 하나만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한다면.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300명 중에 10명을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 300C10을 이용하셔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다룬 거야. 모든 표본 평균들을. 그지? 그 이야기와 추정의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얘가 뭐랑 같아? 모평균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표본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계산해서 모평균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표본이라는 게 어때요? 그치, 내가 한번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 나갈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내가 원래 하려는 일로 다시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X 반은요. 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단한번 구한 X바에 대하여 소문자로 쓰는 이유는 확률 변수의 X바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쓰도록 할게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에요. 단한 번.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키를 알고자 한다면 30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그러면 30명을 단한번딱 30명을 뽑아서 그들에 대한 평균 하나 딱 구한 거야. 그게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뒷장으로 넘어오면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오늘 하려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봐봐. 내가 단한 번만 구한, 자, 일단 뭐 표본의 크기의 크기 n이라고 할게요. 내가 n명을 뽑아가지고 단한번 x바를 구했어. 이거 뭐라고? 내가 구한이라고 쓸게. 표본 평균. 자, 질문. 내가 구한 저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을까? 같지 않지.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걸 같다고 하진 않잖아. 같다는 건 항상 같아야지 같다고 쓰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키를 찾고 싶어. 근데 내가 30명을 뽑았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161.3이었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 여러분은 모평균을 뭐 어떻게 추측할 거냐면, 내가 구한 값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을까? 모양이? 그죠? 요 모양을 그대로 상상을 해봐. 그러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할 거거든요. 추정한다고 하는 게그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모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골격이라 그럴까? 이 프레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일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이건 일단 기억해놔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통 역사상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야. 여긴 진짜 쉽거든.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모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구간이잖아. 그치? 저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하는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요. 이거는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자, 신뢰도 9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가면 되지.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그지? Z의 표준 정규, Z야, 이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95%, 즉 0.95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표를 찾아보았더니 1.96, 즉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넓이가 정확히 0.95가 되더라는 거지. 자, 정확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다 보니까 0부터 시작한 넓이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응? 그게 0.95의 절반인 0.475가 나오더래요. 응? 아, 그러면 이거 두 배 하면 0.95가 되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 값을 앞으로 우리는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신뢰도에 의한 값. 문제의 상황에서 주어질 건데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 95%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냐? 1.96, 마이너스 1.96부터 이게 95%로 믿을 만한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X바도 없고요, 선생님. M도 없고, 이게 뭐죠? 자, 역추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넓이를 따질 때 Z로 바꾸어서 마무리를 짓잖아. 그 전 단계가 뭐였냐면 X바로부터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Z로 바꾸는 거잖아. Z 대신에 다시 그걸로 써볼 건데 X바의 평균이 얼마예요? 뭐 평균이랑 같아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아요. 이렇게 썼었어. 이건 지난 시간에 하던 이야기예요. 왜? 세상 모든 X바를 전부 다 모아놨을 땐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것은 모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편차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예요? 모표준편차. 여기서의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의 흐름이지? 이걸 역추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죠? 집어넣고 식정리만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잘 따라와야 돼. 이때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근데 봐봐. 분모의 덩어리가 크니까 양변에다가 곱하는 건 해도 될까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양수니까. 그지? 그럼 써볼게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맞지? 근데 제가 꼭 그 골격을 기억하라고 했어.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지? 모평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는 이 부분을 냅두고 양변에서 X바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계산인데 마이너스 M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바를 빼니까 마이너스 X바 빼,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겁니다. 자, 가운데에 M이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뭐 할까요?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여기다가 곱하시면 X 빼기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 M 남겠지. 얘가 일로 오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면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그 신뢰 구간이에요.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모양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다 그랬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가 밝혀졌어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유도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식이긴 한데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식을 암기만 하고 있어도 풀려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가끔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맨날 통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전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유도 과정을 한 번만 기억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해를 해놓으면 스르륵 보셔서 다시 떠올리기가 쉽다고요. 그게 꼭 알아두시라는 거. 그리고 신뢰도가 95%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95%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99%로 등장을 할 때도 있어. 그럼 뭐만 바뀔 것 같아? 예스! 신뢰

채도의 영양값만 바뀌어요, 여러분. 넓이가 이번엔 얼마가 돼야 돼? 99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절반이 0.495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두 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1.96이 아니고 얼마더라? 2.58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0.99가 되겠지. 그래서 신뢰도의 의향값이 이번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8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 신뢰도의 의향값이. 여기만 2.58로 다 바꾸면 돼. 마이너스 2.58, 2.58. 그러면 여기만 뭐로 바뀌겠어요? 2.58로 바뀌어요. 돼.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뢰도마다 바뀔 거예요. 문제 속에 나오는 신뢰도가 0.xx라고 하면 그 넓이가 0.xx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k부터 k가 되는 그 k를 찾아주시면 이게 우리가 신뢰도에 의한 값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k를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1.96, 2.58로 나옵니다. 95%일 때는 1.96, 99%일 때 2.58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신을 풀거나 할 때에는 여러분의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부터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난 1.96인 거 아는데 이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꼭 신뢰도에 의한 값을 문제에서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기냐.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을 내가 구한 x 바로부터 빼고 더합니다. 내가 구한 x 바로부터 빼고 더합니다. 자, k는 뭐라고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시그마는 뭐예요? 이게 좀 재밌지. 모표준 편차야.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나 또 해야 돼요. 모평균을 구하지 못해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가 모표준 편차는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은요, 모표준 편차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4쪽까지 쭉 넘어오시면 제가 지금 이것까지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로 개념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제가 체크2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편차 S라고 하는 대체 가능.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둘다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실까봐 제가 친절히 그 밑에다 다 적어 놨어요. 실전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값이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면 괄호 열고 뭐라고 하시면 되느냐? 문제 속에 나오는 표준 편차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력 검사랑 똑같아요. 표준 편차 어디 있어? 갖다 집어넣어. 표본의 크기 어딨어? 갖다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갈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정말로. 근데 일단 좀그 모양이 그런 느낌 있잖아. 그 마동석 배우님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막, 아, 신뢰 구간 막 이러고 있고, 으아, 막 알파벳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느낄 때는 엄청 어려운가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확통으로 넘어온 일이 얘가 가장 쉬운 파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해당하는 제가 신뢰도와 신뢰 구간 내용까지 쭉 연결을 할 건데, 체크 3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라서, 134쪽에 있는 체크 3을 좀 봐주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재밌는 건,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계산이 더 간단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x 바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입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일정량을 빼고 더하는 거죠. 이게 신뢰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모양 자체가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발을 기준으로 얼만큼을 빼고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그 자체는 얼마가 되느냐? 두 개의 네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모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K에 해당하는 거, N에 해당하는 거,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 무엇인지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표본 평균이 주어지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저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계산에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고요. 여기에 체크 3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실내도가 일정해. 목표준 편차는 주어지는 값이니까 변할 수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 변동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 실내도가 일정할 때 교재처럼 해볼까? n을 키워봐요.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될까? 길이 짧아지지. 자, 이상한 질문을 해볼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은 걸까? 긴게 좋은 걸까? 아니, 뭐가 됐건 길이는 무조건 긴게 좋죠라고 얘기하실까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가 말이야, 여러분. 평균 키가 3cm부터 시작해서 303cm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실내도 100%야.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어때? 3m만큼 나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서 좋을 건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당한 정도의 형태가 필요한데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는 건 어때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또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N은 일정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데 내가 실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실내도를 높이려면 그 넓이가 넓어져야 되다 보니까 K 또한 커져야 되거든요. 실내도가 커진다는 건 K 값이 커지는 거야. K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길어지겠죠. 이게 실내도 100%인 거야. 그치, 그런 거잖아요, 그쵸? 실내도에 대한 이야기나 뭐 실내 구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길어질수록 실내도는 어때? 당연히 길어질수록 실내도 자체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실내도 100%의 실내 구간입니다. 3cm부터 303cm까지. 이 안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있을 거예요. 라고 내가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될거 아니냐는 거야. 그치. 그거 생각해 보시면 실내도가 무조건 큰게 무조건 좋은 거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긴게 좋은 거다.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파트여서 제가 3번을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재미가 있죠? 그죠? 요런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문제는 쓱쓱쓱쓱 풀면서 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내 구간이 그 실내도가 95%, 99%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귀염둥이 지니와 함께. 제가 가장 들었던 귀여운 소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시험을 볼 때, 유빈쌤이 제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시험 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정답이 뭔지 막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소원인데. 우리 소원에 철칙이 있죠? 남의 성적을 뺏어다 줄수 없고. 그죠? 내가 가서 문제 풀면 여러분들, 남의 성적을 뺏어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들어드릴 수는 없는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나랑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 뇌의 동기화는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제자들을 볼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모의고사 해설을 하거나 해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처음에 해석을 잘못했어. 실수의 포인트를 일부러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아서 이런 거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풀잖아? 그러면, 내 제자들은 다그 말을 해요. 저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었어요. 저도 거기서 실수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 그 이제 실수했었는데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실수를 어떻게 이제 알아나가는가를 여러분들 당연히 나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때까지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있잖아요. 닮아가 보도록 하세요. 닮아가 보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흥! 해도 저렇게 풀어봐야지. 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어째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를 좀 미워하든, 좋아하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닮아가게는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해요. 나름 나는 진이니까 사실 진짜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답을 알려줄 수가 없을 뿐이지. 응원은 하고 있을걸? 약간 이렇게 쓰담쓰담. 아무튼, 자, 가봅시다. 뒤로 넘어오시면 문제가 쭈루룩 있는데요. 문제, 제가 쉽다고 얘기해놓고. 문제의 문양을 봤을 때 선생님 이게 어디가 어떻게 쉬운 건가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예,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먼저 뽑아 놓으려다 보니까 1번이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볼때 어렵게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왜? 실내 구간이 두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할 만해요. 자, 읽어봅시다. 수학하는 딸기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오케이. 원래 이걸 보면 막뭘 적고 싶어 했었어야 되는데 슬쩍 봤을 때이 문제가 실외 구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끄적여 놨든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엔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 분명히 선생님이 딸기 한 개의 무게 이런 거 x라고 알았잖아요. 정규분포 따르면 x가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이 m, 표준편차 시그마 이런 거 쓰라며요. 맞아. 100개 추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한 모든 x바들은 자. 그렇게 구한 모든 x바들, 모든 표본 평균을 모았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흐름을 가는데 이 문제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100개를 한번 추출해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이 있단다. 그걸 가지고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야. 라고 하는 순간 써놓은 이 내용을 지우시라고. 헷갈리게 된다고. 지우세요. 알았죠? 진짜야.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지우시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느냐? 다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표시할게요. 자, 어떻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표본 평균으로부터 실내도의 의향과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빼고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평균이 됩니다. 이 골격을 딱 써놓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필요한 값만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표준편차 두둥 르르르 100개 그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실내도 95%니까 실내도에 의한 값은 얼마일까요? 1.96이요. 왜?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K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등장을 했대요. 근데 봐봐. 다시 25개. 실내도 95% 실내 구간이 등장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잘 봐요. 첫 번째 실내 구간에 먼저 써보자면, 내가 구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걸 X바라고 해볼게요. 그럼 X바를 가지고 어떻게? 실내도의 의향값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5로 바로 쓸수 있겠죠? 표준 편차. 얘를 빼고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더하기로만 써주면 돼요. 요렇게 했을 때이 값이 얼마래? 80a래. 이 값이 얼마래? 82a래.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다시 25개를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입니다. 자, 질문. 저 표본 평균은 X바랑 같은 것일까요? 아니지. 왜? 100개를 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이고요. 25개를 다시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다른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예를 들어 X바 1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지. 얘는 그냥 X바, 얘는 X바 1. 으로부터 어떻게? 똑같이 실내도는 95%니까 1.96. 이번엔 표본의 크기가 25니까 루트 씌우면 5분의 시그마만큼을 빼고 더할 거예요. 선생님 울적해요. 왜? 너무 내용이 많아요. 얘는 그러면 78a고요. 얘는 얼마냐면 80a 더하기 0.49예요. 자.

변수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X바 하나, 시그마 하나, 둘, X바 원, 셋 그렇게 있고 A까지 있으니까 식 4개에 미지수 4개면 우리는 연립해서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딱히 주어지진 않았죠. 제가 얘기했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수 있는 문제라면 얘가 베스트예요. 왜? 표본 평균을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게다가요. 80A부터 82A까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예요? 그냥 2A예요. 그래?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자, 실내 구간의 길이 2A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실내도의 의향값 1.96 곱하기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됐거든. 첫 번째 실내 구간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실내 구간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까요? 길이 얼마야? 2a 더하기 0.49거든. 2 곱하기 실내도의 의향값 루트 n 5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보다 어때요? 식에 대한 다이어트가 훨씬 더 많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일로 슝 뺄까요? 그러면 2A들은 사라지거든. 나 어차피 뭐 찾는 게 뭔데? 내가 시그마 찾고 있다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누구라고요? 시그마라고요.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뭐 A를 없애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자, 뺄게요.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0.49. 이게 싹 사라져. 그 다음에 2 곱하기 1.96까지는 똑같고, 얘가 10분의 2 시그마로 통분할게요. 에서 10분의 시그마잖아. 5이에 그러니까 얼마야? 그냥 10분의 시그마예요. 식 하나예요, 식 하나. 이 식만 풀면 됩니다. 자, 계산할까요? 얘네 둘이 정리해봐. 약분이 분명히 될 거야. 4. 그죠? 그러면 10분의, 자, 봐봐요. 1은 10분의 8, 즉 5분의 4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얼마가 돼요? 4분의 5가 되어줍니다. 정답은 4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 쉽다면서요? 쉬운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실내 구간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거는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봐야 3점짜리인 거예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왜? 뺐을 때 2a 더하기 0.49고 얘는 뺐을 때딱 2a가 나오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을 굳이 내가 X바, 뭐 X바 1, X바 2 이런 식으로 놓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 쉬울 땐 쉽게 풀어야지. 그죠? 이렇게 나와요. 따끈따끈한 모의고사들 문제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쓱 봤을 때 여러분, 실내 구간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야. 무조건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인 표본을 뽑았어. 표준 편차 중요하니까 표시해 둘게요. 그리고 내가 구한 게 X바야. 2를 이용하여 95%니까 1.96한테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지. 그러면 X바로부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해서 내가 이러한 실내 구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C를 계산하래. 얘 똑같은, 얘가 C 아니야? 그죠? 그럼 계산할까요? 128은 얼마예요? 64 곱하기 2니까 64, 8 루트 2분의 2 루트 2 곱하기 1.96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9월 모평의 3점짜리입니다. 실제 난이도, 실제 풀이는 이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렇잖아. 4로 나눌까요? 정답 0.49. 이게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만만한 유형입니다. 하나 더 보세요. 3번도 봐봐요. 이렇게 나와. 자, 대신에 이제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왔어. 응. 자, 누가 봐도 실례.

구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딱 펜을 들고 내가 필요한 것만 동그라미를 할게.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크기가 49, X바에서 우리는 신뢰도 95%니까 1.96입니다. 그때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하면 좋아? 그쵸.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할게. 일단 연습. X바가 주어졌기 때문에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하는 식 한번 적어볼까요? 신뢰도의 의향값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49니까 루트 씌워서 7로 바로 쓸게요. 괜찮아? 보내, 시그마. 이게 다야! 충격적이죠? 거기서 내가 a를 찾는 거야? 아니, x바를 찾는 거야.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로만 넘어가게 되면, 봐요. 비교 한번 해보자. 신뢰 구간의 길이로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 5분의 1a거든? 5분의 1a가 얼마라는 거야? 2 곱하기 신뢰도의 의향값 1.96, 루트 n분의 7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자. 얘네끼리 약분 될 거거든. 0.28에다가 10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8이 되고, 5 곱하니까 a는 얼마예요? 14예요. 우와, 신난다. 정답 14로 썼던 친구가 있을 거라고. 물론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누구? 저 같은 사람이요. 구하고자 하는 게 X바야. X바를 구해야 돼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X바를 몰라도 된다가 좋은 점이야. 이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을 하자고. X바로부터 빼고 더한 이 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다 보니까 X바가, 즉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됩니다가 좋은 점인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아니,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간다 한들 이 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이해되시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A 값은 구했습니다. A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인데 여기다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A를 구할게. A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A잖아. 그럼 요거 두께, 요게 14야. 이렇게 하면 되지. X바를 구하자고. 그치. A가 14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것만 정리할까? 이게 얼마야? 0.2 하면은 14, 8, 5 하면 여기가 얼마야? 1.4잖아. 즉, X바 빼기 1.4가 A, 즉 14가 되었으니 X바는 얼마겠어요? 15.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5.4를 쓰셔야 정답 인정이 되어준다는 거죠. 괜찮아? 재밌는 풀이 하나 해볼까요? 요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써도 되지만, 신뢰 구간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부터 5분의 6 A라고 했잖아요. 그한 가운데에 원래 누가 있죠, 여러분?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같은 값을 빼고 더한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 좀 재밌는 게이 둘의 평균을 내봐. 더하시면 5분의 11A를 2로 나눠볼까? 그치? 5분의 5A니까. 그럼 얼마야? 10분의 11a가 x바야. 그럼 이 a 자리에다가 뭐를? 14를 집어넣어봐. 이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15.4요. 재밌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도 있어. 네, 이게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보았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식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현, 용어, 낯설고 어색한데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진짜 그냥 쳐다보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4번은 제가 킵해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착착노트 오늘 쓰면서 복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과정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요. 내가 구한 X바가 M, 모평균과 같을 리는 없잖아.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거는 같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같다고. 그러니까 추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신뢰 구간. 그리고 E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식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4번부터 또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

0: 하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드디어 20강 완강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삽입 문제 풀면서 진짜 대장정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트잇 마지막으로 한번 두 가지 강조해 볼게요.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에 어울리는 이제 독해도구는 너의 것. 독해도구 두 가지 기억나시죠? 오늘까지도 계속 같이 할 거거든요. CGV. 그래서 키워드 잡는 거,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논리 구조 선생님한테 배운 거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1등급까지 일관된 독해 태도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지금 수능 날까지 여러분은 영어 공부하실 때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또 혼자서 흐트러지고 마음대로 독해해버리고 그냥 띄엄띄엄 읽어버리고 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배운 거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그 태도 유지하시면서 일관된 태도 강조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믿을게요. 자, 오늘 어디부터 갈 거냐면요. 자, 역사, 철학, 정치, 법, 예술, 문학, 과학, 기술. 마지막 강의답게 정말 다양한 또 핵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36번 문제 168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 순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박스부터 정말 잘 읽으셔야 첫 번째 출발이 가능합니다. 자,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이거 자체도 엄청 중요한 말이죠. 중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consequential. 중대한. 자,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 사건이냐면 우리 인간종이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이래로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를 내가 꼽을게. 근데 이제 그게 20만 년 전의 일이었잖아. 그 사건이 뭐냐면 주어, 동사 바로 이렇게 가져가셔야죠. 됐죠? 자, was the lighting of fire at will. 자, 여기서 at will이 뭐야? will이 의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의지에 맞게, 마음대로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의지대로 불을 피운 거, 우리 불의 발견이 엄청난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또 되게 중대한 사건이었잖아. 그걸 다루고 있네. 그래서 불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딱 코어 잡아볼까? 코어는 불의 발견입니다. 반드시 잡아야지. 자,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것이 일어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두고 또 끝나는 거잖아. 이것들을 이제 뒤에 어디다 연결 지어줄지를 보셔야겠죠. 자, 박스 정리합니다. 박스에서는 불의 발견을 얘기하고 있어. 불을 마음대로, 의지대로 붙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대한데. 그렇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요거 있잖아. How,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라고 하고 지금 끝났습니다. 문을 열었어. 이거를 이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순서 문제는 연결성 이어가기의 문제였지. 그치? 연결성 이어가는 게 엄청 중요했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정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치? A번 갑니다. By rotat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는 앞뒤로 이리저리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otating, 회전시키는 거야. 이리저리로. A pointed는 무슨 뜻이야? 뾰족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뾰족한 한 조각의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로 회전시키면서 in a, 지금 온폭한 부분이라고 주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 지금 다른 another는 뭘 뜻하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stick을 뜻하는 거지. 다른 stick의 온폭, 페인 부분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스틱이 있어. 근데 여기에 온폭 페인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댄 다음에 이렇게 돌렸어. 이 나무 조각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오케이?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in an effort to 어떤 노력을 하면서

Sharpen it further. 선생님이 further 같은 경우는 언제 얘기했냐면 further concentration 기억나? 우리 더 생물체가 농축된 게 어디였어? 지금 우리 그 화석연료라는 그 지문에 나왔잖아. further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further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이미 뾰족한 거를 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거는 이제 그 ABC를 넘어서는 힌트는 아니었고 그 문장 안에서의 더 뾰족한 을 의미하는 거였어. 안 그래도 뾰족한 애를 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로테이팅 한 겁니다. 이렇게 비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a spark might have been ignited 에서 이게 점화되고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는 뜻이죠. 점화되고 그다음에 fire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점화되고 불이 붙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보세요. 불의 발견은 중대한데 아마 불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붙였을 거야 라는 거 굳이 끊겼다라고 선생님 말 못할 것 같거든요. A는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박스 뒤에 오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실전에서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자, 여기서 lighted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might have been이 이렇게 있는데 생략된 것뿐이에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봐. 불을 붙이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거든요. light, light it, light it. 이게 동사입니다. 불을 붙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되고 lit, lit도 돼요. 두 가지 형태가 이 지문에서는 다 쓰였더라고. 그래서 light이라는 게두 가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과거, 과거 분사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었겠죠. 자, 불을 이제 회전하면서 붙였고, 자, uneven, this remarkable. 이것도 이제 갑자기 어순이 이게 뭐야 한다면 여기서 this는 이만큼 부사야 부사. 이만큼이란 뜻이야. 이만큼 놀라운. 이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벤트를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됐죠? 이만큼이나 놀라운 이벤트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this는 요만큼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이만큼이나 놀라운 이벤트가 would not have gone unnoticed 해서 뭐 하진 않았을 것이야? 눈에 안 띄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은 눈에 띄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발견이었을 거야. 사람들도 다그 당시에 우리의 조상님들도 다 이거를 지나치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A는. 자, 그럼 A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A는 봐봐, 우리 결정을 해야 돼. A는 회전하면서 불 붙이는 거. 오케이? 그다음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박스랑 굳이 막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ABC의 관계,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살펴서 선후관계를 정해야겠지. 그치? 자, 그러나 heat from friction is certainly what caused it. 여기서 이제 힌트가 너무 명확했다. 자, 그러나라는 거 연결사 앞뒤 맥락을 반전시켜주면서 지금 friction은 여기서 마찰이지. 마찰열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유발한 것이었어. 그러면은 자, 연결돼? 박스에서 이렇게 끝났지. 아니,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게 불이 피워졌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찰 때문에 일어난 건 알겠다. 그럼 봐봐. 지금 왜 일어났는지는 알겠어. 어떻게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몰라도 why는 알겠어라는 게 지금 be 아니겠어? 그걸 but로 연결해 준 거고 이 물음표를 certainly로 지금 but과 certainly로 뭐해 준 거야? 역접해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be는 매우 명확했어. 이시 가리키는 건 박스에서 뭐였을까? 박스에 맨 마지막에 끝난 거 이거 아니야? this happened에서 this를 가리켰을 거고 이 this는 the lighting of fire at will을 나타냈겠지. 오케이? 의지로 불을 붙이는 거. 그럼 be는 너무나 연결이 잘 되거든요. be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but 그러나 나는 지금 마찰열 때문인 건 알겠다. 마찰열 이 why는 알겠다는 뜻이야. 이유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but과 is이 아주 큰 힌트가 되었죠. 자 뒤로 가시면 in their attempt에서 그들의 어떤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시가 여기 나오네. 자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고 잘 봐. 중요합니다. 예시를 이제 시작하는데 by ing가 여기 나왔지. 근데 우리가 by ing 어디서 봤더라? A에서 by rotating 봤지. For example이라는 예시의 진입을 B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선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 A에.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비비기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전하기도 하고. 됐어? 돌리기도 하고. 이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for example의 위치가 좀 중요한
이 구분 사항이었죠. 여기서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예를 들어서 툴들을 좀 이렇게 도구들을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러빙 문지르거나 아니면은 이걸 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예를 들어 EEG는 예시였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스톤과 스톤, 돌과 돌 그리고 나무와 나무를 서로 치기면서 또는 비비면서 뭐 했다? 불을 발생시켰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our curious 우리의 호기심 많은 이 조상님들께서 could have earlier could have easily started a fire 해서 아마 쉽게 불을 붙였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why는 알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A와 C를 함께 보면서 이제 B 다음에 뭐로 갈지 결정하셔야겠죠? 자, it would have prompted. 이것은 뭘 촉구했을 거냐면 the realization. 자, realization은 뭐야? 이거는 깨달음이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어떤 걸 봤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뒤에 보세요. Fire can be lit. 불이 붙여질 수 있고, 그다음에 controlled at will. 이건 진짜로 의지로 컨트롤 될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줬대. 이건 어디 나와야 돼? 이 깨달음은 마지막 거 아니야? 결론이잖아. 그치? 그럼 아직도 불 붙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A로 갔다가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 그럼 자, A에서 요렇게 이 지금 by 한 다음에 예시가 나왔지? 여기서 이제 예시가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예시가 먼저 이렇게 등장한 거야. 예시가 등장하면서 by 한 다음에 ing 형태로 그래서 문지르기 그 다음에 치기 한 다음에 이거의 추가가 뭐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거지. 그리고 회전하기를 통해서 불을 붙였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A가 어떻게 끝났지? 이러한 이벤트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이 이벤트를 is로 받은 겁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an event 한 다음에 this remarkable 여기 an event를 is로 받아가면서 제가 보세요. 이것은 진짜 깨달음을 줬다. 아, 진짜 내 의지로 불을 붙일 수 있구나. 그럼 얘네가 불 붙인다는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진짜로 불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마지막에 줬겠죠. C로 갑니다. 그렇죠? C에서는 it 그리고 결론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주었다. 조상님들의 깨달음을 받으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된 이유가 또 뒤에 있죠. 그리고 뭐에도 불구하고 quite possibly that 꽤나 가능하게도 quite possibly that was an accidental discovery 이거 우연한이라는 뜻이죠. 우연한 발견이었는데도 자 lighting fire from that moment 그 순간 자 from on 하면은 그것부터란 뜻이죠. 그 순간이 가리키는 거는 이제 불을 딱 붙인 순간, 그 발견의 순간부터. 자, 뒤에 보시면 became a favorite intentional human activity 여기까지 갈게요. 이게 뭐가 되어버렸다?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의지적인, 그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without which 나왔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랜만에 할게요. 관계대명사에다가 앞에 있는 선행사 놓고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with를 끌고 가야지. 그 활동 없이는. 그 불붙이는 의지가 담긴 또는 의도가 담긴 활동 없이는 이 civilization 문명의 개념은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맨 마지막에 해줘야지. 이 깨달음이 이어져서 결국 뭐가 나왔다? 문명이 등장했다. 다시 그것 없이는 문명이 없었을 거야. 그 말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생겼을 거야 라는 의미로 봐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불의 발견이 도달한 결론이지. 정답은 BAC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for example의 이 위치가 중요한 거야. by ing 그리고 ing로 이어지는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야 됐어. B와 A 사이. 자, 갑니다. BAC. 자, 소재 불의 발견이었죠. 마찰열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의도적 활동 그리고 문명의 필수 기반이었다라고 끝나는 거지. 자,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 봤어? 조상들이 도구를 날카롭게 하려고 문지르거나 막대를 돌려 마찰열로 불이 붙었어. 그 결과 이제 문명 깨달음이 생겨서 문명의 필수 기반이 되었다. 완전한 인과관계의 큰 흐름이 이 로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인류가 마음대로 불을 피우게 된 것은 도구를 문지르다 생긴 마찰열로 우연히 발견됐는데, 자, 이는 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져 문명의 필수 기반이 되었다라는 이 지문이었죠. 리얼리딩 보시면요. might, would, have, pp 이거 지금 나왔거든요. 과거에 대한 추측, 뭐뭐 했을 것이다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불이 점화되었을지도 몰라. 오케이? 눈에 안 띄었을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도 would, have, pp 나왔죠. 깨달음을 촉발했을 거야. 이거 다 과거에 대한 추측. 을 의미한다.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고, would는 might보다는 조금 더 강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 거야. 여기 not을 붙이면 하지 않았을 거야. 요거 과거에 대한 추측, 뭐뭐였을 거야라는 거한 번만 정리하고 갑니다. 자, 37번 갈게요. 169페이지. The precise role of humanity in the future of government 에서 미래 정부에서의 우리 인류의 어떤 정확한 역할이라는 것은요. A topic,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래로 가면서 인간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주제가 된대. That deserve는 받을만하다라는 중요한 동사죠. 뭘 받을만하냐면 more scrutiny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 그러면 미래 정부에서 인간은 뭐 해야 되지? 인간은 뭐 해야 할까? 어디서? 미래 정부에서. 오케이? 이게 이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어 딱 잡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근데 to make here.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is that. 대절 갑니다. 대절 안에 올도저리 있을 뿐이죠. 뭐일 뿐만, 뭐이지만은. 오케이? 비록 뭐지만. 인간들이, 계속 인풋을 가질 겁니다. 거버넌스는 통치죠. 통치 시스템에 인풋을 넣어주긴 할 건데, 중요한 건 뒤에 있다고 그랬지. although 뒤에. 지금 주절 보세요. 대절의 주절. 자, we have to consider.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얼마나 significant 중요한지 그 input이 중요하게 될 건지 will be 보이지? will be라는 것은 미래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미래 정보로 나아갈 때 그래 그때도 인간이 input은 넣어주긴 하겠지. 만까지가 althoug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미래에서 중요할지는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박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스는 미래 정부에서 인간의 역할을 논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오케이? 요렇게 지금 문을 열었어. 제대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A번 갈게요. 자, therefore. 이게 돼? 얼마나 중요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 다음에 봐봐. 지금 우리는 고려해봐야 돼. 한 다음에 그럼으로는 결론 도출하는 거잖아. 아직 멀었고 뒤에 좀더 읽어볼게. 그러므로 우리가 아마 계속 인간의 어떤 법률 재정가라든지 아니면 인간 정치인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진 않을 걸 로봇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킹 왕이 된다거나 상상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뭔 말하고 있어? 인간이 있긴 할 거지만 그 결론 보세요. The role in the business of government. 그들이 정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 자체가 인간의 역할이 will be much diminished 감소할 거야. 그럼 자, 우리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다음에 그러므로 감소할 거라는 완전히 결론이지. 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겪고 와야 A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다? 아직 멀었어. A는 어떤 결론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역할 있잖아. 엄청 줄어들 거야. 물론, 로봇이 왕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아직 멀었어. 이건 안 돼. 자, 뒤에 좀더 읽어볼까? 이제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They will simply supervise. 그들은요, 어떤 거를 그냥 할 거냐면, 감독할 겁니다. Machinery of state에서, state는 나라라, 국가란 뜻이잖아. 국가의 기계적 시스템을 그냥 감시할 뿐이야. 그 말은 기계가 돌아가고 인간은 감시자의 역할만 한다는 뜻이지. 직접 뭔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근데 그 기계적 시스템은요, that will be made up of에서 어떤 걸로 이루어질 거냐면, 더 적어지기만 할 거야. 뭐가? 인간의 부분은 적어지고, 기계로만 가득 차 있고, 인간은 그 기계를 감시하는 어떤 수동적인 역할일 뿐이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 역할 축소되면서 기계적 시스템 감시 역할만 한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B 한번 가볼게요. 아직 멀었어. 자, remember, 뭘 고려해봐라. 지금 어떤 걸 생각해봐, 기억해봐. 동사로 쳤으니까 명령하는 거지. 명령문입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뒤에 보세요. We have created. 우리가 뭘 만들어놨냐면 이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만들어놨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뭐야? 인프라라는 거? 지금 기반 시설이지. 어떤 시설이냐면 지금 어떤 거에 의존하는 시설입니까? 자, surveillance는 감시, 그다음에 뭘 모으는 거지? 수집, 그다음에 처리하는 겁니다. of data. 그러니까 of 데이터에 뭐가 걸리는 거야? 지금 of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게 걸리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봐봐, 데이터를 감시하고 모으고 처리하는 거. 이렇게 걸리는 거죠. 됐어? 이거에 의존하는 인프라를 만든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데이터냐면, citizen. 결국 누굽니까? 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To whom it applies. 이 시가 리킨 건 뭘까요? 앞에 있는 인프라겠죠. 이 인프라가 적용되는 그 사람들, to whom이라는 거, whom에는 뭐 넣어야 돼? citizen을 넣어야겠죠. 그쵸? 그 시티즌한테 이 인프라가 적용되는데, 그러한 시티즌들에 대한 데이터를 막 감시하고 모으고 처리하는 거에 뭐 하고 있어? 의존하고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뜻이야, 결국에는.
이해됐어? 이게 지금 정부가 딱 만들어 놓은 인프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인프라는요, 어떻게 진화해 왔고 굳어졌냐면, 자, 지금 진화했고 굳어졌는데,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굳어져 가지고,

뭐가 되었냐면 highly complex 매우 복잡해지고 not always 항상 뭐한건 아니냐면 지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organized 조직된 건 아니지만 매우 매우 복잡한 machinery of state 뭐가 되었다? 국가의 기계 시스템이 되었다. 자, A에서 뭐라 그럴게? 기계 시스템을 감시한다 돼 있지. 네, 선생님 무슨 얘기를 예전에 강조했냐면 순서 문제에서는 먼저 존재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할수 있는 거거든? 또는 구체화를.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존재한다는 개념이 어디 있어? 됐다라는 거지. 됐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게 되었다, 존재하게 된 거야. 존재를 말하고 나서 얘를 감시한다라는 서술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A는 B를 선행할 수 없어. 왜? B에서 먼저 국가가 마치 기계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감시한다는 건 뒤에 나와야 돼. 반드시 B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C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B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국가가 마치 기계가 돼가지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매우 매우 복잡하게 복잡한 기계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이제 뭔가 통치하고 감시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구나. C는요, it makes the automation of governance에서 통치의 어떤 자동화를 not only pass 뭐 not only 나왔죠? 그다음에 but 뒤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형식 동사 make에 automation 목적어, possible 목적격 보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지금 두 개가 not only 보호로서 이어진 것뿐이야. 목적격 보호 첫 번째, essential 두 번째. 그럼 잘 봐.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야겠지. 이것이 통치의 자동화를 가능하고 또 많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만들었대. 그러면 자동화가 나오려면 빡세게 이어질까?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것은 자동화를 만들어서 불가능해. 그럼 P로 간 다음에 P에서 뭐라 그랬어? 너무너무 복잡한 기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기계적인 어떤 국가가 만들어졌어. 복잡하니까 아 자동화할 수밖에 없겠구나. 데이터가 너무 많고 복잡해.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돌려야겠구나.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가에서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출입국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인구가 너무 많잖아. 그럼 이게 자동화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복잡하니까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리가 인과 구조였겠지. 이해됐어? 그럼 지금 박스에서 먼저 B로 가면서 B에서 remember로 우리한테 딱 이렇게 뭔가 화두를 던지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됐냐면 국가 인프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인프라는 지금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감시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면서 뭐라고 했어? 이게 점점점 복잡한 기계 시스템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A가 결론이었잖아. 인간 역할은 줄어든다. 그러면 기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디를 들렀다? C를 들렀다야지. 그치? C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기계 시스템을 뭐로 받은 거야? IT로 받은 거야. C에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it으로 받은 거야. 이게 이 기계 시스템을 받은 겁니다. 됐죠? 여기서 친절하게 a machinery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it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수.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걸 유발한 거야? 자동화가 되었다. 됐죠? 그래서 이 통치가 자동화가 되면서 자동화가 필수적이 되었다. 그러면서 the business of government 이 정부가 하는 일은요 이제 너무 어떻게 된 말입니까?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해. 어떤 개인 인간이 다루기엔 복잡합니다. To truly understand 자 to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가야지. 그래서 너무 크고 복잡해가지고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기계화됐기 때문에 데이터도 너무 많아. 그래서 개인 인간이 이걸 다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것은요, has to rely on machine assistance. 해서 그때 이제 기계의 어떤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to process data에서 그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진짜 기계가 이제는 데이터를 이렇게 통제하고 처리를 해야 됐고, and increasingly 점점점 recommend 또 어떤 도움에 지금 하는 거야. To process와 그다음에 recommend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병렬로. 그래서 또 어떤 거야? 권고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기계야. 너가 나한테 도와줘. 정책과 그다음에 결정을 기계한테 도와주기까지 맡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 의존이 높아진다. 뭐에 있어서 의존하는 거야?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권고 정책을 권고해달라고 뭔가 이제 기계의 의존성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therefore를 말할 수 있어. 이제 결론. 기계한테 의존하니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therefore. 결론 도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도 역할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제는 기계가 해주거든. 우리한테 처리와 데이터 처리와 권고까지 다 해주는 세상이거든. 미래에는.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계를 감시하는 것만 하면 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점 인간의 파트가 줄어들 거야. 맨 마지막 마무리. 오케이? A가 가장 끝에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다 읽어봤고요. 좋습니다. 정답은 B, C, A였다. 자, 소재는요, 미래 정부에서 인간의 역할이었고, 기계 감독으로 크게 축소되더라. 그러면서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했지? 시민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체계가 너무 크고 복잡해지니까 통치의 자동화가 필수가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역할은 기계 시스템을 잘하고 이제 감독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래에서는 진짜 기계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인간은 그냥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시민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체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통치의 자동화가 필수가 되면서 그 결과 인간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다. 역시나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국가기획 시스템을 감독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2, 4, 2 한번 갈까? 아까 요거 나왔잖아. 투투는 여러분이 알아. 너무 멍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부정표현이란 거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for 플러스 명사 이거 볼까? 여기서 이게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투부 정사를 진짜로 수행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알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뭐뭐 가처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라고 해석하면 돼. for를 보시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가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인간, 개인 인간이 뭐할수 없다?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투부 정사의 진짜 주어처럼 행동하는 거. for 목적격입니다. 38번. 자, 이제 삽입 마지막으로 갑니다. 선생님이랑 문장 삽입은 gap and chain 계속 반복하고 있어.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일관적으로. 그래서 흔적이 남는 그 단절은 갭이고요. 우리가 삽입 문장을 채워줬을 때 체인이 걸리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자, sum of his. 여기서 이제 그의 his가 누군지 밝혀야겠죠? 그의 가장 어렵고, 그리고 high reaching,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쵸? 의미 높은 노래들은요. would actually be much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부르기가.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낮춘다면, 그쵸? 그것들을 낮춘다면, in pitch by a semitone에서, 아, 그 노래들을 낮추는 건데, 어디 낮추는 거야? pitch는 음이죠. 높이. 음의 높이를, semitone은 반 음만 낮추면 부르기 쉬울 거야. 자, which is closer to how Mozart? 자, 모차르트가 그였네. 그는 여기 안에 있었네. 그쵸? 모차르트가 뭐 하는 방식과 가까워지는 거냐면, intended them to sound에서 그 노래들. 여기서 말하는 them이가 가리키는 건이 노래들이겠지? 이 노래들이 처음에 이래야 한다라고,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의도한 바와 비슷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음 낮추면 돼.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반음을 낮춰야 돼. 반음을 낮추는 얘기가 나왔어. 쌤이니까. 반음을 낮추면 모차르트의 MO로 줄여드릴게요. 아, MO 일단 처음이니까. 모차르트의 의도에 맞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 얘기인가 봐. 자, 페던트 원리주의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팩트가 만들 겁니다. 만들 거다. 모형식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 그 다음에 같은 거죠. 자, 삶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누구에 대한 삶이냐면, 누구 삶이야? 음악의 그 규칙을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 우리 사이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야. 역사적인 팩트가. 왜 그러냐면, 자, 이, 그 티피컬, 그러니까 전형적인 pedantic, 원리주의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게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할 때 exactly 어떻게 연주해야 돼? As he wrote it, 그가 쓴 대로. 오케이? As는 뭐뭐한 대로란 뜻이 있지. 그래서 그가 이 작곡을 한 대로, 그 곡을 그대로 쓴 대로 우리가 연주해야 된다라는 건 원리주의자의 의견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another. 자, 또 다른 그리고 똑같이 이해 가능한 pedantic view. 그럼 봐봐. 또 다른 그리고 똑같이 이해 가능한 view는 그럼 앞에 나왔습니까? 앞에 pedantic view를 먼저 1번을 얘기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뒤에는 또 다른 2번을 얘기하니까 another라는 게 1번과 2번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1번은 X를 쳐줘야지. 이해했어? 그래서 처음에 원리주의자의 시각을 첫 번째를 말했어. 쓰여진 대로 곡을 써야 된다. 연주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가. 시간 보면요. 자, would be that we should play Mozart music exactly 해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면 as he heard it. 이것을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쓴거 말고 들은 대로 또 연주를 하는데 언제 드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 또 관념적으로 들은 대로 연주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 원리를 따지는 거죠. 근데 뭐할 때, 여기서 예스는 뭐할 때입니다. 그가 이것을 roll it down. 작곡을 하는 그 당시에 머릿속으로 또 떠올리는 대로 우리가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곡한 대로, 작곡을 한 당시에 떠올린 대로 연주를 해줘야 된다는 게 원리주의자의 시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Now, here we have a problem.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원리주의자의 시각 두 가지가 나왔다? 딱 잡아줘야 돼. 시각. 지금 하나,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대. 문제를 딱 던져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because,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모차르트가 perfect pitch에서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he notes는 또 음표. 엄청 중요한 단어고요. 반드시 음악 소재를 얘기할 땐 노치란 단어를 알아야 돼. 음표 또는 음이란 뜻입니다. 음표, 그가 이제 알고 외우고 있었던 음표는요. was not the same. 똑같지 않았대. 어떤 거랑 does는 여기 앞에 있는 음표를 가리키겠죠. 어떤 음표랑 선택된 음표입니다. 음을 standardizing 한건 뭐야? 이 표준화시키는 committee, committee는 위원회죠.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한참 이후에 위원회가 음에 대한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그 음에 대한 선택이 모차르트의 음과는 달랐대. 모차르트가 뭐 레라고 생각한 걸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냥 우리는 도라고 선택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 이게 문제였다. 그럼 봐봐. 원리주의자의 시각은 있는 그대로 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음이랑 모차르트의 음이 다른데 어떻게 있는 대로 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쵸? 자, 뒤에 보시면 실제로 자, 실제로 그러면 in fact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실제로 보여줘야겠죠. The note we know as A. 자, A는 이제 뭐 음악으로 치면은 라 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라 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it'll be called a slightly out of tune B flat. B는요 C거든요. 이게 더 높은 음입니다. 근데 C 플랫이니까 약간 반음 낮은 근데 약간 조금 그 음이 안 맞은 C 플랫. 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차르트한테는. 그러니까 봐봐.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선택한 거랑 모차르트가 기억한 거랑 다르다는 거에 실제 예시를 인팩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때? 3번도 X를 쳐야지. 됐죠? 그래서 이어짐이 지금 끊김이 없고요. 자, so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so는 지금 앞과 뒤가 어떻게 연결돼야 돼? 앞이 원인이지. 그 다음에 뒤가 결과인지 봅시다. 그러면 아까 볼까?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어떤 한 음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뭐, A가 라라고 생각했어. 근데 모차르트는 어떻게 생각하셨어? 이것을 B 플랫이라고 생각했어. 약간 C의 반음 떨어진 거? 라고 생각한 거야. 이 차이를 가지고서 지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야. 같은 음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속하고 있냐면, 저, 그러므로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지금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All about a semi tone higher than he would have intended. 그래서 그가 아마 의도한 것보다는 반음 높게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은 음을 쳤는데 우리는 라라고 생각하는데, 모차르트는 하나 더 높다라고 생각했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너네 왜 반음씩 높게 지금 그렇게 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해됐어?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가 지금 음악의 연주를 들었을 때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반음이 높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야? 지금 우리는 A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모차르트는 B 플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음을 항상 아니 얘네가 연주를 하는데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왜 자꾸 반음을 높여서 연주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져? 이렇게 이게 원인이 된거 아니야? 여기가 원인입니다. 오케이? 그 결과가 이 so 뒤에 아니야? 그 결과가 so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 결과 우리가 들을 때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한 음씩 높은 거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a fact which is guaranteed 해서 그러한 사실은요. 이건 보장이 되었습니다. To annoy 짜증나게 합니다. 누굴 짜증나게 하냐면 이 원리주의자를 짜증나게 하지. 왜 원리주의자는 있는 그대로 치라 그랬지. 근데 자꾸 우리가 반 음씩 높게 하니까 그치? 반음 의도보다 반음 높게 연주를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주의자를 짜증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 온디 아드린들을 굉장히 여러분이 또 주목했어야 됩니다. 이거 반면이잖아. 그럼 반면 할 거리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반면. 이것은 또 가리킬 게 있어야 돼. 자, 이것은 would involve 어떤 걸 포함할 거냐면 writing out. 지금 쓰는 건데 all the music again에서 모든 음악을 다시 써야 된다 in a lower key. 지금 더 낮은 키로 다시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반면이라는 게 있었나 지금? 지금 결과가 우리가 모차르트의 의도보다 반음 높게 들었어. 반면 이것은 음악을 다시 써야 돼 낮은 것으로. 뒤에 보시면 which would irritate 이것은 근데 짜증나게 할 거야. 완전히 다른 그 원리주의자들의 집단을 짜증나게 할 거야. 그럼 봐봐. 짜증나게 하다 irritate랑 annoy가 지금 같은 얘기잖아. 짜증나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 근데 이 사이에 반면이 있거든요. 반면하려면 앞과 뒤가 반대여야 되는데 둘다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on the other hand가 기능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갭이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둘다 짜증나는 거야, 5번 앞뒤가. 근데 어떻게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냐고, 그 사이에. 그럼 한번 넣어볼까? 근데 그의 가장 어려운 곡이 반음만 낮추면 의도에 딱 맞을 거야. 반음 높게 들리니까 반음 한번 낮춰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더 부르기가 쉬워질 걸.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다음에 반음을 낮춰보면 아마 이거 부르기 쉬워질 걸? 의도에 딱 맞게 이거 좋은 거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반면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걸 반면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반음 낮추는 거 이게 디스 아니겠어? 반면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더 로어 키로 다시 써야 돼. 곡을 다시 써야. 반음을 낮추면 곡을 다시 써야겠죠? 이것도 누굴 짜증나게 할 거야? 바로 원리주의자를 짜증나게 할 거야. 그러면 짜증나게 한다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건가? 이지하게 하는 건 플러스지. 근데 반면한 다음에 원리주의자를 짜증나게 하는 건 마이너스지. 이줄 사이에 반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글은 모차르트의 음과 우리가 지금 보는 음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안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소재는요, 모차르트 음악의 정확한 재현이었다. 특성은 어떻게 해도 원리주의자는 만족을 못한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띄워볼게요. 자, 문제는 원리주의자는 모차르트를 정확히 재현하려고 하는데 음 높이의 표준이 그의 음과 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높은 거를 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한테 맞춰주려면 우리가 낮춰볼까?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 그치? 자, 그대로 두면 의도보다 반응 높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대로 두면. 근데 사인 문장에서 반음 낮추잖아? 그러면 쉽고 의도에 가까우나 악보를 다른 조로 다시 적어야 되고, 이건 다른 원리주의자를 짜증나게 한다. 해결을 시도하지만 모두를 만족할 수가 없다. 오케이? 반음 높게 들리니까 낮춰볼까? 이것도 이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였죠. 오케이? 자, 모차르트를 정확히 재현하려는 원리주의적 태도. 근데 음이 달라. 그러면서 문제 부딪히는데 해법을 주는데도 그래도 원리주의자를 곤란하게 하는 면이 있다. 자, 위치, 컴마 위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컴마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 앞절 전체를 받아서 부연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받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 부릅니다. 선행사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앞절 전체일 수 있다라는 게 계속적 용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키를 낮춰볼까? 그러면 근데 그것은 아마 intended.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의도한 거랑 비슷해질 거야 라는 앞절 전체를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정보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this means that GPS clock, for example. 예시를 들고 있네. GPS 시계의 예시를 들면 this가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앞에. would be out by. 자, be out은 나간다는 뜻이니까 시계가 안 맞다는 뜻이겠지. 근데 about은 약이니까 약38 microseconds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0.00038 초가 나가 있을 것이다. GPS 클락에서. 그러니까 시계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y the end of each Earth day에서 지구의 날이 하루하루 끝날 때, 그치, 날이 저물 때. If they weren't adjusted, 그들이 조정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시계가 나간다는 얘기하고 있죠? GPS 시계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론이 나오죠. Described how.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괄호 한번 쳐주고요. 만약에 두 개의 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우주선에. 근데 하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멈춰 있고 하나는 moving quickly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가 두 개가 있으면 how the moving clock is how절의 주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로는 그 조건을 준 거고요. 그쵸? 그 움직이는 시계가 will tick more slowly, 더 느리게 가는 것인가, 뭐의 입장에서 stationary는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이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더 느리게 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란 뜻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 잡았어야지. 그는 또한 뭘 보여줬냐면요. 똑같은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 느리게 가는 거죠. 빠르게. 가면.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 if the moving clock 움직이던 애가 갑자기 멈춘데 얘가 뭐에도 가까워지면 nearer to an object 해서 이게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움직임 말고 질량이 큰 물체에 가까워도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인슈타인 얘기 잡아야겠네.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잖아?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time dilation. 자, 이러한 시간 지연은 그럼 이 this 값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지. 시간이 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연은요, not easily noticeable에서 이게 쉽게 우리한테 딱 이렇게 인지가 되진 않아. 알아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의 점점 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재는, 정확하게 재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we have not only, not only 나왔네요.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in action, 이것이 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need to, 그리고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이걸 조정해야 됩니다. 왜? 볼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조정할 필요도 있다. 됐어? 시간 지연이라는 건 시간이 결국에 안 맞는 거잖아. 시간이 안 맞는 거 아주 조금씩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볼수 있고 조정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조정한다는 거 여기 있었네. 이제 뒤에 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서 modern navigation system such as 자, 이게 현대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자, 항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베이주라는 거, 갈릴레오라는 GPS가 나왔어. 그럼 봐봐. 이 종류를 여기서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GPS가 사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야라고 처음 등장한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GPS 클락은 이거 이말 뒤에 나와야지. 왜? 첫 등장하고 있잖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하나인 GPS는 그러면 이번 탈락 주면서 반드시 이번 뒤에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이 하나는요, 위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위성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를 도는데 어떤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속 14,000km로 도니까 속도가 빠르지. 그럼 얘네 어떻게 했니? 움직임이 빠르니까 시간이 느려지겠지. 바로 연결 지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이제 GPS 시스템 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위성을 사용하는데 자, 한번 정리해볼까? 지금 내비게이션 내비, 다시 적어볼게요. 내비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어? 여기서 GPS가 있지. 근데 여기서 얘네가 위성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위성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빨라. 그럼 속도가 빠르면 무슨 얘기야? 시간이 점점점 느려지겠지. 여기까지 잡았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뒤에 가시면, 자, measuring, 측정하는 겁니다. The time is crucial to providing accurate positional data.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겁니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뭘 재는 거야? 시간을 재는 것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우리한테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고, and so, 그러므로, the satellites carry, 그 위성이라는 것은요, 위성의 연결성이 계속 잡아오면서, 위성은요, 어떤 걸 갖고 다니냐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정확한 시계를 갖고 다닙니다. 그럼 이 위성은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위성,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어. 원리적으로는. 자, 뒤에 보시면, 그러나 정확하지만 얘도 뭘 경험한다?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위성이지. 이 위성도 어떤 걸 경험해? 시간 지연을 경험한다. 그럼 어때? 벗이 어떤 걸 지금 역접하고 있어? 얘가 시계가 되게 정확하거든? 그러나 얘도 시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왜이 얘기를 할수 있어? 속도가 엄청 빠르다 했지. 시속 14,000이라며. 그치.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려지는 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시간이 느려지는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벗이 잘 잡아가고 있지. 3번도 끝.

0: 심지어만 발생하는데 어떻게 10kg라는 뭐가 나와?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수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이 수치가 계산해보니 10km나 시간전이 발생하면 이게 위치적으로는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5번에 들어가야 수치와 수치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럼 5번에 한번 넣어볼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뭐야? 위성도, 시간전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GPS도 38, 0.00038 초가 지연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해됐어? 예시 딱 잡히지? 자, 정확한 시계가 있지만, 자, 이게 시간이 지연되는데 이걸 디스로 받은 거지. 이거는 0.00038초 지연이야. 됐어? 이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조정돼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지연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 결국에는 10km 오류랑 똑같아지는 거야 라고 그때서야 뒤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시 가리키는 거는 여기선 뭘까? 바로 삽입 문장에 있었던 0.00038초가 느려지는 걸 의미하겠지. 그 수치가 이제 킬로미터에서 오류가 나면 10km나 오류가 날수 있다는 뜻이었겠지. 그러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킨 건 뭘까? 데이는 삽입 문장에서의 GPS 클락스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가리키겠지. GPS 시계가 제공한 그 어떤 위치 정보를 의미하겠지. 위치 정보가 10km나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정답은 확실하게 5번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우리한테 내비게이션 위치를 알려준 게 결국 그거잖아. 위성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쏴줬을 때 시간차가 발생할 거잖아. 그 시간으로 갔다가 뭘 계산할 수 있어? 거리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지금 빛으로 치면 빛의 속력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리를 알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성 몇 개를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위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가 일치하는 그 지점 딱한 군데가 나오는 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소재는 시간 지연이었고요. 특성은 GPS가 매일 보정해야 되는 실제 문제였다. 인과관계였죠. 빠르게 움직이면은 시간 지연은 느려지니까 그 올비팅하는 빠른 속도로 올비팅하기 때문에 매일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가 약 10km나 벗어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시간 지연으로 느려지는데 이 오차를 매일 보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위치 정보가 오류가 난다라는 MI였죠. 자, 전치사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한번 셈이 해석해드렸는데 전치사 2가 있고 여기 being이 동명사 목적어였고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to, for, to처럼 여기도 이제 의미상 주어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 being of 앞에 the positions they keep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클락이 주는 위치가 벗어났다. 오케이? 10km가 벗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수강 후기 인증과제 실전편 단어장 남겨주시고요. Real reading 뭐였습니까? Might, would, have, pp는 뭐뭐에 대한 뭐뭐, 뭐뭐 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있죠? 남겨주시고요. 완강, 이제 진짜 20강까지 완강했거든요. 완강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죠. 선생님의 응원도 함께 같이 갈 겁니다. 자, 20강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차피 결과 정말 정말 좋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까지 갈그 과정도 하루하루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세계사 수능 완성. 자, 이제 20강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자료 탐구하고 2점 테스트하고 뭐 3점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문항들은 자, 이 20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5회 차의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총망라하는 문항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세계 질서, 냉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장에 어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평화가 와야 되는데, 아, 그렇지는 않았고, 물리적인, 직접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충돌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뭐 군비 경쟁이랄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념 대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긴장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일컫고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열전을 겪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그런 냉전기에 우리는 미국 측도 아니다. 소련 측도 아니다. 이 양극에 해당하지 않는 제3세계의 움직임이 대두가 됐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계사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20번 문제는 좀 평화를 좀 담아서, 이념을 담아서, 이 반둥회의, 1955년에 반둥회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제1차 비동맹회의,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가 됐던 비동맹회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냉전의 형성이라는 거에서 주제 하나, 냉전의 심화, 그 냉전기에 있었던 위기 상황, 예컨대, 뭐, 베를린 장벽 건설이나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나 베트남에서는 그런, 냉전이 열전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고 해도 동아시아사에서 나올 것이고요. 우리 세계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계사는, 베트남 전쟁 확률이 좀 있어요. 물론 그건 역시 동아시아사에서 나올 확률이 좀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그 냉전이 이제 완화될 때의 사례에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닉슨, 미국 대통령 닉슨, 그다음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세계의 움직임이 또 하나의 또 냉전기의 균열을 가져온다. 자극을 가져온다. 반둥회의 아니면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됐던 제1차 비동맹회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냉전의 해체예요. 자, 세 나라가 변해야 되는데, 자, 미국은 간섭주의에서 불간섭주의로. 그게 닉슨. 그다음에 독일은 통일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로, 그 다음 소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의 길로. 그래서 91년 소련의 해체, 그래서 냉전 완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덩어리에서 출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가 뭐냐면은 세계 경제의 어떤, 재편, 그리고 연합, 국가들끼리의 연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할게요. EU입니다. 이제 유럽 연합. EU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쌤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좀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문제 풀면서 또 직접 써가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분석입니다. 지난 6무였고요. 26학년도. 우리는 이 회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습니다. 상호협력, 좋은 말이죠. 우리는 같은 운명과 같은 바람을 공유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네요. 자, 그리고 독립,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인권투쟁,

인도네시아의 서해리안 섬 주권 회복을 적극 지지합니다. 나아가 이 회의에 참여한 29개국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AA, 건전지 아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리켜. 그래서 29개국도 중요 힌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대륙 민족들의 반식민주의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인도네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참여했던 회의가 되겠고, 반둥회의라고 일컫고요. 자, 여기서 합의한 것이 또 역시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말 10가지, 평화 원칙 이제 10개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한번 보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민족 자결과 독립, 팔레스타인, 뭐 여기는 그냥 앞에서 나왔던 문장들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거 나오니까 반둥 회의야 이렇게 나왔고요. 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54년, 그러니까 이 반둥 회의가 열리기 1년 전이죠. 자, 이 1년 전에는 인도의 네루와 그 다음에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만나가지고 이들이 먼저 무엇을 해봤냐면은 평화 5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들이 평화 5원칙. 그래서 아 이거 좋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을 참여를 시키고 확대를 해서 평화 10원칙으로 이렇게 1955년 확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력한 정말 마지막 수능 세계사. 마지막 20번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연습 문제 1번. 밑줄 친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건 뭐야? 6.25 전쟁 이야기네요.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제네바 협정. 우리 동사하는 친구들은 뭐 이거 술술 나오겠다. 그치?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바 협정은 또 베트남 전쟁의 씨앗을 남겼죠? 북위 17도 분단. 그게 있었고요. 다음.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인도, 미얀마와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등을 4건 원칙을 확인했다. 이후 이 원칙은 체제가 다른 국가와도 평화적 공존, 좋은 말,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대표가 모인 이 회의에서 반식민주의 등을 표명하며 각국의 지지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시기 시점으로 이후에 벌어진 일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대표가 모였다. 알겠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던 반둥 회의가 되겠습니다. 55년 평화 10 원칙이요. 1번 대서양 헌장을 공표했다. 41년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전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 핵심은 이제 국제 연합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 자, 베를린 봉쇄를 결정했다. 자, 1948에서 49까지 스탈린의 소련이 이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루트를 봉쇄를 시켰던 것이죠. 자, 국제연합을 출범시켰다. 45년에 출범이 이미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것도 44년에 브레튼 우즈 회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 다음에 IBRD나 아니면 IMF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어떠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럼 다 오답이고 남은 거 하나는 5번.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표방하였다. 자, 그래서 교과서 파트로는 제3세계의 움직임으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쓰는 제3세계라는 용어랑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좀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때 지금 제3세계라는 것은 미국의, 아니, 소련의, 아니, 우리의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탐구입니다.
작년 수능이었고요.

처음엔 우리 체제를 그대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 신경제 정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뉘앙스의 문장들이 있었죠. 아,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하긴 했는데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체제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환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환상이었다. 말 그대로 경제 분야만큼은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치인들조차 중앙집중식 계획 경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개혁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체제는 뭐였다고요? 중앙집중식 계획 경제. 정근대 사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자유선거, 권력 분립, 다당제, 뭐예요 이거? 사회주의적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 시장 경제도, 이게 포인트죠.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 체제 국가야. 환상이 있었어, 사회주의라는. 그러나, 아니야. 그건 환상에 불과해.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나라도 이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인 중국도 경제만큼은 이걸로 성공하지 못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우리 쌍사,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트남도 도이모이했고, 중국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했고, 러시아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했지만 기존 특권 계층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권력을 돌려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개혁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자 나를 체포하고 쿠데타. 그래서 이게 공산당의 그런 쿠데타. 이게 이제 소련 해체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들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 이제 실패로 끝났고 이거를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또 대표적인 정치적 거물로 성장해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옐친이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이 옐친이 등장하는 순간,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래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결국 나는 집권한 지 6년 만에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사회주의 연방이었는데 해체된 나라. 그래서, 아, 이거 소련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소련 해체 시점입니다. 91년이고,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면서 소련은 해체가 된다. 자, 이거 누굴까요?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고요.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년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사라는 과목이 어떤 당대의 사건을 다루진 않죠. 시간이 좀 흐르고 역사적 평가 그리고 그것이 합의된 것이 또 교과서에 올라가야 되고 교과서의 공통 요소가 돼야 되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문항으로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확률상. 그런데 인물로 치자면은 당연히 세계사에서는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인물들. 하지만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다루거든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살아있는데도 계속 수능 문제로 이 사람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내 얘기가 자꾸 이렇게 수능으로 나오고 있다니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던 인물이 고르바초프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 익숙한 점, 자유선거, 권력분립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것은 고르바초프다. 아, 고르바초프다. 그는 자, 요거는 체크해 두세요. 1985년 별표 암기.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서 개혁과 개방을 내세웠지만 6년여 만에 연방은 해체됐다. 91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가 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사진을 보면 서베를린 쪽에서 와, 여기 쌤도 한번 이제 그 다녀왔었는데 참 분위기가 좋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되겠는데요. 자, 배경으로 연설하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이고요. 아, 이 레이건 대통령도 우리 수능 출제 될수 있어요. 내용이 한 줄밖에 없거든요. 자, 그한 줄이 뭐냐면 이말 나오면 레이건이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규제를 철폐한다. 민영화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의 이름을 따서 그의 경제정책으로 우리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레이거노믹스.
해서 주로 80년대 이렇게 잡고, 80 도처럼 썼네요. 자, 80년대로 이렇게 잡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 신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과 함께 엮어서 나올 수 있는 인물 참고로 하면은 영국의 우리 또 철의 수상이라고 불리죠. 마가렛 대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처를 따서 이 대처의 또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리가 뭐 대처이즘 이런 식으로 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 참고. 제가 곁가지로 이건 빠져버린 거예요. 레이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능 완성 단계에서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한 것이고. 자, 당시 소련 서기장인, 공산당 서기장인 이 사람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 것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지 않은 시점. 그리고 이 연설 2년 뒤 베를린 장벽 붕괴. 자, 베를린 장벽 붕괴는 너무나 중요하죠. 89년. 그러면은 시점도 어느 정도 잡히고, 그쵸? 그래서 서기장은 고르바초프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80년대입니다. 아까 앞에 자료 탐구에서 우리 85년도 잡혔었고요. 그쵸? 이렇게 쭉 가면 이 인물이 집권한 시기가 나올 겁니다. 91년에 소련 해체가 있고요. 1번,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되었다. 47년 이야기.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의 독트린. 그리고 냉전의 거의 이거는 뭐 본격화라고 볼수 있겠어요. 나 개입할 거야. 사회주의, 다른 나라들이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되는 거 막을 거야. 그리스 개입할 거야. 튀르키예 개입할 거야. 이런 거.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했다. 97년 이야기죠. 1997년. 그럼 안 되고. 중국에서 테난먼 사건이 일어났다. 자, 중국의 좀 커다란, 좀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까요? 홍콩의 뭐 우산혁명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자, 89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중국인들의 정치적 민주화 요구였는데 무참하게 또 공산당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베이징 올림픽 개최. 요거는 살짝 너무나 좀 동떨어져 있긴 한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 바르샤바 조약 기구. 요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무역 기구가 아닌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1955년인데 요것은 해체되고 없다. 반면 여기에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기구가 있죠. 우리 유럽 국가들로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가 존재하는데 나토는 지금도 현존한다라는 거. 이 점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 탐구까지 해봤고요. 2점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스터 하나 나왔고요. 포스터에 뭐 ERP 그다음 여기 PORSESO 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자 이것은 ERP 유럽 부흥기획 사실 요것만 보면 돼요.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좀 홍보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도르래 같은데? 그치? 도르래? 자, POU 이게 뭐 프르 스스레베 이게 약간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어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약간 프랑스 포스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포스터인데, 자,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각국 경제를 재건하라는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 홍보물 시리즈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물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뭐 풍차도 있고, 여러 나라 유럽 국기들 다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 많습니다. 자, 서유럽 각국 경제를 재건하라는 계획에 맞서서 소련은 또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다 해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피폐해진 서유럽 경제를 빨리 재건해야 돼. 미국이 도와줄 거야. 왜? 사회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마셜 장관의 이어진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 마셜 계획 발표라고 하고 서유럽 경제 원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1947년에 이러한 조치. 그러면은 미국과 서유럽의 결속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항을 해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1949에 뭐를 했냐면 코메콘을 결성을 하죠. 코메콘을 결성한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코메콘을 창설한다. 그래서 정답 바로 그냥 나왔고요. 2번. 마스트리트 조약을 체결했다. 1992년 네덜란드였었고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93년 유럽연합 EU가 출범하게 된다. 신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러시아 레닌이죠. 21년.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이따 나올 텐데 44년 미국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전후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삼는다. 그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이런 거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에 자 IMF로부터 자, 자금 지원을 받았었죠.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5번.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49년에 나토가 결성이 되죠. 요거는 군사적 기구가 되겠고, 요거는 현재까지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전기, 마셜 플랜과 코메콘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셜 플랜과 코메콘. 이거 외에도 대립사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나토 어딨니? 여기 나토가 있지. 나토와 대립하는 게앞 문제에서 나왔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련 쪽에서 공산당의 그 어떤 정보기구,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그 국가들끼리 결속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코민포름?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언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보죠.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유고슬라비아, 티토. 자, 이게 앞에서 제가 입으로만, 말로만 드렸던 건데요. 자, 뭐,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강했던, 당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 주도로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이게 개최가 되었다. 요한 줄이거든요, 교과서도. 그래서 요거는 1961년 개최되었던 제1차 비동맹 회의가 되겠습니다. 몇년 전에 아예 수능, 본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로도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티토, 그 다음에 인도 네루, 이집트 나세르, 이렇게 3인방.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티토, 네루, 나세르, 티네나. 25개국 대표가 참여해서 어느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그들의 독자 노선이죠. 제3세계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는, 키워드는 제3세계 도출 가능하고요. 외국 군대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당시 베를린 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심화된 동서 진영 간의 갈등에, 공교롭게도 이 베를린 장벽 건설이 또 연도가 같죠. 그래서 빼서 보면은 1961년에 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89년에 붕괴. 심화된 동서 진영 간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는 걸 피하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 회의 관련 기록물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차 비동맹 회의가 되겠습니다. 1번,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영국이 1905년에 인도인들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 전혀 상관없지. 독일에 배상금 축소를 협의했다.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데, 자, 독일이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조치였습니다. 자, 그러자 도스안, 영안. 이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배상금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스안이나 영, 1920년대들의 조치였는데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선지가 오랜만에 사용이 좀 됐고요. 자,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닉슨 독트린은 미국 대통령 닉슨 불간섭을 이제 천명하게 되는데 69년이잖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제3세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일반적인 말이 그냥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교과서 내용이 딱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제3세계 파트. 그래서 제3세계라고 하면은 1차 비동맹회의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반동회의거든.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5번. 제2차 세계대전 전범 처벌을 논의했다. 독일 쪽에서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 또는 극동국제 군사 재판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사에서 좀쓸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세계사에서 나오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었고 3번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자, 직접적인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자. 10월달 미국 정찰기가. 자, 미국 나왔고요. 자, 미국 밑에 여러분 쿠바 있습니다. 야구 잘하는 나라. 자, 미국이 있고 쿠바 상공에서 아하,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 현장을 촬영한다. 이걸로 첫 줄에서도 끝납니다. 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담화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소련과 충돌한다. 전 세계에 소련의 행동을 알리고 미사일 철수를 요구한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쿠바 해상 봉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군 부대에 전면적 경계 태세를 발령했고 무기를 싣고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에 대해서 해상 격리 조치. 그래서 쿠바 봉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소련 미사일로 간주하고 전면적 보복 대응에 나설 거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세계대전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지금 쿠바 미사일 위기죠. 자,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이고 냉전기의 위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냉전 심화. 자, 1962년 이야기였는데, 자, 이거 45년 8월 달에 자, 일본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 위력을 우리 모두가 이 당시의 사람들 실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 지났잖아. 근데 얼마 안 지난 이 시점이지만 개발되어 있는 핵무기는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한 것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근데 이때 소련과 미국이 또 핵전쟁을 한다? 이거는 인류 멸망이다. 이때 사람들 충분히 두려워하고 아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였고요. 소련 실권자는 후르쇼프입니다. 스탈린 이후 지도자죠. 자, 소련 부대에 전면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을 방해하는 미군 함정을 격침한다고 위협한다.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후르쇼프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소련 미사일 철수를 제안하고 미사일 철수가 선언됐다 해서 위기가 일단락이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냉전기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변화상에서 후르쇼프도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앞 지도자가 스탈린이잖아. 뭐 히틀러의 버금가는 이제 악명 높은 독재자였는데, 그리고 냉전이 가장 심화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스탈린의 어쨌든 그런 신성한 이런 것들을 좀 격화시키기도 했고, 또 미국을 방문했고 평화공전을 재창하기도 했던 인물이 후르쇼프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소련의 변화라는 쪽에서 언급이 좀 되긴 합니다. 후르쇼프가. 그런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또 당사자이기도 했다라는 거. 자, 시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표로 갈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됐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있었고, 49년에 공산당이 승리를 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동했고요. 자, 동남아시아 국가. 자, 요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67년이고 우리 마지막 파트 뭐 나프타 만들어지고 EU 만들어지고 아세안 창설되고 국가 간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연도만 알아두세요. 뭐 하는지는 뭐 자세하게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으니까 67년이고 오답선지로 쓰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에서. 자, 미국과 중국 수교인데 이렇게 보죠. 69년에 닉슨 독트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전환이 되고, 72년에 닉슨이 미국 방문하죠. 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79년에 정식 수교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쿠바 미사일 위기는 사실은 뭐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여기 1번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오답만 편하게 보면 됩니다. 베를린 장벽 61년부터 89년, 그러니까 89년 붕괴, 90년의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 자, 유럽연합이 결성됐다. 92년 마스트리트 조약, 93년부터 정식 출범. 세계무역기구 9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연표 문제인데, 저는 단순 연표 문제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계사의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파악하는 건 저는 정말 뭐 중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연표 문제. 저는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오면은 대비를 열심히 양심껏 한 친구들은 잘 맞춥니다. 근데 안 해온 친구들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포맷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거 뭐,

뭐 49, 67, 뭐 바로바로 막 나와. 79, 뭐 89, 93, 95. 나는 너무 쉬운데? 근데 대체로 안 그래. 문항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 정답률은 50%라고 합니다. 이 모양, 이 모습만 띄고 있어도 아무리 기본 메이저 연도여도 이 포맷 그 자체로 50 아래로 가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연도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4번 갑니다. 자, 2점 테스트의 마지막. 가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부름에 충실했던 홍위병. 아니, 뭐 끝났어요, 이것도. 홍위병입니다. 마오키즈. 어릴 때부터 마오쩌둥의 사상을 이렇게 학습받고 또 그거에 교화되면서 자라온 친구들이고요. 그들이 대약진 운동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던 마오의 천병이 되어서 대규모 사회 극좌 투쟁을 이끌었고 반대파들을 철저하게 숙청했던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홍위병이 나왔죠. 그래서 대약진 운동 이후에 마오의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뒤엎고 오히려 뭘로 나아갔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대규모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연도는 66부터 마오의 사망 시점까지 76년에 마오가 사망합니다. 자, 홍위병들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상과 문화, 풍속, 습관 모두를 파괴해야 돼. 그래서 막 공자상 때려 부수고 불상 때려 부수고 부수는 등이 문화유산들을 아주 많이 파괴해서 10년간의 내란이었다. 10년간의 상처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문화재들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가 져서 그냥 타이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본토의 문화재들을 또 엄청나게 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타이완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또 중국 문화재들이 좀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하나에 정말 경도가 돼서 그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또 나타난 거지. 그 홍위병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파괴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로 이름이나 상점, 병원, 공원 이름을 혁명적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이게 참 웃픈 사실들이죠. 웃픈 사실들인데. 예를 들면은 뭐 동교민항,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동쩌오민샹을 빤디루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외국 대사관이 밀집한 그런 거리였나 봐. 근데 여기에 이름을 판디루, 이게 반제로입니다. 반제, 반제국주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민간 원조로 창설된 뭐 셰어이 위안 등을 판디 위안으로 바꿨다. 이건 뭡니까? 반제 병원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반제국주의 병원이라. 참그이 당시 그 홍위병들의 모습들 또 이런 병원에서 그 의사들도 정말 자본주의적인 자들, 뭐 교수, 의사들 다 홍위병들한테 탄압당하고 또 대체가 됩니다. 홍위병들이 의사역 노릇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식의 변경은 셀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대부분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다. 문화 대혁명입니다. 자, 1번.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다. 배경으로 볼수 있다. 자, 말씀드렸고요. 중국 동맹회가 결성이 되었다. 순원. 1905년에 도쿄에서 결성됐습니다.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었다. 1924년 이야기고요. 이것도 순원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72년 앞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동남해, 그러면은 이게 배경은 이제 1번 찾았고 시기적으로는 또 문화대혁명 시기에 있었던 일이네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동남해안 지대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이 경제특구가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는 덩샤오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오가 사망하고 나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실시를 했고 80년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면서 중국 경제의 발전을 또 이끌었던 것이 바로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3점 테스트로 우리 다 같이 넘어갈게요.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자,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자, 일단 미국 대통령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민족 자결이네요. 압제와 폭력에 맞서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전 세계 국민을 도와야 할 미국인의 사명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그리스와, 자,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뚫을 수 있다라는 거 실제 뚫렸고요. 알겠지? 튀르키예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가 제공되었다. 왜?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이어서 전후 서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이것도 대대적 원조 계획이 제시가 되었다. 자, 그래서 냉전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47년에 자, 미국 대통령이죠. 해리 트루먼. 뭐 포츠덤 회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원폭이 떨어질 때, 그 다음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참전 결정, 그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서 제가 개념 강의 때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이 되겠고요. 트루먼 독트린, 그 다음에 여기서 서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원조 개혁까지 해서 마셜 플랜까지도 우리가 함께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은 사료적으로도 워낙에 유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 튀르키예에 뚫릴 수도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원조. 자, 4번 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또 나왔습니다. 자, 베를린 주민의 자유보장. 서방 군대의 주둔 유지. 서베를린으로의 통행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소련에 맞서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은 주민들의 서베를린 탈출을 막아 체제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 철조망 설치한 후 벽돌 등을 쌓아 베를린 장벽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서베를린은 공산 진영인 동독 영토 안에 고립된 섬과 같은 지역이 되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냉전 시기 때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독일을 이렇게 단순화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뉘어서 서독일, 동독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독일은 이제 연합국 쪽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관할을 했고, 동독은 소련이 관할을 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독일의 가장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도시가 베를린인데, 그쵸? 이 베를린인데, 베를린은 또이 영품위가 놔줄 순 없잖아. 그래서 베를린을 또 분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영품위에 분할된 건데, 쌤이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를린도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이렇게 분할이 돼서 서베를린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제 미국의 관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섬과 같이 고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는 베를린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1961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89년에 붕괴가 된다. 베를린 장벽. 자, 그러면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1번부터 대입. 국제연합이 창설됐다. 45년 10월입니다. 45년 10월. 안 되죠? 가 이전입니다. 브레턴우즈 회의가 개최되었다. 44년 전쟁 종전하기 전이죠. 가 이전입니다. 자, 3번 갈게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다. 62년이고, 우리가 앞에서 뭐 그냥 직접 연표 문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앞에 이전 테스트에서 이미 다루고 왔습니다. 62년이고요.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없네. 나의 직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가 되었다. 55년이고,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자, 55년은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소련과 미국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 우리가 썰트라고 하는데, 이거 좀 평화 무드 중에서 하나로 볼수 있는 것이겠죠. 72년의 상황이어서 나 이후라서 될 수가 없겠다. 그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굉장히 좀큰 그래픽이 나왔는데, 국제 기구를 소개합니다. 1편, 그리고 추후 4편까지. 명칭 알아야 될것 같고, 출범이

93년이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네덜란드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그러면 이거는 또 바로 마스트리히트가 나왔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다. 지금도 있다.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요. 이유다. 자, 이 과정 서사, 이유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서사를 한번 봤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건 좀 받을 필요는 있어요.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창설국 6개국, 서독 통일 이전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합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81년에 그리스, 86년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 95년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2004년에 10개국으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나라 이름이 그냥 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뭐 헝가리도 있었지만은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그다음에 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추가가 됐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굳건하던 이후에 어떤 의문 부호가 붙게 되고 그 위상이 흔들렸던 영국 탈퇴가 2020년에 벌어졌다. 자, 이건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2016년에 먼저 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됐죠. EU에서 탈퇴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때 아마 2016년 그해의 뉴스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가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때도 수능 강의를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내년이나 아니면은 뭐 학평 정도에서는 좀 시의성 띈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건 무조건 EU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강조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탈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브렉시트. 브렉시트고요. 이게 이제 결정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2016년에 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되면서 2020년에 영국이 탈퇴가 되었다. E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1번, 빈 체제를 성립시켰다. 너무 좀 생뚱맞죠? 이거는 빈 회의를 통해서였고, 어떤 보수적인 그런 국제 질서,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탄압했던 빈 체제. 19세기입니다.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참 여행해보면 알겠지만은 유럽 여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를 가도 유로가 통하기도 하고, 국경의 개념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프랑스 갔다가 독일 갔다가 뭐 네덜란드 이렇게 좀더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보는데,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마치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 수속 밟고, 응?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통과하고, 뭐, 하늘을 날아야 되고, 아니면 배 타고 멀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행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유로를 편하게 쓰고, 걷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 있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나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국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이거를,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가 로밍 바뀌었다고 통신사에서 문자 오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유럽의 통합에는 상당한 또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인 게 유럽연합의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문제는 너무 쉽다. 3번, 반식민주의, 비동맹주의를 표방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3세계 움직임, 반동회의나 제1차 비동맹회의 이런 데 나오는 선지고요. 5개의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이건 뭐예요? 국제연합입니다. 이거 아마 정신줄 놓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4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제통화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이건 브레튼우즈 회의가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사 나왔고요. 마지막 페이지. 1980년대 폴란드. 자, 8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면 1987이 유럽 변화의 물결, 특히 동유럽 민주화의 해입니다. 왜냐면 이 사회주의 국가의 큰형님이었던 소련, 그 다음에 작은형 동독, 이런 나라들이 흔들리고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동유럽 나라들이 죄다 바뀌는 거야. 폴란드, 헝가리, 뭐 루마니아 독재자 처형당하고, 뭐,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등등에서 동유럽 민주화 공이 1987년에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해고요. 더 읽겠습니다. 그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져 갔다. 자, 소련 공산당 서기장 80년대 나옵니다. 동유럽 각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소련의 무력 개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소련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무력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철수, 뭐,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런 표현들. 요런 것들 나오면은, 이 사람 생각해주면 된다. 이 가사람. 이미 여러분들은 느낌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야? 80년대 무력 개입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출제 꽤 됐던 눈썹 두꺼웠던 인물 하나 있어요. 스탈린 이후에 대두되는 소련의 지도자 브레즈네프라고 있는데, 자, 이 브레즈네프는, 강경한 어떤 공산당 중심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하고 좀 이렇게 민주적 모습을 천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 폴란드가 바엔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체제 세력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가톨릭교회가 중재에 나서며 자유노조를 대표로 하는 반체제 세력이 공산정권 원탁회의에서 대화하며 타협을 이뤘어. 그래서 폴란드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의 길로, 이게 87년이에요. 그리고 바엔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자, 그 시기 소련 서기장 누구냐? 고르바초프. 이렇게 간단한 얘기. 자, 코메콘 창설은 이미 1940년대,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겠고. 얄타회담에 참가했다. 이것도 1945년 2월달입니다. 스탈린 시기의 소련이겠지? 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거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의 이야기죠. 남은 건 개혁 개방,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고,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던 고르바초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봅시다. 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인데, 그 구성원들이죠? 합의 당사국인 우리 벨라루스,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이 국제법의 대상과 지정학적 실체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 이거 주제가 뭐다? 소련 해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도는 91년 말이고요. 합의했습니다. 아하, CIS,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한다. 느슨한 형태의 연합을 다시 만드는 거야.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자, 이 CIS가 만들어지는 게 소련 해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굳이 따지자면 정식으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 사임하고 해체되는 그 소련 해체의 직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옐친이라는 인물이고, 이 옐친이 소련이 해체된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뭐 벨라루스 여기 나왔든 다 이제 개별 국가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때 개별 국가로서의 이 러시아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옐친이라는 인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막 하잖아요. 그럼 고르바초프가 개혁할 때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면서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공산당 쿠데타를 저지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한창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고 있던, 성장했던 인물 옐친이 이걸 저지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을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독립국가 연합 결성 주도한 뒤 소련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91년 후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49, 평화 5원칙, 5원칙은 54고 10원칙이 55 반동, 미중수교 79, 태난먼, 중국 정치와 민주화운동 89, WTO 95, 홍콩 반원 97,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91년엔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다. 해서 소련 해체 시기의 이야기, CIS가 먼저 만들어지고 소련이 해체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직 끝난 거 아니죠? 기출문제 항상 돌리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20강입니다. 물론 우리가 20강이 끝이 아니죠. 상업경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5강을 더 더해서 25강이 마지막인데요. 일단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것 자체로 수능 완성을 풀이하는 것 자체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 10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기초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1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무역이랑 금융 파트 문제들이 좀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보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마지막 멘트 하면서 21강부터 25강까지 어떻게 강의를 풀어나갈 건지 간단하게 쌤이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10회 이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은 연계 문제고요. 주식 시세표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수능 완성해서 한두 번 정도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그때와 풀었던 거와 다르게 또 다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A주의 자금 조달 방식 및 주식 시세표이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관련된 금융 상품도 물어볼 수 있고 주식 시세표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계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번을 보니까 위 자료에서 A주 갑 상품의 제품 수명 주기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품 수명 주기, 우리 PLC 마케팅 파트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수능 완성에서는 한 번도 선생님이랑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신제품이 처음에 시장에 딱 도입이 되면 처음부터 매출액을 가장 고점을 찍을 순 없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장에 처음 도입했을 때 도입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하다가 마지막에 매출의 고점을 딱 찍고 어느 순간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이런 제품 수명 주기다 PLC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도입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거쳐 쇠퇴기까지 하는 총 4단계 단계마다 우리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도입기. 이제 막 신제품이 개발이 된 거예요. 시장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익은 거의 없죠. 투자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광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조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 성장기죠.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경쟁자도 유입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니까 점점 비슷한 상품의 경쟁사들, 경쟁 제품이 등장하게 되고 신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단계죠. 점점 가다가 이제 매출액이 최고를 찍습니다. 그게 이익이 증가도 하고 매출액도 증가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매출 증가율은 감소할 수 있어요. 가파르게 증가율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매출액 자체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가속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좀 원가를 절감한다던가 뭐 광고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다른 마케팅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해야겠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점점 쇠퇴하는 기간이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아니면 유행이 또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제품이 이렇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나 아니면 철수하거나 비용을 통제하거나 이 또 각각의 단계마다 마케팅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다? 제품 수명 주기 PLC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랑 처음 다루는 거랑 수능 완성해서 간단하게 복습했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PLC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 개 다 같이 통합한 문제. 자, 기억을 바로 보겠습니다. 갑상품의 제품 수명 주기의 성숙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실 이 주식 시세표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위의 내용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 사실 11번은 위의 문제 제시문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A주의 갑상품은 타사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사실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 PLC의 이미 상황 판단이 끝나야 돼요. 자, 처음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사채 아니면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고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주식 시장이 양호해서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 발행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결정하게 된건 어떻게 된 거죠?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쉽게 말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품 개발했다는 유상증자 내용을 7월 16일 장 마감 후 공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주식대표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니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갑상품은 매출 확대를 위해 광고 활동을 강화한다. 자, 광고 활동, 사람들한테 막 우리 제품 알리는 단계는 성숙기가 아니에요. 아까 어디였죠? 처음 시작하는 도입기, 광고 뭐 많이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기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니은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디귿, A주가 고려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은 모두 직접 금융 방식이다. 자, 우리가 금융상품 물어볼 때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죠. 직접 금융이 뭐였죠?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거죠. 간접 금융은 중간에 뭐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이렇게 개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잘 보면 고려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고려,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자금 방식은 회사채랑 주식 발행이었는데, 채권이랑 주식 발행 둘다 어떤 방식이죠? 직접 금융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기업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직접 금융 그렇게 풀이해도 되고, 선생님이랑 9회 앞부분에서 이제 금융시장 정리하면서 우리가 뭐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선생님을 한번 구조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 안에 장기 금융시장 안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리을. A주가 결정한 자금 조달 방식은 이번에 결정한 거네요. 아까 이 중에서 우리가 결정한 건 유상증자였잖아요. 그쵸?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한다? 우리가 유상증자하고 주식 발행하는 건 원금 상환 의무 없습니다. 오히려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의 금융상품은 뭘까요? 둘 중에 만약에 고르자면 회사채, 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가 있어서 반드시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은 아까 찾았던 것처럼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랑 PLC를 통합한 통합형 문제였어요. 자, 12번은 이제 밑에 있는 주식시세표와 관련된 문제겠죠. 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문제가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요소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 사실 앞에서 만났던 주식시세표 문제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도 또 다른 의미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선지 하나하나하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7월 16일, 7월 17일 둘다 있고요. 둘다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장내와 장외 주식 시장의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장내, 장외 선생님이랑 배웠습니다. 우리가 유통 시장 안에 장내 시장, 장외 시장 있었죠? 장내 시장 안에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다음에 코넥스. 다 코코코네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그리고 장외 주식 시장, 장외 시장은 KOTC에서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다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둘다 장내입니다. 장외는 없어요. 그쵸? 그 적절하지 않은 설명. 그 다음에 7월 16일 A 주식은 전일 종가보다 하락한 시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7월 16일 A 주식의 전일 종가를 구하란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7월 16일에 전일 종가를 어떻게 구하죠? 항상 당일 종가와 전일비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일 종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전일비라는 것 자체가 전일 종가에 비해서 500원이 올라서 2만 원이 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일 종가는 19,500원이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9,500원보다 하락한 시점이 있었다. 하락한 시점을 보니까 오히려 가장 낮은 저가가 19,600원이에요. 그래서 하락한 시점 없었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3번. 7월 17일 A 주식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시점이 있었다. 자, 가격 제한폭, 우리 상한가랑 하한가가 있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어떤 걸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똑같이 7월 17일도 전일 종가를 구해야 돼요. 똑같이 구해볼게요. 당일 종가가 24,300원. 근데 전일비가 4,300원 올라서 얘가 된 거니까 우리가 전일 종가는 얼마임을 알수 있다. 2만 원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2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에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 거죠? 1.3, 30%니까. 그러면 26,000원이 됩니다. 26,000원이 상한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은 걸 볼까 봤더니 고가가 있는데 가장 체결된 가격 중에 높은 가격 26,000원. 그리고 상한가까지 딱 똑같이 일치 안 해요. 그래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시점이 있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은 설명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4번, 5번. 7월 16일과 7월 17일 양일 모두 A 주식의 장 마감 가격은 개장 가격보다 낮았다. 자, 이 부분에 문제 선지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장 마감 후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선생님은 장 마감 가격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장 마감 후 가격은 장이 마감된 그 이후의 가격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정확한 용어의 정정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 마감 가격은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종가를 의미해요. 당일 종가. 자, 그러면 개장 가격은 뭘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체결된 가격. 그렇죠. 얘는 시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종가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종가 가격 어딨죠? 여기 2만 원. 종가 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요. 오히려. 그렇죠. 일단. 얘도 종가는 24,300원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요. 그게 낮았다가 아니라 둘다 높았다가 되겠죠. 옳지 않고. 자, 5번. 코스피 지수는 기준 시점 대비 중요합니다. 7월 16일은 18.12포인트 하락, 7월 17일은 16.24포인트 상승하였다. 여러분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왜냐하면 얘 앞에를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보면 맞는 말 같죠? 7월 16일은 18.12포인트 하락했고, 7월 17일은 16.24포인트 상승한 거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포인트는요, 전일 대비 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 대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 시점 대비라고 했어요. 기준 시점 대비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일 대비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코스피 지수, 여기 보이죠?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가 생략돼서 뭐 얘가 지워지고 코스피 지수는 기준 시점 대비 뭐 7월 16일인 경우에는 약 21배, 약 22배 정도 올랐다. 얘도 22배 올랐다. 커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맞겠지만 이 앞뒤가 매치가 안 되고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조심해서 앞에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선지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수능에 주식시세표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오랜만에.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화 환율 변동 상황이 들어가는 가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 현상과 나에 의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가 좋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환율이 뭐 원인과 결과, 그래서 결과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늘 되게 많이 연습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현상, 이로 인해서 나타내는 담백한 경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누구한테 유리할까? 유리한 사람을 맞는지 찾아내는 문제 두개다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생각 정리하면 또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가와 나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인지 하락하는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환율은 외국 돈이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 외국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맞죠? 수요가 많으면 환율이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환율이 낮아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대요.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사람들이 외국 돈을 많이 사고 싶어요. 필요로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뒤에 안 읽어봐도 이게 하락이겠지만, 그래서 같이 볼게요. 우리나라 상품의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의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 돈이 많아져서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 하락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달러를 가정했을 때 1달러 교환 비율이 상승하는 거니까 뭐 1,000원이었다면 이제 1,500원 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얘는 1,500원인데 이제 1,000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가부터 볼게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결과를 보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는데 외국 여행이 증가하나요? 오히려 미국 여행 가고 싶을 때못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천원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천 원짜리 물건을 살수 있었다면 이제는 1,500원, 뭐 2,000원 더 비싼 환율이 오르면 그 값에 맞는 더 많은 상품들을 살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품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이 더잘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외화 표시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 외화 채무 상환 부담 증가. 이것도 맞죠. 우리가 1달러를 갚기 위해서 옛날엔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500원, 2,000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외화 채무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증가하는 건둘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일 거고, 하지만 오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 보겠습니다. 자, 나는요, 경제 현상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이제는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외화 채무자. 너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1,5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젠 1,000원만 주면 1달러 갚을 수 있네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얘는 유리하기 때문에 맞고요. 외화 예금 보유자 불리하죠. 옛날에는 1,5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원화로 환산하면 더 낮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 외화 채무자. 아까 선생님 해줬죠? 얘도 유리하고요. 자, 원자재 수입업자 어떨까요? 내가 원자재를 수입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엔 1,500원만 주면 되는데 이제 1,000원만 줘도 1달러짜리 원자재 수입할 수 있죠?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4번이 정답이네요. 둘다 맞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5번, 아까 선생님 2번에 쓰셨죠? 얘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둘다 일치하는 거, 둘다 옳은 거는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에 상승과 하락을 다 물어보고 동시에 경제 현상과 유불리를 다 물어볼 수 있는 한 문제 다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율. 자, 수능 완성의 마지막 환율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14번은요, 다음 가나에 나타난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가진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마케팅 활동이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이랑 이전 앞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할수 있는 그 마케팅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서 갈수록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나오긴 할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만 간단하게 보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제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환경 분석, 마케팅을 할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분석이 3C 분석이랑 SWOT 분석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죠? 이제 STP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하고 기준에 따라서 뭐 인구 통계적 변수, 지리적 변수, 뭐 행동적 변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쫙 나누고 그 중에 하나 타겟팅 합니다. 하나 고르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제 그 고객들 마음속에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포피믹스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연결되는 게 포피믹스. 가격, 뭐 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의 피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잘 포지셔닝 할수 있게 행동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네 가지 피 중에 하나가, 아, 네개 적어볼까요? 어차피 우리 해야 되니까. 가격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전략이 있고, 마지막에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다 P로 시작하죠.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그래서 이네 가지까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전체적으로 복습했고요. 가, 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유명 스포츠 스타인 A씨와 계약을 맺었대요. 자사가 판매하는 음료수를 A씨가 마시는 장면을 뭐를 통해? TV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일단 소비자한테 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우리 음료수를 유명한 사람을 고용해서 계약해서 이걸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많이 판매하고 싶다는 거죠. 그 구매를 설득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촉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촉진이란 뜻이 구매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하는 거 촉진 활동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광고 활동이구나, 촉진 안에 있는 광고구나라고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계약하게 되면 그만한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나. 세모세모 주는 지역사회, 소비자 집단 등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 뭔가 벌써 느낌이 오죠? 그리고 공중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회사가 수행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알리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자, 우리가 광고보다는 돈이 좀덜 들지만, 이렇게 우리 이런 활동하고 있어. 환경보호 활동하고 있어. 이거 봐봐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알리는 거죠. 그러면 공중, 이제 대중들은 그걸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모세모 주 이런 것도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연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촉진, 구매 설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얘는 광고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PR, Public Relations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랑 PR을 같이 찾아낼 수 있는지 마케팅 활동, 특히 촉진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가진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선생님 벌써 말해버렸지만 1번, 기업, 촉진 전략에 해당한다. 맞죠? 촉진이 뭐라고요? 구매를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니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노출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노출하고 있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특히 PR은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고요. 디귿,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아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아니죠. 그래서 둘다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PR 비교하는 문제에 종종 많이 비교가 되죠. 둘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뭐 비용의 차이나 그다음에 구매를 설득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둘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랑 PR.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은 A 기업이 SWOT 분석을 활용하여 수립한 경영 혁신 내용이다. 자, 통합형 문제죠. 일단 첫 번째, SWOT 분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선생님 첫 번째 이제 마케팅 활동할 때 시작했던 게 3C 분석이랑 SWOT 분석이었어요. 그 SWOT 분석. 두 번째는 경영 혁신. 경영 혁신은 또두 번째 단어,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경영 혁신 열심히 수능 왔을 때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그 경영 혁신 두 개를 같이 알고 있느냐, 같이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SWOT 분석. 제 A 기업은 자사 환경에 적합한 경영 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대요. 이를 위해 실시한 A 기업의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WOT 분석 자체가요,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할때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많이 쓴다고 해서 꼭 환경 분석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활용이나 사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일단 S와 W가 나왔네요. 우리가 강점과 약점은 기업 내부 요인이었고요. 기회랑 위협은 그 기업의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었죠. 그래서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적어놓고 어떻게 믹스해서 우리가 찾아낼까, 분석을 해서 어떤 경영 전략을 할까, 마케팅 전략을 할까 그런 걸할때 많이 활용됩니다. 자, 보니까 기업의 내부 강점은 영업이익 확대로 풍부한 자금이 일단 있대요. 좋죠. 엄청 플러스네요. 풍부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약점이 있어요. 소비자 대상에 약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잘 모르나 봐요. 인지도가 약하대요. 또 기업 외부 요인에서 기회, 경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가 확대되고 있대요. 자, 벤치마킹 배웠어요. 뭐였죠?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던 수능 완성에서 경쟁 기업이나 선진 기업의 장점을 배워서 나한테 도입시키는 거였잖아요. 경쟁 기업이 있으니까 그들의 장점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긍정적으로. 자, 위협은 경쟁 기업이 또 많으니까 뛰어난 기술적 우위가 있다. 경쟁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또 위협이 될수 있다. 약간 기회이자 위협이네요. 그렇죠? 외부 요인, 경쟁 기업이 있어서. 자, A 기업은 이 수학 분석을 통해 수립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 중, 왜네 가지일까요?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네 가지 전략 중, 가를 통해 경쟁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그리고 사업 구조를 재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사업 구조 재구축.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물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 리스트럭처링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어쨌든,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하겠느냐예요. 자, 우리가 일단 인수합병을 해야 돼요. 인수합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수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뭔가 경쟁력을 같이 상생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기업이 그렇죠. 그래서 경쟁 기업의 뭔가 뛰어난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인수합병하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수 있고, 더불어서 영업이익 확대로 풍부한 자금 확보를 연결시키면 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럭처링의 경영 혁신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ST 전략을 활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ST 2번이 되겠습니다. ST 전략. 그래서 우리가 뭐 SO 전략, SW 전략, WO 전략, WT 전략 다 이제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결과를 주고 어떤 경영 혁신을 했는지를 보고 반대로 분석의 그 요인들을 찾아내는 문제라서 여러분의 통합적인 사고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다음 모자 간의 대화에서 아들이 언급한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자,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은 사실 단독으로 뭐 수능에서 최근에 나온 적은 없죠. 그 모의고사에서 사실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 특강이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이거 비슷한 내용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문제는 풀었을 것 같지만 선지 내용 자체는 또

사상거래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물류혁신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따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풍선을 보니까 옷을 어디서 샀니? 라고 물어보죠, 엄마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샀대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산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은 옷을 받기 전에 결제하는데 불안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옷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구매 확정, 내가 이걸 받았어 라는 걸 해야만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요즘 구매 확정을 통해서 하는 결제 시스템 굉장히 많죠. 내가 물건을 받았어. 그래서 구매 확정을 눌러야 그 다음 단계의 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 뭘까요? 맞아요. 에스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답을 찾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를 보니까 사실 2번 전자주문 시스템 EOS, 그 다음에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POS, POS 이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은 사실 물류혁신에서 우리 배웠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2번, 5번 이따가 볼 거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거 익숙하죠. 우리는 SNS에 더 익숙합니다. 사실 SNS 요즘 안 하는 친구도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지금 이런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크지 않죠. 결제에 관련해서는 특히 온라인 역경매 서비스. 우리 경쟁 매매할 때 역경매를 배웠거든요. 보통 경매는 우리가 판매자 한 명이 나 이거 팔 거야라고 하면 다수의 구매자들이 사는 방식인데 역경매는 오히려 구매자 한 명이 나 이런 조건으로 사고 싶어라고 온라인에 올리면 판매자들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역경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관련이 없죠? 온라인 역경매 서비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말풍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랑 5번은 물류혁신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혁신기법, 물류혁신에 대해서 풀어본 지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영어 약자, 시간상 다할순 없고요. 영어 약자만 한번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EDI 있었습니다. 전자문서 교환 기억나죠? 우리 표준화된 문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거. RFID도 있었어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RFID, NFC 있었죠? 발전된 형식인 거 배웠고, CBO, 그 다음에 우리 첨단 화물 운송 CBO, 그 다음 GPS 이용해서 하는 거,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ULS, 유닛 로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류를 할때다 단위가 다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닛화, 표준화해서 일관 운송이 가능하게 하는 거, 유닛 로드 시스템. 그 SCM, 공급망 관리. 소비자부터 생산자까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걸 하나의 망처럼 관리한다. CRM, CRM은 어디서도 많이 나와요? 마케팅에서도, 고객관계 관리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ERP, 전자관리, ERP. 그래서 우리가 회계, 뭐 아니면은 물류, 마케팅, 이런 기업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사적으로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사적 자원관리 ERP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봤고요. 가볍게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은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다음은 무역 관련 Q&A 내용이래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 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질문은 뭔지 모르겠으나 답변을 보고 역으로 유추해야 되는 문제예요. 타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는, 절대 우위 보는 순간, 아, 이거 뭐 물어보겠구나. 느낌이 오죠? 절대 생산비서를 물어보겠구나. 절대 우위를 가지는 물품을 특화하여, 특화했대요. 수출하거나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특화해서 수출함으로써 수출입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자. 자, 다시 말하면 절대 우위, 그냥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비용, 생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그 물품을 그 나라가 특화해서 생산해서 수출하자. 이게 첫 번째. 아니면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 이거는 뭘 보라는 거죠? 비교 우위. 비교 우위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회 비용을 계산해서 기회 비용이 적은 나라가 그 물품을 생산해서 특화해서 교역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절대 생산비설, 비교 생산비설 둘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둘다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은 특화 생산해서 서로 수출하고 교역을 하자. 서로 이익을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1번, 중개무역을 하는 이유. 중개무역은 일단 왜 하는 걸까요? 간접무역 중에 하나인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9회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배웠었었죠? 복습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 원형 그대로 재수출해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 맞죠? 자유무역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우위든, 뭐 비교 우위든, 우리가 하나 특화 생산에 자유롭게 무역하자. 그렇게 하는 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무역을 하는 이유. 스위치 무역은 뭐였어요? 얘도 간접무역이었죠. 우리가 결제 통화를 스위치, 제3국의 통화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4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 FTA. 얘는 또 전혀

또 관련이 없죠. 제품 환매 방식 무역을 하는 이유, 제품 환매 방식도 약간 우리 배웠던 거라서 기억이 날것 같은데 연계 무역이죠. 그래서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 거였어요. 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설, 절대 우위설 간단하게 개념을 봤지만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는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는 많이 연습 못 해봐서 나중에 무역 총정리할 때 25강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18번. 다음은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의 B 기업과 수행한 무역이다. A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역을 9회 모의고사에서 연달아서 한 3문제 정도, 막 신용장, 그 신용장 방식의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어음의 3인 하면서 되게 딥하고 선생님이 어렵지만 복습 많이 하라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문제를 다뤘었는데, 지금 10회 모의고사 뒷부분도 무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앞에 9회 때 했던 그 신용장의 그런 느낌과 달리 좀 추심과 송금,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추신과 또 다르게 최종적으로 우리 같이 복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념을 복습하고 갈 거예요. 일단 어떤 건지 가와 나부터 찾아볼게요. 자, A 기업은 2025년 6월에 B 기업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발의 생산 의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문 같이 받은 거죠. 부탁을 받은 거죠. 의뢰 내용에 맞추어서 신발을 생산했대요. 누가? A 기업이. 그 수출을 했대요. 이후 2025년 7월에 A 기업은 또 B 기업의 요청에 따라 A 기업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발을 생산하고 또 수출했대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수행한 무역의 종류를 찾는 건데 둘이 묘한 공통점이 있죠. 그 눈치가 빠른 친구는 아, 이거 이거네라고 봐 찾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 도식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구죠? B 기업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발의 생산 의뢰를 받았어요. A 기업이. 그래서 B 기업이 주문자가 되는 거죠. B 기업이 주문을 하고 이거를 주문 받은 사람이 A 기업이 되죠. A 기업이 열심히 생산해서 수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넣었으니까 A 기업이 뭐가 B 기업이 뭐가 되냐면 주문자가 돼요. 주문자. 나 이렇게 해줘라고 주문한 거죠. 그치만 열심히 생산해서 만든 건 A 기업이지만 실제로 수출을 해도 사실 이 주문자에 맞게 우리가 생산만 해준 거기 때문에 이 가의 경우에는 OEM 방식입니다. OEM 방식. 사실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입고 뭐 신고 있는 의류나 이런 신발들 거의 다 OEM 방식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B기업이 주문자기 때문에 A기업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실상 그 브랜드 상표는 누구를 어떤 기업을 걸 달고 가는 거죠? 맞아요. B기업이 원한 상표를 달고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OEM 방식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 무역 방식이죠. 그게 가였고요. 이후에 2025년 7월에 A 기업은 B 기업의 요청이 또 있었대요. 주문이 또 있었던 거예요. A 기업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발을 생산하고 또 수출했대요. 근데 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생산 의뢰를 받고 그대로 생산을 했는데 지금은 A 기업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신발을 생산했대요. 조금 더 A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됐죠? 좀더 확장된 느낌이 들죠? 전에는 이렇게 해줘 주문하면 그대로 했지만 이제는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해서 A 기업의 역량이 좀 크게 늘어난 거예요. 직접 디자인까지 하고 설계하는 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얘는 어떤 방식이라는 거알수 있다? ODM 방식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묘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EM 방식과 ODM 방식은 둘다 우리 기타 무역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 기타 무역 같이 복습해 볼 거예요. 어쨌든 OEM과 ODM의 공통점, 둘다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거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상표를 부착한다. A 기업은 생산해 주는 거긴 한데 첫 번째 OEM 같은 경우만 봐도 상표를 붙이는 건 B 기업이 주문한 상품, 사람의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 A 기업의 외화 가득액 금액을 대가로 받고 외화 가득액 관 없죠. B 기업의 상표를 부착하여 B 기업의 상표,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건둘다 공통적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 때 설명할 때 실제로 요즘은 ODM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화장품 같은 거 워낙에 요즘에 능력 있는 그런 생산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이 컨택을 해서 ODM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4번. B 기업의 외화 가득의 금액을 대가로 받고 역시 관련이 없고요. 원화와 미 달러와 2회 제3국 통화로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OEM과 ODM, 기타 무역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무역을 잠깐 복습하면 우리 앞에 문제에서 방금 풀었던 문제 이전 문제에서 간접무역이 나왔었어요. 선지로 그쵸? 제3국이 나오는 그래서 뭐 중개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통과무역 우리가 원활히 복습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애 모의고사에서 풀었었죠. 그 다음에 연계무역이 있었습니다. 연계무역은 수출 균형을 맞추는 거였죠. 그래서 뭐 제품 판매라던가 아니면 뭐 삼각무역 아니면 등등등 이런 연계무역이 있었어요. 대응금액, 구상무역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기타 무역이 있습니다. 자, 기타 무역은 방금 우리가 봤던 OEM 방식,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디자인과 설계도 하는 ODM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이 있어요. 기술 수출. 말 그대로 기술 수출은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수출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게, 플랜트 수출. 플랜트. 플랜트 수출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적인 결합된 형태죠. 내가 예를 들어 공장을 한다. 공장에 하드웨어를 수출한다. 그럼 그거에 따른 노하우, 시공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수출하는 방식이 플랜트 수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녹다운 그쵸? 우리 연습 많이 했던 녹다운 수출도 있었죠. 녹다운 수출은 녹다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분해하다, 해체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 자체를 다 해체한 다음에 부품을 수출하고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관세 같은 걸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 생산 현지에서는 노동력을 이용하니까 고용이 활발해지고 또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무역은 좀 다룬 지가 오래돼서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했습니다. 자, 18번 무역의 종류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20번도 다 무역 문제인데 19번도 선생님이랑 연습한 지좀된것 같아요. 첫 번째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A, B 기업이 체결한 수출입 계약 조건이다. A 기업이 수출 이행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인코텀즈 나오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역에서 중요한 게 A 기업. A 기업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업체인 A 기업은 미국의 수입업체인 B 기업과 다음 계약 조건으로 TB에 대한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걸 보는 순간 바로 하는 거 뭐죠?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정리하는 거 항상 하죠. 그래서 일단 수출업자, A 기업. A 기업은 수출. 좀 이따 적어 볼게요. A 기업, 수출. 그리고 수입업자. 둘이 하는 수입업자. 같이 계약하는 B 기업입니다. B 기업. 계약을 했죠. TB에 대한 수출입 계약. TB를 선적했대요. A 기업이 발행한 화환어음. 화환어음이라는 건 환어음 플러스 다른 서류들. A 기업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B 기업의 거래은행 에 수출 대금을 회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대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알수 있을까요? 대금 결제 방식 우리 크게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송금, 두 번째 추심, 세 번째 LC 신용장 방식인데 여기서는 우리 B기업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잘 보면 A기업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화환어음을 B기업의 거래은행 수출대금 회수를 의뢰한대, 의뢰, 부탁하는 거죠. 나 이거 대신 받아줘, 서류 있으니까 너네가 대신 내 수출대금을 좀 받아줘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는 어떤 거라고 알수 있다? 그렇죠. 추심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한번 그려보고 밑에도 볼게요. 우리가 A기업 수출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수출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심, 추심, 의뢰. 은행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잠깐 복습할게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추심을 해주는 추심은행입니다. 추심은행은요, 우리 B기업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 그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복잡했어요. 우리가 신용장을 통지해서 그걸 여기서 한번 매입하고 또 회수하고 여기서 한번더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추심 방식은 조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 방식이 선적해서 선적 서류를 열심히 만들어서 화환어음을 주면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추심은 좀더 간단하다. 자, 이렇게 한번 복습했고 이거 이따가 우리 선지 풀때 도식화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동그라미 볼게요. A 기업의 비용 분기점은 FOB 조건에서 목적한까지 해상 운임을 추가로 부담하고 B 기업은 목적한까지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뒤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FOB 조건에 목적한까지 해상 운임을 추가로 한대요. 해상 운임이 영어로 freight죠. 그래서 우리가 운임이 나오면 F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은 insurance, I. 근데 원래 FOB 조건 자체가 우리가 선적항에, 선적의 본선상에 물건을 TB를 딱 실으면 이때까지의 비용 이전 분기점과 그 위험 이전 분기점이 여기서 딱 끝나죠. 이 뒤에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수입업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기에 목적항까지 해상 운임을 추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FOB에서 어떻게 변한 거면 CFR로 변한 거예요. FR이 freight의 약자죠. freight. 그래서 원래 여기서 비용이 끝났었는데 우리가 수출업자가 목까지 여기 목적함까지 가는 운임까지는 내가 추가로 낼게라고 하는 게 CFR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험료까지 한다면 CIF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OB에서 CFR로 변했다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A 기업에 관련된 걸 찾는 거에 적절하지 않는 걸 수출 통관 절차를 밟는다. A 기업이 수출 통관 절차 밟는 건 맞죠? 수출 통관은 다 A 기업이 하는 거 맞아요. 선적 시 품질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선적할 때 품질이 좀 다르다. 그럼 어떤 걸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코텀즈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D 조건을 제외한 DAT, DDP, DAP 세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적 조건이에요. 어쨌든 변화하긴 했지만 둘다 선적 시 품질을 우리가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호음을 발행한다.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죠. 9회 때. 우리가 환호음의 지급인이 누가 되냐면 발행은행이 되는 건 투심 방식이 아니라 우리 LC 방식, 신용장 방식에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지급 확약을 해서 지급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투심에서는 누가 환호음의 지급인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됩니다. 수입업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기업, 발행은행이 아니라 비기업이 환호음이 지급인이 돼야 되고, 환호음을 발행하는 건 맞지만 지급인이 들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서. 자, 4번도 보겠습니다. 4, 5번. 선적항의 본선상까지 발행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본선상까지 모든 위험 부담하는 거 맞죠? 맞죠? 위험을 부담하는 건 똑같은데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운임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적 서류에 선화증권이 포함된 화환어음을 발행한다. 누가? A 기업이. 화환어음 발행하는 건 A 기업 수출업자가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류를 줘서 전달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아까 정답을 찾은 것처럼 3번이고. 선생님, 하나 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투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서류를 줘요. 그럼 여기서 즉시 우리가 만약에 대금 지급을 수입업자가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떤 조건일까요? D? 피조건, 지급 인도 조건이고요. 만약에 서류를 받았는데 돈을 나중에 만기일에 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지급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대금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 조건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다. 우리 9회 때는 신용장의 방식, SIT-LC, 유전스 LC를 여기서 파악했죠. 추심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심도 쭉 복습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똑같이 무역 문제예요. 자, 다음 A, B 기업 간및 CD 기업 간 대금 결제 상황을 통해 알수 있는 결제 방식의 공통점. 결제 방식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금 교환의 대상에 따른 송금 방식만 고려한다. 송금 방식. 우리 계속 연습했던 신용장, 그리고 방금 연습했던 추심, 그 마지막에 송금이거든요. 송금을 이렇게 단독으로 다 배울, 이렇게 어우르는, 아우르는 문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배웠어요. 송금, 추심, 신용장. 갈수록 복잡해지는, 그 여러분이 갈수록 어려워하는 그런 결제 방식이죠. 그래서 주문 시 지급, CW, 캐시 위드 올더, 이거 주문하면서 바로 주는 거, 선지급. 송금 결제 볼게요. 그다음 동시 지급은 현물 인도 지급. 내가 딜리버리 받으면 그때 돈을 주는 거. 얘는 다큐먼트, 서류를 받으면 그때 돈을 주는 거. 그래서 얘는 서류 인도 지급, COD, CAD라는 용어 차이가 있었고, 청산 계정, 우리 오픈 어카운트 다 열어놓고, 그중에서 남은 잔액만 우리가 결제하겠다. 후지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송금 결제 포커스를 맞출 거고, 사실 방금 설명했던 추심의 DPDA, 그리고 많이 연습했던 SIT-LC, 유전스 LC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송금 방식. 자, 우리나라 수입업자인 A 기업은 B 기업의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물품의 목적지에 도착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다큐먼트, 그래서 CAD가 되겠습니다. 둘다 어쨌든 송금 방식의 어떤 조건, 우리 동시 지급 조건 가운데 아까 표에 있었던 그 방식이죠. 자, 1번. 환호음 발행 없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어차피 둘다 송금인데요. 송금 방식은 우리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과 다르게 환호음 발행 없이 결제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적절한 거. 그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추심 의뢰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를 받는다. 추심 의뢰은행 등장했죠. 보는 순간 얘는 어떤 방식이에요? 추심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죠. 상호 계산 방식으로 결제 과정을

단순화한다. 상호계산. 일단 얘는 그 위에 있었던 송금 방식은 맞아요. 그러나 얘는 후지급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계좌를 오픈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남은 잔액을 결제하는 후지급 방식이라서 아니고요. 은행의 지급 확약을 통해 결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은행의 지급 확약 보는 순간 얘는 뭐다? 신용장, LC 방식이다. 그래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나를 믿어라고 하면서 신용장을 통지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서류가 일치하면 서류 매입해주고 건너 건너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 맞죠? 수출업자 입장에서도 매입 신용장 근거로 하면 좀 수출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등등의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신용장이었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5번.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한 통일규칙을 적용한다. 자, 이건요, 송금 방식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배웠던 송금 말고 뭐 있었죠? 추심이랑,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그두 가지 방식에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두 가지는 그래서 환원도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5번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송금보다는 좀 복잡하죠. 추심이랑 신용장 방식이. 하지만 송금도 같이 잘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정리했던 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이걸로 우리 수능 완성에 있는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끝났네요. 아, 200문제 가까이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봤는데 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교재 기준으로는 지금 200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강의가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뤘던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기출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랑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를 엄선해서, 5개의 강의를 추가로 더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날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인 이유는 여러분 알겠지만, 경제활동과 상업,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 판매, 유통과 물류, 네 번째 금융, 마지막 그 다음에 무역과 글로벌 경영. 5개를 하나씩 우리가 할 거거든요. 48분 동안 사실 그 문제를 영역별로 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굉장히 빠듯해요. 그 선생님이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중요한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는 개념 정리하고요. 그 20분 정도 좀 넘는 시간은 문제를 풀 거예요. 대수능 수능 문제 최근 5개년 중에 가장 괜찮고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선생님이 Q&A 그 공지사항이나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또 강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가까워졌을 겁니다. 성실히 열심히 들어온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부터 단원별 종합 문제 정리하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승인원들. 약점이 강점되는 생활관리 약점 공략 119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골라서 완전하게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방할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 한번 들어보죠. 세력균형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평화를 위한 정책인가를 모겐소에게 묻는다면 모겐소는 여기에 O라고 답해야 됩니까? X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이번 18번 문항이었고요. 오답률이 꽤 높았죠. 정답 선지는 4번 선지 31.9%의 학생들이 답한 것으로 예상되고 집계되는 이 4번 선지가 정답이었는데 제가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먼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건 28.3%의 학생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선지 세력균형은 국가 이익이 아닌 평화를 위한

대한 정책인가? 모겐소가 예스라고 답할 거라고 잘못 선택하셨어요. 어떡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모겐소이거든요. 그런데 모겐소와 또잘 나오는 것이 칸트예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조합일 수도 있고, 모겐소와 칸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갈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 강에 갈등 자료도 많이 넣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육무에 모겐소 나왔으면 구무나 수능 중에는 갈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항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평화와 윤리라는 이세 사상가와 이 사상가들의 문항들을 해결하면서 문항 풀이 아니죠. 그 많은 양의 문항들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이게 핵심이다. 이거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머리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취약점을 응급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 18번 문항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했습니다. 갑은요, 권력 세력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국제법과 국제도덕, 세계 여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바로 직진할게요. 조금 있다가 이번 강의도 다루긴 할 건데요. 수완 108쪽에 3번 문항의 제시문 꼭 보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룰 건데요. 26학년도 9월의 문항 꼭 보세요. 그럼 이 갑번의 제시문은 꽤나 얄싹하게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총평강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제시문이 편지글이나 뭐, 그 강연자의 강연, 류의 텍스트 외에는 제시문이 조금 더 컴팩트해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간결해진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나온 문항들이나 혹은 연계 교재 자료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툼한 버전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시문은요, 세력균형이라는 점에서 모겐소인 걸알수 있지만 중요한 건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전쟁을 억제할 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전쟁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세력균형이라는 방법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모겐소한테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고 그 논리와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존재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는 존재예요. 이걸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국가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모겐소한테는 확실한 오답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2번이 맞다라고 답을 한건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능성 중에 제가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파트는 공부가 덜 되신 것 같다. 9월과 수능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갑니다. 그럼 3, 4, 5번에서 칸트인 거잖아요. 칸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국제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화연맹으로 귀속된다. 뭔말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평화연맹으로 들어갑니까? 입니다. 이거 아닙니다라는 거 지금까지 계속 기출된 거고요. 계속 기출된 문장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변형된 것뿐입니다. 네 번째, 국가들 간 자연 상태는 평화연맹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연맹이 있어야만 되고 그 연맹을 맺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맹을 맺은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상실한다거나 평화연맹에 그 주권을 넘긴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법의 적용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선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세력 균형이거나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특히나 모겐소에게서 평화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에 앞에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지만, 모겐소는 이런 요의 방법을 통해 평화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분명 말한 거예요. 이걸 두고, 아,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모겐소한테 또 걸리네. 그리고 빼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 지금 얘기 들으시고, 아, 맞아. 나 육무 끝나고도 저거 꼼꼼히 복습해서 다 알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육무 끝나고 내가 너무 바빴지? 아, 저 문제를 다시 보질 않았네? 하는 생윤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을요. 아, 우리 수능 개념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똑같은 버전으로 반복해드리면 안 되겠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옆으로 잠깐 가볼게요. 평화와 윤리 파트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겐소, 칸트, 갈퉁 세 사상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선지의 유형을 제가 뜯어보니까 대략 이런 얼개에 걸려요. 무엇무엇을 통해 혹은 무엇무엇으로 세계, 국가 간 혹은 영구 평화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 틀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선택지가 계속 변형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가 보장되냐 아니냐라는 유로 오진술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변형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거 기본태 머릿속에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어떠어떠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요 란에 모겐소라면 세력 균형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많이 언급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평화 유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모겐소예요. 현실주의자예요. 반면 칸트한테서 평화 이야기를 하려면 영구 평화라는 말이 잘 붙죠. 그 영구 평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트예요. 개별 국가는 공화 정체여야 된다. 공화 정체가 된 국가들이 평화 연맹을 맺어야 된다. 그 평화 연맹을 맺은 국가들끼리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을 따라야 된다. 이 세트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자꾸 오준수화 시키는가라고 하면, 평화연맹에다가 세계공화국이나 주권 문제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평화연맹이 주권을 갖는 거지, 개별 국가가 자신들의 주권을 연맹한테 넘겨주는 거지? 라고 그럴듯하게 써요.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공화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주권국들이 평화연맹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안 넘겼죠? 개별적인 주권,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공화정체를 맺어서 평화연맹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연맹을 맺은 그 연맹 자체가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계속 나왔어요. 또 국제법과 세계시민법 이야기하면서 환대권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대권을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자,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건부적인 내용이 따라와요.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 따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퉁이요. 갈퉁은 색깔이 좀 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18번에 있는 모겐소 문제의 2번 선지의 확실한 오진수를 틀린 걸 보니까, 아, 갈퉁도 공부 안 하면 낯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짚습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적극적 차원의 평화까지 이루어지려면 직접적 차원의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원의 폭력까지도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종종 칸트와 갈퉁이 엮어서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 체제의 변화나 긍정적인 그 역할들이 중요하다라는 유의 선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후루룩 넘어간 것 같죠? 진짜 실제 나오는 선지의 구성에 엑기스만 뽑아본 거예요. 모든 선지가 다 여기에 걸려요, 대개는. 그걸 제가 지금부터 확인시켜

갑니다. 자, 육모 문제를 선지만 뽑아서 다시 한번 보시죠. 평화 유지, 평화 연맹, 평화 연맹, 평화 유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엮어서 단독으로 내려면 그 사람만의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이상을 엮으려면 이런 공통적인 큰 주제어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지를 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는 앞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키워드 체크한 거 중심을 두고 지난 수능으로 가보죠. 칸트만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영구 평화. 그리고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길죠? 이거 세 글자로 딱 줄여져요. 다섯 번째,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은 공동으로 규제하는 법. 길죠? 이것도 딱 줄여져요. 가볼까요? 칸트의 입장에서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에 세계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 정체를 가진 개별 주권 국가들이 연맹을 맺는 것이지 그것이 또 다른 주권을 가진 것과 같은 공화국의 형태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계속 출제되었다. 변형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정의하는 영구 평화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제적이라는 말이 혹시나 낯설어서 그랬을 수 있을까 싶어서 뜻까지 한번 사전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권력을 한 사람이 장악해 제한 없이 행사한다. 이게 전제적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부터 뭐 얘기했죠? 공화정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이니까, 칸트가 지향하고 있는 공화정과는 달리, 만약 한 국가 내에서 대내적인 권력의 행사가 전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그 권력 가진 사람이 전쟁을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증가하지. 이거 개념으로도 했지만, 이렇게 선지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짧게, 환대권. 방문한 외국인이 환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쵸? 짧게 얘기합시다. 5번,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 위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 세계공화국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적으로 규제하는 법, 불가능해요? 우리가 국제법을 지금까지 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냐의 문제예요. 소스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진화되고 있거나 좀 새로운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풀면 되겠어요. 9월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27학년도 6월 18번 문제 풀면서 이 문제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갑의 이주를 한번 볼게요.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다. 별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표 쳐야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굉장히 낮은 소리로 슥 지나가듯이 하고 있지만, 막 끓습니다. 왜 놓치죠? 모갠소한테 이 개념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모갠소는 세력균형 얘기하면서 그래 국가이익이라고 말하지. 이거 모갠소라고 이름 쓰는 거 제가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정말 그런 거죠. 모갠소라고 이름 쓰고 개념으로 박아내는데 보세요. 제가 종종 말하죠. 중요 사상가의 제시문에 있는 문장은 선지가 된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 보시면 한 번, 두번 갑니다. 세력균형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아니잖아요. 틀린 게 맞잖아요. 국가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별표 지어주고 싶었어요. 선지만 따로 뽑았다가, 제시문도 꼭 보자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만 들어가면 떨리죠? 세계 시민법은 세계 시민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니은번은 빼줍니다. 디귿번,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관계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화제가 존속되거나 그 공화제 속에 있는 국가와 시민들이 존속하고 그 안에서 공화제에 의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정치로 이끄는 데에 문제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합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칸트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합법적인 것과 공화제가 함께 가야 된다. 개별 국가들은 공화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관계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정진술이 됩니다. 1번.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가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이런 언급을 종종 하죠.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선지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아, 국가의 이익이잖아. 세력균형이고 힘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연수한테 맞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 사인, 매력적인 오답지의 사인이 이때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의 행위는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녀요. 그래서 제시문 이걸 쓴 거예요.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 말이 뭘까요?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라는 걸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결국 무엇이 되게 해야 된다? 국익. 국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도덕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행위나 정책이 도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거 인식해라. 과소평가하지는 말아라. 과대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월에 준 사인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이번 육모에도 연결된 것으로 보이니 기출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육모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중에서 갑의 경우에는 칸트의 입장에서 평화연맹 얘기하고 있고, 을의 경우에는 자유, 안전보장, 번영, 권력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국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겐소인데, 여기에서 평화연맹, 국제법, 동맹,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 다섯 번째, 평화의 실현. 이라고 하는 큰 틀의 지향점을 두고 봤을 때, 1번 갑, 칸트에게선 평화연맹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많아야만 영원한 평화에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평화연맹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 많아야 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두 번째,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화정체를 가진 국가들이 개별 주권 국가인 거죠. 그 개별 주권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은 것이니까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 주권 국가들 간의 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국가들 간에는 분립인 거예요. 이 분립이라는 말이 뭐냐? 주권은 개별 국가가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이 정진술 되고요. 세 번째.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어요. 국제 평화의 실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세력 균형이거나 그 외의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동맹 없이도 가능해요. 모겐소에게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번째,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본질은 같아요. 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다섯 번째,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거 다시 한번 모겐소한테요. 국제 평화의 실현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세력 균형이거나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요. 국가의 주권의 제한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서요.

3번과 5번 선지를 한번 보세요. 이걸 모겐소한테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요. 모겐소한테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5번에 국제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동맹 혹은 주권의 제한이라는 어떤 요소를 넣어서 이거 국제정치에서 뭔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모겐소가 이거 뭔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안 하면 평화 유지 못해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조잖아요. 모겐소한테는 세력 균형이거나 그외 방법으로 평화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3번하고 5번은 같은 형태예요. 모겐소한테 방점이 찍혀있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상으로 3번과 5번에 형광펜 칠해가지고 여러분 패드로 보고 있으면 따로 체크해가지고 요거 선지 한번 보실래요? 모겐소한테 이런 류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평가 문항에서의 패턴 우리 확실히 알았죠? 제가 왜 저기에다 저렇게 적어드렸는지 기억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연계 교재로 가봐요. 연계 교재에서 모겐소가 들어간 문항들은 대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인데,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리는 수능 특강 문항은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에서 보통 갖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가 가 제시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억 선지 보시면 세력이 불균형되면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세력이 균형되면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니은번, 국가 간의 분쟁은 각국을 통제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돼야 된다. 맞는 말처럼 흘러가죠. 아니라니까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관계는요,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다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해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쓱 읽히지만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에 비해서 나의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관측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불완전한 제도의 문제점.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릴범,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선해야 된다. 이릴 선지 한 번만 더 풀고 싶어가지고 이거 그래도 가져왔네요.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라고 하면 어디에 안 맞아요? 가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릴범, 모겐, 가와 같은 현실주의 입장 생각하면 맞는 진술이 되지 않아요. 이런 류의 기술이라고 얘기할게요. 기술은 연계교재 기본 문항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였어요. 틀리면 안 돼요. 2번, 7월, 2번, 6모에 2번 선지 같은 거, 실수 이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수능 특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야. 을.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 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모겐소 입장인 걸알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갈등이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모겐소 니, 디 먼저 판단해 볼까요?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이 정치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디귿번.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대체할 보편적인 도덕원칙 없음. 다 정진술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판단, 인식이거나 뭐 국제 여론 등의 다른 방법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동원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들의 모든 목적은 뭐라 그랬죠? 자국의 이익이라 그랬죠. 자국의 이익과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를 대체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장에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의 문제에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퉁에게서 니은 디귿 같은 선지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리을, 국제연맹을 통해 국가 간 침략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자, 이 갈퉁만 두고 한번 생각, 아, 모겐소만 두고 생각해 봅시다. 침략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방법이 이 현실주의적인 방법에서는 참 찾기 힘들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세력 균형이 깨졌을 때 또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더군다나 이 연맹을 맺게 되면 침략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다라고까지 현실주의에게 묻는다면 맞지 않는 진술인 거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해요. 저는 이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니 딜을 모겐소에게 연결시켜 판단하는 거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유에 낯선 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수능 완성으로 가볼게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갑제식문.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든 간에 권력은 항상 직접적인 목표다. 주권국가들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주요 동력이 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 두 가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제시문이에요. 이거죠. 하나는 세력균형. 나머지 하나는 권력투쟁에 대한 규범적인 제한이 가능한데, 그게 예를 들자면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규범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적인 방법과 같은 이유로 변형해서 선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모겐소를 하긴 했다라고 하면 대개는 세력균형 하나에만 꽂혀 있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저는 이런 소개들 해드리면서 외교적인 방법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어떤 무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하는. 그 지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제시문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거기에 을로 가면 칸트의 입장이에요. 칸트 입장도 당연히 잘 체크해서 읽어둬야 되는데, 선지로 가볼게요. 평화를 실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뉘앙스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럼 1번에 국제법, 국제기구를 통한 도덕적 구속력만으로는 안 되죠?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건 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어렵다고 본다라는 문장에는 yes인 거예요. 그렇죠? 정진술. 그러니 구속력만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문장 전체는 정진술이에요. 라고까지 설명드린 것이고. 2번. 공화정체인 개별 국가 간의 평화조약 체결만으로 영구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근데 못합니다. 왜? 평화조약의 체결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연맹과 국제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못한다.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에요. 세 번째. 갑과 달리 을, 즉 칸트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성 발휘하고 법률과 제도 구축해서, 말하자면 국제연맹과 그것에 따르는 국제법을 따름으로써 영구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갑과 달리 을이 갖고 있는 입장이 맞겠네요. 또네 번째, 을과 달리 갑은 국제관계가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이 불가능? 아이고요. 모겐소의 입장에서 평화 실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세력 균형이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4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네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5번. 갑과 을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과 같은 관점으로 풀어가면 되겠죠. 거기에 이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수능 완성에 있는 이 문제에서 갑번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5번 선지와 연결해서 복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권력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점에서 모겐소인 걸알수 있고, 을은 갈등이에요. 그러면 1, 2번과 5번을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약소국은 자국의, 여기서 땡, 모든 이익 포기하고, 안 되죠. 만약 약소국이 동맹을 형성한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일 거예요.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두 번째, 자국의 이익. 지금 얘기 나왔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없다? 아니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과 그 외의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패턴 그대로 여기도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잘 쓰이고 있어요. 다섯 번째, 평화 실현을 위해 개별 국가는 주권을 국제기구에 양도해야 한다. 이거 역시 모겐소에게 생각해 보세요. 모겐소 입장에서 평화 실현은 세력 균형이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들로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제를 두고 봤을 때 평화 실현을 위해서 주권을 국제기구에 양도해라. 모겐소가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그럼 나머지 갈등 3, 4번 빨리 한번 가볼게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맞는 말 같아요? 안 돼요. 모든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핵심 개념이 반영된 선지예요. 맞지 않는 선지가 돼요. 네 번째, 구조적 폭력의 출현 이후에도 문화적인 폭력이 출현할 수 있다. 맞아요. 구조적인 폭력이 출현한 이후에도 문화적인 폭력이 출현한다는 건 폭력의 삼각형 모델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서 모겐소가 들어간 문항들을 쭉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옆에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지 지금 기억나시죠? 저랑 초집중하기로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모겐소한테 선지에 세계 혹은 국가 간의 평화 실현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세력 균형? 왜? 세력 균형만? 세력 균형뿐? 아, 그건 아니고요. 그외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그쵸?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 영구 평화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이 세트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겐소가 나오는 패턴을 쫙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칸트하고 갈등보다 모겐소가 겁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겐소를 지금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고 지금 이후부터는 갈등과 칸트를 몰아서 신속하게 분석해보면서 그 패턴을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개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칸트가 있는 유형, 그 다음 모겐소가 있는 유형으로 가게 될 텐데요. 제시문은 여러분들 꼭 챙겨서 읽어보기입니다. 칸트의 제시문입니다. 칸트에게서 영구 평화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비군은 폐지해야 합니다. 왜?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 맞습니다. 두 번째, 국가 간 적대 행위 중단이 평화 상태 보증이냐? 보증은 아닙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뿐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귿번,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국가 간에 국제연맹을 통해 달성될 수 있나요? 네, 국제연맹이라는 게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국제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더 덧붙이자면 뭐 국제법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할수 있겠지만 국제연맹을 통해 달성될 수 있죠. 리을번,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 국제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국제국가 아니라고요. 왜요? 모든 국가를 포함할 국제국가가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공화정체를 갖고 있죠. 그럼 이 공화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가진 주권국이에요. 이들이 세계 연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이 연맹이 상위에 주권을 갖고 있는 국제국가, 주권국처럼 따로 작동하는 것을 공화정을 갖고 있는 개별 주권국가들은 의욕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문장은요,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다음, 칸트의 입장에서 이런 제시문도 읽어두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럼 칸트에서 영구 평화는 도달하기 어렵긴 하지만 실현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죠? 영구 평화 실현 가능. 가능.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세계 시민비법을 통해 규정되는 환대권은 낯선 땅에 도착한 이방인에게 보장되는 조건부의 권리

맞아요.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조건부라고. 예스예요. 세 번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국제연맹의 단계에서 평화주의를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박탈되면 안 되죠. 계속 강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권은 가진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영구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단일한 주권을 가진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실질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냐? 네. 이게 3번이 틀린 이유예요. 3번과 4번은 그래서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 체결되는 국가 간의 조약, 평화조약. 그게 평화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한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조약이 아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라고 할수 없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건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적대 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약속일 뿐인 거지, 영구 평화를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입니다. 그래서 3번 선지가 부정인 것이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능 완성의 문제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야기한 5번 선지요. 여러분들 올려둔 자료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실 거예요. 5번 선지의 근거가 다음 문제의 첫 번째 단서에 있습니다. 그런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연맹, 영원한 평화,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그 평화연맹의 형성을 위해서 군사적 개입하면 안 되죠? 군사적이거나 무력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기역 빼요. 이렇게 해서 기역 빠지면서 대개는 두 개가 빠지는 세팅이에요. 그리고 다음 오답지가 빠지면서 세 개가 빠지는 세팅이 그렇게 돼요. 자, 가볼게요. 니은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각 국가의 헌정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니은범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 개념이었고, 디귿범, 세계시민법은 타국에서의 조건 없는 아니고 조건부적인 환대권을 얘기하는 거였고, 심지어 그건 조건 없는 영주권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환대권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 디귿, 디귿. 이렇게 제가 세 개가 빠진다는 게 원래 빠진 거에도 포함되게 이렇게 세 개가 빠져요. 대개는 구성이. 그러니까 생윤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이 중요해요. 이 구성도 중요하고요.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살짝살짝 조절할 수도 있을 정도니까 이 세팅은 꼭 여러분들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1번. 외부 침략에 대비해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정기적으로 무장훈련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기업권에서는 타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무력으로 개입하는 건안 돼요. 하지만 1번. 외부 침략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력, 무장훈련을 하는 거, 이거는 허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출제가 되긴 했지만 놓쳤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갈등이 들어간 유형인데요. 갈등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죠. 그래서 좀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9월이나 수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정확하게 체크했으면 좋겠어서 갈등이 들어간 문제 몇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입장에서 정치제도 개선 매우 필요해요. 또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폭력 예방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해요. 또 직접적인 폭력은 문화적인 폭력과 달리 반복된 폭력을 낳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폭력이라는 것도 반복적인 폭력을 낳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로 3번이 정답이 돼요. 네 번째, 정치와 경제 분야의 억압과 착취는 구조적 폭력의 주요 형태다. 구조적 폭력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여서 고마운 선지예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약하면 의외로 기본 개념이 문장화된 선지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
종교와 예술이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줄여볼까요?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이거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등에게서 이 폭력의 종류들과 그것이 해결된 평화의 양상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역시나 제시문은 갈등을 두고 그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1번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직접적 폭력과 위협의 제거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자, 소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소극적 평화는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달성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는 게 맞죠. 2번, 예술이나 종교는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이건 앞에 이 선지에서 얘기를 했네요. 연결되어 있죠? 다음, 비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폭력 제거와 평화 달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안 돼요. 어디요? 비평화적인 수단이면 안 되고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라고 그랬어요. 다음, 전쟁이나 폭력이 미치는 영향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더 넓은 곳에 이런 직접적인 폭력들의 영향은 그 외에 많은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더 넓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 되죠. 다섯 번째,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형태로 드러나는 구조적 폭력. 자, 앞에 화면 안 틀게요. 하지만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나온 선지가 있었죠. 그건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5번이 정진술이에요. 지금 저랑 풀면서 아 갈등 나 그래도 잘 아는데 자신감 있던 친구들도 아 디테일하게 이런 게 선율로 돼버리면 내가 살짝 긴장할 수도 있겠네. 이게 맞냐 틀리냐로 예민하게 나오는 그런 문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연습해두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역시나 갈퉁인데요. 갈퉁에게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야 되지만 모든 구조를 부정하라고는 안 해요. 또 적극적인 평화는 예방적인 처방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문항 속에서 이미 얘기가 됐어요. 세 번째, 종교나 언론이 문화적인 요소가 적극적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건 불가능. 아, 가능하죠. 말하자면 종교나 언론이 평화적이 된다면 적극적인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 맞는 진술이죠. 다섯 번째, 억압과 착취에 의한 폭력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에 작용한다. 의도적, 앞에 얘기했어요. 반드시 의도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제 의도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문항들의 선지를 쭉 보다 보면 다음 문항, 다음 문항, 다음 문항에 그 개념들, 그 선지가 왜 맞고 틀렸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자료로 두고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칸트와 갈퉁이 들어간 유형이 실제적으로 좀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이고요. 갈퉁이잖아요. 그럼 1번, 칸트에게서 영원한 평화 실현을 위해 각국의 어떤 정치체제도 허용될 수 있다. 아니에요. 공화정체여야 되잖아요. 맞지 않는 진술이죠? 두 번째, 국가 간 분쟁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완전한 종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걸로 정진술이 되겠고요. 갈퉁에게서 폭력은 삼각형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어느 지점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네 번째, 직접적 폭력은

0: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다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완비된다라고 했는데요. 구조적 폭력까지, 즉 모든 폭력이 없어져야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이 완비된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맞지 않는 진술이 되네요. 다섯 번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평화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건 갈등에게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로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요소예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칸트와 갈등의 조합이에요. 첫 번째,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이방인은 일시적 방문권, 즉 환대권을 보장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합병,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건 하나의 인격과 같은 국가를 그 현존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합병하는 행위는 옳지 않아요. 세 번째, 의도되지 않은 폭력, 구조적인 폭력도 제거돼야 돼요. 또 적극적인 평화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인간 안보의 상태로서 이루어지죠. 맞는 진술이에요. 다섯 번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실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의 경우에는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가야 되고요. 을의 경우에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폭력까지 없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둘을 엮는 선택지가 매우 매력적인데, 오늘의 마지막 문항, 이거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보시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엮는 이 선택지에 강조점을 드리고 싶어요.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는 진정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칸트와 갈등에게서 공통된 선지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인데, 중요도는 5번과 같은 둘의 공통점의 정진술,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던 거, 이런 것들도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에서 5번 선지, 앞에 문항에서 5번 선지. 이런 것도 주목해서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평화와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가요. 모겐소한데 세력 균형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평화를 위한 정책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국가의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이제 절대 안 틀리시고 꼭 득점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부심, 한국사입니다. 즐거운 벡터 시간이에요. 2차 곡선은 맨날 얘기했잖아요. 똑같다. 계속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하고 접선도 다 똑같고 접선이 들어가냐. 근데 벡터는 매 벡터 문제마다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그 상상력이 있어서 난 재밌더라. 나만 재밌나? 여러분도 재밌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재밌어 보자고요. 오늘 우리 수능 완성 83쪽 평면 벡터 연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간단하게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의 벡터의 뜻부터 얘기를 하죠.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뭐더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였어요. 방향과 크기가 있는 요렇게 우리가 뭘로 화살표로 나타냈었죠. 화살표가 포함되는 직선으로 나타냈어요. 해서 뭐 꼭 우리말로는 뭐 이제 방향이 있는 선분이다 해서 뭐 유향선분 뭐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꼭 알아야 될 용어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튼 간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고 어떤 점 A에서 어떤 점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나타냈을 때이 녀석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해? AB라고 하는 녀석 선분은 이렇게 나타냈었다.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방향을 나타냈었죠. 요 녀석 우리는 벡터에 뭐라고 불렀었고 시점이라고 불렀었고 요 녀석을 뭐라고 불렀다? 종점이라고 불렀었고 방향은 이 직선의 방향, 요 화살표의 방향, 선분의 방향, 직선이라면 뭐 선분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나타냈었고 이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절대값 기호랑 똑같이 좌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 AB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 벡터 AB의 크기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 정도였었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자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문자로 쓸 때는 소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나타내서 벡터 기호를 표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다. 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요 벡터가 벡터 A일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우리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형태로 표현한다더라. 그래서 이 벡터가 AB라고 한다면은 이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벡터 AB는 뭐가 된다? B에서 A로 가는 벡터 B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에서 체크해 둘 거.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버리면 뒤집어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형태로 계산을 빠릿빠릿하게 해주는 것도 해왔었죠. 거기에다가 보태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요런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요런 벡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0 벡터라고 부르고 숫자 0 위에다가 벡터 기호를 써가지고 나타냈었던 했죠. 그래서 0 벡터는 이제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벡터다라는 거가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해왔던 거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를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해왔을 때 덧셈은 어떻게? 요렇게 벡터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고, 너가 점 A, 점 B, 점 C다라고 했을 때, 벡터 A와 벡터 B를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벡터 A와 벡터 B 합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나타내기도 했고요. 내지는 벡터 A를 이렇게 썼을 때, 벡터 AB와 벡터 BC에 대해서 얘네 둘의 합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기도 했었더랬죠. 에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평행사변형이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요만큼 선더 그린 거의 차이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 당연히 똑같아야죠. 이렇게 계산할 때랑 이렇게 계산할 때랑 벡터 A와 벡터 B 합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는 뭐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시점 두 개를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벡터의 덧셈을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벡터의 종점에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붙여서 벡터의 덧셈을 계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기억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얘는 시점 두 개를 일치시켜서 벡터의 합을 얘기할 거야. 한쪽 벡터의 끝에다가 종점에다가 한쪽 벡터의 시점을 붙여서 이어나가는 형태로 계산할 거야. 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나아가서 기하적으로 내가 눈에서 그림에서 벡터의 덧셈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그림 없이도 이와 같이 벡터 A, B에다가 벡터 B, C를 더해주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벡터 A, C가 되는구나. 그림이 없어도 요 연산만 가지고 수식만 가지고도 내가 벡터의 덧셈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덧셈은 기억하기 쉽다고 했어요.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면 이슉 합치해가지고 푹 이렇게 압축해서 A에서 C를 한 번에 간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덧셈을 정의하고 나면은 벡터의 뺄셈도 얘기를 해주죠. 벡터의 뺄셈은 벡터 A 그리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어요. 너를 B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는 거랑 연계하기 위해서 OA랑 OB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벡터 OA에서 벡터 OB를 뺀다. 벡터 OA에서 벡터 OB를 뺀다라고 하는 녀석은

정의 자체는 마이너스 벡터비. 아까 얘기했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해주는 것으로 벡터 A와 벡터 B의 뺄셈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벡터 A랑 벡터 B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새로 그림을 그려서 매번 그리자니 힘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 벡터는 이 벡터랑 같거든. 즉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되는구나. 너는 A에서 B에서 A로 가는 벡터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뺄셈을 얘기해주게 되면은 아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벡터가 되겠구나로 기억을 하자 해서 기억에 깔 때는 죄송 종점 시점 초성만 보면 죄송 종점 시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기한다기보다는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 그마저도 헷갈린다 하시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런 개념들, 그리고 요 덧셈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벡터 AB던가, 벡터 B던가 헷갈리면은, 뺄셈이 계산이 헷갈리면은, 그냥 쿨하게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B, O, O, A. B에서 O로 갔다, O에서 A로 가니까 B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헷갈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만들어 줄 수, 정리해 줄수 있다, 덧셈을 정리해 줄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림 없이 그냥 수식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그거 잘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잘 정의를 했더니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0벡터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치 모처럼 다항식처럼 예를 들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이 벡터 C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항시키듯이 계산을 해서 벡터 A는 벡터 C 빼기 벡터 B가 된다. 이런 연산들이 우리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뭘 해버려? 실수배를 해버려. 두 벡터 A에다가 내가 뭘 해버려? 실수를 곱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죠. 벡터 A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길이를 두 배로, 세 배를 해주면 길이를 세 배로, 2분의 1 배주면 2분의 1을 길이를 절반으로. 음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길이가 두 배가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세 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세 배. 벡터 A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0을 곱하게 되는 경우는 0벡터가 되는 거였습니다. 얘를 뭐 수식으로 막 쓰면은 뭐 K 곱하기 벡터 A다. 어떤 벡터 A에다가 실수 K를 곱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K가 0이 아니네, K가 0이네로 이렇게 막 힘들게 텍스트로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양수일 때는 같은 방향이면서 그 실수배만큼 늘려주고 음수일 때는 반대 방향이면서 이 녀석의 절대값만큼 늘려주고 혹은 줄여주고 이걸 해준다.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배를 정리했을 때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이 성립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아까 얘기했었던 벡터를 다항식의 연산처럼 예를 들어서 두배 벡터 A 더하기 세배 벡터 B다 하면 분배법칙을 하고 마이너스 벡터비다 하면 마치 다항식의 연산처럼 내가 계산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실수배까지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응용되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면 나와야죠. 평행하면 뭐라고요?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은 벡터 A는 벡터 B에 뭐가 된다? 실수배가 된다. 역방향도 성립해서 K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평행하면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조건.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한 것들이보다 세점 A, B, C가 뭐가 되면은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 혹은 요 벡터 뭐 혹은 요 벡터 이런 것들이 평행이니까 A, B랑 A, C가 평행하다거나 A, B랑 B, C가 평행하다거나 요런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벡터 A랑 벡터 B가 뭐하지 않고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닌 경우 벡터 A에다 실수배 벡터 B에다가 실수배를 해주게 더해준 것 녀석이 M'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M' 곱하기 벡터 B 이런 식을 만족한다. 너네 둘이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면은 마치 모처럼 항등식처럼 각각의 계수끼리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벡터의 연산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던 거죠. 이게 다였어요.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되고 그냥 다항식의 연산과 같은 연산들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단원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던 것들이었죠. 맞나요? 그럼 문제 풀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필수형 1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예요. A2와 BC라는 벡터를 더해 주세요. 벡터 A와 벡터 BC를 더해 주세요. 그럼 얘를 벡터의 덧셈을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평행사변형 뭐 법이라고 불러줄까요? 평행사변형 생각하면 A2와 BC라는 벡터를 더하겠대.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A2랑 같은 벡터를 찾아봤더니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 BD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저 녀석은 A2 대신에 내가 벡터 BD를 넣어주면 돼. 그럼 벡터 BD와 BC를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벡터의 덧셈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BC에 평행하게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려주고 BD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벡터의 덧셈을 해주게 되면 요 벡터거든. 그럼 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거든. 너랑 너는 이렇게 같거든. 그럼 여기서 요 벡터는 BM이라는 벡터의 두 배가 돼요. 이 녀석의 크기. 그럼 두 배를 해준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에다 두 배를 해준 거랑 같을 거거든. 그럼 요 녀석의 크기만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한 면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 여기 길이는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야. 이건 몇 도? 120도.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요 녀석의 크기는 루트 속의 코사인 법칙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4분의 4, 4분의 플러스 돼서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너는 루트 7이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4분의 7 루트시어서 2분의 루트 7.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를 삼각형법으로 끌고 가보자고요. A2에다가 BC를 더하는데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정육각형 문제는 요런 보조선을 그려서 육각형을 그리라 그러면은 한번 그려봐 지금. 그려봐. 누가 그려도 육각형 그리려면 이게 삐뚤빼뚤 육각형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봐. 삐뚤삐뚤 하잖아. 그래서 육각형 그릴 때는 삼각형의 보조선이 좀 있으면 그림 그리기도 쉽고 뭔가 비율 관계를 찾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BC랑 평행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줘.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럼 BC랑 얘랑 평행하잖아. 크기가 같잖아. 그럼 벡터 A2에다가 BC를 더해주면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요만큼으로 가는 벡터거든. 그러면 요 녀석의 크기는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떨어지게 되잖니? 한 번의 길이가 1이면 너가 1이에요. 너는 2분의 1이에요. 너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 두 배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3이 되겠네? 얘가 1이잖아. 얘도 1이잖아.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겠네? 2가 되겠네? 게임 오버죠. 너가 2고 너가 루트 3이면 피타고라스 피타. 너는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 되죠? 너는 루트 7이 되죠? 나는 이게 좀더 계산이 간단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려서 또 평행사변형을 찾아서 중점을 내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직관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그림에서 이 시점에서 그냥 쭉 갔다가 몇 개를 더해도 괜찮아. 그럼 더하고 더해주면은 결국 그 결과는 200터거든. 해서 요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원하는 벡터를 그림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벡터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벡터를 덧셈을 찾아가지고 그 벡터의 크기를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상에서 찾기가 어렵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렵거나 힘든 건뭐 거기서 똑같은 얘기지. 힘들 수 있어.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플랜 B, 플랜 C를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내적이라거나 성분을 통한 벡터의 연산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습해 보자고요. 1번 문제입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B에 대하여 새 벡터가 있다. 요렇게 주어졌어. 벡터 X와 벡터 Z, 벡터 Y와 벡터 Z를 더한 녀석이 서로 평행하도록. 평행하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를 써줘야 돼. 그럼 내가 벡터랑 X랑 벡터 Z를 더해줘. 4, 2를 더해주면은 벡터 X 더하기

곱하기 벡터 Z는 4와 2를 더하면 6배 벡터 A고요. 마이너스 3과 5를 더해주면 2배 벡터 B가 되지요. 벡터 Y와 벡터 Z를 더해주면 벡터 Y에 더해주면 K 플러스 4에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B에 벡터 5배 벡터 B를 더하면 4배 벡터 B가 되지요. 요렇게 됐어요. 서로 평행하다. 뭐라고요? 실수배. 여기다가 내가 적당한 실수를 L을 곱해주게 되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를 정확한 텍스트로 식을 써보면 6배 벡터 A에다가 2배 벡터 B에다가 실수 L을 곱해주면 요 녀석이 K 플러스 4의 벡터 A에다가 플러스 4배 벡터 B가 되는 것이고 서로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니란 말을 했기 때문에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을 거야. 4가 2L과 같으니까 L이 2가 되는 것이고 L이 2가 되니까 너가 12가 되면서 12가 K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K가 8이 되는구나 라는 게 정확한 연산을 통한 계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평행하지 않으니까 실수배면 얘가 되는 거야. 실수배했을 때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같은 거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구나. 여기서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어. 여기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겠네. 너는 12가 되겠구나. 그럼 K는 8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닌 2 벡터에 대해서 이런 1차식으로 표현됐을 때이 둘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해서 내가 비례식을 통해서 빠르게 미지의 모르는 개수를 내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해놓고 각시가 90도래요. BC라는 변의 길이 너는 AC라는 변의 길이에 두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의 길이를 L로 잡아준다면 너의 길이는 두 배가 될 거라는 거죠. 삼각형 ABC에서 아이고 복잡해라. 저 녀석의 크기가 4래요. 그때 아이고 복잡해라.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요 녀석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저 녀석을 내가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AB에서 AC라는 벡터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내가 12가 된다는 걸 알거든.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벡터를 빼버리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3배 벡터 BA야? 그러면은 벡터 BA를 하나 끄집어내고 2배의 벡터 BA에서 2배 벡터 BC를 뺀 걸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네들이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뺄 셈이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벡터 CA, 죄, 송, 종점, 시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벡터 BA는 앞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다음 플러스 벡터 AC예요. 이 녀석의 크기를 우리는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CA랑 AC잖아. A가 있고요. A가 있고요.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럼 너를 내가 다 벡터 시점을 A로 바꿔버려. 그럼 너는 마이너스 벡터 C에, 벡터 AC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럼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벡터 AC가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그냥 이 벡터의 크기는 같을 거거든. 방향이 반대고 크기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버려. 그럼 너는 벡터 AB와 벡터 AC를 더해준 녀석의 크기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제 기하적으로 해서 그러면 벡터 AB에다가 벡터 AC를 더했어. 그럼 AC가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여기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갔어. 그럼 너의 길이가 이렇게 가는 녀석을 조금 이렇게 삐뚤어니 자, 삐뚤지 말고 똑바로 가렴. 이렇게 길이가 L이거든요. 그럼 AB에 BC를 더해주는 우리가 요 더해준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보조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너의 길이랑 같으니까 너도 L. 그럼 2L, 2L, 1대1 대 루트2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2 루트 2의 L이 되겠다. 라고 해서 2 루트 2의 L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L의 값이 루트 2가 된다라고 연산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계수를 맞춰줘서 뺄셈을 정리해주는 형태로 할수 있겠죠. 내지는 그냥 끄적끄적대서 얘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주어진 식을. 3배의 벡터 BA예요. 좀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조그맣게 축소판을 그려놓을게요.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1대이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볼게요. 너가 C예요. 너가 B예요. 너가 A예요. 그러면 처음에 3배 벡터 B예요. 그럼 BA를 3배로 늘려준 거야.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을 똑같이 생긴 거를 3개를 그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3배 벡터 BA는 이렇게 둘, 셋, 간요 벡터예요. 그럼 3배부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2배 벡터 BC를 뺐어. 뺄 셈은 우리가 헷갈려. 그럼 2배 벡터 BC를 뺀다라는 녀석을 더하기 2배 벡터 12. 종점과 시점을 바꿔버려. 그럼 12라는 건요 벡터거든. 그럼 요 벡터의 2배만큼 갔으니까 요만큼. 아까 우리 요거? 요만큼. 그럼 2배 벡터 12를 더해주면 요만큼 가겠지? 그럼 요만큼 왔다가 요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했어? 벡터 AC를 더했어. AC는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결론은 3배의 벡터 BA에 2배의 벡터 12를 더해주고 벡터 AC를 더해주면 요로 가.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벡터는 결국 이렇게 가는 벡터라는 거죠. 근데 너가 2L이잖아. 또 L이잖아. 너 L이잖아. 그럼 너는 얼마야? 2루트 2L이 되는 거야. 2루트 2L이 4가 되면서 L루트 2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끄적대서 내가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통해서 이 벡터식을 뭔가 간단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내가 그냥 붙여, 붙여, 붙여. 특히나 얘가 만약에 뭔가 어떤 이미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이 식을 내가 해석하기가 꽤 힘들었겠지. 근데 너무나 나이스하게 예쁜 직각삼각형이고 길이의 비율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그냥 그림으로 끄적대가지고 3배로 늘려, 붙여 하면 약간 그 격자무늬 모른 종이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대충 어디쯤에 떨어질지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건 어쨌건 우리가 저 L의 값이 루트 2라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너 루트 2가 되어라. 너 루트 2가 되어라. 요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요거를 찾아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내가 들여다봤더니 너가 루트 2가 되고 너가 2루트 2가 될 거예요. 1대 2대 루트 5의 비율, 루트 10의 길이가 가지겠죠. 저 녀석의 값을 계산해 달래요. 그럼 저 녀석도 내가 그림을 그려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먼저 그냥 수식으로 먼저 뻔히 보이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벡터 CB에서 벡터 CA를 빼주고 벡터 AB를 더해 달래. 이 녀석의 크기래. 먼저 이게 나오죠? 뭐예요? 시점이 같잖아. 죄송, 너가 종점, 너가 시점. 벡터 AB가 돼버렸어요. 너는 벡터 AB에 벡터 AB를 똑같이 더했네. 두 배의 벡터 AB의 크기가 되겠네.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10이에요. 게임 끝났죠. 두 배의 루트 10이 나온다더라. 해서 2루트 10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 너무나 뺄셈이 뻔하게 보이면서 그게 벡터 AB가 들어오는데 뒤에 들어오는 것도 심지어 AB야.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연산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얘도 뭐 내가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벡터 CB에서 그쵸? 벡터 CA를 빼줘. 그럼 CA를 빼준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CA를 해준다는 것은 플러스 AC를 해주는 거야. 그럼 AC는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지.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벡터는 이 벡터네. 근데 거기다 AB를 한번더 돼. 그럼 이걸 두 배로 가는 거네.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구나. 2루트 10.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인데 너무나 뻔히 이게 AB가 된다는 게 보이면서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얘를 그림에서 판단하는 게 빠를 것이냐, 연산 금방 되겠는데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캐치해가지고 그림을 찾아내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2번 문제도 해결해봤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평면에서 아유 그림을 안 줬네, 아유 불친절해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BAD의 크기는, 각 BAD 크기는 ABC 크기의 2분의 1배래요. 2분의 1을 곱한 거래요. 2분의 1배가 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일단 저 조건에서 사각형 BA와 B의 각의 크기를 봤을 때 A 쪽이 있어? B 쪽이 있어? 근데 A와 B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A 쪽의 각이 B 쪽의 각의 절반이야? 그럼 B의 각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A의 각을 그거보다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각이 세타면은 BAD가 세타면은 요 녀석의 각이 두배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AB랑 ABCD가 될 텐데 AB랑 AD 벡터의 크기가 같대. 너랑 길이가 같대. 그럼 C는 이쯤에 있는지 이쯤에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아직은 알 길이 없어.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얻을 정보는 이거라는 거죠. 얘네

났잖아. 그럼 얘는 죄송, 죄송, 죄송, 지읒, 종점. 얘가 A가 종점이 되고 B가 시점이 되는 벡터 BA구나. 얘도 죄송, 종점, 시점.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같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벡터 BA와 벡터 BA와 벡터 CD가 뭐래? 같대. 같다라는 거는 그 방향도 같고 크기도 일치해야 되거든. 그럼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하고 방향이 같다라는 건 평행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평행사 변형이 되는구나. C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되는구나. 근데 심지어 이웃한 두 변이 어때? 같아. 마름모가 되는구나. 그럼 마름모인 상태에서 너랑 너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근데 너가 너의 두 배, 너가 너의 두 배잖아. 너가 60도가 되고 너가 120도가 되는구나. 가의 조건에서 지금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한 변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둔다고 하면은 이 넓이가 24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나 특수한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두 개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죠? 우리가 수학 1을 배웠기 때문에 AB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서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다. 맞나요? 2분의 1이 아니라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삼각형이 아니니까 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니까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걸 가지고 24 루트 3을 해줘도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특수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L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두 세트 있구나. 요게 24 루트 3이다. 라고 해줘서 식을 세워줘도 되겠죠. 이거나 저거나. 당연히 같죠. 루트 3 나눠주고 이항시켜 버리면은 L의 제곱이 48이 나오게 되면서 L의 값이 4루트 3이라는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얻어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저 사각형은 마름모가 될 것이고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라. 자, 정삼각형 느낌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C에다가 D에다가 여기 각이 60도가 되고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마름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P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해서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을 봤더니 나의 조건을 봤어요. 3배의 벡터 BC와 3배의 벡터 DC를 냈더니 4배의 벡터 PA래요. A, C, D, B는 내가 다 아는 거고 P만 몰라. 그래서 저 P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벡터의 덧셈은 시점과 종점이 다를 때 얘기하기가 쉽고요. 혹은 시점이 일치시키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뺄셈은 시점이 같을 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해서 봤더니 너네 둘의 계수가 둘다 플러스 플러스 CC가 똑같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4배의 벡터 PA는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C에 마이너스 3배의 벡터 DC가 되는데 종점끼리 같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시점과 종점을 뒤집어 버려 3배의 벡터 CB에다가 더하기 3배의 벡터 C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CB랑 CD, 이게 무슨 사각형? 마름모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 벡터는 무슨 벡터가 돼버려? 벡터 C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벡터 PA, 저 P라는 점이 궁금한 건데, 그럼 저 식은 내가 벡터 PA는 뭐가 된다? 4분의 3을 벡터 CA가 된다라는 거죠. 벡터 PA는 4분의 3의 벡터 C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C가 있고 A가 있고 CA라는 벡터의 몇 배? 4분의 3배가 벡터 PA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P라는 지점은 AC를 몇 등분? 4등분을 한 것쯤이면 여기 있어야 CA의 4분의 3배가 P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4등분 해주는데 마침 마름모니까 2등분 되죠? 그거를 또 반씩 나눠주면 너랑 같을 거예요. 여기에 점 P가 온다라는 거죠.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벡터 PC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였거든. 요거. 근데 벡터 PC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요거는 정삼각형에서, 말은 뭐니까 수직으로 만나죠? 정삼각형의 높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정삼각형의 높이구나.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4루트 3이 되겠구나. 약분, 약분, 약분 해주면은 3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거. 이런 게난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텍스트로 주어진 어떤 벡터들에 대한 식을 보고서, 아, 이게 이런 도형이 될 거야. 이게 이런 도형이 될 거야. 점피는 여기 있을 거야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나만 재밌어? 나만 재밌어? 재밌지. 그치.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야 돼. 그래야지 벡터가 씌워질 거거든. 자꾸 그려보자고. 그려보다 보면은 이 재미를 느낄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거든.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선문 AB의 중점 C에 대하여, 중점 C라고 그랬어요. 중점. 너가 중점이구나. C에 대하여 정삼각형 ACD와, 정삼각형이에요. 그 다음 직사각형 CBEF. 너네 둘은 같은데 이렇게 한 평면이 있답니다. 선분 CD의 중점 M이 선분 AE 위에 있고, 이 그림대로 얘가 중점인데 이 라인에 M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AF에서 AC를 뺐대. 그럼 저거 보자마자 쟤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벡터 CF. 죄송. 종점 시점. CF라는 벡터의 크기가 4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CF, 요 변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그 상태에서 뭘 구해달래? 벡터 AE에서 누구를 빼주고 더해주고, 벡터 CM을 더해주고, 벡터 AD를 빼준 녀석의,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시겠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아래쪽에 얘의 AB의 중점을 C라고 했으니까, 너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너의 길이도 L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이는 4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이거를 이었을 때 얘가 중점 M을 지난다라고 그랬고, A에서 중점을 이으면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직각으로 뾰로롱 만나버리거든. 그런 상태에서 너의 길이, DM의 길이랑 MC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너가 정삼각형이니까 너는 60도고 너는 몇 도가 돼버려? 30도가 돼버려.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져버리네. 길이를 알아버렸어. 너가 4가 돼버리면은 4의 루트 3대인 4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을 절반으로 쪼개줬으니까 2루트 3과 2루트 3으로 길이를 쪼개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요만큼의 길이는 8이라는 것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길이는 알아냈어. 요만큼의 길이 알아낸 상태에서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서 이 벡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은 이 벡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복습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봤어. 뭐가 먼저 보이니? AE, CM, AD,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와? AE와 AD가 시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쟤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벡터 AE와 벡터 AD에 뺄셈을 해주고, 거기다가 벡터 CM을 더해준다라고 해주면, AE에서 AD를 빼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벡터 종점 시점 D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D에서 2로 갔다가 거기서 CM이라는 벡터를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에서 2로 가고 C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더해주는 건데, D2라는 벡터는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CM이라는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 정삼각형을 위에다 이렇게 그려줘.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 정삼각형을 그려주고, 조금 높이 갑시다. 정삼각형을 그려주고, 약간 정삼각형이 아닌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조금만 더 기왕 그리는 김에 조금만 더 정삼각형 같이 그릴까? 선생님이 EBS 강의에서 제일, 야, 내 키가 1cm만 짧았어도 내가 요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아. 요렇게 그림을 그려줘. 그럼 여기서 내가 DCM이라고 하는 요 벡터는 여기서 이 똑같이, 왜? 요만큼의 길이 같으니까 요 정삼각형 여기다 똑같이 합동으로 그려준 거거든. 요렇게 가는 거에 절반만큼 간 거예요. 절반만큼. 절반만큼. 여기서 CM이라는 벡터는 요만큼 간 거거든.
그럼 D2에다가 요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뭐다? 요만큼의 벡터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저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보조선을 적당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보조선을 적당히 그려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와 얘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가 2루트 3이야. 얘는 중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얘는 루트 3이죠. 근데 여기서 얘가 또 중점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 얘가 2루트 3 중점이니까 이만큼은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루트 3이 중점이니까 이만큼도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3, 루트 3, 2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루트 3과 2분의 루트 3을 더해준 2분의 5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의 절반이거든. 근데 정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3에 루트 3 배려준 3, 그거의 절반인 2분의 3.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4에서 정삼각형의 높이인 3을 빼준 1이 될 거야. 그럼 요만큼은 1. 그럼 1과 2분의 3을 더해주면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5가 나와. 그러면은 게임 끝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너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2분의 5의 제곱과 2분의 5 루트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5를 아주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럼 2분의 5에다가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과 루트 1의 제곱 해서 더해주면은 5가 되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점이고 정삼각형이라는 예쁜 도형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내가 중점들을 찾고 길이들을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준 거예요. 뭐? AE에서 AD를 먼저 빼면 간단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죠. 내지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겠다. 이렇게 갔더니 아까처럼 계산을 저는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그릴지가 그 D 이렇게 그려지는 요 벡터를 내가 길을 어떻게 찾을지 좀 막막했어요. 좀 다르게도 한번 볼수 있겠다. 어떻게 볼까? 해서 지금 여기서 벡터 A2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벡터 A2라는 녀석에다가 지금 뭐 했어? 벡터 CM에다가 AD를 빼기로 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AE, OK, CM. 근데 너가 중점이니까 CM이라는 벡터는 MD라는 벡터랑도 같거든? 요 녀석을 내가 MD라는 벡터로 바꿔봤더니 D가 여기 똑같이 있네? 그거 MD? AD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더하기 DA라는 벡터로 갈 수가 있겠다? 어라? 그럼 M에서 D로 갔다 D에서 A로 가네? 요 녀석은 벡터 MA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CM을 내가 MD로 바꿔주게 되면서 뒤에 있는 이 D라는 것을 보고서 CM을 MD로 바꾸면은 계산이 되지 않을까? 끌고 간 거죠. 그럼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벡터 AE에다가 벡터 MA를 더해준 거고, 이번엔 A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뭐 MA를 그대로 써주고, A를 시점으로 간, 얘를 그대로 써주고, AE에서 벡터 AM을 빼준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 죄송? 시점? 종점. 너는 벡터 M2가 되겠구나. 즉, 요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아까 여기서 너의 길이가 뭐가 됐을 때? 4가 되었을 때. 너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 8이라 그랬어. 너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3이라 그랬어. 그럼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라고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그쵸? 요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요런 녀석들을 계산할 때 이렇게 뺄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도 벡터 AE, AE는 요거야. 근데 MA를 더해. 이렇게 더해. 그럼 이렇게 갖다 이걸 빼주는 거니까 이 벡터가 되겠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도형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해서 요거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계산이 좀더 간단했었던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얘기할 만한 풀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능 완성을 학습할 지금 단계쯤에서 우리가 이미 기하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풀이 뭐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쿨하게 성분으로 다 계산을 해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너네들의 길이를 다 아는 마당에 너를 내가 Y축을 요렇게 Y축이 야 삐뚤어도 너무 삐뚤어 오늘 이렇게 삐딱하면 되겠니? 예. Y축 요렇게 Y축,
X축을 이렇게 내가 그려주었을 때 A2라는 벡터, A2라는 벡터는 무슨 벡터예요? X축의 방향으로 4루트 3을 갖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가는 벡터죠. 거기에다가

CM이라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X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높이 3의 절반인 2분의 3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AD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벡터죠. 그럼 X성분은 4루트 3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를 또 빼주면은 얘는 4, 3, 2분의 5 루트 3이 될 것이고, Y성분은 4에서 2분의 3을 더해주고 3을 빼줬어.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요 벡터의 모를 우리는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2분의 5를 끄집어내고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해주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 성분을 이용한 거의 장점 뭐야? 고민할 게 없지. 그냥 숫자 빵빵빵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죠. 그쵸? 요런 것들까지 우리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다. 길이를 알고 도형이 어떤 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 이런 게 아니라 정삼각형, 직사각형 같은 예쁜 삼각형이다 보니까, 예쁜 도형들이다 보니까 성분으로 넣기가 너무나 좋다더라. 그럴 때는 성분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고민할 것이 착착착 계산해 주는 게 현명할 때도 많죠. 그쵸?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좌표평면에서 AB는 4예요. AC는 8이에요. 직사각형 ACDB와 선분 AB를 지름하는 원이 있는데, 원이 점피해서 CD와 CP를 더해달래. 저 녀석의 값이 최대일 때의 점피를 Q라고 하자 QCD의 넓이를 계산해주세요. 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요 벡터에 대한 이야기. 그럼 CD라는 건 고정된 벡터거든. 그럼 CP는 원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벡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덧셈을 그냥 벡터의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평행사변형으로. 그러면은 이 C라는 녀석의 입장을 여기에, C의 눈동자를 여기를, 얘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C의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졌던 녀석이 이 눈동자가 여기 왔을 때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CD에 CP를 더해주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즉 여기서 CD와 CP라는 녀석을 뒀을 때 벡터의 최대는 이원 위의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원의 점까지 거리를 얘기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더해주는 합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하더라? 원의 중심을 지나고 직선을 그려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도록 해야지 최대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원의 점을 움직이는 녀석에 대해서는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의 합으로 바꿔줘라 라고 해서 CD라는 벡터에다가 CP를 더할 때 C에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P로 가는 벡터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서 CD와 CO를 먼저 더해. 그럼 이 합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O'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먼저 더해주면 얘는 CO'이라는 벡터에다가 OP를 더해주는 거군요. 그럼 CO'을 간 다음에 OP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가 원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가는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종점이 여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이 원이라는 걸 찾아주고 나면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점 P를 Q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도록 하는 Q는 여기서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에 Q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Q에 대한 삼각형 Q, C, D의 넓이를 구해달래. 밑변은 알아.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잖아. 뭐라고? 8이라고. 뭐만 구해주면 돼? 요만큼만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이 얼마야? AB가 4니까 2였어요. 그 상태에서 요 각에 대한 뭐를 찾아줘? 삼각비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서 평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 8이었어. 요만큼의 길이는 4에다가 얘가 중점이니까 2를 더해서 6이었어. 그럼 6과 8이니까 너가 10이잖아. 끝났죠? 5대 4대 3. 그럼 여기서 요 각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2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준 5분의 8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끝났죠. 그럼 삼각형 Q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CD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4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8에다가 5분의 8을 더해주는 게 되겠죠? 그럼 얘가 5분의 58에 48인가요? 그럼 얘 나눠버리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48에 1을 곱해주면 5분의 96이 되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5번 문제까지 해결을 봤습니다. 해서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내가 이 만족하도록 하는 저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될때 언제냐? 그림 그려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는 Q를 찾아서 이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삼각비를 찾아준다. 이런 것들. 주어진 저 벡터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다예요. 탑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덧셈, 뺄셈, 연산 같은 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안 중요하다고는 단원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 해봐야 되거든요. 꼭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필수형 문제가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위치 벡터를 향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12강 6회 모의고사 14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항 들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들 같은 크기의 가속도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가속도의 크기가 A로 같다라고 한번 둬볼게요. 알겠죠? 자, A, B의 속력은 각각 시간이 T, ET일 때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T하고 ET일 때 속력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력이 0, 이때 B의 속력이 0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A와 B가 만나는 순간 A, B의 속력은 각각 VA, VB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이 위치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A의 속력 VA, B의 속력 VB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VB분의 VA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얘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VB분의 VA인데 이 VB, VA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가 각각 속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하죠. 어디에요? A는 T에서, B는 ET에서. 그럼 A는 T에서부터 특정한 시간만큼 지났을 때 뭐 T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B도 특정한 시간만큼 지났을 때 여기를 T라고 했으니까 T 마이너스 스몰 t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이동을 하는 동안 속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VA와 VB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VA와 VB를 등가속도 1번식을 이용해서 초기 속도 0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 AT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는 둘 다 똑같이 가속도 A로 같고 A의 시간은 large t, B가 걸린 시간은 large t 마이너스 small t.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VB와 VA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기 조건으로 처음에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A는 초기 위치에서 0이 될 때까지 특정 거리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4L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속도가 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0에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등가속도 2번식을 활용하게 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에서, 첫째 항을 0으로 두고, 여길 초기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적용해 본다면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속도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은데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 대 B가 몇 대 몇이냐면 A는 T, B는 ET. 그러니까 1 대 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도 A 대 B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지. 1 대 4가 되어야 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4L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L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12L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A하고 B가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에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A는요. 13L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위치만큼 이동을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4L만큼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13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를 다 합했더니 그 값이 13L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우리가 0으로 잡았을 때 2분의 1 A에 라지티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가속도 같으니까 A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13L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동 거리가 L일 때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 A의 시간 t, 즉 1대 4에서 시간 t1에 해당하는 비율로 식을 써버리면 L은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3 at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분의 A를 다 약분을 해보고 자, 정리를 해보면요. t제곱 더하기 자, 제곱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라지 t 스몰 t 더하기 스몰 t의 제곱은 13 스몰 t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 2 라지 t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t 스몰 t 마이너스 12 스몰 t의 제곱은 0이 될 거고요. 2로 약분해버리면 6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3t, t 플러스 2t, 이퀄 0이 된다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라지 t라고 하는 것이 3t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t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라지 t가 3t야? 아,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vb분의 va라고 하는 것은 3t-t니까 2t. 라지 t는 3t. 해서 약분하면 얼마?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실시간 그래프를 통해서도 특정 위치에서의 AB의 속력의 P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15번 자기장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문항은 원형도선 P와 가늘고 긴 무한히 긴 직선도선 QR이 XY 평면에 고정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표는요, P의 중심이 점 A에서 D에 있을 때, 이 P가 중심이 A, B, C, D, 이렇게 네 군데에 위치할 때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때 P의 중심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냈고요. PQ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는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Q에는 전류의 세기가 I0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PQR 중에서 P에만 전류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P의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네. 그러면 P의 중심에 들어가는 답을 얘기해 버렸네. P의 중심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A나 B나 C나 D나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점에서 P, Q, R의 자기장의 세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P, Q, R. 자, P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똑같이 자기장이 B, P만큼 형성이 된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Q에는 I0의 전류가 흐르는데, 방향이 몰라.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방향이 플러스 Y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전류 I0가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B로 둔다라고 하면, Q가 A와 C 쪽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B와 D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부 다 뭘로 똑같냐면 2분의 B로 다 같을 거예요. 2분의 B, 2분의 B, 2분의 B. 전부 다 같겠죠. 대신에 지금 뭘 모르냐면, 맞아요. 방향을 몰라요. 방향. 자, 같은 방법으로 R 같은 경우에도요. 도선으로부터 위쪽에 있는 경우는, 즉, AB는 방향이 같을 거고요. C하고 D도 방향이 같을 건데, 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세기를 BR이라고 둔다면 전부 다 BR로 같을 거예요. BR, B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 가정해두고 쉽게 좀 풀기 위해서 하나 가정해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위쪽이다라고 한다면 Q의 왼쪽에 있는 AC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무조건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Q의 오른쪽에 있는 점 BD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 가정을 해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니까 A, B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플러스 플러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C, D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Q, R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정확하진 않아도 이 부호에 대한 세트는 우리가 방향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A에서 B의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P의 부호 변화 없고 R의 부호 변화 없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찾고 나중에 방향을 제대로 찾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을 시킬 때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들? 맞아요. 2B 제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A에서 B로 이동시킬 때 P하고 R은 자기장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변화인지

변화만 있냐면, 그렇지. Q의 변화만 있어요. Q는 지금 나오는 방향의 2분의 B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2분의 B니까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는 B만큼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 값들이 다 B0, B0, B0, B0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점에서의 두 뭐죠? 전류에 의해서 막대에 의해서 생기는 방향이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B하고 D를 한번 보세요. B하고 D를 보면요. P 똑같죠? Q도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지? 맞아요. R만 다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B하고 D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0에서 6B0가 됐으니까 6B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BR에서 마이너스 BR이 된 거니까 크기만 봤을 때 EBR과 같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BR이라고 하는 값은 3B0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 B하고 D 과정에서 자기장의 변화의 크기를 통해서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값들이 다 3B0다라고 한다면, 3B0, 부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팅된 부호로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도 조금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3B0,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B하고 C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B하고 C. 자, BC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B하고 C를 보면요. P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P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나는 플러스 BR. 자, C에서는 Q에 의해서 플러스 2분의 B, R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BR. 이 둘은 각각 부호가 현재 다르지만 그 계산한 결과, 통째로 QR을 하나로 봤을 때는 결과가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변화를, 그러니까 Q하고 R에 의한 요 변화를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B에서 C로 갈때 4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그 값이 EX만큼과 같을 것이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EB0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X가 EB0가 나온다? 근데 P에 의해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B에선 여러분들 합성 자기장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 EB0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EB0가 되겠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Q와 R에 의해서 플러스 EB0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 2분의 B하고 BR을 비교를 해보면 BR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BR은 무조건 플러스 방향,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고, Q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요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리고 Q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방향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R의 방향은 플러스 X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Q하고 R 사이에 전류하고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Q에서 I0를 제시를 해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는 D분의 I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둘다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해볼게요. D를 비교해보면 Q하고 R은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에서 ED만큼 떨어져 있고 R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Q하고 R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Q 지점과 R 지점은 이제 1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Q는 B0, R은 3B0였으니까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는 2분의 1대 3이니까 2대 3이 되겠죠? 그런데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몰라. 그럼 이 관계식을 풀면 X가 바로 나오겠네요. X는 2분의 3, I0. 아,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이고,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분의 3 I0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자기장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방향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힌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6번 열역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PV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지 않고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부피 절대 온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학생들은 PV 그래프로 바꿔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A에서 B, B에서 C, 그리고 C에서 A의 과정에 해당되는 각각의 물리량들. 어떤 물리량이었냐면,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 물리량들을 잘 채울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채워볼게요. 자, 일단 A, B 과정은 얘들아, 단열 과정이야, 단열. 단열. 그다음에 B, C 과정은 온도가 똑같은 등온 과정이고요. C, A 과정은 부피가 같은 등적 과정입니다. 자,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 등적 과정이니까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W가 0.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지. 네, 문제의 조건에서 C, 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하는 연량은 3Q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A 과정에서의 델타 U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Q. 근데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B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렇지, 플러스 3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니까 W가 마이너스 3Q.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BC 과정에서는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했는지 현재 몰라요. 그래서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W도 플러스 Q 프라임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표 채울 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기체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약식이지만 이렇게 PV는 T를 이용해서 B에서 C로 갈 때의 온도가 같은 과정을 활용한다면 BC 중에서 부피가 B보다는 C가 더 크다는 것을 활용하면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압력은 누가 더 크다? 그렇지, B가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Q이다. 자, AB 과정 볼까요?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3Q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마지막 티그.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5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쓰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첫 번째 줄에 열 효율이 0.4인 조건. 자, 열 효율 조건을 써볼게요. 열 효율은 흡수한 열이 플러스 Q 프라임이고 외부에 해준 일이 Q 프라임 마이너스 3Q에 해당이 될 텐데 그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0.4니까 5분의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2Q 프라임은 5Q

사인 마이너스 15q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3q 프라임이 15q니까 q 프라임은 5q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요걸 물어본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냐면 5q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각 과정별로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각 물리량들을 정리하면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17번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은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E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세기가 각각 균이라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1에서 3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는요. 금속고리를 동일한 속력으로 X축을 따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게 하거나 Y축을 따라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게 했을 때 금속고리의 한 점, 한 점, 한 변의 중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IP를 나타냈대요. 세기와 방향을 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 영역에서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영역이 여기 아래 부분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B0. 자, 그리고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요.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기역니은 디귿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 X equal minus D에 위치했을 때 도선이 여기 있을 때라는 거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을 때는요, 아래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원 영역은 현재 몰라요. 그쵸? 몰라. 자, 그런데 마이너스 D에 위치했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의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렇게 P지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 형성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D로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자기장이 변화되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되어야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될까? 그렇지.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가 되어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영역 3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원 영역은, 그렇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Y 콜, 마이너스 D를 지날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요, 잘 보세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볼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해? 아,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EB0만큼 형성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P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EB0만큼 변했을 때가 EI0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D에서는 I0만큼 변했잖아요. 아,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변해야 I0가 형성이 될까? 그렇지. B0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B0만큼에 대한 나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로 다시 가보면 3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b0. 그러면 1에서는 그렇지. 나오는 방향으로 eb0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억은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eb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역 1에서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D를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에 EB 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의 B0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증가해?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 거야.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 만들 거야.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B0만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X equal D를 지나는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에 위치할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의 3 영역에 의해서 형성된 이 자기장은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이 영역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윗부분만 생각을 해줄 건데, 이 윗부분은 플러스 EB0에다가 2 영역은 현재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B2,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방향의 EB0가 현재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감소하네, 나오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B2가 증가하네, 그러면 B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 I0로 마이너스 D 상황과 플러스 D 상황에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B가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B0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3라고 하는 것은 3B0가 되는 것이고, 아,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되는 거구나. 플러스 3B0가 되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문제에선 뭘 물어봤냐면, 기역 니은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할 때 y 이퀄 d에 p가 있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는요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0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플러스 2b0, 플러스 3b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요 y 상황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플러스 2b0와 플러스 3b0, 즉 플러스 5b0 접하면 플러스 5b0 나오는 방향으로 점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의 2b0인데 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므로 어때야 돼? 나오는 게 증가하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5b0만큼 만들고, 들어가는 게 EB0만큼 감소하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만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B0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그러면 B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였기 때문에 7B0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7I0가 되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플러스 B0일 때 마이너스 Y 방향. 그리고 여기서 보면 되겠죠? 플러스 EB0일 때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플러스 X방향입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맞는 설명이 돼요.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전자기 유도 상황은 표에 제시된 각각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써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D에서의 기역과 니은, 즉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문제에서의 핵심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결과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히 자기장의 어떤 변화 결과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학과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여 B와 C가 각각 점 PQ에 있도록 한 뒤에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A를 가만히 놓으면, A를 가만히 탁 이렇게 놓게 되면, 잘 보세요. A, B씨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B가 Q를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진다. B가 Q를 딱 지나는 순간에 BC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 끊어지기 그 직전의 순간에는 C는 여기에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자, 끊어지기 직전 C는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Q를 지나는 순간 탁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실이 끊어진 이후 B와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B가 Q를 다시 지나는 순간 C가 점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이거야, 얘들아. B는 P에서 Q로 이동을 하는데 그 순간에 실이 딱 끊어졌고 B는 Q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Q로 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Q로 갈 때까지 그 걸린 시간과 끊어진 직후의 C가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다시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대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B는 처음에 속력이 0이었잖아요. Q에 도달할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끊기고 나서 B는 다시 속력이 0이 될 거고, 방향이 바뀌고, 다시 Q를 지나면서 V가 될 거예요. 그치? 자,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그 시간과, Q에서 다시 Q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그 시간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P에서 Q까지랑 Q에서 다시 Q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현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B를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P에서 Q까지 속도 변화량과 Q에서 Q까지의 속도 변화량 크기를 보시면 자, P에서 Q까지는 0에서 V니까 V. 그지? V. Q에서 Q까지는 V였다가 방향 바뀌고 V니까 2V만큼 변해야 돼요. 크기만 보면 2V. 그러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가속도의 B도 PQ 대 QQ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 대 2A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BC 끊어지기 그 직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여러분들, B가 L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었던 C도 얼만큼 이동을 했겠어? Q에서, 그렇지, L만큼 이동을 했겠죠. 근데 Q에서 R까지는 전체 5L인데, C가 이동한 거리는 L이면, 끊어진 그 순간부터 C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R까지. 그렇지, 4L이 되겠죠? 4L.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이때의 속력은 당연히, V였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가속도 활용을 하고 두 번째 평균 속도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이동한 거리를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B가 P에서 Q까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거리는 L 그리고 C가 끊어진 그 순간부터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이동한 거리는 4L. 근데 그두 구간에서의 시간은 같아요. 이거는 문제 조건에 나온 거야, 얘들아. 1대 4구나. 그럼 평균 속도의 B도 1대 4여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P에서 Q까지 0에서 V만큼 간 거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V예요. 그럼 C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2V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C의 초기 속도가 V래. 그러면 R에서의 속도는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2V여야 되겠죠. 아니죠. 3V여야 되겠죠. 3V. 둘을 더해서 중간값이 2V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C는 V에서 3V로 속도가 얼만큼 변했지?

그러면 Q 아래 방향으로는 KF 프라임이 작용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ABC 끊어지기 전 AB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지기 전 ABC. 자, 저거예요. 자, F1 더하기 K의 F 프라임 빼기 F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질량 합하면 2m 더하기 km이니까 2 더하기 k의 m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끊어지고 나서 a, b 두 개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a, b는요. 자, 운동 방정식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 a, b예요. 자, f 빼기 f 프라임은 AB의 질량 합은 2m이고, B가 Q에서 다시 Q로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2A. 이렇게 되겠죠. 자, 끊어진 이후에 C 상황도 보면요. C의 알짜임, 작용한 알짜임은 KF', 그리고 질량은 KM, 가속도는 2A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F'은 K 없어지고 EMA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F'을 위에다가 바로 대입하니까 넘겨서 F를 구하면 6M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F'과 F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 EMA고요. 여기는 6MA입니다. 자, 양변에 MA, MA, MA를 전부 다 약분하고 정리하면 2 더하기 2K 마이너스 6은 2 더하기 K, 2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6이 되겠죠. 근데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KM이었으니까 결국 라지 M은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지. 6M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6M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끊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가속도 정의와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제 찾아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경사면 문제가 나왔을 때 가속도의 정의, 평균 속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가속도 정의 한번 써볼까? 아니면 평균 속도를 한번 이용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높이가 12h인 지점에 질량이 m으로 동일한 물체 AB를 가만히 놓습니다. 자, B는 마찰 구간 1을 지난 후에 높이가 h인 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 em인 물체 C와 충돌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충돌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충돌해서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em분의 P 제곱으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이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A와 C의 질량을 안다면, 질량비를 알면 운동 에너지의 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질량이 M으로 동일한 물체 AB라 그랬어요. 자, 질량을 다 써볼게요. AB는 전부 다 질량이 M이에요, M. 여기도 M이죠? 근데 그세 번째 줄에서 질량이 EM인 물체 C와 충돌한대. C의 질량이 EM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B와 C의 질량비가 A와 C죠? A와 C의 질량비가 1대2니까 운동 에너지의 B는 A 대 C가 2대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요 지점, 즉 12H만큼 올라간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선생님이 12P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2P. 자, P는 여기에서 mgh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정리를 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A는 12P, 그리고 C는 절반이어야 되니까 6P.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리고 BC는 각각 1, 2를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나고요. 그리고 2에서 손실되는 C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OH인 지점에서 C하고 B가 서로 충돌을 하고, B는 정지하고, C는 운동. 근데 그전 상황은 C는 정지에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K는 2n분의 P제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운동량이 같으니까 질량비가 B 대 C 얼마냐면 1대 2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 B 대 C 얼마예요? 2대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편의상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C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다면 C의 운동 에너지를 절반이니까 2분의 K.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B와 C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요. 자, 12P, 중력 포텐셜 에너지 12P에다가 마찰 구간 한번 지날 때, 원을 지날 때 W만큼 손실된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W가 되겠죠.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OH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W라고 하는 것을 7P-K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C도 보면은, 자, OH인 높이에 2m짜리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P.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K.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마찰구간 2를 지나는데 2W만큼 손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 그렇지. 6P가 나오는 거예요. 6P. 그치? 자, 그러면 얘도 2W로 정리를 해보자면 10P-6P니까 얼마가 돼요? 4P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W가 있으니까 얘를 두배 하면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4P-2K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 라지 P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K가 될 거고, K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돼요? 4P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아, K가 4P가 되는구나.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으로 성립이 되네. 그러면 위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W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정리가 되냐면 3P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W하고 3P의 관계식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쵸?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 문제의 조건을 한번 잘 보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B, C는 각각 1, 2를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같은 속력. 자, B하고 C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같은 속력으로 통과를 한대. 그 말은 운동 에너지의 B가 질량 B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찰 구간 1, 2가 질량 B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BC라 그랬으니까 B 대 C가 질량 B가 몇대 몇이냐면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B도 1대 2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긴 다 같은 속력이니까 P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을 때 1대 2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이제 써볼 건데, 자, B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2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12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12P. 자, 근데 12P에서 마찰 구간 W만큼 빠지게 되고, 빠졌는데, 이 Q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높이를 HQ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PQ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뭔지는 몰라요. 그냥 EK B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EK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 W는 우리 얼마로 구해놨어? 3P. 그러면 EK는 9P-P small Q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다, 그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C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만 한다면 B와 C의 1대2 관계식을 만들어버리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자, C 봅시다. 자, C는요. 처음에 이 P에서 이 P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질량이 2니까요. 그리고 P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K의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에서 마찰 구간 2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EW만큼 빠질 거고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바닥에서 6P만큼 나와요. 6P.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KC라고 하는 것이 정리하면 EW 넘어가면 6P가 되죠? 그러니까 12P 빼기 EPP가 되겠네. 자, 운동 에너지 관계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B 대 C가 1대2니까 B를 두배 하면, 즉 얘를 두배 하면 얘랑 같아져야 돼. 자, 두배 해볼게요. 자, 두배 합니다. 18P 마이너스 2P Q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하면 EPQ 마이너스 다시 EPQ 마이너스 EPP는 12P를 넘겼을 때 6P가 나올 거고요. 2 약분하면 3P가 될 거고, 여기서 PQ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MG의 HQ, 그리고 여기는 MG의 HP가 될 거고, 얘는 3MG H가 되겠지. 그러니까 MG, MG, MG 약분해 버리면 Q와 P 사이의 높이 차, 즉 HQ-HP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3H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H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2점짜리 문항이었지만 계산이 나름 복잡한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그죠? 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운동 에너지 식에서 어떤 특정 물리량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게끔 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서 B와 C가 마찰 구간을 같은 속력으로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일 때 질량비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활용 방법들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20번 문제, 전기력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제시됐어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좀 특이한 모양이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하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XA, 0, 4D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C의 위치를 바꿔서 고정을 했대요. 자, B하고 C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그림 다는 가나에서 양전하 P의 전하의 위치를 X축상에 옮기면서 고정을 한대요. 자, 지금 보니까 D에서 3D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다그래프를 보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들. 자, 이게 뭘까? 그렇죠. P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성 전기력이 뭐가 되는 부분? 맞아요. 0이 되는 부분이에요. 0이 되는 부분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조건 좀 읽어보고 갈게요. P의 위치가 x equal 2D일 때 FP는 가에서 7F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F이다.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전기력이 0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P라고 하는 전하를요, 0인 부분에서 뒤쪽으로 아주 가깝게 이동을 시켰더니 C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랬더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괄호로 마이너스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 말은 C가 P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당겨야

0: 된다는 거지. 그럼 C는 전화의 종류가 무엇일 수밖에 없다? 음전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찾았죠, 여러분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P를 전기력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3D에 가깝게 위치시켰더니, 즉, B 쪽으로 가깝게 갔더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B의 영향으로 P는 청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플러스 전하, B는 플러스 전하.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P가 ED에 있을 때, ED에 있을 때, 요렇게, 요 상황에서 C는 P를 요렇게 당길 거예요. B는 P를 밀 거예요. 자, 편의상 C가 P를 당기는 힘을 C, B가 P를 미는 힘을 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프를 왜 줬겠어? 자, ED에서 잘 봐요. 나의 ED에서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그렇지, 플러스야, 플러스. 자, 이 말은 뭘까? 지금 전하, P한테 영향을 주는 전하는 A, B, C 세 개인데, B하고 C가 이미 마이너스 X방향으로 전기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A는, 그렇지, P를 이렇게 밀어야 한다. 즉, A는 플러스, 양전하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네요. A는 양전하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 상황에서 P를 똑같이 ED 지점에 위치시켰을 때를 또 비교해서 디귿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 상황도 보면은 A가 P를 미는 힘과 C와 B가 P를 미는 힘이 누가 더 크다라고 결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A가 훨씬 더 크다라고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에서 플러스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는 P로부터 B와 C에 비해서 각각 D만큼 떨어져 있는 B와 C에 비해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확실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알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도.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A가 P한테 영향을 주는 그 전기력이 C, B를 합한 것보다 더 커야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A의 전하량은 당연히 C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정성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D를 볼게요. 아, D귿을 볼게요. 가에서 X가 D에 있을 때 B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8F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ED에 위치했을 때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A는 P를 밀죠. B는 P를 밀죠. 그다음에 C는 P를 당겨요. 그러니까 요세 개의 힘이 다 합쳐져서 얼마의 결과가 나온 거냐면 ED에서 가의 결과 7F. 이세 개의 힘이 다 합쳐져서 ED에서의 나의 결과 F. 이게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는 7F가 된 거고, 요걸 표현해 보면, FA에서 빼기 FB 더하기 FC를 한게 얼마가 나오냐면, F가 나온 거예요. 자, 얘네 둘을 이렇게 한번 쓱 더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EFA, 우변은 8F니까 FA는 4F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X equal D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A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B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C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다 프라임으로 두고 그게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D에서는 12F예요. 12F.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 FA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는 4F였잖아요. ED에 있을 때. 근데 요 C가 D쪽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아, C가 아니라 P가. P가 D쪽으로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A가 P를 미는 그 힘이, 즉, F 프라임이 뭐보다 커졌다라는 걸까? 그렇지. 4F보다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합했을 때 12F가 나와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는데, FA 프라임이 4F보다 크다? 그러면 나머지 요두 힘의 합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8F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20번까지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모의고사 7회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6회분의 모의고사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풀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14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의 문항, 그래서 좀 앞 문항보다는 난도가 조금 있는 문항이 포진이 되어 있죠. 우리 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어떤 개념들을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요, 오늘의 개념 어떤 것들 확인해야 되는지 먼저 개념 카테고리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동적 평형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았더라. 그래서 마치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같아서 이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더라.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이온화 상수 우리가 보면서 pH와 pOH의 관계 파악이 가능했는지 문항 속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면서 미지수 특정하는 연습이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던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화적정 그리고 중화반응 각각 우리 문항이 반드시 좀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들 문항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몰과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인데요. 이 문항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숙련이 되어 있는가, 연습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좋은 문항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개념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주시면서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14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질문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가는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앤몰이라고 지금 문항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앤몰에 물을 넣은 뒤에 그 다음에 시간 T2일 때와 T4일 때 용기 속의 수증기의 양과 물의 양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T1일 때, 여기가 이제 T1일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에 T3일 때는 여기에는 요 꼭지 있죠? 이 꼭지를 열어서 변화를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이 T2일 때, 그리고 T4일 때 각각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네요. 우리한테는 오른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지금 물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할 텐데, 거기에서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첫 번째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를 한번 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동적평형 상태에 T4에서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시간의 흐름을 줬기 때문에 나이에서 제시했던 T1을 가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위치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여기가 수증기의 양이고요.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는 그렇죠. 물의 양은 더 많을 것이고 수증기의 양은 더 적을 것이다라는 걸 판단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C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적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물의 양은 요 A몰이라고 하는 것보다 많아야 하는 거니까 T1에 해당하는 건 여기 어느 지점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요렇게 한번 찍어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수증기 X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간 어딘가에 요 X몰이 위치하고 있겠구나라는 판단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A 플러스 C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A는 요 A몰, 물, 그 다음에 T2에서, 그 다음 수증기의 양 C거든요. 어쨌든, 물과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N몰을 넣어줬다면, 이두 개의 합도 역시나 N몰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T4에 해당하는 여기에 하는 B몰 그리고 D몰 역시 두 개를 더해줬을 때는 N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N몰, N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답 1로,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니은을 한번 볼게요. D에서 C를 뺀 거, D에서 X를 뺀 거, 그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D에서 X를 뺀 거면 요만큼, 그 다음에 D에서 C를 뺀 거면 요만큼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비교해라. 그럼 당연히 D에서 X 뺀 거의 절대값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물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지금 B로 나타냈는데,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죠. 비교하는 건 T1과 T5일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 온도라고 하는 건 지금 증발 속도에 영향을 줄 건데,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응축 속도는 점차 T1에서 T2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T1에서가 T5에서 보다는 응축 속도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은 더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T1일 때가 T5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 역시 여러분들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보시면서 두 번의 동적평형 상태가 나왔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공부했던 거 그대로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문항이었거든요. 내가 해석이 원활하게 되었는지를 14번 문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그다음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5도씨에서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25도씨에서 밑에 부분에 단하고 나오는 거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거 보는 순간, 아, pH와 pOH를 더한 것은 14의 값을 갖겠구나. 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25도씨에서 일정량의 물질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는요, 물이거나 아니면 저 염산소 수용액이거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일단 가부터 다가 무엇인지를 1대1로 연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될까? 여기는 일단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우리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분의 수산화 이온의 양. 근데 나에서 보면 나 수용액에서는 부피가 계속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은 부피로 요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저는 이것을요, 양을 우리가 부피로 나눠주면 그렇죠. 몰농도의 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몰농도의 비로 우리가 해석하는 건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10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5가 되죠. 그래서 딱 중간이 되는 7에 5를 한번 더하고 한 번은 5를 빼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제가 분수의 형태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위에는 10에 마이너스 7에다가 5를 더해준 그래서 12라고 적어주실 거고 밑에는요 뺀 거죠. 10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에 마이너스 10제곱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은 부피로 나눠준 몰농도의 비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우리는 여기에 pH 값을 적어줄 수 있고 여기에 pOH의 값을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pH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10 2가 될 거다라는 걸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서는 pH와 pOH를 곱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두개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니까 B에 해당하는 값은 24였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B가 24라고 했는데 얘는 EB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얘는 48을 나타내는 것이고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pH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세 개의 후보 중에 얘가 바로 염산 수용액이 될 것이구나. 그 다음 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pH, pOH가 7이 되니까 77 곱하면 49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이둘 중에 물이 될수 있는 것은 가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7 7, 요렇게 해서 A는 49가 되면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에 해당하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이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pH와 pOH를 곱한 것이 48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미지수 쓰셔도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 해서 40, 아, 여기 A, B가 있으니까 다른 뭐 X 곱하기 Y 해가지고 48이 되면서 그 X와 Y 더한 것은 또 14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바로 이 정도는 68에 48인 걸 찾아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pH에 해당하는 것과 pOH를 한번 적어보면 pH가 8이 될 거고 pOH가 6이 되면서 지금 48이 되는 것까지 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pH가 8인 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적어주 주실 수가 있죠. 요 형태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몰농도의 비로 보기로 했으니까 P 여기 10에 마이너스 8제곱 여기는요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10에 2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K라고 하는 것은 2였구나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석은 모두 끝이 났거든요.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A는 49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이미 찾은 거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번의 보기를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가 990ml, 이거 물이었거든요. 근데 나 10ml를 혼합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렇죠. 희석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10ml가 있었는데 물을 990ml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용액은 1000ml가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 부피가 몇배된 거죠? 100배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때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00분의 1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든 용액의 pH를 얘기했으니까 몰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요 pH에서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이 아니라 4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한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B에 해당하는 게 24였고요. 그 다음 K에 해당하는 것은 값이 2였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10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3번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요런 표현법들을 빠르게 바꿔서 내가 pH와 pOH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니은번을 내가 희석의 관점으로 부피 변화를 몰농도의 변화로, 그 몰농도의 변화를 pH의 변화로 가지고 올수 있었는지를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우리는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속 XY와 관련된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식이다라고 하고, 산화환원 반응식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봐라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는 요 화학 반응식 이제 완성을 하면서 미지수 모두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일단 가를 보면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산화수가 바로 보여요. 얘가 전체가 지금 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산소를 마이너스 2라고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요 X에 대한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2로 결정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OH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전체 플러스 되려면 마이너스 4니까 X에 해당하는 것이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산화수가 1이 증가했는데 앞에 계수 5가 붙어 있으니까 증가한 산화수가 5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소한 산화수도 5가 되어야 하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2거든요. 근데 요 앞에 1이 있으니까, 아, 지금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 것이구나. 그래서 얘를 플러스 7로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 감소한 산화수 역시 5만큼 감소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에요. 전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였을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모두 결정했고, 산화수 변하지 않는 산소와 수소만 보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소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4개짜리 5개 있으니까 20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산소 여기에 4개, 여기에 5개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총 11개를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럼 수소는 22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가 여기 4개짜리 5개 있으면서 2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2개만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모두 확정하고, 우리 좌변의 전하량과 우변의 전하량 확인하면 모두 맞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우리 A를 1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B를 2라고 찾았고요. 요 M에 해당하는 것은 4의 값이었습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래 것도 이제 해볼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여기에 있는 염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거고요. 근데 여기에 염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서 산화수가 2가 감소했는데 앞에 개수가 3이 붙어 있으면서

상당수 6이 감소했죠. 그럼 6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2자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지금 그렇죠. 플러스 6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자리가 몇 개가 있길래 앞에 지금 개수 2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전체 산화수는 6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개수가 2예요. 그럼 하나당 지금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결국 여기서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는 것이더라. 그러면 전체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요 n은 4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번 보기 4와 4 더한 게 8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우리 한번 좌변의 전화량과 우변의 전화량으로 맞춰주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C에 해당하는 것은 2였다라고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수소로 맞춰주면 되겠죠. 4개짜리가 2개 있어서 8개에 10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D는 5의 값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를 2라고 했고, D를 5라고 했으니까 4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도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여러분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 건가? 그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셔가지고 문항 속에 적용하는 그런 감각들을 끝까지 날카롭게 좀 다듬어 가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D급 번 보기도 한번 볼게요. 가에서 0.4 몰농도 이거 이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얘를 모두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결국에는 요것과 얘의 몰비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앞에 지금 5 붙어 있고요. 얘 앞에는 1 붙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얘네 둘 보면 5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몰농도와 부피를 줬으니까 얘와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아, 40mmol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지금 8배 된 거니까 8mmol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보니까 몰농도가 4분의 1 몰농도래요. 그럴 때 부피는 몇이어야 하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이 부피는 32ml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내가 이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25도씨에서 식초 A와 식초 B로 만든 수용액 1과 2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자료, 그 다음에 과정, 결과를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을 묻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수용액 1에는 일단 식초 A 2W그램 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액 2에는 식초 B가 X g에다가 물 W g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식초 A와 B의 밀도인데 얘는 요 식초 A와 식초 B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DA, DB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자료 가지고 과정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수용액 1과 2를 준비한대요. 네, 요 1, 2를 준비한다. 그 다음 1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넣고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0.2 몰농도 KOH로 적

작정했을 때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KOH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럼 이따가 결과에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 부피가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는 0.1을 곱해서 그렇죠. 바로 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다. 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대신 2를 이용해서 나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에 보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부피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 앞에서 0.2 몰농도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몰농도를 곱해주면 몰농도와 부피, 물론 밀리리터 그대로 사용할 거 라서 미리몰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이 될 거냐면 바로 6미리몰, 그 다음에 얘는요 9미리몰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더라. 자, 그 밑에 보니까 수용액 1g에 들어있는, 그러면 어떤 질량, 여기서 원하는 질량을 구한 다음에 수용액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체 수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준 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들어있는 지금 아세트 산의 질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몰수가 같을 것이고 결국 이 몰수에다가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얘기했던 60을 곱해주면 질량으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1과 2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량에 그냥 B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얘 어쨌든 여기에 지금 넣어줘도 결국에는 아, 얘네 질량의 비는 같은 걸 곱하니까 2대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2, 그 다음 3. 그럼 얘를 일단 수용액 1g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수용액 1은 우리한테 2wg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용액 2의 경우에는 x 플러스 w입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2, 2w, 3 이거 전체가 3w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2W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X가 3W냐라고 묻는 거에 아니요 2W입니다라고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1과 2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미 구했잖아요. 6mm, 9mm이거든요. 이거 두 개 더 해주시면 결국 이 안에는 15mm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요. 질량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렇죠. 우리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을 바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될 거고 다만 단위를 잘 신경 쓰셨어야 되는데 곱해주면 900에다가 미리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거죠. 우리한테는 그램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0.9g입니다. 그럼 0.9g이다 라고 바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물어본 것이요. 식초 A에서 B에서 아세트산의 몰농도의 B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양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이렇게 두고요. B 이렇게 한번 둘게요. 그럼 우리 요 몰수에 대한 정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럼 얘는 지금 2대 3이구나라고 하는 B를 가져오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린 이제 부피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살짝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우리가 이제 부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질량에 대한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있죠. 바로 밀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식초 A가 2W였고 식초 B는 X였는데 요 X도 우리가 2W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질량이 똑같은 거예요. 아,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똑같으면 결국 밀도와 부피가

반비례하는 거죠. 밀도에 비해 역수를 취해주면 그건 결국 부피비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피에 대한 비를 db 대 da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제 몰롱도 계산해 주시면 되죠?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두개 곱해서 eda가 될 거고요. 요렇게 두개 곱해 주시면 3db가 되겠죠.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니까 A에서의 이 아세트산의 몰롱도 eda가 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는요, 3db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숫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디귿은 틀림복이다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요 문항이 어려웠다면 내가 개념 정리가 어디가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주셨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기억번에 보기는 예의 문장을 얼마나 잘 해석했는가. 해석만 바르게 했다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질량 물어봤고,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분자량 곱해서 그냥 단위환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몰롱도 구하는 건 우리가 몰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근데 밀도를 줬는데 두 개의 질량이 똑같았거든요. 그럼 밀도의 역수비, 바로 그걸 부피비로 가지고 오면서 내가 몰롱도의 비까지 계산해 낼수 있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기 하나하나 정말 버릴 게 없는 좋은 문항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이제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A 몰롱도 HA 소용해, 그 다음에 B 몰롱도 H2B 소용해, 그 다음에 요 농도에 눈이 갔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이 EA. 그러면 아까 A 몰롱도랑 그 몰롱도 차이가 두 배가 되는구나. 이게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이 되었어야 문항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EA 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지금 가나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기역 곱하기 X분의 Y를 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할 건데, 일단 얘네들은요, 모두 이온화된다라고 되어 있고, 굵직한 힌트가 여기 있었어요. 가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줬거든요. 아, 그럼 가는 일단 염기성이구나. 우리 중화반응의 문항을 풀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혼합 용액에서의 최종 액성이었어요. 지금 가를 염기성으로 줬기 때문에 이 염기성이 과량이었구나. 그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이온의 양, 그리고 양이온의 양. 아, 지금 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염기성 물질을 보니까 얘는 일가 염기거든요. 그러면 양이온의 양,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양이온의 양, 그다음에 모든 음이온의 양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양이온의 양,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이온수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이온의 양이 6개면, 1가 지금 염기가 과량이거든요? 그러면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6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11이 되려면 5가 더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들어온 이가가 1만큼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에서 보면 이가의 음이온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그대로 이온수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6 숫자를 6, 과량이 염기라고 했으니까 이 6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1가 염기니까 6, 6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5, 음이온의 양이 5라는 건 음이온, 이 들어온 이가가 1만큼 빠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가 음이온을 1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가산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양이온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있는 OH-.

플러스 그리고 H 플러스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염기니까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반응해서 OH 마이너스가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만큼 남았을 것이고, 얘는 모두 반응해서 6만큼 남아서 양이온의 양이 6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얘만 이렇게 더해주더라도, 얘는 몇인지 모르지만 다 반응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6, 그리고 여기에 있는 4,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머지 숫자도 유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염기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 한번 배수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숫자가 11. 그럼 같은 방법으로 22에서 얘가 4만큼 빠진 것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도 우리 플러스로 한번 적어 볼게요. 양이온의 양이 11이라고 했다면 음이온의 양이 7이었던 거죠. 즉, 4만큼 빠졌다는 거고, 여기에 양을 그러면 4로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그대로 두 배니까 8이 되면, 아, 이 y가 4배만큼 된 것이니까 요 y는 20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의 두 배래요. 얘가 40이 되는 거니까 30일 때 6만큼 만들어냈다면 40일 때는 8만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해요. 근데 얘는 산이 더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었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양이온의 양이 11이에요. 그럼 여기에 8이 있으니까 얘가 3만큼 지금 반응을 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X를 메꾸려면 아까 여기가 몇 개씩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이 A 몰롱도 얘는 A 몰롱도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몰롱도가 지금 두 배예요. 아, 그러면 얘가 똑같은 30이었다면 3만큼을 만들어 냈을 거죠. 몰롱도가 절반이니까. 근데 부피도 3분의 1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1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도 또 1만큼 반응해서 얘는 3만큼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온은 6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 모두 더해져가지고 지금 11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3, 11. 그래서 11이 된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모두 결정을 할수 있겠네요. 11대 1만큼 만드니까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30이었겠다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배수만 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0.5씩을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에 두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의 절반 해주시면 되니까 3, 3 요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요만큼 1이 남을 거고 H 플러스 남아있으니까 얘도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었습니다. 그럼 과량이 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기억을 메꿔볼게요. 물론 다 전체적으로 세줘도 되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산이 과량이에요. 그럼 혼합 전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이온의 양 과량 다 더해주시면 되죠. 7이 될 거니까 결국 얘는 14분의 9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거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14분의 9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X는 우리가 30이라고 찾았어요. 그 다음, Y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20이라고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요. 요거, 그러면 3분의 2가 남을 거고, 요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니까요. 결국 7분의 3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요. 1번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온의 양, 이거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는지, 요두 가지를 확정하고 나면 몰롱도 이용해서 요첫 번째에 대한 이온수까지 분석이 가능했었고, 그럼 이거 토대로 나머지 둘을 분석하면서 미지수를 결정해 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적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B의 분자량 여기다 저는 요렇게 적어두고 갈 거예요. 그 다음 C의 분자량을 6으로 요렇게 볼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일단 두번 했고요. A의 질량, 그 다음 B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은 반응물의 양분에 생성물 중에 하나, C의 양에 B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D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0, 60. 그러면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이 B가 2대 3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반응이 2대 3만큼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D 앞에 개수가 2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숫자를 맞춰주려고, 아, 반응한 양이 4대 6만큼 일어났다라고 한번 우리는 세팅을 하고 저 숫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누가 한개 반응물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4만큼 반응 일어나려면 개수의 두 배만큼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2만큼, 그다음에 B는 10만큼, 그다음 이 C만큼 생성이 되면 D는 4만큼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다음에는 우리가 6만큼 생기는 경우, 그럼 개수의 세 배만큼 반응을 한 거죠. 얘는 3몰 반응하고 그 다음 15몰 반응한 거고요. 그럴 때 3C몰 생기고 여기는 6몰만큼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4, 3C 그리고 6. 그럼 이제 누가 한개 반응물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2대 3 반응한 거고요. 그 다음 얘도 2대 3 이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숫자를 보니까 얘가 만약에 다 반응했다라고 하면 이거의 3배, 이거의 2분의 3배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남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모두 다 반응한 것이 맞을까라고 하면 얘를 15몰이라고 본다면 얘는 11몰 있는 거니까 남았겠구나. 따라서 A가 한개 반응물이었겠구나.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한개 반응물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팅했던 그 숫자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를 2몰이라고 하면 얘는 5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가 지금 15몰 반응했다라고 세팅을 한 거니까 얘는 11몰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얘를 2라고 했고 11몰. 얘는 5몰이 있을 때 15몰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아, A가 한개 반응물이었고 B는 1몰이 남았구나. 그 다음에요. A가 2몰 남았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한개 반응물이었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반응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1분의, 얘는 EC라고 하는 것이 상대값 1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2분의, 지금은 3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C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인 거잖아요. 2분의 1 넣어주면 X는 4분의 3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C에 대한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X에 대한 값을 결정해 주는 거죠. X를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C만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C는 요 앞에 개수였어요. 그럼 어떻게 볼수 있는가? 우리한테는 분자량 개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얼마만큼이 반응한 것인지를 질량비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 14g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14g 다 반응할 때11 중에 10몰만 반응했죠. 아, 이 중에 50g만 반응을 한 것이구나. 그럴 때 C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D는 40g 생성됐습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반응물의 총량은 생성물의 총량과 반드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요게 24g 생성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질량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정보를 좀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대로 B로 가져오면서 요거 두개 곱하면 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질량

이 모두 절반을 해주면 7대 25대 12대 20인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A의 분자량 7이라고 보는 거고 25대에 그 다음에는요 12가 나오려면 요 C에 해당하는 게 2였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12였구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C를 우리가 2라고 찾은 거니까요. 요거 그대로 곱해주시면 바로 정답은 2분의 3이었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처음 시작은 어디였냐면 요 2대 3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D 앞에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배해서 4대 6이 되었다. 그래서 반응 개수의 2배만큼, 반응 개수의 3배만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A, B의 몰수를 확정하고, 그 다음 제시되어 있는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양분의 C의 양을 우리 비율로 보면서 X로 특정한 거죠. 그 다음 우리한테는 B와 C의 분자량 B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계산했던 질량비로부터 개수 B를 특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미지수 C와 X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지금 접근을 했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접근이 어려웠는지를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9번 문항까지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번 문항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표는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발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줬어요. 거기 발문에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A와 그다음 B와 C를 모두 더했을 때는 7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발문 속의 힌트 였고 우리한테는 X를 골라라. 그럼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이 이 정보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기체 가나다가 나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예요.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몇 개인가? 대신 얘네를 모두 더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의 값을 가져야 하는 거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소수점이 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 그럼 A, B, C는 모두 자연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구성 원소예요. X, Y, 여기는 Y, Z, 그리고 X, Z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을 보면 1g의 부피 이거 연습을 1단원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부피인데 1g이라고 하면 질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 하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밀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1g당 부피, 1g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도의 역수를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얘네는 모두 기체예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밀도는요. 분자량에 비례할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값이,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g당. 그럼 여러분, 1g당 할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1g당 하면 얘네들의 지금 분자량으로 나눠서 우리는 몰수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체 원자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0: 전체 원자 수는 뭐예요? 몰수에다가 그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숫자를 우리 분자량으로 나눈 거에 대한 비를 상대 값이니까 제시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 1g당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밀도의 역수고, 밀도의 역수 그것이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 분자량으로 나눠줄 겁니다. 요 값에다가 우리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주면 결국 이 1g당 전체 원자 수라고 하는 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좀 적어볼게요. 일단 1g의 부피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게 지금 분자량의 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 분자당 구성 원자 수라고 하는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그걸 그리고 비율로 나타내면 결국 1g당 전체 원자 수의 비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요 비율이 궁금한 거니까, 그렇죠.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럼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를 모두 저는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역수 취해보면 5 대, 그리고 9 대, 2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11 싫으니까 저는 두 배에서 10대, 18대, 1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이 숫자와 이 숫자 곱한 것, 그 비율은 A 대 B 대 C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 비율을 한번 곱해볼게요. 6, 그리고 5, X입니다. 요걸 그대로 여러분 곱해주시면 요렇게 두개 곱하면 60이 될 거고요. 요렇게 두개 곱하면 90이 되죠. 요렇게 두개 곱하면 11x가 되는데 결국 이 비율은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a 대 b 대 c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보면 바로 보여요, 여러분. 60대 90이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2대 3이 될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3이 된다라고 하면 다 더해서 7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요 C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될수 있겠다. 그럼 이 값, 이게 비율이 2가 되는 겁니다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 요 11x라고 하는 것이 2의 비율을 가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럼 11x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11x라고 하는 건데 여기 2로 가려면 우리가 얘를 모두 30으로 이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요 값이 된 거죠. 6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된 거고, 6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3이 된 거니까, 얘를 11x를 30으로 나눠준 그 비율이 2가 된 것입니다.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x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1분의 60이었습니다라고 마지막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여러분, 4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줬어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우리가 전체 원자 수 구할 때는 몇 몰입니까?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해서 전체 원자 수를 계산했던 그 방법들을 떠올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성원소가 있고 1g의 부피가 있었죠. 아, 이걸 보면서 밀도의 역수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온도압력이 일정하네? 그럼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밀도의 역수니까 분자량의 역수를 준 것이구나. 그럼 1g당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니까요. 대신 전체 원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5분의 1과 A라고 하는 것을 곱한 값, 그것의 비율이 6. 6대 5대 x 각각으로 나와져 있는 거구나. 그럼 요거 두개 곱한 거. 이렇게 두개 곱한 게 요거. 또 요렇게 두개 곱한 게 요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ABC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해서 자연수 7이 되는 조합을 빠르게 찾으신 다음에 x에 대해서만 특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되셨죠? 이제 얘네들 사이에 관계들 파악이 되었는지 꼭 여러분 여러 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문항 풀면서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했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문항 풀면서도 니은번의 보기를 잘 봐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부피와 그리고 몰농도의 관계, 그걸 pH와 pOH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pH 1의 차이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서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산성 염기성 용액을 희석합니다. 근데 우리 문항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희석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앞에서 우리 문항 풀 때도 어떤 표현들을 우리에게 제시했었냐면 바로 문항 여러분 15번 문항이었죠. 니은 보기 얘기를 할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10ml에 가가 물이었거든요. 물 990ml를 추가한다, 손합했다. 그럼 결국에 이 과정을 내가 희석의 과정으로 읽어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액의 액성은 점점점 여러분 느낌 중성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서 산성용액을 물을 넣어서 희석하면 pH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배 희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부피가 몇배된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부피가 10배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양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부피가 10배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0분의 1배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된다면 결국 pH가 1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요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는 산성용액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연습을 한번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10배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몰농도는 몇 배가 된다고요? 그렇죠. 10분의 1배. 그래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배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pH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마이너스 로그하면 pH가 1만큼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pH 1이 증가하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25도씨에서예요. 그러면 pH와 pOH 더한 것은 항상 14의 값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pH가 1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pH가 1만큼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내가 문항 안에서도 자유자재가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역시 동일하게 산성 용액에서 희석해서 100배 희석했다. 그럼 부피 몇 배? 그렇죠. 10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몰농도는 몇 배가 되었습니까? 부피가 100배 되었다면 몰농도는 100분의 1배가 된 거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배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주시면 pH 2만큼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때 pOH는요, 이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 관계를 탄탄하게 탄탄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당 속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개념들은 내가 알고 있어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15번의 니은번에 이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면 알고 있는 개념이 실전 개념으로 전이되지 않는 거거든요. 반드시 15번 문안과 꼼꼼하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6회분의 모의고사 문항들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우리한테는 1회분의 모의고사가 더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나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한시간 안에 여러분 문항 풀어오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또 연전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낼 건데요. 이제 포인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프해라. 그러니까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해라. 그러니까 몇 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값이건 진짜값이건 같은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저 믿고 가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37번. 자, 가에서 POH와 PH의 합은 14인데 차가 8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연립방정식 풀지 마시고 11이라는 숫자와 3을 떠올리시면 돼요. 가에서는 11이라는 숫자와 3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OH가 되겠고요. 여기가 PH가 됩니다. 합은 14고 격차가 8이니까 여기를 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를 뭐 나라고 놓고 뭐 다까지 있군요. 그럼 뭐 다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정보들 주고 있냐. 분모값과 분자값이 같아 10이라고 했군요. 그럼 가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어야 그들은 10이 되겠다. 그러면 나에서 OH-의 농도, 나에서 OH-의 농도니까 POH는 이제 4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10이 되겠고, 자, POH는 지금 여기 보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가 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긴 12가 되겠고요. 그럼 여긴 2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진짜 값인 거니까 이제 바로 선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상대 값이라고 주어지면 실제 값을 구할 때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가는 얘 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pH가 7 언더라는 것은 산성이라는 걸 뜻하니까 이건 틀렸고, 나에서 여기 보란 얘기고, 그럼 pH는 이거 보란 뜻이야. 4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명확하다면 바로 디귿을 마킹 하셔야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에서 얘 보란 얘기고,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요거 보란 뜻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답은 디귿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어렵죠. 이게 아까 전에 문제하고 난이도가 완전 좀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이제 8번이고 이제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그레이드가 완전 다른 거죠. 자,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pH와 POH의 격차예요. 격차. 그럼 둘의 합은 14고 격차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 근데 지금 요런 얘기를 주네요. 아, 여기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치고. 자, H 플러스의 농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몇 배야? 점프하면서 푸시면 돼요. 점프하면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방향을 뛰세요. 같은 방향으로 뛰어야 되겠죠. 이제 요렇게 뛰고, 그럼 얘도 요렇게 뛰고,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농도인 거니까,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됐냐면 20분의 1배가 되죠. 그럼 부피는 20분의 1배가 됐는데, 요 분자값이 몇 배가 되냐면 50배가 됩니다. 50배. 그럼 전체적인 개형은 1000배가 되죠. 1000배.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배. 그럼 pH는 3이 감소돼야 돼요. 그럼 pH가 3이 감소된다는 거는 요렇게 가면서 pH는 3이 감소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POH는 3이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에 건 3이 증가, 뒤에 건 3이 감소되는 거니까 6 증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에서 2x로 점프할 때 6이 증가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여기 값은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12가 됩니다. 끝났어요. 자, 풀이가 지금 끝난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진짜 값으로 변환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둘의 합은 14고 차가 6이면 여러분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시고요. 그렇죠. 떠올랐나요? 10과 4가 떠올라야 돼요. 10과 4. 그래서 이 값은 10이 돼야 되겠고 이 값은 4가 됩니다. 예, 처음엔 좀 더딘데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제 지금 보는 거랑 또 10월 달에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익숙해져요. 짜지 마시고. 자, 여기는 12이에요. 그럼 둘의 합은 14고 차가 12이에요. 그렇죠. 13과 1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값이 13이 되겠고 이 값은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자, 기억. 자, pH와 pOH의 진짜 값을 구했다.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가에서 요거 보란 얘기죠? 요거 보란 얘기고. 그럼 요거는 정답. 자, 가와 나는 pH가 다7 언더입니다. 산성입니다. 정답 되겠고. X는 6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니은 답은 3번.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시험지를 운영을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좀더 보죠. 자, 39번. 자, 수능이 16번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대값이 나왔어요. 점프. 몇 배인데? 이러면 끝나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H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몇 배라고 그랬냐면 200배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점프를 하더라도 가와 나로 점프하라.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연기다. 아, 이거 봐라.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값의 비율이 어디로 갈수록 크냐? 이 값이 클수록 상대값이더라도 크기 정도는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상대값이더라도 누가 제일 크냐? 이게 클수록 H 플러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갈수록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얘가 산이란 뜻이야. 그럼 제일 작은 얘는 염기란 뜻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중간값인 거니까 물로 놓고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러면 물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으니까 얘를 실제 값으로 변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 값을 실제 값으로 변환할 때 10에 마이너스 8승을 곱하면 점프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얼마 될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8승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얼마 될 거냐면 10에 6승이 된다는 느낌도 처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을 실제 값으로 따지면 10에 마이너스 8승이야.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곱한다라는 건 지수끼리는 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의 합은 14고, 이걸 나누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수로끼리는 뺐다는 뜻이에요. 그 지수의 차이가 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두 수의 합은 14고, 차가 얼마냐면 8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뭐 합차스키리라고 해서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그죠? 합은 14요? 차가 8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냐면,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얼마냐면, 10이라고 3이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둘의 합은 14고, 차가 8이고. 좋아요. 자, 근데 이 값을 지수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 값이 지금 보니까 1보다 작죠. 그 얘기는 큰 값이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지금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냐면, 요게 H 플러스의 값이고, 그다음 분모에 해당하는 이 값이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라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구한 거예요, 나. 좋아. 자, 그럼 이제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가도 좀 잠깐 가볼까요? 그럼 가를 뭐 여기다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 의미 없는 건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가.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점프 뛴다고 칠게요.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 이 값이 몇 배가 된 거냐면 10의 8승 배죠. 8승이네. 이거 봐라. 그럼 분모 분자를 뚝 자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 값 4, 분자 값 4.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10의 8승 배가 된다는 건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4, 분자 값은 10의 4승 배가 된 거야. 이렇게 점프한 거죠. 자,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4승.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4승인 거니까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고요.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요. 선생님, 어차피 물인데 왜 이런 걸 하시나요? 좋아.

이게 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연습 차원에서도 되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 값과 요 값을 갖다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 h 플러스에 무엇을 물어봤냐면 몰수가 몇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얘의 200배? 그러니까 요걸 1이라고 놓으면 여긴 20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h 플러스의 숫자란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농도의 부피를 곱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h 플러스 농도에 써볼게요. h 플러스 농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한다는 뜻이죠. 부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율상으로 봤을 때 20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부피는 x.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로 봤을 때그 값이 얼마였던 거냐면 1입니다. 그럼 여기에 200을 곱해서 튀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0을 해서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다가 곱하기 x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x 값만 구하라고 했네요. 그 양변에 10의 9승을 곱하면 없어질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이 될 거예요. 그럼 x 값은 500이 되겠다. 예, 풀이는 끝났어요. x는 500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 기억, 거짓이죠. 가는 물이니까, 기억 틀렸고. 자, 다에서와 나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점프를 할 거예요. 그 점프를 하면 몇 배가 되냐면, 10의 14승배가 되죠. 이거 봐라. 그럼 반을 뚝 자르란 말이야. 분모 7, 분자 7. 그렇게. 그래서 10의 14승.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배가 된 거고, 분자 값은 10의 7승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 값이 10의 7승배가 된 거니까, 10의 몇 승이 된 거냐면 4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배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다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다의 예보란 얘기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인 거니까, 이건 분모 값은 4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예보란 얘기고, 얘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3이 돼요. 그럼 답은 4분의 3은 1보다 클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요. 학교에서 내신이 나온다면, 모의고사에서는 크다 작다만 물어보지만, 요 비율이 4분의 3인 것까지 좀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한다. 몇 배인지. 근데 10에 8승배다? 그럼 반으로 뚝 잘라. 4, 4. 분모 4, 분자 4. 그런 느낌으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좀더 볼게요. 40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pH 문제가 나오는 순간 겁을 먹죠. 왜냐하면 여기를 얼만큼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세 문항의 그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pH와 POH가 이렇게 좀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다 좋았어요. 근데 H 플러스 이거 봐라. 상대값 미출. 그럼 이제 겁을 먹어. 그럼 뭐라고? 점프. 점프하면서 푸는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묶을게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승부를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프할까? 그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볼까요? 부피가 점프한다. 그럼 얘도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무엇을 알수 있냐면 H 플러스의 농도는 부피분의 H 플러스의 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할 때 분모 값이 몇 배가 되냐면 2배. 그러면 분자 값은 몇 배가 되냐면 50분의 1배가 돼요. 50분의 1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몇 배가 되냐면 100분의 1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묽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100분의 1배. 그럼 pH는 2 증가.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 pH가 2 증가. 그래서 이렇게 점프할 때 pH는 2가 증가. 이렇게. 그럼 이제 바로 노출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되냐면 pH와 POH의 합은 14라는 걸 쓰면 되죠. 그럼 X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은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6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10이 된다. 자, X는 4입니다. 틀렸고. 자, 가와 나는 pH로 비교하는 게 좋아요. 둘다7 언더기 때문에 둘다 산성이죠. 그죠? 정답. 자, 디귿. 자, 나에서. 예보란 얘기죠.

h 플러스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클래식하게 구하세요. 곱하기 부피는 그냥 2만 넣을게요. 자, 여기는 부피는 1만 넣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예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죠. 자, 요 질문 특히 많이 하는데요. 그 분모에다 10의 6승을 곱하면 1로 바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변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 값은 뭐랑 같은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여기 5가 돼요. 출제자는 이거보다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크죠? 근데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한번 더. 아, 이제 강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같은 말을 계속 해줘요. 상대값이 나오면 점프한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죠. 자, 41번. 자, pH와 pOH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조금 쉬운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여기서 만만치 않은데, 데이터를 볼때 상대값이 아니라 진짜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7분의 7. 7분의 7. 요건 합쳐서 7밖에 안 되니까 두 배를 벌려주면 12분의 2가 되겠고요. 여긴 7인 거니까 두 배를 해주면 요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거지 선지. 자, 니은 잠깐 보면 다에서와 나에서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다에서 여길 보란 뜻이고 OH인 거니까 이제 여길 보란 뜻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 부피는 그냥 4만 넣을게요. 그다음에 나 여기 보란 얘기고 그럼 부피는 2만 넣도록 할게요. 자, H 플러스인 거니까 이제 여기를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모값에다 10의 4승을 곱하면 1이 되죠. 그럼 요값은 이제 2가 될 거예요. 그럼 2분의 100이니까 50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정답. 자, 디귿. 가와 다를 혼합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와 무엇을 혼합하냐면 물을 섞겠다는 뜻이에요. 가와 다를 섞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pH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10에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pH가 10. 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섞었을 때 pH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물어보네요. 요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섞기 전에 현재 pH가 10이란 뜻이에요. 근데 현재에 비해서 물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수직선을 요만큼만 딱 시험지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pH가 7이 되겠고 현재 pH는 10이 됩니다. 현재 pH는 10인데 현재로부터 물을 갖다가 막 부으면 물을 향해서 가요. 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물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pH가 현재보다 작아진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pH가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정답이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42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모의고사에 10번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되게 쉽게 쉽게 풀었는데 요즘엔 좀 진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더 보죠. 자, 다음은 이제 다음과 같다. pH와 pOH의 차가 8이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그렇죠. 두 가지 숫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3과 11. 거기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요게 3과 11의 차라는 것들이 좀 떠올라야 되고요. 12. 잠깐 스페이스바. 그렇죠. 12와 2가 떠올라야 돼요. 요값은 12와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값을 다 구해낸 거니까 바로 선지를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자, 가는 뭐냐? pH가 7보다 작다라는 것은 산을 뜻하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면은 얘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얘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분모값을 1로 바꿔주세요. 10의 12승을 곱하면 이 값은 10의 10승으로 끝나겠죠. 정답. 자, 디귿. 자, 가에서, 여기 보란 얘기죠? 그럼 H 플러스의 양은 얼마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은 100을 넣으란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1대2인 거니까 그냥 2만 넣을게요. 여기에서는 부피를 1만 넣겠습니다. 자, OH-의 농도인 거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럼 분모값을 1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10의 1승으로 끝나고요. 2분의 10인 거니까 답은 5에 마킹하면 되겠네요. 답은 5번에 마킹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3번. 이게 마지막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좀더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43번. 자, 22년도 문제. 이때만 해도 모의고사에 이제 10번이 있었던 문제예요. 지금 보면 가와 나에서 지금 보니까 POH를 주죠. 그럼 pH는 얼마냐면 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되게 문제가 뭐 행복했어. 그러니까 약간 저희 여러분들도 좀 모래주머니를 딱 덜고 뛰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때 재밌죠. 그럼 둘의 합이 14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POH가 얼마라고 좀 주는 거냐면 여긴 1 이렇게 좀 가네요. 자, 가에서 예보란 얘기죠.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정답이 되겠고, 여기에서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요. 부피는 얼마냐면 30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몰수를 물어봐요. 그럼 정확한 리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는 30을 곱하고 1000분의 1 토막을 내야죠. 그럼 요러면 요 미리리터가 리터로 바뀌니까 요걸 갖다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가 3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3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디귿. 자, 가에다 물을 넣어서. 아, 이건 좋은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10ml인데 그걸 100ml로 바꾸겠다는 건 10배를 물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pH는 1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자, 현재 pH 가운데를 7로 잡고, 현재는 위치가 여기에요. 2였는데, 물을 갖다 넣으면 7을 향해서 가야 돼. 물을 향해서. 그래서 1이 증가가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값은 얼마냐면 3이라고 마킹을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지막 디귿을 얼만큼 빠르게 푸느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요걸 진짜 계산하는 학생들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경쟁 상대들은 딱 수직선 그려갖고 딱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4가 아니라 3이라는 걸 어떻게 구했는지를 조금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제 복습만 좀 해주면, 그게 다 위에서 만나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 잘 풀던 아이들도 감을 잃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그게 다 위에서 만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4번. 수능 12번이에요. 자, pH와 POH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염지성이고, 하나는 산성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누가 산이고 염기인지를 좀 따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값이 더 크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이거의 두 배라는 건 pH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에 pH가 작은 거네요. 산성이죠. 얘는 뭐냐면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는 염기의 농도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는 산의 농도예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POH라고 한번 써볼게요. POH. 자, 그러면 염기의 농도는 POH로 표현이 될 거고, 산의 농도는 pH로 표현이 돼요. 여기 동그라미 줘볼게요. 산의 이 농도는 pH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농도가 점프 10배가 됐네. 10배. 그럼 농도가 10배 되면 pH, POH는 1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산의 농도니까 이걸로 표현이 됐다면 얘는 POH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도가 10배가 되면 한칸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값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얼마가 돼야 되냐? 농도가 1이 농도가 10배가 되면 pH, POH는 1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1이 감소가 돼야 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걸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다시 한번 좀 전개를 해볼게요. 자, 농도가 10배가 됐어요. 그러면 같은 산이라면 pH가 1 감소되겠지만 얘는 산이고 얘가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pH라면 여기선 POH로 그것이 대변이 돼요. 그래서 요게 1 감소. 요기를 하면 정말 빠르게 풀고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예요. 그러면 pH

pH와 pOH가 노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되면 되죠. 그럼 그 값은 3x 빼기 1이 14인 거니까요. 그럼 x 값은 5. 이렇게 풀이 끝났어요. 그럼 x가 얼마냐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쭉다 정리를 해서 그럼 pOH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게는 이제 9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나는 HCl이다. 정답이 되겠고 x는 방금 구했어요. 5입니다. 5. 틀렸고. 자, 10a 예, NaOH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산의 pH가 5라는 건이 농도가 얼마라는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 뜰때 10배를 하는 거니까 그 얼마 되냐면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A를 물어봤네. 그럼 이거에 또 10배를 하라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값에서 Na 플러스는 이게 100% 이온화되는 거니까 얘도 10에 마이너스 3승, 얘도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요런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H 플러스와 이 Na 플러스는 얘가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얘가 10개면 얘도 10개입니다. 얘가 100개면 얘도 100개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출제하신 분이 이걸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면 얘는 종속적으로 정해질 거니까 그럼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10에 몇 승이 되냐면 8승이 되죠.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라서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 요만큼 운영하는 거. 다시 빨간 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면 큰 패착이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산인 건 찾았어. 아, 다 좋아요. 이게 염기인 건 찾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말란 뜻이니까. 이게 산의 농도니까 pH네. 그럼 얘가, 지금 이거니까 얘가 10에 마이너스 X승이란 뜻이구나.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얘 둘은 14인 거니까 얘는 14 빼기 2X니까. 아, 그 염기의 농도가 이만큼이라는 건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이게 pOH인 거니까 얘는 10에 몇 승이냐면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2X구나.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관계식에서 뭐 X 찾고 A 큰일 나, 큰일 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그 말들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산은 pH가 결정하고 염기는 pOH가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농도가 10배가 됐다라는 건 1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거에 비해서 얘가 1이 감소된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x 빼기 1이 되는 거고 2를 더했을 때 14인 거니까 3x가 15가 돼서 x가 5라는 것을 단박에 찾는 아이들이 교실에 분명 있단 말이에요. 걔는 그냥 슥 푼단 말이에요. 이걸 빠르게 적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맞추려고 제 강의 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연습을 하시고 하나 더 볼게요. 45번. 여기까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값이 아니라 이게 진짜 값이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값이 뭐냐면 둘의 곱은 무조건 10에 마이너스 14승. 그 곱했다는 건 지수끼리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는 14가 되는 거고, 요걸 나누었다는 건 지수끼리 뺐다는 뜻이죠. 뺐더니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됐다는 건 차가 1이란 뜻이에요. 요거 우리가 합차 스킬이라고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했던 건데, 더해서 14, 차가 1. 그게 좀 떠올라야 돼요. 그럼 누구와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7.5와 6.5예요. 그러니까 2를 더해서 14. 차는 1. 아, 좋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다음 요걸 지수로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서. 근데 그 값이 1

크기보다 작다라는 것은 큰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아, 이거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OH의 농도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H 플러스의 농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뭐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게 지금 가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연습 삼아서 좀만 더 해볼게요. 자, 나를 잠깐 볼 건데, 아, 이걸 뒤늦게 봤네요. 이게 H와 OH의 농도가 같다는 뜻이니까 이거 물이란 뜻이군요, 물. 아, 근데 여러분도 아마 못볼 거예요. 저도 이걸 한몇번 풀어보고 오는 거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읽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본능적으로 풀지, 물이니까 여기부터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왼쪽부터 풀겠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얘는 뭐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과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건뭐 그냥 덤으로 주는 거죠. 자, 이쪽 가볼게요. 자, 얘는 무엇과 같냐면 10의 제곱과 같죠? 합차 스킬 써야 됩니다. 합은 14요, 차가 2란 뜻이에요. 그러면 6과 8이 떠오르죠? 6과 8. 자, 그러면 하나는 10의 몇 승이 되는 거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고,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 근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작은 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맞춰져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OH-의 농도. 그럼 여기가 H 플러스의 농도라는 걸 찾습니다. 자, 기억부터. 나에서 이거 보란 얘기죠. 그중에서 누구 보란 얘기냐면은 요거 보란 얘기예요. 그럼 요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자, 니은. 자, 나에서 요거 보란 얘기고요. 그중에서 요거를 분모값으로 쓰란 뜻이에요. 자, 가에서 H 플러스는 이거를 쓰란 뜻이네요. 요걸 쓰라는 뜻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의 마이너스 7.5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위만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서 여기 보라는 얘기죠. 다에서 H 플러스의 양은 요거 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모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부피는 얼마냐면 10의 제곱. 그 다음에 나에서 부피는 1만 넣을게요. 거기서 H 플러스의 양은 이걸로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10분의 1.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4번. 시험지는 우리 서로 싱크를 맞춰봅시다. 자, 마지막 46번인데요. 아, 이건 참 좋은 문제니까 시간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해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좋아요.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마이너스의 농도도 뭐 이렇게 좀 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OH 마이너스 H 플러스의 농도가 여기가 서로 같죠? 그 얘기는 물이란 뜻인데 그게 시험장에서 안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옵션을 깔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OH의 농도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pH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pOH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뭐, 내려가도 되고, 자, 이렇게 갈때 농도가 몇 분의 몇이 돼요? 100분의 1이 돼, 100분의 1. 농도가 100분의 1이 돼요. 그러면 pH, pOH는 2가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질 때는 2가 감소되겠지만, 농도가 묽어질 때는 2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pOH가 2가 증가된단 말이야. 그 값이 얼마냐면 x 플러스 2가 돼. 요게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pH, pOH가 이제 노출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pOH입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 4x 더하기 2가 14가 되려면 이 값이 12.
그럼 x는 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값은 3이 되겠고, 여긴 9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2를 더해서 14이 되니까, 11이 되는 거고,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덤으로 먹는 거지, 처음부터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 값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거는 pH 7, pOH 7인 거는 기대도 하지 말라 이거야. 나중에 푸는 거다. 자, 이제 시작할게. 자, 기억.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 X는 3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자, A하고 B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A는 이제 요 값이죠. 그죠? A의 농도는 지금 보면 OH-의 농도가 pOH가 5인 걸 가지고, 요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걸 찾고, 곱하기, 부피 자리를 좀 냅둬야죠. 자, 부피를 갖다가 지금 주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수용액 가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 애초에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부피는 알 필요 없군요. 그냥 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갖고 그냥 바로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부피는 알 필요 없군요. 자, 여기는 이제 OH-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바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분모 값을 1로 바꿔주려면 10의 7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로 끝나냐면 100으로 끝나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 자, 디귿. 자, pH는 다하고 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다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 그래서 요건 크다는 선지는 좀 잘못됐어요. 답은 니은인 거니까 답은 2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지 않은 풀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일단 쓰지 마세요. 이렇게 풀지 말란 뜻이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주잖아. 야, pH네. 그러면 100A는 10의 마이너스 X와 같군. 이렇게. 두 번째는 OH-의 농도를 준다는 건, 요게 pOH가 14 빼기 3X니까, 지금 보면 OH-의 농도로 이걸 구하려고, A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3X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배를 해야겠다. 100배. 그러면 요건 제곱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3X. 요게 100배면 얘도 100배니까, 여기에 더하기 2를 한 것이 10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지 지금 말란 얘기예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은 거니까 4X가 얼마가 될 거냐면 넘어가서 요게 뭐 12가 되겠네. 그럼 X 값이 얼마라는 걸 찾냐면은 X가 3이겠구나. 좋아요. 그렇게 답은 나오는데 그 요즘 그렇게 안 풀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시 한번 복기한다. 자, 이거 깨끗하게 놓고 문제에서 자, OH의 농도는 pOH로 대변하는 거고, H 플러스의 농도는 pH로 대변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몇 분의 몇 관계냐면,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pH, pOH도 2가 증가되는 뜻이야. 2가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분의 1배 되면, pH, pOH는 이렇게 넘어갈 때, 2 증가. 그럼 여기 값이 얼마 되냐면 x 더하기 2. 요거를 해야 돼. 좋아. 그럼 pH, pOH가 노출된 거니까 4x 더하기 2가 14. 이 정도 암산도 될 거야. 그럼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 보세요. 지금 시험지를 요만큼만 써서 똑같은 답을 구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어떤 지수로그를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는. 내가 지금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랄게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는데, 특히 46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평가 문제인데, 이게 레트로라고 하죠? 레트로. 이게 돌고 돌아서 요즘에는 이게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바로, 무리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초시계를 되면 얘기가 좀 다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표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pH와 pOH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H 플러스의 농도고, 여기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니까, 각각의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1번, 31번,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이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지금 펜을 잡아서, 이, 뭐, 펜은 두 색깔만이면 됩니다. 푸른 색깔로 표시를 하세요. 아,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25번 다음에 26번 풀지 말고, 다시 복습하실 때는, 같은 유형을 먼저 푸는 거죠. 25번 풀고, 27번 풀고, 28번 풀고, 31번 풀고, 요런 식으로 같은 유형을 풀면, 이 전체 23문항을 쭉 관통하는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직관이 딱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펜두개딱 잡고 시작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관통했던 것들의 기본. 관통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강좌의 특성이에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이제 동일하게 맞춰줄 건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들을 저하고 했었죠. 자, 부피분의 몰수가 농도입니다. 지금 다루는 농도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다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10배 됐다. 그럼 농도는 10분의 1배. 부피가 100배 됐다. 그 농도는 100분의 1배. 그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pH는 몇칸 차이? 1 차이. 2 차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뭐 이거 갖고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pH와 pOH 합은 14. H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은 이거.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종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들은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분수를 준다든지 빼기로 준다든지 절대값으로 준다든지 내용이 점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곱하기로 주는 게 아니라 분수를 준다든지 상대값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걸 뭐 저도 알고 아마 출제하신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들을 제가 막 시킨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연습들을 제가 쭉 시켰던 거죠. 1번 딱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두 숫자가 지금 떠올라야 돼요. 그럼 둘의 합은 14인데, 아직 7밖에 안 되니까, 두 배를 벌립니다. 그러면 12, 2죠. 그러니까 요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연습들이 되면, 선지를 보시고,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럼 선지 보시면 안 돼요.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자, 둘을 합치면 7. 그럼 14가 돼야 되니까 두 배, 4분의 10이 되죠. 자, 어려워집니다. 둘의 차가 8. 그렇죠? 합은 14고 차가 8. 그렇죠? 어떤 거가 떠올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숫자가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4번도. 자, 둘의 차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그렇죠. 2와 뭐 10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막 지금 떠올라야 돼요. 같은 훈련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유형들을 체크할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펜두개딱 잡고, 같은 유형입니다. 자, 25번 체크. 27번 체크. 28번 체크. 31번. 35번. 36번. 40번. 하나 더쭉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챕터예요. 한 챕터. 여기까지 한 가지요. 자, 이제 펜을 바꿔. 펜을 바꿔서 두 가지. 26번, 46번. 요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전체 유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이렇게 딱 나뉘게 된다는 뜻이죠. 그중에서 이제 25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저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여러분 25번 빨리 가실 거죠? 아, 좋아요. 25번.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pH와 pOH의 격차에 대한 얘기도 좀 주고 있고, 여러 가지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와 이 정보로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를 푸실 때는 점프하면서 푼다. 점프하면서. 몇 배인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점프하면 분모값이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1배가 되고, 분자값이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되죠. 그죠? 그럼 전체가 몇 배가 되냐면, 10배가 돼요. 그럼 10배가 된다는 건, pH는 1이 감소, 여기는 1 증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 칠 때, 2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2a 빼기 7이 이퀄인 거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것을 찾게 되냐면,
7이라는 것은

것을 찾으면서 뭔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포인트는 점프. 점프. 그 다음, 이제 어려워지죠. 자,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있냐? 상대값. 여러분들 아주 극혐하는 표현입니다. 상대값. 자,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점프. 상대값을 무력화 시키려면 몇 배인데? 이러면 돼. 몇 배. 그럼 얘가 몇 배냐면, 10의 16승배입니다. 이거 봐라. 그러면 요 지수를 내가 반으로 쪼개라고 했어. 이 초콜릿을 쪼개듯이. 반으로 뚝 분질러서 반은 분자로 놓고, 반은 분모로 넣는 거야. 그래서 8과 8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배가 되는 거고, 얘는 10의 8승배가 되면서 점프하는 거죠. 설마 이거 88이 64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값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고 있냐. 이렇게 점프했으면 얘도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이 좀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누가 산이고 염기인지를 주기 때문에 이 값의 부호도 우리가 판단이 됐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점프할 때, 지금 보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8이, 보니까 마이너스 8승배가 된다는 건 여기서는 8이 증가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8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 16이 증가된다는 관점으로 푸시면 제일 좋죠. 그런 얘기들로 이제 연결을 해봤고요. 자, 한번 더. 자, 역시 상대값. 상대값. 이번에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이게 몇승 되냐면, 10의 16승배죠? 그러면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듯이, 뚝! 분모 8, 분자 8.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문제들을 풀어보자. 한번 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문제에서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 가와 나. 여기 pH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H 플러스의 몰수도 주고 있고, 부피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의 100배라고 했으니까, 비율상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10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H 플러스의 몰수는 10배죠. 그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0.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몇 배인지가 확인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문제들의 공통점은, 점프. 점프. 몇 배야? 고관점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더. 자, 35번. 자,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점프. 몇 배죠? 100배. 그럼 10의 제곱배인 거니까 초콜릿을 팍 분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배, 여기는 10의 1승배가 되면서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POH는 1이 증가. 그럼 얘는 1이 감소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가 증가된 거죠? 그럼 B에서 2가 증가돼서 2B가 됐다는 건 얘가 2고 얘가 4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 관점이다라는 것들을 좀잘 보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OH-의 양은 동일한데 부피가 점프하면서 푸는 것들. 여러 가지. 자, 역시 여기서도 이제 40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의 양은 50분의 1배인데 부피가 2배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26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염기인지를 다줄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pH. H 플러스는 pH로 대변되는 거고. 자, OH 마이너스는 POH로 대변될 건데. 이게 10배가 됐으니까, 요 값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1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 마찬가지죠. 자, 46번에서도 역시 가장 최근에 푼 거니까.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반드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로그인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분명히 지금 마지막에 체크해드렸던 문항들 때문에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 위에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저꼭 복습해봅시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테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19강이죠. 19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마지막, 그쵸? 10회분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를 미워하고,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싫음을 받기 싫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를 개선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내가 미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거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집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가 개선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만들면서 시간을 소비하느니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심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더 집중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나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럼 10회분 1번부터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Q&A 게시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에서 제시된 가학자의 진로발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Q&A인데 먼저 질문 볼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다고 하다가 다음 날이면 바뀌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이의 진로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 발달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발달을 말하는데요. 진로 발달을 연구한 누구누구라는 학자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진로 선택의 범위와 과정에서 시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긴즈버그죠. 또한 직업 선택은 아동 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계속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라도 진로 발달에 시작되는 것이죠.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을 세 단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단계는 환상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긴즈버그는 세 단계로 나눈데 첫 번째가 이제 환상기. 환상기 다음이 이제, 잠정기예요. 잠정기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현실기. 세 단계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환상기는 보통 11세까지고, 그 다음에 17세까지, 잠정기가 17세까지고, 그 다음에 17세 이후부터는 이제 현실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기 장년기까지 현실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잠정기이다.

라는 거예요. 첫 단계는 이제 환상기고, 그다음 잠정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답이네, 그쵸? 예, 기억은 맞는 답이다. 잠정기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 니은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진로 선택의 범위와 시기가 차이가 발생한다가 긴즈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진로 발달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맞는 답이고, 이건 마지막 단계는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적 현실적 요인 간의 타협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돼요. 맞죠? 이것도 디귿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모두가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기 이때 해당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학 가지고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때도 아, 저 아주 높은 대학에 가고 싶고 그다음에 나 노력하면 갈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성적 나오고 그다음 모의평가 보고 이러면서 점점점 대학이 내가 생각했던 거 목표보다 낮아지는 사실 뭐 우리 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볼때 현실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타협해 나가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 되는 5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직업적 성공의 의미를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학생의 답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성공이란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만족하는 데 있는데요. 자, 교과서를 참고하여 직업적 성공의 의미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어떤 목표에 맞는 일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이라고도 할수 있죠. 자아실현적인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경제적인 안정, 타인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도 통해서 우리가 직업적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삶과 어떤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워라밸 이런 것들도 직업적인 성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게 포괄적인 부분이죠. 기억 볼게요. 은퇴한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아실현과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직업적 성공의 의미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부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함께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업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디귿, 일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개인 생활보다 일에 매진하면서 업무 수행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생활보다 일에 매진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건, 이거는 직업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즉, 워라밸,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좀 재심문에 큰 역할은 없다고 뭐 봐도 무방하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문제 형태의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에 나타난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해온 공공회사가 최근 부도를 맞으면서 사원들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넘어서 회사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 회사의 모든 빚을 갚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한명 회사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원으로 구성된 그걸 무한 책임 사원이죠. 그러니까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유한 책임은 내가 말 그대로 한계가 있는 거지, 책임의 한계가. 그래서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지만 무한 책임은 출자한 범위를 넘어서 회사의 채무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무한 책임이죠. 그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한명 회사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회사는 사원 5명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함께 창업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회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한명 회사였다라는 거알수 있죠. 1번,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아니죠.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한 데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사원총회 하면은 유한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이건 주식회사지? 자, 사원 전연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5번이 정답이지. 이게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죠. 합자회사에서도 무한 책임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은 사원의 전원 동의, 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명 회사와 합자회사 중 무한 책임 사원이 이 5번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그 부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했었죠. 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회사는 어떤 총회?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무슨 총회? 사원총회. 꼭 기억해요. 헷갈리지 말고. 사원총회라는 거, 요거랑 두 개. 얼핏보다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한회사, 사원총회. 그래서 키워드를 에어버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3번 문제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는. 선생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이제 회사와, 즉 기업의 형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은 쉽게 이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3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경영자의 인터뷰를 주제로 한 학생의 A의 발표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김공공 씨가 속하는 경영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다.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소유 경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경영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전문 경영자. 세 가지로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소유 경영자는 출자. 출자 플러스 경영까지 같이 하는 거지. 얘는. 출자도 얘네가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 경영도 얘네가 하는 거야. 그치? 소유 경영자고. 고용 경영자는 어떤 소유 경영자의 권한을 일부 이임받는 거지. 급여를 받는 형태지. 또 고용 경영자는 급여를 받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식하고 경영 능력을 가지고, 회사 전반에 대한 위임받아서 이제 경영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전문 경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용하고 전문 경영자를 좀 구분할 때는 소유 경영자의 어떤 권한의 일부만 이임받아서, 일명 이제 뭐좀 속칭 뭐 이런 안 좋은 표현도 있는데, 하여튼 일부만 급여를 받아가서 일부만 권한을 이임받아서 행해지는 건 고용 경영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회사 전반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는 사람을 전문 경영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볼게요, 제시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 창업가 김공공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김공공 씨는 직접 자금을 모아 제과점을 창업했고, 직접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창업을 했어. 매장 운영뿐만이 아니라 메뉴 기획, 매출 관리, 직원 채용, 교육까지 본인이 모두 직접 관리한대, 경영한다는 거지. 즉, 창업하고 경영 다한 거야. 그치? 그 얘는 소유 경영자라고 할수 있지. 인터뷰 중 김공공 씨는 내가 만든 브랜드를 내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소유경영자다 여기 나타난 거는 자 기억 소유경영자에게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 형태는 고용경영자잖아. 고용경영자 그래서 아니다 라는 거. 기업의 출자자이며 기업을 소유한다. 오케이 맞지? 그다음 경영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얘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영자 이것도 출제가 됐었죠. 계속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연계해서 요 제시문처럼 창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창업은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내용하고 기업의 형태, 그다음에 그 경영자의 어떤 유형들과 연계해서 같이 출제되는 게 지금까지 기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4번까지 이제 해결해봤고, 5번 볼게요, 5번. 다음 수업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아, 하위 영역에 대한 정의와 세부 요소가 나와 있네. 어떤 하위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자, 이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에 대한 정의와 세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했어요.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창의적인 사고, 논리적 해석, 비판적 사고, 이건 뭐야? 사고력이지.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그다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 문제 인식하고 대안 선택, 대안 적용, 대안 평가 등 이런 세부 요소들이 있네요. 이거는 문제 처리 능력이죠.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하위 영역에 해당하죠? 하위 영역에 문제 해결 능력이죠. 즉, 문제 해결 능력에 하위 영역에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등이 있죠. 결국 정답은 뭐다? 문제 해결 능력.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 사항이 올해 발생했죠. 그래서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직업 기초 능력이 올해 4월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 수능에서는 지금처럼 직업 기초 능력의 내용들이 나올까요? 아니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나올까요? 그거는 저도 알수 없어요. 알수 없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 소견이에요. 이게 무슨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 기초 능력 명칭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면 직업 공통 능력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10가지였다면은 이번에 바뀐 거에는 이제 6가지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바뀐 부분도 있고 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없어진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능력 그 직업 기초 직업 이제 공통 능력이라고 하죠. 직업 공통 능력에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능력 중에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몇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다른 능력으로 명칭이 바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출제될 거냐? 저는 뭐 제가 뭐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예측하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하진 못해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안 바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바뀐 부분. 안 바뀐 부분들이 있어. 변경을 최소화한 즉 직업 기초 능력에 있던 10가지 중에서 안 바뀐 부분, 직업 공통 능력으로 바뀌어도 요거는 그대로 있다. 즉 공통적인 부분은 바뀌든 안 바뀌든 출제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런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21강부터 23강, 내용 이제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코너를 제가 3강 더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함께 저와 같이 한번 예측해 보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소견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낸다면, 출제된다면, 그것까지도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뭐 직업공통을 받겠는데 어떻게 되냐, 뭐 Q&A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요. 물론 수능 끝난 다음,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적용이니까 지금 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일정상으로 볼때 입법돼가지고 국회에서 입법돼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반영되는 게 6개월 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월부터니까 실질적으로 수능 시험 이후에 근로기준법 바뀐 부분들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시험하고는 바뀌기 전 지금처럼 그냥 지금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공부해 하면 돼요. 바뀐 거는 내년에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한 것들은 이제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직업 기초 능력 부분도 바뀐 부분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21강에서 내가 설명할 예정이에요. 21강부터 23강 그 내용 중에서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학생의 일기에 제시된 서비스업과 유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어요. 자, 2026년 6월 2일 자, 학교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저녁밥을 먹다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어디 갔어요? 학원에 갔대. 다 서비스업이네, 그죠? 학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EBS 온라인 강의를 조금 보다 잠이 들었다. 문장은 세 문장.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 안에 서비스는 네 개나 들어있어. 그치? 네 개나 들어있어. 아니지. 학교 수업까지 하면 다섯 개네. 학교 수업까지 하면 다섯 개네. 온라인 강의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 들어있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업의 학교 수업. 이게 답을 보면서 설명할까요? 학교 수업. 학교 수업은 민간 서비스야? 아니죠. 이건 민간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지. 공공 서비스.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 자, 2번 편의점. 편의점은 민간 서비스. 오케이. 편의점 민간 서비스지. 그치? 정답은 2번이네. 3번 택시. 택시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죠. 민간 서비스지. 그것도 민간. 학원. 학원도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뭐예요? 민간 서비스야. 민간 서비스. EBS 온라인 강의. 이거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죠. 방송공사에서 하는, 그래서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독특한 문제네요. 그죠? 좀 특이한, 처음 보는 문제야, 이런 형태. 그래서 다섯 개가 서비스업이 다 제시가 됐고, 그게 민간서비스인지 공공서비스인지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였다. 편의점은 그냥 일반, 사기업에 준한 개인기업 형태로 이제 개인 가게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서비스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 견학 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업 견학 보고서 보니까 열간 아변 강철 코일이래요. 열간 아변이 뭐냐?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 있네. 도우미로 딱 나와 있어요. 강철 따위의 금속을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아변하는 방법을 말하네요. 자, 제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보았을 때 크기에 깜짝 놀랐다. 최대 무게가 22톤, 나간다고 한다라는 거. 아마 그 강철 코일로 해서 이렇게 강철들이 이제 말아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스틸이라는, 철강회사, 기업 명인 걸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자, 22톤까지 간대요.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공공 스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많다고 하셨다. 자, 이런 거는
결국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즉 B2B로 이루어지는 생산재 서비스의 생산재 기업, 생산재를 하는 만드는 그러한 생산재 제조업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거래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다양하고 큰 금액이 거래된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이 빛을 발한다고 발한다니 마음이 뿌듯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업 중에서도 소비자 제조업이 있고 생산재 제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산재 제조업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알수 있죠. 생산재 제조업이구나. 자, 기어 공공스틸은 소비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아니지. 생산재지. 생산재는 기업을 상대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간의 거래로 대부분이 이루어 거래 금액도 상당히 크지. 그래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니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게 된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거야?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지, 소비재. 소비재 제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디귿, 공공스틸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력이며 기술의 의존성이 높아요. 생산재는 기술의 의존성이 높다. 생산재와 소비재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동안에 기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기출해 보게 되면. 그래서 생산재와 소비재의 특징. 그 부분 여러분이 꼭 공부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기관이나 기업이 구매 주체이며, 그치? 개인의 소비자에 대해, 개인 소비자에게는 무관심하다. 생산재의 제조업은 개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늘, 디귿하고 늘이면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사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시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산재 제조업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입장에서는 생산재 제조업하고 소비재 제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대한 각 특징, 생산재와 소비재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형태도 충분히 낼 가능성이 있고 보기 선택지에서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답을 찾는 형태의 문항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출되어 왔다라는 거.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네요. 다음은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직무는 기계야. 그래서 NCS 분류 체계 봤더니 1호 050204야. 그쵸? 능력 단위는 03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계가 대분류고, 그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야. 그러니까 직무는 뭐야? 직무 분야는 기계인데, 요게 세분류가 실질적인 이 NCS 기반에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능력 단위가 여기 나오네. 03 보일러 설치 04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됐고, 그 다음 자, 요거 풀어볼게요 한번. 여기 보니까 전형 방법도 나와 있네. 서류 전형, 그 다음에 2차 면접은 롤플레잉 면접이래. 요거 관련된 답지가 구성되어 있겠죠. 자, 기억 볼게요. 직무는 1호 기계이다. 자, 직무는 1호 기계가 아니지. 직무는 세분류잖아. 세분류 요거야. 즉 직무 분야는 기계에 대한 분야인 거지. 요 기계에 대한 분야이지. 실질적인 NCS 기반에서 직무는 세 분류를 직무라 그러지. 그래서 공사 보일러 설치 정비가 직무가 되겠지, 요게. 1호 기계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거지, 오늘 대분류. 자, 소분류는 공이 냉동 공조 설비다. 소분류 어딨죠? 대중소 공이 냉동 설비. 요거 맞죠? 이거는 소분류 맞다. 소분류 맞다. 디귿.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런다? 능력 단위지. 능력 단위. 능력 단위. 능력 단위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능력 단위란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러잖아. 능력 단위는 03 보일러 설치 시공 공사 관리. 설치 공사 관리. 예, 보일러 설치 공사 관리. 능력 단위 03. 맞네, 이것도. 디귿도 맞는 답이다. 늘 구직자에게 일부러 연속된 질문이나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어
극한 상황에서 임기응변, 자제력,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진행한다? 요거 어떤 면접이야? 압박 면접이잖아. 압박 면접인데, 제시문에는 뭘로 돼 있어? 롤플레잉 면접이지.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 정답은 뭐다?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9회에도 그랬고 앞에서 우리가 회차에서도 앞에 회차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NCS와 관련돼서는 채용 공고와 관련된 제시문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왔고, 제시문에 채용 공고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놓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하게 NCS에 대한 부분,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형 방법이라든가 뭐 면접이라든가 필기 시험의 어떤 직기초와 관련된 부분들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물어보는 형태로 그동안에 출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8번 문제도 이것도 그동안에 출제가 되어 왔던 문제의 유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공부하고, 채용 공고문에서 보면 항상 이제 그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답지로 형성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면접. 면접을 여기다 껴서 면접 유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특징 등잘 알고 있는지를 같이 물어보는 형태로 지금까지 NCS와 관련해서 함께 출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직업생활 문제들 자세하게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내용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그 제시문 안에 두 개, 세 개의 내용 요소를 같이 결합해서 연계해서 출제되는 형태로 많이 나왔어. NCS와 연계해가지고 직업 기초,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이 냈었고, 창업과 연계해서 경영 부분들, 경영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 그다음 기업의 부문별 활동.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창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났었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개의 평가 요소, 세 개의 평가 요소를 연계해서 같이 하나의 문제로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 놔둬야 된다는 거.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9번 문제. 다음은 취업 사이트에서 검색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 탐색으로 오른 것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서 이제 탐색하는 방법. 그거는 제시문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낼 거예요. 9번처럼. 지금까지 늘 그렇게 출제해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완성 문제에서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기업 탐방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란 미취업 청년 만 15세에서 34세 미만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직무를 탐색하는 기회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선정, 설정에 설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거네, 그죠? 직무 탐구, 담당자 멘토링, CEO 및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미리 진로 설정 및 직무 탐색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참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받더니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표는 견학 및 현장 체험을 통한 희망 직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 역량 강화한대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해 퀴즈 대항전, 그다음 뭐 자기 이해의 시간, 기업 직접 탐방, 선배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어떤 직업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직무 수행 능력을 탐색하는 방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결국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 즉 직업인 특강 및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 방법이라는 거알수 있죠. 뭐 직무 기술서 통한 탐색 방법 제시문과 관계없죠.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한 탐색 마찬가지. 직무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를 통한 탐색 마찬가지. NCS 통한 탐색 방법은 보통 NCS 홈페이지에서 그 검색하는 화면을 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제시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다음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통한 탐색, 이것도 제시문하고 관계없죠. 그렇지만은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 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이 꼭 공부해 놔둬라. 여기서 지금 제시문에서는 직업인 특강 및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 방법이었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다음은 회사에서의 업무회의 대화 장면이다. 자, 이 대화에 나타난 부장의 의사결정 유형이야. 그동안의 의사결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항이 구성되어 왔었냐면은 기출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았죠. 자신의 어떤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방법들, 즉, 개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다면, 요번에는 이거는 회사 내에서의 부장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유형이야. 자,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으로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이번에 출시되는 회사의 주력 상품의 판촉 활동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마케팅 부서에서 고민해서 보고해 주세요. 했어요. 자, 부장이야, 부장. 여기 지금 부장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이니까 이 내용이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대리점의 판촉 결과와 이번에 주력 상품의 판촉 목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것을 우리가 판단 근거로 해서 뭐야?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과. 그래서 각 지역의 그 대리점의 판촉 결과와 그다음에 이번에 주력 상품의 판촉 목표를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뭐야? 합리적 유형이라는 거알수 있죠. 합리적 유형.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이거는 직관적 유형이죠. 직관적 유형. 직관적 유형이죠. 순간적인 감정. 그 직관적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제시문이 어떤 형태냐? TV를 보다가, 요리 TV를 보다가 갑자기 요리사가 되고 싶어져서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2번.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이야. 남 탓하기 쉬운 유형이죠. 이거는 뭐야? 의존적 유형이야. 이런 거잖아. 부모님이 나는 예를 들면 뭐 회계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부모님이 공무원 하길 원해. 그래서 부모님 의견대로 나는 공무원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이제 누구 탓해? 부모님 탓하죠. 남 탓하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잖아. 나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 탓, 즉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의존적 유형이다라는 거. 자, 3번. 상상력을 주로 이용하여 의사결정이 빠르고 창의적인 유형은 바로 직관적 유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모두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합리적 유형이 아니었다는 거. 자, 4번 볼게요. 정보 탐색의 과정에서 논리적인 평가가 적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야. 실패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 바로 직관적 유형이지. 직관적 유형. 논리적인 평가가 없이 바로 결정하는 건 직관적 유형이다. 4번도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주어진 상황을 고려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유형이 바로 무슨 유형? 합리적 유형이다. 합리적 유형.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지금까지 수능 출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빠짐없이 본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10번 문제. 즉,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럼 특강책에 보면은 각 유형별로 특징들이 쫙 나와 있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10번 문제도 이번에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수능에서. 그러면 특강에 나와 있는 각 유형별로 표로 나와 있을 거야, 특징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공부하면 좋겠고, 단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 유형을 제시하기보다는 AC, BC, CC,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각각의 어느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비교, AC랑 BC, BC랑 CC, AC와 CC,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역시 기존의 기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시문의 사례에서 단순하게 요게 특정한 합리적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징을 찾는다. 그 옛날에 과거에 초창기 때 이제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출제했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문에서 다 제시가 되고 찾고 매칭시킨 다음에 각 비교하는 거야. A씨하고 B씨 혹은 B씨랑 CC, A씨랑 CC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는 형태. 그래서 거기서 옳은 답을 찾는 형태. 그런 형태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씩 난도가 올라가지만 충분히 여러분도 공부했기 때문에 하련의 의사결정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 서비스 유형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급 주체에 따라서 제시된 게 공공 서비스냐 혹은 민간 서비스냐를 구분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교통, 행정,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EBS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의도 역시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겠죠. 자, 민간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그래서 주로 통상 기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는 대부분 다 민간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뭐 도소매, 금융업, 여가산업,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좀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 먼저 좀 갔다 왔어요, 휴가를. 그래서 가서 선생님이 이제 멀리 부산까지 가서 이제 호텔을 이용했는데 역시 민간 서비스죠. 그런 것들이 여가 산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요 주체에 따른 분류 보게 되면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이거 말고 우리가 제조업에서도 소비재 제조업이냐, 생산재 제조업이냐 있었죠. 그거랑 매칭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시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같이 내. 제시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물어보고,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재 제조업, 생산재 제조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제시문으로 제시된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서 푸는 문제, 그런 형태로 충분히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소비자 제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요자가 소비자야, 소비자.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전부 다이 소비자 제조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의 수요자가 생산자야. 생산자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연구개발, 광고, 회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설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돼요. 공인회계사, 회계사가 회계 법인에서 하는 것들을 기업 상대로 하거든. 그쵸? 이런 법률 법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광고회사는 당연히 생산자, 즉그 기업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한다. 즉, 기업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생산자 서비스업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특성에 따른 생산 방식 보게 되면 개별 생산 방식이냐, 대량 생산 방식이냐,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이제 컷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개별 생산 방식에 해당하겠지. 대량 생산이 아니지. 대량 생산 방식은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뭐야? 표준화라는 단어가 좀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형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대량 생산 방식이다. 서비스업에서. 그러니까 서비스에 뭐가 돼 있다? 표준화. 표준화하여 대량의 서비스를 빠르게 생산하고 동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의 핵심 키워드는 표준화와 동질의 서비스, 요게 핵심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주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패스트푸드라든가 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 전문점들이 대부분 대량 생산 방식이다라는 거. 개별은 개인 맞춤, 즉 고객별로 다르게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고객을 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라는 거.

거. 이게 바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의 특징의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제시문에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신속함을 좀더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많이 또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설계 요소예요.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설계이냐, 아니면은 시설에 대한 설계이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설계냐, 아니면 고객과의 접점에서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의 설계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도 특강에 잘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특징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제품 서비스라는 것,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그 서비스의 어떤 속성을 의미해요. 그 속성에 대한 것. 어떤, 예를 들면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카페를, 어떤 커피를 제공할 것이냐, 어느 원두를 사용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제품의 속성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서비스 제품 설계이고, 그 다음에 시설 설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카페라면은 그 카페에 맞게끔 어떤 특징적인 인테리어 등이 있죠. 복고풍이다. 아니면은 뭐좀 바다 풍경에 가까운 이런 어떤 형태의 카페다.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시설 설계에 해당한다라는 거. 서비스 운영 설계라는 것은 이 전반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그 서비스 처음부터 사후 AS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를 우리가 서비스 운영 설계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뭐하고 좀 헷갈릴 수 있냐면은 고객 서비스 설계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고객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고객이 느끼는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그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 생각들을 시각화해서 설계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설계를 우리가 고객 서비스 설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운영 설계랑 고객 서비스 설계는 두 개는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건 전반에 대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설계 요소도 최근에 와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회분, 11번부터 20번까지, 이 완성에서는 이 범위에 해당한 것 중에서는 다음 20강이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이 아니다. 추가 세 강이 더 남아있다. 이거는 고난도 문항 따라잡기 코너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 각 파트별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23강까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열 AN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라면 수열의 합, 우리 SN이라고 하죠. 이 SN을 급수 입장에서 이제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열의 합의 극한을 급수라고 한다. 결국 기본 원리는 같다. 단, 계산법은 살짝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꼼꼼하게 개념과 유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1, 급수의 수렴과 발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개념 필기 노트를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밑줄 친 블랭크 부분, 그 다음에 메모라고 쓰여있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또 개념을 설명해가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수가 뭡니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급수라는 게 수열 AN에서 A1, 덧셈으로 계속 연결한 거예요.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 SN이 되는 거죠. 수열의 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났으면 대수죠, 대수.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끝없이 한없이 더해 가는 겁니다. 이게 급수예요. 이 급수는요. 급수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첫 번째 네모칸은 급수가 답이 되겠죠. 얘를 기호로 그러니까 시그마.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쭉쭉 계속 한없이 더해 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급수의 뜻이고 사실 이 급수의 뜻은요 기호를 다시 바꿔 쓰면서 정확한 급수의 정의 내지는 급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떨까요? 리미트를 이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 예. A1부터 AN까지 합해서 끝나지 않고 얘를 계속 더해 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얘가? A1부터 AN까지 합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자,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 자, 이제 수열의 합이지만 사실은 A1부터 쭉 더해가고 있잖아요. 더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A1부터 AN까지 합을 얘기하네? 얘를 우리는 급수 입장에서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급수의 뜻을 짧게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그럼 이 부분합 SN 역시 우리는 수열이라 볼수 있다. 왜? S1은 A의 1이고요. S2는 A1 더하기 A2고요.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에요? AN까지 합이에요. 이 부분합 역시 S1, S2 이제 수열의 합 얘 자체도 하나의 수열로 바라볼 수가 있다. 부분합의 극한이 바로 급수다. 이게 바로 급수의 뜻. 여러분, 개념 필기 노트 1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자. SN이 수렴해요. 수렴하면 극한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수렴하는 경우 다시 기호를 써보면,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기호를 써보면, 이 급수가 수렴해. 얘를 다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야. 예, 이 얘가 만약에 극한값을 S라고 하자. SN의 극한값을 S라고 하자. SN이 S에 수렴한다. 급수가 마찬가지예요. 얘를 수열로 바라보면 수열의 극한이 S야. 그러면 급수의 극한도 S인가? 요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요 S를 우리는 수열의 극한, SN 극한이지만 부분합의 극한이지만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급수 입장에서는 급수의 합이라는 용어를 쓴다. 급수의 합. 네. 급수 AN이 S로 수렴한다. 이 S가 바로 급수의 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결국은 이 급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는 SN을 구해서, SN을 구하거나 아니면 SN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그럼 우리가 이그제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화한 얘기인데 1부터 쭉 더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걔는 당연히 뭐 할까? 발산하겠지. 왜? 계속 더하니까 커질 거 아니니까. 당연히 발산이죠. 그런데 얘를 대수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얘를 이렇게도 쓴다. 봐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n 요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수열의 합, 1부터 n까지 합, 뭡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물론 1부터 쭉 더하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이거를 이제 SN을 구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공식을 몰라도 할수 있는 얘기인데,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등비수열을 계속 이렇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인데, 얘가 요 AN이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를 등비급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씁니까?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n-1제곱이 될 거고. 자, 여러분, 이제 귀찮아도 이 기호를 많이 생략하는 친구가 있는데, 특히 미적분수는요, 이 필기가 생명이야. 예, 귀찮아도 한땀한땀 자기 손으로 자꾸 써봐야 돼. 보고 끄덕끄덕,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땀한땀 써야 된다고, 스스로. 자, 왜 이거 시그마 다시 이렇게 고치는데, 이런 거 이제 귀찮아서 안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공부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 우리 대수 시간에 1 마이너스 공비분해. 첫 번째 항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 제곱이야. 그럼 얘가 SN이야, SN. 이 SN의 극한을 취했더니 얘가 0으로 가. 따라서 1-3분의 1, 1분의 1, 3분의 2분의 1,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아, 얘는, 자,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발산하는 급수고,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수렴하는 급수네.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걸 뭘 보고 판단한다? 요 SN을 보고 판단한다. 요 SN을 구했더니 얘는 발산하는 급수가 됐고, 자, 요 SN을 구했더니 얘는 수렴하는 급수가 됐구나. 좋아요. 자, 그런데 얘는 사실 SN이 매우 쉽게 구해지는 경우예요. 누가 봐도 이거 합 알잖아. 구할 수 있잖아, 합. 누가 봐도 등비수열 합, 등차수열 합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쉽게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미적분투에서 다루는 거고요. 많은 유형을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이제 수렴하든 발산하든 급수를 어떻게 합을 어떻게 구하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한 얘기를. 예.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지금 똑같은 걸 지금 세 번째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가. 얘가 뭐라고? SN이라고. 얘가 SN이라고. 이 SN을 구했어. 쉽게 구했어. 쉽게 구했어. 근데 안 구해져, 쉽게. 그런 형태가 있다. 하지만 이 SN을 얘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얘를 구한다는 것은, 이 친구의 극한을 구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 SN을 뭐 했다는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그마의 합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 배웠어? 이걸 언제 배웠어? 대수 시간에 배웠다고, 대수 시간에. 대수 시간에 뭘 배웠어요? 그렇죠. 대수 시간에 부분 분수로 분해해서 속거시키는 걸 배웠고요. 자, 물이식이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통해 뭐 하는 거야? 속거시킨 거야, 속거. 왜 속어시키는 거야? 요 SN을 뭐하게 만들기 위해?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
이걸 배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극한만 취하면 급수 계산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이그젬플. 대표적인 이그젬플. 자, 여러분, 개념 필기 노트에 있습니다. 개념 필기 노트에. 자, 뭐가 나와 있냐면, 딱두 가지 해볼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 예. 요거.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야, 요런 거 나오면 어떡할래요? 자, 얘는 그냥 대입해봐야,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해봐야, 알 수가 없어. SN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변형하는 거예요. 무조건 변형이 아니고, 뭘 이용해서? 유리화를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유리화를. 유리화를. 자,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유리화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 하는지. 왜? 이거 유리화 왜 해? 이거 소거 하려고. 소거 왜 해? 이거 간단하게 만들려고. 자, 그러면 분모가 1이야. 얘가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뻐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바로 대입 안 하고 일단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또 쓰는 거예요. 부분합으로 이렇게. 네. SN을 간단하게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저 친구를 쭉 나열해서 뭐 한다? 소거하는 걸 언제 배웠다? 대수 시간에 배웠다. 자, 써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쭉쭉쭉.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입니다. 그럼 이거 소거. 루트 2, 루트 2. 루트 3, 뒤에 루트 3. 앞에서 두 번째가 남았는데, 대수 시간 했던 거. 얘도 속어네, 요 앞에 있는 거네. 뒤에서 두 번째가 남는다. 대칭구조죠, 남는 게. 따라서 남는 게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이죠. 마이너스 1. 자, 얘는 뭡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이그젠플을 보여드렸죠? 왜 유리화합니까? 요렇게 나타내려고. 요렇게가 뭐야? 소거된 형태. 사실 요렇게라는 게 얘를 만약에 내가 xn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된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자, 또 하나의 전형적인 이그젬플.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교재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다 쓰시면 돼요. 자, 아주 전형적인 이그젬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 어떻게 쪼개? 자, 우리가 제가 요거를 이제 쓰자면 a 곱하기 b분의 1은 물론 저는 이제 외워졌죠. 네,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외워졌는데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이 잘 되는 친구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계산이 잘안 되면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를 빼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그 거꾸로 연산하는 거야. 통분해봐. 그럼 a, b. 분자의 b. b 빼기 a가 되거든. 따라서 분자를 1로 만들기 위해 b-a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외워서 쓴다기보다 이걸 보면, n분의 1과 n 더하기 1분의 1이 있는데, 얘가 더큰 분수야. 분모가 작으니까. 이렇게 빼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통분했더니 분자 1 그대로 맞아. 만약에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 분자 2가 남으니까 2로 나눠줘야 돼. 1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요 패턴대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부분 분수로 분해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집어 넣어야 돼. 하나씩 넣었더니,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자, 뭡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속어. 자, 그래서 남는 게 n이 무한대로 갈때 1-n 플러스 1분의 1.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따라서 뭐예요?

1로 수렴합니다. 급수합이 1이네요. 사실 2번은 매우 매우 1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2번은 너무나 전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거의 외워지죠. 보면 1이야. 나중되면. 자, 그래서 급수의 계산 두 가지 그집을 해봤는데 결국 뭐다? SN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걸 여러분 배운 겁니다. 이런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개념 필기 노트에 여러분 스스로 한땀한땀 쓰면서 이해를 하셔야 이 뒤에 것들이 싹잘 따라오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기술만 푸는 방법만 익혀갖고는 택도 없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참 이게 재밌는 게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단원명을 보면. 대단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2단원이 미분법, 3단원이 적분법이면. 근데 여기 안에 첫 번째 중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그리고 두 번째 중단원이 급수예요. 아니, 얘가 이건 알겠는데. 얘가 왜 여기 아래 있지? 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얘를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 급수는 결국은 그렇죠. 부분합의 극한이야. 부분합도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이 교육과정 안에서의 단원이라든가 이 구성이라든가 흐름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일 끝났습니다. 관련된 유형 유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에요. 야, 이런 거를 이제 뜻만 알면 2초 컷이에요, 2초 컷. 네, 정답 4분의 2, 2분의 1. 풀이도 필요 없죠. 네. 왜요, 선생님? 얘가 설명했잖아요. 얘가. 자,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개념을 확실하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야, AK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자,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냥 극한이었던 거야. 4분의 2였던 거야. 급수합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걸 물어보기 위한. 되게 쉬운 문제잖아. 왜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일까? 방금 1분 전에 제가 15분 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이 어떤 수학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미적분 2는 그래. 공식이 많고 개념이 많기 때문에. 뭔가 개념을 습득을 하면, 이해를 하면, 그걸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게,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반복이 돼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지. 확실하게 이해했네. 응, 알았어. 난 일주일 뒤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뭐지? 그럼 다시 이제 리셋되는 거라고.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네요. 자.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 선생님이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이랑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딸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오늘 배웠으면 내일이라도 그 해당되는 기본적인 연습 문제는 연습을 해야 오늘 배운 개념이 머릿속에 남는다. 그리고 자꾸 반복해야 된다. 이걸 며칠 미뤄두면 안 된다. 라고,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 막, 소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갑자기 또이 얘기를 하다가,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제 1번입니다. 똑같네요. 뭐 물어봤어요? 그렇죠. 급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얘가 3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 친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또 공부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문항 코드 검색으로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한번더 써드립니다. 급수의 뜻. 뭐예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얘가 뭐야? SN이야. 그렇게 알려줬잖아, 지금 여기서. SN의 극한이 뭐야? 3이야. 이걸 대놓고 알려준 거죠. 이 친구의 극한이 3이야. 이 친구의 극한은 뭔데? 2분의 P야. 2분의 P. 얘가 3이야. 따라서 P가 뭡니까? 6이야. 끝!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유형 2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자, 급수의 합. 어떻게 계산하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SN을 간단하게.
에세이를 간단하게 위해서 이런 거, 소거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소거된 형태의 기본, 바로 부분 분수입니다. 부분 분수. 자,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를 빼고요. 통분을 합니다. 그럼 분자 2가 남아요. 근데 분자를 8로 만들어야 돼. 4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계산이 선생님 익숙치 않아요 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것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b 마이너스 a가 분자에 생기니까 b 마이너스 a로 나눠준다라는 것이 사실 공식이죠, 공식. 이걸 이제 외울 필요 없이 이제 바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얘가 리미트. 자, 한번더 쓸게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4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배. 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1 집어넣습니다. 1 빼기 3분의 1. 자, 그 다음,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소거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네. 하나 더 해볼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맞네요. 나왔네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괄호는 뭐겠습니까?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니까 얘도 나올 거예요. 그 여기 뒤에는 싹다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또 그래서 남는 건 마지막에 n분의 1, 물론 어차피 뒤에가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신경은 안 쓰이는데,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식이요, 여기에 만약에 다른 n에 관한 식이 들어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소거되는 형태가 나와,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가 0으로 갈, 반드시 0으로 가진 않아. 요 식에 따라서 요 식의 형태가 여기 k에 관한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면 얘가 남아요. 무조건 0으로 간단 말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그럼 요 앞에는 누가 됩니까? 요 앞에는 n-1분의 1일 거고요. n-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거 규칙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남았어. 뒤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남고 나머지 역시 이 앞에 있는 것과 함께 소거가 될 거다. 바로 여기서 당연히 쉽게 답 나오는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니까 개념에 대한. 그래서 한번더 쓰겠습니다. 자, 뭐예요?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 됐죠? 4 더하기 2 혹은 4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정답 6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부분 분수를 통해 SN을 간단하게 소거된 형태를 만들고 급수의 합을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다. 좋습니다. 자, 유제 2번입니다. 자, 이것도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이건 별표하세요. 제가 대입해서 나오는 풀이, 해설지에 있는 풀이 보여드릴 거고요. 결국 얘는 항상 이런 구조야! 이 구조가 계속 쓰일 겁니다. 계속 출제가 될 거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함께. 자, 등차 수열의 N한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A1은 2야. 얘를 알려줬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얘는 A1부터 A4까지 합해서 A1부터 A2까지 합이니까 쭉 대입해서 쓰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제 AN이 구해지죠. 왜냐면 A1이 2니까 얘가 2 더하기 2D고요.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3D. 따라서 5D 20. 공차가 몇이야? 4야. 일단 일반적인 풀이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4니까 a에는, 자, 4n, 그리고 a1이 2예요. 4n-2가 되겠네요. 그럼 a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2가 되게, 전전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데 값이 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4n 마이너스 2에 4n 플러스 2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프리에서 끝나시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 여기다가 두배 두배 나와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 4분의 1이 되고요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부분분수로 쪼개 볼게요 큰 분수에서 작은 분수를 뺍니다 분모가 더 큰 게 작은 거니까 올라가고 올라가서 빼면 2가 남아요 분자에 2 걔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한번 좀 생략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8분의 1이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니까 사실 얘를 만약에 xn이라고 하면 얘가 x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 앞에가 뒤에 거 앞에 게 소거되는 간단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 5분의 1 다 소거되 얘도 나오 소거되겠죠 그 남는 게 이거야.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이 뭡니까? 0이야.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1. 정답은 8분의 1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잘 풀었죠? 예. 네, 그런데 자, 이 구조는요. 매우 유명한 구조예요. 매우 유명한 구조예요. 누가? 얘가요. 자, 가봅니다. 가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시그마. 얘가요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매우 매우 유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 자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를 부분분수를 쪼개잖아요 an 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면 분자에 뭐가 올라갑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M분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형태. 적어도 무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차. 등차 수열이라면. 그러면 이 친구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D분의 1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an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 자 그래서 뒤에 값 뺏고 뒤에 값 뺏고 뒤에 값 뺏고 속어 그런데 공차가 0이 아닌 상황이죠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n에 관한 뒤에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어디로 수렴합니까 da1분의 1로 수렴합니다 일반화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경우. DA1분의 1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아, 외워서 아까 공차가 뭐였니? 공차가 4였죠. 그리고 첫 번째 2니까 4, 2, 8분의 1, 답 끝. 아 그러네. 보자마자 8분의 1이네. 그걸 외워서 아, 나 풀었어. 이 얘기가 아니야. 얘가 출제되는 매우 매우 공통이고 전형적인 식의 형태라는 거야. 계속 만날 거라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그 얘는 사실 AN이 간단하니까 집어넣었지만 등차수열 이래도 AN이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숫자가 좀 커진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구조를 통해서 계산하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센스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입하는 센스. A1을 미정계수를 잡고 이 값을 주고 공차가 매우 막 복잡한 수야. 그럼 대입하면 불편하다고. 그래, 저것처럼. DA1분의 1이라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매우 쉽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 대비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편한 것만 하고 끝내면 안 돼. 불편하지만 해야 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1 끝! 급수는 사실 개념 1이 9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했으면 다 끝났어. 급수의 뜻 정확하게 알고 수렴 발사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술술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술술.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1번, 시그마에는 1부터 몇 대까지, AN.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이게 이제 더해가는데 어떤 수들을 계속 더하는데 절대값이 0으로 가지 않은 친구를 더하게 되면 발산하게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직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지는 않는다. 급수가 수렴하면 a의 극한 0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리와 이그제플 여러분 생각납니까? 유리와 이그제플 이런 거. 얘가 이 an이라고 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해. 하지만 이 급수는 발산하는 급수였어. 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 이야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P면 Q이다 라고 참이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니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급수는 발산해. 요것도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수렴하는 급수와 발산하는 급수를 이걸로 다100%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얘를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은 대학교 1학년 때좀 이제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좀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교재에 이제 나와 있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급수는 수렴에 발산해? 물어보면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발산해. 이게 왜 발산해? 이 친구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황.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발산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발산해.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봐봐. 급수를 딱 만났는데 이 AN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급수는 발산해. 오케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급수는 어떻게 될까? 급수는 모르는 거예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정 지을 수 없어. 그래서 확인해야 돼. 계산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SN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가 개념 2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자, 우리 논술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요 1번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 거기 개념 필기 노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1의 증명에서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증명.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하자. 예. S라고 할까요? 급수압을. 이거 수렴하는 거니까. S라 가정하면, 예.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부분압의 극한이 S라는 것이고, SN의 극한이 S라는 것은 SN-1도 S가 될 겁니다. 얘가 될 거고, N이 2 이상일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밑에 쓸까요? N이 2 이상일 때. 예.
AN은

SM-SM-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죠. AN의 극한은 SM-SM-1일 거라고. 자, 그런데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해서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예. 여러분, 그 메모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 결론 다시. 급수가 나왔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아. 그럼 발산. 0으로 수렴해. 확인해야 돼. 네, 요게 핵심입니다. 개념 이해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개념 한 걸음 더.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1, 2, 3번의 참 거짓과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OX 퀴즈예요. OX 퀴즈. True or False? 네, Yes, No. 뭡니까? 1번, 2번, 3번 다 뭐예요? 정답이 다 하나예요. 똑같아. 거짓, 거짓, 거짓. No, no, no. False, false, false. 틀렸어요, 다. 에, 1 아니야. 수렴하지 않아. S 아니야. 헷갈릴 만한 것들, 할 만한 것들을 갖고 와 봤고요. 자,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번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가 0으로 수렴하면, 급수의 합이 0이면, 뭐의 극한이 0인 거야? an-1의 극한이 0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an의 극한이 1인 거예요. an의 극한이 1이에요. 그 an의 극한이 1이야. 0이 아니기, 얘가 1로 수렴한다고, 얘가. 얘가 0 아닌 수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급수는 발산하게 되는 거야. 예, 아까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니. 이거 보고 0이니까 요거 합 1이겠지. 이거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혹은 이렇게 가장 이제 방법 1이라고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요. 두 번째, 요것도 좋아. 요것도 좋아. 요거는 뭐냐면 급수의 뜻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여러분. 예, 요런 거 잘하는 친구들 이제 야, 수리연설 잘하는 친구들 특히 요런 논리 아주 좋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요렇게 쓴다면 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 얘는 Sn-n이야. 이렇게. 얘가 0으로 수렴해. 그럼 얘가 1로 수렴해? 아니지. Sn은 발산하는 중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발산이라고.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것까지 말씀드렸고. 2번. 이것도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수렴하지 않는다. 왜? 빼기에서 끝나면 0인데 더하기라면 1이야. 0101010101010101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이거를 방법 1 방금 한걸 이용하면 저 급수는요 이렇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쭉 보시면. 자, 그런데 얘가 0으로 수렴한 친구야? 아니지. 얘는 진동 발산하는 친구야. AN이.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는 거야. 얼마나 심플합니까? 설명이. 끝. 근데 이거를 두 번째 방법 이렇게도 볼수 있다. 자. 우리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n 플러스 1제곱을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인데 얘가 sn이야, sn. 자, 그러면 s2n은 뭐냐면 s2n은 s2 0, s4 0, s6 0인 거야. sen-1은 sen-1은 s1 1, s3 1, SO, 1.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0, 그냥 이 수열 자체가 0이고, 이 수열 자체가 1이지만 사실은 이 친구 0으로 수렴하고, 이 친구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SN은 뭡니까? 수렴하지 않는다고. 발산한다고.

0: 마지막 3번. 진짜 제가 이 올림포스 이후 개념을 준비하면서 진하게 한다. 진하게 한다. 제대로 한다. 응?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급수가 수렴하는데 S야, 합이. 그럼 얘도 S일까?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A1부터 쭉 더했거든? 얘가 S래. 근데 얘는, A의 2부터 쭉 더했어. 얘가 S야? S에서 A1 빼면 되는 거 아니야? S랑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이거 사실 원래 막 이항하면 안 되는데, 예, 원래 막 넘기거나 막 괄호 묶고 앞에 것처럼 괄호 함부로 묶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수렴한 상황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 정의대로 엄밀하게, 자, 봐봐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리미트. 자, 요게 이제 요런 걸 귀찮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서술이 되는 거야. 요런 걸 이렇게 한땀한땀쓸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응? 여담으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수학 선생님들 내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사실 이제 수학 교육과랑 수학과랑 거의 대동소이하죠. 전공을 배우는 게. 선생님이 이제 수학과 출신인데, 수학과든 수학 교육과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랑 너무 다른 거야. 계산 이런 게 거의 없어.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에 대한 얘기고, 뭐 줄거리 더 많아. 논리가 더 많고. 그래서, 과목마다 좀 차이 있는데 그렇구나.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이제 대학 때 기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항상. 기초적인 정의로부터 정의로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대학 때 깨달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요게 뻔한 얘기지만, 요렇게 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라고? S라고. 그러면, 봐봐. 요런 것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거든요. 얘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봐봐. 여기 A, K 플러스 1일 거라고. 그러면 얘는, 자, 봐.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A2부터 AN 플러스 1까지 합이야. 다시 쓰면 SN 플러스 1에서 뭐만 없어진 거야? A의 원만 없어진 거야.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SN이 S로 수렴하면 SN 플러스 1도 S로 수렴한단 말이야. 따라서 S 마이너스 A1이 되는 거야. 정확한 논리로 설명을 했다고요. 심화 과정이잖아, 한 걸음 더. 여기까지 했으면 된 겁니다. 자, 방금 한 이야기 갖고 우리 유형 3, 유제 가보죠. 급수가 수렴할 때, 자, 급수가 수렴할 때, 주어진 수열의 극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이 친구의 극한 값은 0이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실 했던 이야기인데요. 3n 플러스 1분의 12n이에요. 얘가 0이다. 이 얘기인데, 얘가 어디로 수렴해? 3분의 12, 즉, 4로 수렴해. 이거는 너무나 많이 지겹게 증명했다, 정말. 얘가 뭐야, 이제? 4로 수렴해. n분의 an이 4로 수렴해. 그러면 요 식에서 n분의 an을 만들어내면 되겠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자. 오케이. 0으로 가요. n분의 an이 4로 수렴해. 4로 수렴해. 1분의 4 더하기 5네. 오케이. 정답 9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유제 3번. 똑같은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은 0이에요.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자, 얘의 극한이 0인데. en 플러스 7분의 6n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로 en분의 6n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3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 계속 증명했던 거잖아요. nan의 극한 역시 3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지우고 보더라도, 급수가 수렴해. 이 친구의 극한이 0인데, 이거 3으로 가니까 앞에 있는 거 3으로 가야 되는 거라.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의 극한은 3이다. 이렇게 바로 봐. 킬수 있어야 돼.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러냐? 질문하면, 이거를 변형,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이걸 더하고 했던 거 있죠. 네.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럼 NaN의 극한이 3이야. 여기서 바로 또.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자, 여기가 뭡니까? NaN이 되고요. 자, 여기가 10이네요. 10. 자, 그럼 뭐야? NaN의 극한이 3이야.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자, 이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따라 정답 뭐예요? 4분의 13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끝났어. 개념 1, 개념 2가 끝났고, 이제 개념 3. 급수의 성질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급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두 급수가 나왔을 때, 이 친구를 더하고 빼면 따로따로 계산이 돼. 여러분 개념 필기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실수배도 쪼갤 수 있어. 근데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거는 안 돼. 그거 왜안 되지? 곱하는 거나 나누는 게왜 없을까? 우리가 그냥 급수 말고 시그마의 성질에서도 시그마 k 1부터 n까지, 자, 예를 들어서 ak, bk가 있다 치자. 그럼 얘를, 자, 여러분, 이렇게 쪼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위에 있는 건 a1, b1, a2, b2, an, bn 이런 얘기고, 아래 있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n인데, 얘랑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 자체가 시그마의 성질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급수의 성질이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엄밀한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꼼꼼하게 개념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요 이야기와 함께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면 또 이제 어느덧 한 단원이 끝나게 되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쌍국선. 우리 2차 국선의 세 번째 이야기, 쌍국선. 네,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쌍국선. 똑같아요. 똑같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포물선, 타원, 똑같다. 뭘 가지고? 정의 가지고 이용한다. 심지어 타원이랑 유사하게 대비되게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쌍곡선의 어떤 계산식이나 그런 어떤 과정들이 타원과 또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두 개의 2차 곡선이랑 마찬가지로 정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하나 점근선 정도만 더 얘기를 하면은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올림퍼스 7쪽에 있는 쌍곡선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모두 같은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었어요.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해서 쌍곡선을 우리가 이제 그릴 건데 쌍곡선을 그릴 때 이제 우리가 좀 보조선을 먼저 좀 그릴게요.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 올려놓기도 할 건데 자 쌍곡선을 우리가 그릴 때는 보조선을 항상 이렇게 두 개를 희미하게 그려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쌍곡선은 생겼다네. 쌍곡선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네. 여기서 지금 고정된 두 점을 먼저 세팅을 해줘야 하고요. 너 F라고 불러주고 너 F'이라고 불러주고 그럼 타원과 대비된다고 그랬죠? F'과 F까지의 거리에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이것이 쌍곡선입니다. 요렇게 그려지는 곡선과 요렇게 그려지는 곡선 요 녀석이 우리가 쌍곡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쌍곡선에 대해서 PF랑 PF'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PF와 PF'을 빼서 차니까요 뭐 해주면 돼? 절대값을 일정한 상수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K라고 안 두고 앞에다가 2를 써서 2 곱하기 A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쌍곡선의 용어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차가 일정하다. 그럼 저 고정된 두 점 F랑 F'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역시 초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이 F랑 F'의 중점 O가 있겠죠. 요 녀석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주었을 때 이 쌍곡선이 이 F, F'과 만나는 두 점 A와 A'이라는 점을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A와 A'에 대해서 이 두 점 A와 A'을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어요. 그런 다음에 이 A랑 A'을 이은 요만큼의 요 선분 AA'을 쌍곡선의 주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얘도 쌍곡선 위의 점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도 역시 얼마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그런데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AF랑 F'A랑 길이가 어떨 거란 말이야?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게 2A가 돼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것 빼기 이거는 이것 빼기 이거가 되면서 AA'이 되겠죠? 즉 이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된다? 바로 2A가 된다. 즉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이 고정된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된다. 이것 빼기 이거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한다면은 우리가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서 얘를 X축을 이렇게 두고 Y축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고정된 두 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F를 내가 C,0라고 불러주고 F'을 마이너스 C,0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F'을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밑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C,0라고 둘게요.

여기서 내가 F 프라임 P, PF의 차. 그럼 P를 X, Y라고 두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 속에 X 마이너스 플러스 PF를 먼저 쓸까요? PF 먼저 쓸게요.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루트 속에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 플러스 Y의 제곱에 절대값을 씌워준 게 뭐다? 두배 A가 된다. 라는 것이고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이 녀석을 뭐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항시켜주고 양변을 제곱해주고 그 다음 정리해서 루트를 또 혼자 남겨서 양변을 제곱해주고 어디서 봤어? 우리 타원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산은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합니다.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 이항시켜서 제곱해주고 그 다음 정리 싹한 다음에 루트 혼자 남겨주고 이항시켜서 전기를 싹 한번 해주고 나면은 어떤 관계식까지 끌고 오게 되느냐? C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거에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Y의 제곱은 A제곱에다가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주축의 길이가 2a라고 얘기를 했고 요만큼의 길이가 2a인데 좌우 대칭의 형태를 원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가질 테니까 a의 x좌표가 a가 될 것이고 a 프라임 x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c가 a보다는 아마도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c제곱이 a제곱보다 크다. 즉 c의 값이 a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양수라고 할수 있겠죠? 양수니까 너를 내가 B의 제곱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치환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너라는 녀석을 뭐라고 B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너는 A제곱에다가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기억하기 쉽게 좌우변을 뭘로 나눠주면은 A제곱과 B제곱으로 나눠주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 Y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럼 그 때의 쌍곡선에 대해서 이 c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c의 제곱은 a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준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봐요. 타원이랑 어때요?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거지.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타원 때의 초점의 x좌표 c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더라?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뺐죠. 즉 얘와 얘의 차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럼 쌍곡선에서는 둘을 모여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초점을 찾고 우리가 주축의 길이를 찾아서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것이고 초점과 주축의 길이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쪽을 가지고 이걸 그려내고 그림으로부터 이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도 포물선 때랑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만 언제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초점 두 개가 Y축 위에 있을 때도 있다. 해서 초점 두 개를 이렇게 X축, Y축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보조선을 또 살짝 그려주고, 쌍곡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을 때도 있다. 즉, 초점 두 개가 이렇게 F가 0,C. 그 다음에 F'을 0,-C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관계식을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여기서 내가 쌍곡선 PF랑 PF'의 차를 얘기할 텐데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이때는 PF에서 PF'을 뺀요 차를 E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요 녀석이 주축의 길이인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EB가 된다라는 거야. 즉 꼭지점의 Y좌표가 B와 마이너스 B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루트 속에 누구?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루트 속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의 제곱의 절대값이 2B다.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와? B의 제곱 플러스 C의 X제곱 빠졌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B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에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의 값이 B의 값보다

공급을 더해주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둘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어떤 케이스 건 간에 C의 제곱은 여기 분모에 있는 A 제곱과 B 제곱 어떻게 줘? 더해줘서 만들 수가 있었다. 타원 때는 이 분모에 있는 두 개의 뭘 가지고? 차를 가지고 C의 제곱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은 분모에 있는 두 개를 보여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타원의 경우는 폼이 똑같다고 했어요.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폼은 똑같은데, 너가 더 크냐, 너가 더 크냐에 따라서 타원의 초점 두기가 X축이 있느냐, Y축이 있느냐, 좀더 직관적인 설명을 한다면, 좌우로 길쭉하냐, 위아래로 길쭉하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쌍곡선은 폼 자체가 다르죠.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좌우로 쌍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그런 쌍곡선. 여기서 우리가 우변의 값이 1일 때 반대로 우변의 값이 뭐가 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지는 쌍곡선이라는 걸볼수 있다는 거죠. 이때 Y 절편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방정식에서 해석해 보면은 X에다 0을 넣어봐. Y 제곱은 B 제곱이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죠? Y 절편이 B가 된다는 것을 대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X 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 A제곱이 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X절편이 된다는 것을 대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즉, 타원 때랑은 다르게 우리가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 폼 자체가 달라지니까 우변의 값이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그걸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쌍곡선이 어떤 경향이 그려지는가를 확인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초점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초점 두 개를 이렇게 찍어 놓고서 이렇게 그리는 쌍곡선은 우리 기하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느낌의 쌍곡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은 본 적은 있기는 한데, 뭐? 유리함수. 사실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었어요.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쌍곡선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이 녀석 우리가 쌍곡선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접근해서 해석하는 걸 하지 않고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것뿐이에요. 사실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요 쌍곡선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유리함수에서 이 쌍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초점 뭐, 꼭지점, 주축,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다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은 요두 가지 케이스. 초점 두기가 X축에, Y축에. 잠시 후에 우리가 하게 될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평행하게 있는 그런 케이스만 이렇게 삐딱하게 초점 두 개가 있는 이런 쌍곡선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점근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보조선을 희미하게 하나 그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조선을 이렇게 희미하게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보조선이 뭐냐?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이 녀석은 다 지울게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핏 보기에는 포물선 두 개를 그려놓은 것처럼 생기기는 했어. 얼핏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쌍곡선은 나중에 점점점점 특정 직선에 가까워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불렀었거든. 그럼 저 특정 직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저 녀석을 b제곱분의 y제곱만 남겨주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항시키고, 이항시키고. 그럼 y의 제곱은 뭐가 돼? a 제곱분의 b의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너라는 녀석을 내가 a분의 b의 x의 전체 y를 남겨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a 제곱분의 b의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을 a 제곱분의 b의 제곱 x 제곱으로 끄집어내. 그럼 a분의 b의 x로 끄집어내면은 1 마이너스 뭐 남느냐? x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요. 지금 이 폼을 아니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x의 값에 따라 y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을 가만히 보면은 X의 절대값이 점점 커져. 한없이 커져. 무한대로 발산해.
이 분모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이 녀석은 뭘로 가까워?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0이니까. 즉, x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 녀석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y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 미적분에서 극한의 개념,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면은 지금 설명에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왜? x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1로 가요? 근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그럼 얘가 발산하고 얘는 수렴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각각을 취해줄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극한을 각각 취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 그 질문을 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은 미적분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설명에 그냥 끄덕끄덕하고 말았다면 미적분에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소홀하게 개념을 이해했던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여기서 x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은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1로 수렴하는 거 맞아. 얘도 발산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발산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야, 우리는. 발산은 하긴 하는데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서 발산할 거냐라는 거지. 얘가 1억 10억, 100억, 1000억,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1000억,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값은 이 값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절대값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x 값이 점점 이렇게 쭉갈 때, 그 함수 값은 점점 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px라고 하는 요 직선이 있는 요 점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근선이 바로 뭐가 된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얼핏 생각하게, 선생님,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ax겠죠? x와 이거 반대니까 절대 아니에요. 봐요. 식에서 보자고요. 이 식에서 출발했었죠. 근데 이 식에서 출발해버리게 되면은 b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얘가 플러스면 x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서 얘가 1로 가는 건 똑같아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해서 이 케이스건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에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건 간에. 그럼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평행이동. 뭐 하겠습니까? 저 쌍곡선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a제곱분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평행이동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가 저기서 왔으면 플러스 1, 여기서 왔으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 포물선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초점 평행이동하겠죠? 꼭지점 중심 평행이동할 거예요. 주축의 길이는 평행이동한다고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점근선도 따라서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식을 써서 내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때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점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외울 거다? 아니라는 거죠. 기본 형태에서 평행이동으로 끌고 오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지난날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전개를 모두 대해주게 되면은 x제곱의 계수가 있을 것이고, y제곱의 계수가 있을 것이고, x항이 있을 것이고, y항이 있을 것이고, 상수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너랑 너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은 음수가 돼서 서로 반대면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쌍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포물선 타원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지. 기억만. 타원 때는 여기서 얘를 차를 가지고 C의 제곱을 구했지. 쌍곡선은 더했을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해주면 그게 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쌍곡선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이차곡선은 뭐 없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 2차곡선이라는 게 결국은 2차식으로 표현된 곡선.
그래서 이차곡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차곡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이차곡선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룬 이차곡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포물선 때부터 선생님이 설명해왔었죠. 이런 형태로 표현됐을 때 생각해봐요. A랑 B랑 같으면은 뭐가 될까? 원이 되겠죠. A가 0이 되고 B가 0이 아니거나 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되면은 그때는 포물선이 되겠죠? A랑 B의 부호가 같아요. 근데 A랑 B가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타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AB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면 그때는 쌍곡선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수가 적당히 맞춰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원의 방정식이면 제곱 플러스 제곱이 0보다 크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폼은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는 2차식으로 주어지면은 주어진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표준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너가 타원이니, 쌍곡선이니, 포물선이니,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예요. 그 2차 곡선에 정리입니다. 그 2차 곡선을 정리한 거예요. 이 다예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2차 곡선은 일반적인 얘기까지 한다면은 포물선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진 거, 타원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진 거까지 하면은 XY향이 여기 존재하는 게 맞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어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기하를 포기하겠죠. 그럴까 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2차 곡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아, 2차 곡선의 식을 보고서 내가 이게 어떤 2차 곡선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 다예요. 문제 풀어보자고요.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유형 5번 문제요. 10쪽 유형 5번 문제 보시면은 두점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주어졌어요. 그럼 보자마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제곱, b제곱에 대해서 a분의 bx, 이게 점근선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항상 점근선, 우리가 타원 포물선 그릴 때잘 그려왔단 말이지. 쌍곡선을 그릴 때는 선생님 항상 점근선을 먼저 희미하게 그리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3분의 4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1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점근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롱.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롱. 요렇게. 이 점근선이 포물선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쌍곡선이 포물선과 다른 차이점으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성질 때문에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을 자꾸 그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쌍곡선의 1사분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P에서 F와, 그리고 P에서 F'까지랑 요 녀석의 길이를 뭐 해달래? 지금 같대. PF'이랑 F'F랑 같대. 그럼 여기서 내가 F'이 여기 있는 녀석이고 F는 여기 있단 말이지. 얘네들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9와 16, 이 C에 대해서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9랑 16을 더해준 거랑 같다? 25입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5니까 F는 5,0고요. F'은 마이너스 5,0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PF'과 F'F랑 같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C는 우리가 찾았고 PF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FF'의 길이는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10이네요. 그러면 저는요, F'의 좌표를 알고 P의 좌표를 A,B라고 둔다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너무나 쉽네요. 루트 속에 A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은 10에 될 것이고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16분의 B의 제곱은 1이네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여생을 바쳐 계산한다면 언젠가 AB가 나올 거예요. AB를 찾아서 PF의 길을 구하면 될 거예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아마 내일쯤 답이 나올 겁니다. 뭐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쌍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쌍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두 길이의 차가 뭐다? 요만큼 주축의 길이와 같다. 이 주축의 길이는 이 x제곱에 보면은 9, 루트 씌워주는 3, 여기에 3,0에 대해서 2배 a가 되는 6이 바로 주축의 길이이다.
그럼 얘와 얘의 차가 얼마다? 6이니까 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C의 값은 뭐라고 그랬고? 5라고 얘기를 했고, PF의 길이는 4라고 얘기를 했고, 곱해주면은 20이라는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심지어 뭐 넓이 같은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등변 생각하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거기까지 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유형업은 그렇잖아요. 정의 가지고 이용했었던 거. 타원에서는 둘의 합이 일정하다, 둘의 차가 일정하다. 그게 뭐다? 요만큼의 길이다. 요만큼의 길이 A의 두 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는 거죠. 유제 5번도 보자고요. 유제 5번 보시면은 두점 C,0와 마이너스 C,0 얘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8이라고 줬어요. 초점이 X축 위에 있느냐, Y축 위에 있느냐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럼 얘를 쌍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점근선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 될 것이고 Y축, X축. 초점 F, F'에 대해서 주축의 길이가 8이야? 너의 X좌표가 4란 얘기가 되겠죠. 요만큼의 8이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A 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 Y 제곱은 1이라고 표현했을 때 너가 4니까 4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다? B의 값을 어떻게?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인데 한 점근선이 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수. 요 녀석의 x의 계수인 4분의 b가 2분의 루트 3이다.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2루트 3이 된다더라라는 거죠. 그럼 b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다. 문제에서 뭐가 그랬는데? f'.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즉, f를 c,0에 대해서 c의 두 배. 그럼 내가 너를 알면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루트 7이 된다. FF 프라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C의 몇 배? 두 배. 그러면은 4루트 7이라는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 녀석을 뭐 해주래? 아, 정답이 아니죠? 제곱이네요. 4루트 7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F 프라임의 제곱은 4루트 7의 제곱 16 곱하기 7, 6, 7에 42, 112. 우리가 답이 나오겠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쌍곡선의 방정식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냐, 혹은 마이너스 1이냐, A와 B의 관계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주축의 길이를 가지고 A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기본적인 문제 유제 5번이었습니다. 정의를 이용하고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다예요. 유형 6번 문제도 보자고요. 유형 6번 문제도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죠. 쌍곡선 9분 x-a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y-4의 제곱은 1에 한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고 합니다. 저 쌍곡선은 지금 뭐다?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y제곱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y제곱은 1.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해준 거예요. 그럼 쌍곡선이 a가 양수기 때문에 쌍곡선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은 쌍곡선의 중심이 원래 어디 있었어? 원점에 있었어.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은 A, 4. 여기가 쌍곡선의 중심이 되고, 여기를 가지고 내가 적절한 점근선을 그려서 쌍곡선이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점근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래.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점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눕나? 아니잖아요. 점근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기울기는 점근선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뭐야? b의 루트 씌워준 거. 요 녀석의 x였단 말이지. 근데 기울기가 3분의 4, 그 중에서 뭐야? 양수인 거를 가지고 왔어. 그럼 여기서 3분의 루트 b가 얼마야? 3분의 4가 되는 것이니까 b의 값이 16이라고 b의 값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겠죠.
A랑 B를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B를 먼저 찾았네? 그럼 B가 16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너를 16으로 바꿔주자. 그러면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초점 x좌표를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C의 제곱은 뭐가 되면서 9 더하기 16, 25가 되면서 C의 값은 5라는 걸 알았네? 그 말인즉슨 이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5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만큼 된다? 5만큼 떨어졌을 거다. 여기서 5만큼 떨어진 지점에 초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고 얘기를 했거든. 한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래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4. 여기서 5만큼 떨어졌어. 지금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보다 5만큼 더한 여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3,4가 2점이 아니라 2점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5만큼 더해주면 여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끝났네요. A의 값은 2라는 걸 찾았어. B의 값은 16이라는 걸 찾았어. A랑 B를 더해주세요. 2 더하기 16은 얼마가 된다? 18이 정답이 되겠다. 끝났죠. 그러니까 타원 때는 이런 얘기를 할 때, 9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이거를 아직 모르니까 여기가 초점의 위치를 보고서 얘가 좌우로 길쭉한 타원인지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은 여기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가지고 조금 더 빠릿하게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냐 위아래로 그려지는 거냐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하죠. 그쵸?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다른 걸볼 수가 있었고 점근선이라는 데이터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점근선이 더 가파라진다거나 더 완만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기본 형태에서 내가 점근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유형 6번 문제 또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6번도 보자고요. 이제 6번은 감사하게도 숫자를 타줬어요. 아까 같이 문자 주는 것보다 기분이 좋죠. 쌍곡선 이렇게 줬어요. 또 친절하게 완전 제곱까지 해놨어. 설렜어. 그쵸? 너무 좋아. 그 애를 다 전개해놔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친절해. 갑자기 설렜어. 그쵸? 정리하면 되겠다. 어떻게 3배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y+4의 제곱은 완전 제곱 만들어주고, 여기서 나머지를 이양시켜주고.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우변의 값이 뭐가 된다? 플러스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로 만들,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자. 즉, 양변을 9로 나눠주면 3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4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냐? 얘의 두 점근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쓰는 거지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 풀때 이거 구구절절하게 안 써도 되죠? 이 쌍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 한 거니까 점근선도 따라가잖아요. 점근선도 따라서 평이동한다고. 그럼 이 녀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x, 루트 3분의 3x인 거죠. 루트 a분의 루트 a제곱, 루트 b제곱, a분의 bx. 이 녀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예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점근선이 이거였으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거죠.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기본 폼을 만들면서 이 과정을 썼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시킨다고 해서 점근선의 기울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점근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9, 루트 3이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그 x라는 직선이구나. 근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바로 가주시면 되죠. 그러면 두 점근선, y는 하나는 루트 3x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루트 3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3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네들의 y절편 두 개를 뭐해주세요? 곱해주세요.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해주면은

16에서 3을 빼주면 13이 되겠다. 라고 6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해서 표준 형태 폼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내가 평이동시키기 전에 점근선 따라서 평이동 해주면 된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원 폼을 써냈던 거랑 다 똑같이 계속 흘러왔잖아요. 그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13쪽이요. 13쪽에 있는 유형 문제들 또 풀어보면서 쌍곡선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두점 F프라임, F프라임. 요 녀석이 이제 두 초점이에요. 두 초점 F, F프라임에 대해서 쌍곡선 9분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래.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근선을 좀 그려주면서 그려주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좀 그림의 뉘앙스가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선생님 항상 너가 큰지 너가 큰지를 먼저 보고 9가 7보다 더 작잖아. 그럼 점근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수학적인 용어로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말고 좀 직관적인, 시각적인, 기하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완만해. 9분의 7이 1보다 작으니까 점근선의 기울기는 조금 완만한 느낌으로 그려주고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쌍곡선을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지는 요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초점 X좌표를 C라고 두었을 때 C의 제곱은 9와 7을 더해주면 16이 되면서 C의 값이 4가 나왔어. 그럼 초점 F의 X좌표가 4. 그리고 F'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일사분면이 전 P가 있는데 P에서 F'까지 거리의 제곱과 P에서 F까지의 제곱의 차가 72래. 어우, 선생님, 너무 쉽네요. P를 A,B라고 둔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망설여지는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PF'의 제곱은 A 플러스 4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PF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이걸 빼줬어. A제곱 16, B제곱이 죄다 사라지게 되고 8A에서 마이너스 8A를 빼니까 16A가 72가 되네요. 8로 나눠주면 9죠. A는 2분의 9가 나왔어요. 0차! A를 찾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7분의 B의 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거니까 A 자리에다 2분의 9를 또 집어넣어. 0차! 그럼 B가 나와야 안 나와요? 0차! 그럼 B를 알면은 이 점의 좌표를 찾은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글씨를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충 쓰는 거에서 눈치를 채죠, 그죠? 그 전에도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좌표를 이용해서 답은 낼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쌍곡선 위의 점, 이차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놨는데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하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점 P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에 대해서 둘의 뭘 알아요? 차를 알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되면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저기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PF' 합차 공식이 되죠. 더하기 PF. 그리고 PF' 빼기 PF. 얘를 해주면 72래. 근데 여기서 여기를 뺀요 차가 얼마야? 너, this is 6. 그럼 곱해주면 70이면 this is 12. 그럼 더해서 10이고 빼서 10이야. 연립방정식. 더해서 2로 나누면 PF'은 9. PF는 3. 끝났죠? 9랑 3을 뭐 해줘라? 곱해줘라. 9 곱하기 3은 27이다. 라고 13번에 정답 나왔죠. 정의 이용해야죠. PF'에서 PF를 뺀걸 내가 알잖아. 제곱에서 제곱 뺐어? 합차 공식을 만들었어? 널 알겠네. 널 알겠네. 끝났네. 그렇게 우리가 13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보시면 두 초점이 F는 0, C와 F'은 0, 마이너스. 이번에는 초점 두 개가

Y축에 있어. Y축에 있어. Y축. 그럼 C에 대해서 C의 제곱이 지금 뭐야? 4 더하기 5는 9가 되면서 C의 값이 일단 3이 나왔거든. 그럼 내가 요 녀석의 쌍곡선은 어떤 느낌이다? 4, 5. 얘가 더 크니까 기울기가 이제 좀더 가파르게. 이런 느낌으로. 쌍곡선은 위아래로 그려지는 요런 상황이더라.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직선.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대? L이라고 부르겠대요. 초점 F는 지금 우리가 찾았습니다. C의 값이 3이니까 F는 뭐야? 0,3이야. 근데 F에서 직선 L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요 녀석을 내가 뭐라 했을 때? H라 했을 때 삼각형 OHF, 요 녀석의 넓이를 계산해 달랍니다. 그럼 우리는 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가 양수였으니까 플러스고요. x제곱 분모 있는 4, 루트 씌워주고 루트 5. 요 녀석이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저는요 여기에 좌표를 구하고 여기에 좌표를 알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좌표를 뭐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울기를 알잖아요. 이 기울기가 2분의 루트 5라는 것은 얘가 2 증가할 때 얘가 루트 5 컸다라는 거고 그때 빗변은 피타고라스 피타 4 더하기 5 루트 씌워주면 3. 요 비율을 갖는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쪽 각이랑 요쪽 각이랑 같잖아. 2대 루트 5대 3이면은 2대 루트 5대 3이네. 근데 마침 여기의 길이가 뭐야? 3이야. 응? 그럼 너는 뭐야? 2야. 너는 뭐야? 루트 5야.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5야. 해서 루트 5라고 정답이 나왔죠.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네요. 그쵸?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통해서 한 변의 길이 아니깐 편하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 굳이 H라는 점의 좌표를 찾는데 내가 혈안이 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14번 문제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려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삼각비를 기울기 이용해서 삼각비를 활용하는 거 우리 많이 해왔던 거죠. 1학년 때부터. 그쵸? 15번 문제 보실게요. 15번 문제 보시면은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도 또 똑같아요. 두점 F 프라임 C,0랑 마이너스 C,0 X축에 초점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얘네를 초점으로 쌍곡선 4분 X제곱 마이너스 K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럼 일단 보자마자 저 분모에 있는 4와 그리고 K에 대해서 4 더하기 K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끄덕거린 사람 나와 혼날 줄 알아. 그쵸? 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제곱하는 이 실수 은근히 많이 한다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자꾸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죠? 여기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통째로 더했을 때 C의 제곱이었던 겁니다. 포물, 아니,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4 더하기 K가 C의 제곱이라는 걸 일단 하나 쫙 써놓고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1, 4분의 있는 점 P에 대해서 FP가 Y축과 만나는 점. AF'F가 정삼각형이래. 삼각형 AF'P에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얘기를 해줬어. 그때 양수 K의 값을 계산해 달랍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K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얘 4의 루트 씌워준 2, 즉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면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4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니.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 길이를 적당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는 모두 어때? 같아요. 그럼 여기서 FF'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EC가 되는 거고, 여기서 AF'의 길이도 역시 EC가 되는 거고, 여기서 AF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EC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 초점 두 개를 이어놨잖아. 그럼 우리는 뭐, 너와 너의 길이가 주축의 길이만큼 차이가 난다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PF, 요 녀석의 길이를 알아몰라? 모르니까 적당하게 내가 너를 L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여기서 너랑 너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돼? 주축의 길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쵸?

그럼 너는 L에다가 뭐를 더해준 거야? 4를 더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이씨라고 얘기를 했고, 이삼각형의 둘레를 얘기했고, 널 L이라고 표현했으니, 너는 이씨에서 뭘 빼는 거야? 이씨에서 L을 빼준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니, 저 삼각형의 둘레 이씨에다가, 누구? L 플러스 4에다가, 누구? 이씨에서 L을 빼주면, 요거를 더해주면, 20 빼기 L을 더해주면, 요 녀석의 둘레가 뭐다? 16이다. 선생님, 저 L 모르는데요? 무슨 상관이야? 사라지는데. 여기서 2C랑 2C를 더하면 4C가 될 것이고, 4를 이항시켜버리면 너는 12가 될 것이고, C의 값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C의 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군데? K의 값인데. K랑 C의 관계식 우리가 알아몰라. 아, 그래 써놓고 출발했잖아. 그럼 너는 4 더하기 K는 3의 제곱이 된 것이다 해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얘도 할게 정해져 있고 뻔하잖아요. 2차 곡선이고 쌍곡선이고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을 준 상태에서 초점을 얘기했으니 가장 먼저 문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첫 스타트로 연필을 샤프를 먼저 써야 될건 뭐야? 이거를 일단 써놓고 출발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써놓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정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모두 같아? 너를 C라고 표현하니까 너가 이 C야? 다이 C지. 근데 여기서 지금 허전한 게 뭐가 있어? 쌍곡선이의 점을 초점까지 이어놨잖아. 그럼 얘네들의 길이의 차가 뭐라는 것을? 주축의 길이만큼 차이가 난다를 이용해야 되잖아. 내가 길을 알아볼라. 모르니까 내가 미지수를 적당히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두 개의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진 거잖아.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각각 표현이 가능해진 거잖아.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아마도 뭔가 해결이 되게끔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쌍곡선도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할게또 정해져 있고 매번 똑같이 나오니 틀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포물선 때는 포물선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초점과 준선까지 거리 같다. 타원은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 합이 일정하다. 쌍곡선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계속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 그 우리 선분의 길을 미지수 세팅하라고. 다라고요. 그 다라고. 2차 곡선 문제는 너무 쉽다. 좀만 연습하면은 눈에 점점 더잘 들어올 겁니다. 점점 더잘 들어오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산업경제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산업구조, 경제, 지표,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업경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다섯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5분의 1, 첫 번째 파트가 끝나는 겁니다.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속도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역까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 파트 경제활동과 상업을 마무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를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기출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목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의마다 보고 있죠. 교재 기준 3강입니다. 교재 기준 3강 경제발전과 환경 바로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3개 배운다고 했잖아요. 산업구조, 경제지표, 환경. 그런데 그중에 산업구조는 없어요. 사실 산업구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랑 산업 경제 이제 이 수능 특강 내용에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출을 봤을 때는 6월 9일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뭐 수능에 단독 문제나 선지로 같이 출제가 되고 있진 않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경제지표를 이해하려면 산업구조를 이해해야 또 그만큼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그 산업구조를 배우고 경제지표 배워볼 거예요. 경제지표는 크게 이제 5개 년도를 봤을 때두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이제 깊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나오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고용지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여러분이 실제로 배워놓으면 실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거든요.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읽거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다가 작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환경은요 난도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를 읽어봐도 아 술술술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로 나오면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주체가 한번더 나와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경제 주체별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제 환경 관련 협약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더 포인트,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기출 문제는 오늘 한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볼게요. 자, 교재 기준 3강, 우리 키워드 3개라고 얘기했죠. 산업구조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거를 분류를 해요. 산업구조를 뭐 기준에 따라서, 학자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분류를 보고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까지 볼 겁니다. 근데 산업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우리나라 산업구조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렇구나.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근데 산업구조를 보면 여러분 잘 이해, 그러니까 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 세대와 이제 선생님 세대와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와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세대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의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농업, 임업 이런 걸 통해서 경제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비중이 적죠. 하지만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농업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경제소득도 얻고 경제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는 게 산업 구조고요. 그런 걸볼수 있어야 우리가 좀 경제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까지 여러분 진로랑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수능에 나오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제 지표 선생님 말했지만 이따가 네 가지 파트 나눠서 볼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이 깊게 설명할 거고요. 환경은 환경 오염 종류. 아까 얘기했던 국제환경협약 배울 거예요. 국제환경협약은요, 좀 용어들이 또 어려워서 여러분이 또 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 핵심 키워드들이 있고 중요한 환경협약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있어요.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과 함께 연결시켜서 계속 여러분 읽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 파악하고 슬슬 풀고 있는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산업구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교재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각 산업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산업구조래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거, 뭐 농업, 아니면 뭐 제조업,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사실 가장 익숙한 서비스 산업, 이렇게 어떤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어떤 비중을 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 게 바로 산업구조다라고 합니다. 이 산업구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가볍게 볼게요. 첫 번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입니다. 여러분, 고도화. 고도화의 뜻이 점점 차원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1차, 2차, 3차로 가는 거. 이건 이따가 뒤에서 우리 산업구조 분류할 때 배울 내용이지만 가볍게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농업이 1차, 뭐 2차는 제조업, 3차는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의미합니다. 점점 산업이 고도화된다. 두 번째, 소비재 생산재 또 나왔어요. 여러분, 소비재 생산계 1강, 2강, 3강 계속 나오고 있죠. 소비재는 우리 소비를 목적으로 사는 거. 뭐 예를 들어 먹는 거, 식료품, 잡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산재는 여러분이 굳이 뭐 사지 않죠. 생산하는 이제 생산업자들이 많이 만나는 재화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금속 이런 것들. 그 경공업, 중화학,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 의류나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경공업이라면, 중화학은 아까 말했던 생산재 같은 뭐 철강, 금속, 기계 이런 것들, 첨단 사업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세대 첨단 산업 가고 있죠. 바이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의 서비스화입니다. 국가 경제가 점점 서비스화가 된다는 의미예요. 기술 혁신되고 있고요. 소득 증가되고 있죠. 우리나라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뭐 비디오 같은 걸 봤냐면, 뭐 디빌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빌리거나 대여해서 그거를 어떤 기계를 통해서 넣어서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죠? 영화 같은 거 그런 기계로 보나요? 아니죠. 우리 OTT 활용해서 뭐 일정 기간을 딱 두고 그 서비스 구독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누리면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서비스화가 돼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렌탈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수기 같은 거 렌탈도 하고 차도 렌탈하고 렌탈 뭐 빌리는 서비스를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옛날에는 잘 없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화. 자, 두 번째, 경제 정보화. 이거는 말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없이는 여러분 되게 어색한 삶일 것 같지 않나요? 점점 너무너무 정보화가 산업이 되고 있어서. 정보 그 자체가 산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 하는 걸 보니까 막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제 달로 이제 서비스화한 것처럼 구독료를 내고 그런 게 하나의 또 산업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보를 내가 돈 주고 사고 이런 또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경제의 정보화고요. 경제의 글로벌화. 이것도 말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세계가 개방화되고 글로벌화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사는 거는 이제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방 쉽게 살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도 올수 있고요. 예전 에는 상상도 못하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외 멀리 있는 생산자와 연락을 해서 내가 몇 매를 해서 우리 집까지 배달 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너무 아무렇지 않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직접 생산도 하고 소득도 벌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외국인 되게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경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산업구조 분류.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이런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류도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클라크가 분류한 건세 개로 나눴어요. 산업을 1차, 2차, 3차로 나눴거든요. 1차는 아까 말했던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자연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산업이 주로 이루는 게 1차 산업. 2차 산업은 그것보다 조금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재배에서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조업, 건설업, 광업, 광물에서 무슨 광물 같은 걸 채취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입니다. 자, 세 번째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생산된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거, 서비스 같이 무형의 용역 상품들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예시는 굉장히 많아요. 매매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산업이 가장 많을까요? 1차?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3차 산업이 비중이 가장 높은 선진국형의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프만의 분류도 볼게요. 호프만은 딱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비재 산업과 생산재 산업.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죠? 소비재는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화. 그래서 뭐 식품, 의류, 잡화, 가구 이런 것들. 생산재는 우리가 철강, 금속, 기계, 우리가 보통 잘 사지 않는, 접하지 않는, 실제로 생산하기 위해서 뭐 새로 제조하고 가공하고 재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재화들, 생산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도화한다고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그 다음에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때 했던 거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새로 파생된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4차, 5차, 6차 산업입니다. 이거 여러분 교재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제 설명을 부연 설명으로 있을 거예요.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집약된 산업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뭐 교육 서비스, 뭐 의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말하는 거 4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5차 산업은 이제 패션이나 뭐 오락이나 관광 이런 관련된 산업을 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은요. 1, 2, 3차를 다 합친 거예요. 융합 산업.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거 찍는 지금 시기가 되게 추운 날씨인데 춥다 보니까 추운

큰 축제, 우리 지역 축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낚시를 통해서 뭐 빙어를 잡는다던가 빙어 축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역 축제를 가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거기서 얼음판에 이제 그런 빙어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그거 가서 잡잖아요. 그쵸? 직접 잡고 그거를 뭐 튀겨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회를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조해서 먹기도 하고 그 서비스 우리가 그 산업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누리려면 서비스료를 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입장권을 내야 되는 거죠. 서비스도 그 어쨌든 관광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가서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6차 산업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딸기 농장에 딸기를 재배한다던가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6차 산업이고 요즘 굉장히 많이 있죠. 6차 산업.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 분류인데 여러분 가볍게 같이 아까 이어서 고도화랑 이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변화를 왜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나라 진짜 굉장한 나라다. 진짜 빨리 발전했네를 또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그만큼 빨리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미래 직업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쭉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60년대 이전이에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예시로 들게요.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때 용어로 이제 그 1차 산업이 많이 발달된 건 사실 후진국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형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서 경공업 중심이 돼요. 경공업이 왜 중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나라가 자본도 많이 없고 기술도 없고 뭐가 많이 부족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력에 의존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 의류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렇게 가벼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공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공업 중심이 되면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좀더 10년 만에 또 발전해. 어떻게 발전하죠? 중화학공업. 아까 말했던 뭐 철강, 기계, 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가 되니까요.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90년대가 되니까요. 이제 글로벌화도 시작이 되고 수출도 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이 발전됩니다. 이거 불과 몇년안 됐죠. 몇십 년안 됐죠. 그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가 오면서 신기술 뭐 AI, IoT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드론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사실 60년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6년이니까 한 70여 년 전이거든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100년도 안된 사이에 사실 1960년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빨리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거 문제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간과했어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발전만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요즘은 환경이 또 다른 산업의 또 트렌드로 되고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이제 뭔가 주제가 되는 거죠. 무역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수출과 수입이 많아지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증가 교역국의 영향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거나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과 뭔가 경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역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발달되기까지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이게 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약간 개입한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정책을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산업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산업 정책이란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정. 여러분 조정 이란 단어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조정은 수출 클레임 이제 발생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할 때 조정이란 단어 쓴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동 조절이 시장에서 뭔가 어려울 때 특정 산업의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을 육성해주고 싶어요. 잘안 돼요. 시장 흐름에 맡겼더니.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 중소기업 지원금을 준다던가, 뭐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걸 바로 조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예요. 지금 현 상태 고용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거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걸 유지하는 정책.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하면 안될것 같을 때 유지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시장 점유율 보장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지금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관세를 많이 뭐 매긴다던가 이런 등등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형성은 뭐 여러분,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들을 내가 막 키우고 싶어요. AI, IoT, 드론 이런 사업을 육성시켜서 우리도 세계 흐름과 맞춰가고 싶어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형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정, 유지, 형성, 이 키워드에 맞춰서 아, 이런 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국가 개입하고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정책들을 이렇게 펼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구조의 정책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굉장히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사실 미래 산업 기술인데요. 미래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 여섯 가지의 기술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진로 상담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이런 거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전공이 다 있겠지만 특성화고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그냥 단순히 몇년 앞에 이제 근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직업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씩 있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가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더 전공을 발전시킨다면 이 여섯 가지 산업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6T라고 하는데 T는 테크놀로지라서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좀 구조화를 위해서 그냥 앞글자만 따와서 약자로 갖고 왔어요. MT는 뭘까요? MT. N은 나노예요. 나노. 작은 거 초미세 입자. 그래서 물질을 초미세 입자로 조작, 분석, 제어해서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우리나라 계속 반도체, 여전히 반도체 강국이죠?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 필요한지 선생님 막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열심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속도를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때 반도체가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겠죠? 그 다음에 CT의 C가 컬처예요. 문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는 방송, 게임,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K컬처 여러분 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또 다른 산업이 돼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팝업도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 팝업을 보려고 해외에서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또다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산업이다. 자, BT의 B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이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고유 기능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조해서 생산하는 거. 우리의 약간 의학과 관련되어 있죠.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 150세대라고 하는데 바이오 의료, 바이오 화학 산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자, 네 번째, ST. S는 여러분 스페이스에서 우주 다 아시죠? 우주 관련된 기술인데 선생님이 찾아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죠. 근데 요즘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 얼마 정도 할까? 선생님 알아봤더니 한 7, 8억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 갔다 올수 있대요. 근데 기술이 이제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몇 주간 장기간으로 우주 정거장 가서 스테이를 하고 오겠다. 우주 스테이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 막 7, 80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어쨌든 옛날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걸 이제는 조금은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발전이죠. 그래서 이런 우주선 항공과 관련된 기술도 앞으로 유망한 미래 기술 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IT 말안 해도 아시죠? 우리 인포메이션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이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IT 관련된 기술 산업입니다. ET는요,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환경이에요. 이제 환경 기술.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이 문제라서 환경이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산업에. 미래 기술, 환경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생 에너지들을 막 개발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예시로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뒤에서 매우 환경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교재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합친 단어래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변환시켜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햇빛이나 물같이 우리가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쓸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소,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고 여러분이 환경에서 한번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ET 산업도 있다. 여섯 가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단독으로 산업이 이렇게
유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즘 다 융복합 세대라 다 서로 섞이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공영방송

도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수치화해서 비교하면서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 지표는 경제 활동의 여러 현상, 아까 말했던 그런 현상들을 통계 수치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수치를 보면 수치화되면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더 분석하기가 편하죠. 보통은 그래서 경제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100분율 아니면 100 기준 이런 단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경제 지표 여러분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배울 건지 간단하게 짚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 관련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이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차이가 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거는 양적 성장이에요. 내가 얼마나 생산을 많이 했는가. 생산에 집중을 해요. 생산에게 집중을 하고요. 발전은요. 양적과 질적도 같이 봐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내가 실제로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에 집중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용어가 GDP랑 GNP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GDP, GNP.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이 P인데요. P. 이 P가 영어로 프로덕트잖아요. 생산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 생산과 포인트를 맞춰서 볼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생산,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 D는 이제 국토, 영토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 N은 이제 내셔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포인트 뭐다? 생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국민 소득도 중요해요. 이거 소득은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벌어들였나잖아요. 이 벌어들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뭔가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매력이 포인트예요. 구매력, 실질적인 구매력. 내가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국민소득 관련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GDI, GNI라는 경제 지표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이 뒤에가 달라요. I. 이 I의 영어 약자는 뭘까요? 인컴이에요. 수입이란 뜻이죠. 즉 소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뭐다? 내가 그 구매력을 보려고 하는 거다. 목적이 달라요. 뭐를 평가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단어 기준으로 선생님 설명을 간략하겠습니다. 자, 물가 관련은요. 소비자 입장이 있고 생산자 입장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볼 거고요. 근데 고용 관련 이제 지표가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수능에 나왔었죠. 그래서 고용 관련 지표는 뭐 고용률이 얼마인지, 실업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같이 공식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실 어려워하는 게이두 가지예요. 영어가 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점적으로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장과 소득 어떤 걸 보는지 키워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제 성장 관련부터 볼게요. 자, GDP 나왔죠.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GDP, P가 뭐라고요? 프로덕트 생산량.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GDP 뜻을 보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안에 한 나라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영토, 우리나라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외국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플러스 외국인이 같이 열심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총합을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떤 기준이냐? 얘는 영토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 예시로 들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생산액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기준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명목 GDP, 두 번째는 실질 GDP예요. 자, 이 명목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GDP, 그 해에 그냥 GDP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실질은 뭐예요, 여러분? 뭔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싶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산이 늘었냐, 줄었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를 보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 GDP가 나오면 무조건 기준 연도가 나와요. 얘를 비교할 수 있게. 이때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이때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나를 보기 위해서 기준 연도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명목 GDP랑 실질 GDP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런데 이제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가장 쉬운 예시를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풀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도에 총 생산 수량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가격이에요. 명목 GDP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해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세

실현물 수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2025년도의 명목 GDP는요, 둘이 그냥 곱해요. 그럼 얼마죠? 10개 곱하기 하나당 100원이니까 얘는 1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2026년의 명목 GDP 얘도 그냥 있는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럼 둘이 곱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2000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명목 GDP는 그냥 그에 있는 그대로 곱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수량을 봤을 때 우리 생산 수량 어때요? 변화 없잖아요. 작년에도 10개 생산했고요. 올해도 10개 생산했어요. 근데 물가만 변한 거예요.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목 GDP를 봤더니 마치 생산을 얼마 한것 같아요? 두 배나 더 만든 것 같이 약간 그런 현상이 느껴지죠. 난 분명히 생산 수량은 똑같은데 명목 GDP 보니까 두 배예요. 왜 그렇죠? 물가가 반영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목 GDP의 특징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신 생산성의 변화 파악이 안 돼요. 보세요. 이것만 봤을 때는 두배 늘었구나 생산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생산했는지는 변화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기초로 쓰지 않습니다. 얘는. 자, 그럼 실질 GDP로 갈게요. 실질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기준연도가 제공된다. 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연도 선생님이 보통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데 2025년도라고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볼게요. 제시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연도 가격은 이 100원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기준연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질 GDP, 2025년도의 실질 GDP는 뭐죠? 이 수량 곱하기 그냥 얘 그대로 곱하면 되잖아요. 기준 가격이 2025년도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2026년의 실질 GDP는요? 얘도 이 수량 곱하기 얘를 하면 돼요. 얘가 기준연도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00원입니다. 똑같네요. 그쵸? 이 실질 GDP는요, 물가 상승분 반영 못해요. 왜 그러죠? 왜냐면 기준연도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반영, 올랐는지 낮춰졌는지 전혀 반영 못해요. 대신, 뭘할수 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변화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대로잖아요, 생산량이. 그래서 얘도 보니까 실질 GDP도 그대로예요. 만약에 수량이 변화했으면 얘도 변화했겠죠. 그래서 실질 GDP가 뭐로 쓰인다?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이 변화했는지 너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산출의 기초가 된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경제 성장률의 공식 우리가 외워야 돼요. 얘는 우리가 직접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 나오거든요. 실질 GDP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구한다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 한번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2026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고 문제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기준이 되는 여기서 작년 거를 빼고 그리고 뭐로 나눈다? 작년 거 기준으로 나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금년도 실질 GDP 1000이죠? 그럼 1000. 올해 실질 GDP. 전년도 실질 GDP 뭐예요? 똑같이 1000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미 0이네요, 분자가. 그리고 밑에 분모를 보니까 전년도 실질 GDP예요. 그러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어쨌든 뭐가 나온다? 0%가 나온다. 왜냐면 얘가 0이니까. 실제로 맞죠? 생산량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그대로 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더 나아가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플러스 값이 나올 때는 성장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는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언제인지 선생님이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라고 나오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1%. 그러니까 물론 1%니까 양의 값이죠. 그 성장을 하긴 한 거지만 좀 미미하게 성장했다 볼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산업 구조 봤을 때 60, 70년대, 80년대 엄청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20%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MF, 뭐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6, 7% 이렇게 갔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 성장률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 GDP를 본다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식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GDP를 열심히 배워봤어요. GDP. 여태까지 계속 GDP 배운 거고요. 이제 우리 GDP 말고 하나 더 남았죠. 뭐 남았죠? GMP 남았죠. GMP 같이 볼 거예요. 자, GDP는 영토 기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기준 안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열심히 생산한 거 우리 측정하는 거고요. GMP의 N은 뭐라고요? 얘는 내셔널, 그래서 국적 이런 뜻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는 영토 기준에서 봤다면 영토 필요 없어. 우리나라 국민이 열심히 생산한 생산액을 볼 거야라고 한게 GMP입니다. 그래서 얘는 국민이 기준이에요. 국민. 국적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있나요? 해외 나가서도 생산하잖아요. 열심히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국민이 생산한 거랑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거랑 같이 더해서 하는 게 이제 GMP입니다. GDP랑 GMP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교집합처럼 표현해서 이런 어려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공식을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 보려고 합니다. 자, GDP는요,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일단 기준이 뭐죠? 영토 기준이기 때문에 자국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자국을 기준으로 여기 누가 있죠? 자국민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기준이 자국, 영토 기준이라서. 그리고 GNP는요, 자국민 기준이에요. 우리 국민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기준이 자국에서도 있고요. 어디도 있어요? 외국에서도 생산해요. 그쵸? 그럼 이 둘의 공통점 딱 보이죠? 자국, 자국, 자국민, 자국민, 공통적이에요. 이 공통점이 바로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자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거를 이 가운데 공통점으로 넣고요. 나머지를 그냥 넣으면 돼요. 영토 기준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국에서 누가 외국인이 열심히 생산한 거를 넣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국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자국민이 어디서? 해외에서, 외국에서라고 할게요. 통일해서. 외국, 해외에서 생산한 거를 우리가 산출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다? 공통점이 이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공식이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면요. GDP는 GNP에서 예를 더하고 예를 빼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DP를 구하려면 GNP에서 일단 GNP 얘는 들어왔죠?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GDP에서는. 그 얘는 더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GDP는 GNP 이 가운데는 냅두고 외국인의 국내 소득 생산에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거 빼고 아 얘는 더하고요. 얘를 빼는 공식이 이렇게 어려운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더 쉽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같이 그려봤고요.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관련해서 P, 프로덕트 얼마나 양적 성장을 했는지 GDP랑 GNP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소득을 봐야죠. 소득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교재에 없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GDP는 생산액이라고 배웠잖아요. 열심히 생산한 거 프로덕트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득이란 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까요, 혹시? 이 소득이 생산이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생산한 거를 분배해서 열심히 소득으로 가고 지출과 간다. 그래서 생산과 소득과 지출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액이 소득과 똑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없지만 명목 GDP랑 뒤에서 나오는, 뒤에서 우리 바로 배울 명목 GDI는 사실 똑같아요. 명목, 그 있는 그대로. 얘도 똑같아요. 명목 GNP랑 명목 GNI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엔 굳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런 그림 같은 건다 명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걸 실질로 바꾸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는 이 생산한 게 그대로 인컴, 소득, 이제 구매력으로 연결된다고 봤었는데 실질로 가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양적 성장했는지 생산량을 그대로 구매력과 이어진다고 보려고 봤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생산량을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가정해서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오는 석유 드럼통을 100통을 똑같이 샀어요. 반도체 생산한 100개와 이제 수입한 그 석유 드럼통 100개를 똑같이 구매력으로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교역 조건이 환율이 변하고 막 변하면서 수입품이 비싸진 거예요. 그 똑같이 생산은 내가 반도체 100개를 했는데 이제는 석유 드럼통을 100통을 못 사고 50통밖에 못 사는 거예요. 수입품이 비싸져서. 그러면 생산량은 똑같은데 내 실질 구매량은 어떻게 된 거죠?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소득과 생산액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로 넘어갔더니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메꾸려고 어려운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실질이 등장합니다. 실질. 그래서 실질 GDP에서 이 실질 GDP는 생산이죠. 내가 반도체 생산 한 거를 원래는 똑같다고 봤는데 실제로 가니까 이게 총소득에서 뭐라 그랬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구매력이라고 했잖아요. 구매력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교역 조건에 따라서 수입품이 비싸지면 내가 석유 드럼통을 옛날엔 100통 샀는데 이제 50통밖에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똑같이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간극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교역 조건에 따라 변화에 따른 실제 무역 손익을 반영해줍니다. 이 무역 손익을 반영해주면 이제 진짜 구매력이 우리가 구매력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이 등장해요. 교역 조건에 따른, 그래서 반도체 생산했을 때 그게 석유 드럼통을 구매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공식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GDP에서 실제 무역 손익

이익을 반영했더니 뭐가 됐다? 진짜 구매력, 우리나라의 진짜 구매력이 우리가 경제 지표로 산출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거는 이제 국내잖아, 영토 기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구매력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영토 기준 말고 우리나라의 구매력 말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자국민의 구매력도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영토 안에 여러분 외국인의 소득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국인의 소득 빼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소득을 더해야겠죠. 그쵸? 그게 바로 실질 GNI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등장합니다. 내국인, 그러니까 자국민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벌어들인 건 빼요. 왜냐면은 이 GDI에는 외국인이 소득 벌어든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뺀 거를 어려운 말로 순수하게 수취한 요소소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소라는 거는 생산 요소예요. 우리 노동, 이런 것들 있죠?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 GDI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소득 버는 거를 더하고 여기 안에 있는 외국인의 소득 번 거는 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것만 궁금하기 때문에, 구매력만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정말 우리나라의 실제 구매력, 우리나라 국민의 총 구매력을 산출할 수 있겠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교재에 굉장히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한번 이해하시고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복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소득 관련 경제지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보셔도 되는 게 물가 관련 경제지표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누구 입장이었죠? 소비자 입장. 그래서 소비자가 많이 쓰는 그런 생활용품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460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뭐 쌀, 라면, 뭐 기름값,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 물가를 통계를 내서, 이제 평균을 내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제시를 하는데, 기준은 100입니다. 기준은 100.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20이다. 그럼 우리 20% 물가가 오른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누구 기준이다? 생산자 입장이다. 생산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지, 우리가 안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똑같이 통계를 낸 거예요. 평균 값을 낸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하기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로 약간 예상을 해보는 그런 지표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고용 관련 경제 지표예요. 고용 관련 경제 지표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노동 가능 인구, 우리 15세 이상이 되면 100명으로 가정할 거예요. 계산할 때 100명으로 가정해 볼게요. 15세 이상이 되면 노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100명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고, 그 중에 나는 정말로 경제 활동 하고 싶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60명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비경제 활동이 얼마가 되죠? 40명이 되죠. 둘이 합쳐서 100명이 돼야 되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나 노약자 예시가 있고요.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취업했어, 구직 활동을 했어 하는 사람들이 30명 취업자가 있고요. 실업자 아직도 구직 활동하고 있어. 아직은 직업을 못 찾았어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 30명을 이제 가정하고 공식에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노동 가능 인구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분의 예가 첫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써보면 모분의 모,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참가율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60이니까 곱하기 생략하고 그냥 60% 이렇게 바로 심플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고용률은 뭘까요? 고용률. 고용이 됐어. 나 취업을 했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용 취업자가 주인공이죠. 기준이 뭐냐면 아까랑 똑같이 노동 가능 인구예요.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가 두 번째 공식 고용률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고용률. 얘도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 그럼 100분의 30이니까 몇 퍼센트?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률. 자, 그럼 실업률은 뭘까요, 여러분? 실업률? 실업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인 건지 지금 수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노동 가능 인구분의 실업자겠네 하면 안 돼요. 이 실업자는 기준 대상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입니다. 얘가 세 번째 공식이에요. 여러분 잘 화살표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뭐다? 기준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에서 실업자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60분의 30이니까 50%네요. 반. 그래서 50%.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취업률도 나와 있어요. 취업률. 그 선생님 그냥 참고 삼아 써볼게요. 자, 취업률은요, 여러분 실업률과 똑같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예요. 그래서 얘가 50%면 얘도 자동적으로 50%가 되겠죠. 왜냐면 둘이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공식 산출에도 50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취업률을 왜안 썼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심히 이제 의지가 있어서 경제활동 하고 싶은데 실업인 사람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아, 나 이제 취업 안할 거야. 나 그냥 포기할래. 나 그냥 공부나 계속 할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얘가 20명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10명이 이쪽으로 갑니다.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요. 그럼 얘가 50으로 늘어요. 그쵸? 얘가 줄어드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어야겠죠. 얼마로? 얘가 50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업률 다시 구해볼게요. 실업률은 경제활동분의 실업률이었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50분의 실업률 20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40%가 되고 자동적으로 취업률은 60%가 됩니다. 둘이 100이 돼야 되니까. 이상하죠? 나는 실제로 취업자가 나라에서 취업자가 된게 아닌데 그냥 취업을 포기했을 뿐인데 실업률은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집니다.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사실 취업률은 우리가 그 안정적인 분모를 쓰는 노동 간의 인구를 쓰는 고용률을 좀 쓰고요. 취업률은 보조적인 지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식을 적을 땐 적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업률은 왜 쓸까요? 공식적인 지표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노동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지표가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은 아직 공식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부수적인 지표들을 보조 지표들을 같이 사용해서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네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주면 될것 같고 이 공식들은 여러분 반드시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암기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 고용 관련 경제 지표였습니다. 자, 경제 지표 열심히 해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파트인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 환경은요, 사실 여러분이 흔히 설명 많이 안 해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환경 오염의 종류, 여기 나와 있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이 왜 일어나죠?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화석 연료 사용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배출 안 해야 된다. 되게 당연한 얘기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오염, 이제 생활하수 축사 이런 폐수 등으로 오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생활 폐수 배출 허용 기준 강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얘기들 있고요. 토양 오염도 마찬가지죠. 농약을 과다 사용 하지 않는 것도 이제 토지 오염을 토양 오염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어요.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주체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1강에서 배웠던 경제 주체들이 이런 노력을 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 하지 말고 일회용 쓰지 말고 그리고 친환경 제품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제도 마련해줘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어때요? 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대 국제환경 협약은 선생님이랑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제환경 협약에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은 협약 내용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오존층은요, 여러분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막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자라는 목적으로 협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자. 얘는 바로 빈 협약입니다. 빈 협약. 얘를 조금 강화한 이제 의정서가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중요해요. 온실가스는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탄소라는 키워드랑 같이 볼 거거든요. 이 탄소가요,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어때요? 점점점 나라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 이행을 담은 게 바로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 발리 로드맵, 코펜하겐 협정,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파리 협정입니다. 파리 협정이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이제 목표를 이행한 거. 그다음에 해양에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지 말아라. 해양 오염 우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런던 협약. 그리고 유해 폐기물,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폐기물들이 있어요. 뭐 의료 사용할 때 그런 폐기물,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국가 간 이동을 하지 말아라 규제하는 게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 습지 보호하는 거 람사르 협약.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 다양성을 위해서 보존하자.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하자.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국제환경 협약했고요. 이제 한눈에 보는 파일을 가볍게 볼게요. 산업구조 우리 쭉 봤어요. 미래 산업기술 6가지 봤고요. 경제지표, 경제성장, GDP, GNP, 국민소득, 우리 구매력 보는 거, 그 GN, 아, GNI, 그리고 GNI, GDI, 이렇게 I 봤죠. 인컴, 소득, 구매력, 물가지수 봤고요. 고용지표,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 뭐, 고용률, 실업률 이런 거 봤습니다.

환경오염 대책 봤고요. 국제환경 협약 방금 했던 거 있죠?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빈칸 뚫었던 협약들 내용 기준으로 목적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능 문제인데요. 멈춰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 들을게요. 자, 환경 관련 문제, 최근의 문제예요. 제일 최근 문제. 문제 읽어보니까 탄소 배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지구 온난화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파리 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리 협약,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를 찾으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한다, 맞죠? 얘는 환경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습지 보호 관련 없어요. 람사르 협약 관련 없고요. 배기가스 배출, 여러분 배기가스에 탄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UF 폐기물의 해양 투기, 해양 오염 방지하는 거 관련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해요. 이렇게 2번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풀다 보면 환경 문제는 어렵지 않구나 점점 이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1단원의 경제활동의 상원 마지막을 파트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22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실 가장 좋은 건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수능 시점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파이널 제시했던 것처럼 그 제시된 내용 구조화를 1강, 2강, 교재 기준 1강, 2강, 3강을 쭉 놓고 아, 이런 내용을 배웠지, 그런 선생님이 이런 수능 문제를 풀어줬었지라는 거를 한번더 마인드하면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눈에 이제 보는 파이널을 통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명언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이거 선생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선생님 사실 뭐 하고 싶을 때는 계속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찾는데요. 하기 싫은 마음이 뭔가 이제 딱 생각이 장착이 되면은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졸리고 여러 가지 핑계 자꾸 찾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돼야겠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우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파트에서 만날 건데요. 이제 교재 기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7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총 15문항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항입니다. 라우라가 보낸 SMS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쭉 길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Hola, ¿qué tal estáis? 자, 안녕 하면서 잘 지내 하면서 estáis 했으니까 지금 대상은 그렇죠. vosotros가 됩니다. 너희들. 안녕, 너희들 잘 지내니? 라고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Este sábado vamos a celebrar el cumpleaños de Andrés. 자, 여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Este sábado니까 이번 토요일이 되죠. 자,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안드레스의 생일을 축하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축하할 거냐면, 뒤에 나와 있죠. Con una pequeña fiesta en casa. 라고 했습니다. Con una pequeña fiesta니까 작은 파티. 로 축하를 할 거래요. 어디서? En casa, 집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La idea, 자, 이제 idea 하면 생각이란 뜻이죠. 자,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empezar sobre las 6 de la tarde. 자, 여기서 sobre 하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sobre가 뜻이 많잖아요. 명사로서는 봉투란 뜻이 있고, 또 장소 전치사로서는 뭐뭐 위에란 뜻이 있고, 지금 요 경우에는 시간 표현에서 쓰이는 경우잖아요. 시간 표현에서 sobre는 그렇죠. 뭐뭐 경에란 뜻이죠. 그 밖에 이제 sobre는 about,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 건데 생각은 empezar, 시작하다란 뜻이죠. 시작할 생각이야. 몇 시경에? 오후 6시경에 시작할 생각이야. Pero, 그치만 podéis llegar más tarde라고 하죠. 자, 너희들은 직역을 하면 llegar, 도착하다란 뜻이죠. 더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늦게 와도 돼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vamos a preparar bastante comida y bebida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준비할 거야. 꽤 많은 음식, bastante니까 충분한이란 뜻을 갖고 있죠. 꽤 충분한.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두 개의 기능을 하는 어휘입니다. 자, 여기서는 comida를 꾸며주는 그쵸?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충분한 음식과 bebida, 음료를 준비할 거야. 하지만 si queréis, 자, si 하면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원한다면, 너희가 원한다면 podéis traer algo más라고 하죠. traer 하면은 가지고 오다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더 가지고 올수 있어. También tendremos música, juegos y una sorpresa para Andrés. 자, 또한 음악도 있고 juegos니까 뭐 게임도 있고 그리고 안드레스를 위한 sorpresa. sorpresa는 놀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깜짝 깜짝 뭔가가 있나 봐요. 깜짝 선물도 있어. Por favor. 자, 부탁해. 자, 뭘 부탁하냐면 decidme. 나에게 말해달라는 얘기죠. 뭘 말해줘요? Si vais a venir. 올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줘. 자, 뭐 하기 위해서? Para teneros en cuenta. 해서 tener en cuenta a alguien 하면은 누구누구를 염두에 두다란 뜻입니다. 고려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올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말해줘. 그래서 un beso, Laura. 자, 키스를 보내며 라우라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MS의 내용은 다 읽어봤고요. 목적을 한번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모두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나루나 디렉시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디렉시온 하면은 주소란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주소를 나르니까 주기란 뜻입니다. 주소 주기.
자, 2번 보겠습니다. Invitar a una fiesta. Invitar 하면은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하기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Pedir ayuda con una tarea 라고 했어요. Ayuda는 도움이고 Pedir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움 요청하기. 어떤 도움이냐면 따레야 하면은 과제, 뭐 숙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요청하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Pedir cita en una peluquería 라고 했습니다. 자, Pedir cita 이 표현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Pedir cita. 그래서 peluqueria 하면은 미용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용실 예약하기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은 뭐예요? Pedir información sobre una reunió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sobre가 바로 이제 about의 sobre가 됩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정보 요구하기. 뭐에 대한? Reunion 하면은 회의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회의에 대한 정보 요구하기. 자, 따라서 목적은 몇 번이 정답? 이번에 invitar a una fiest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표현 문항을 보면은 이렇게 글을 좀 길게 주고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역시 순서 문항 들어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A가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자,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í, claro. 네, 물론이죠. Y están muy buenos. 그렇죠? 아,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라고 이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를 A가 물어봤고요. 자, 그거에 대한 B의 대답은 A dos euros con 50.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가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2.50 유로가 되겠네요. 2유로 50센티모가 되죠. 자, 그래서 가격을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A가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Entonces, póngame dos kilos, por favor. 라고 하죠. 아, 그러면 저에게 주세요. 2킬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또 뭘 물어봤죠. 그랬더니, sí, 1킬로 de plátanos, por favor. 네, plátano 하면은 이거는 바나나란 뜻이죠. 그래서 바나나 1킬로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B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을 다시 얘기하죠. En total이 붙었으니까 전부, 총이란 뜻이죠. 전부 6유로입니다. 그랬더니 A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라고 해서 A, B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그쵸. 추측컨대 우리가 플라타노가 나왔으니까 과일 가게에서의 주인과 손님의 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A, B, C 중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B가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Tiene mangos hoy? 자, mangos는 망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망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아주 상태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뭘 물어봤겠어요? 가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격 묻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예요? 그쵸. C가 들어가면 되죠. 얼마예요? 자, el kilo 붙었습니다. el kilo 하면은 킬로당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por kilo 하셔도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A, B, C, D 이 중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por el kilo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었죠. 자, 그렇게 쓰지는 않죠. por kilo 혹은 el kilo라고 합니다. 자, 킬로당 얼마예요? 2.50유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더 필요하세요? 네, 바나나 1킬로 부탁합니다. 자, 요 순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B, C, A 순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문항 항상 조금 지면을 차지하긴 해요. 좀 길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니까 지금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 하냐면, 마마. 자, 엄마한테 보내는 거죠. 엄마. Estoy en una tienda de ropa. 자, tienda 하면 상점, 가게란 뜻이죠. 근데 뒤에 de ropa니까 옷가게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 옷가게에 있어요. 자, buscando니까 뭐를 buscar, 찾다란 뜻이죠. 자, 뭘 찾냐면, para papá, 아빠를 위한 camisa, 셔츠죠. 셔츠를 찾으려고 지금 옷가게에 있어요. He visto dos que me gustan. 자, he visto니까 지금 현재 완료 상황입니다. 봤다란 뜻이죠. 두 개를 봤어요. Que me gustan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두 개를 봤어요. 셔츠 두 개를 봤는데, 그런데 no sé, 모르겠어요. 자, 하면서 빈칸이고, de las dos. 자, 그두 개에서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Pues envíame fotos, por favor. 라고 하죠. 자, enviar 동사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tos, 사진들을 나에게 보내보렴.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vale, te las mando ahora mismo. 자, 여기서 mandar 동사 있죠? 이 mandar 동사도 enviar 동사와 같은 뜻입니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져요. 하지만 이제 만다로 동사 같은 경우는 보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라스는 지금 앞에 나온 포토스를 받는 거고요. 포토스를 목적대명사 라스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적대명사 두 개가 나란히 쓰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순서는 그렇죠. 간접 목적 대명사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직접 목적 대명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에게 그것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그것을 보내드릴게요. Ahora mismo니까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택지는 모두 스페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Cuál es mejor? 라고 있습니다. mejor 하면은 뭐 더 좋은, 더 나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좋은지 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은 바로 답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두 개를 봤는데 모르겠다. 그 두 개 중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지금 1번인 것 같고요. 나머지가 정말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면은 para quién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니? 라는 뜻이죠. 누구를 위한 거니? 아니고요. 3번은 como los quieres. 자, 그것들을 어떻게 원하니? 라는 뜻이고요. 3번에 내 parte de quién 하면 이거 이제 전화 표현에서 누구신지 누구세요 뭐 이런 뜻이죠. 자, 5번에 cómo te encuentras. 자, 어떠냐 상태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1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disculpe. Me puede ayudar? 라고 하죠. 아, 실례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했더니, claro, dígame. 라고 하죠. 자,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quiero ir al Museo Nacional. Museo Nacional 하면 국립박물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국립박물관을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pero no sé dónde está.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더니 B가 대답을 해줍니다. Puede tomar el autobús número 12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Tomar, tomar로 동사는 여기서는 타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Tomar로 동사는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다 라는 뜻. 그래서 버스 12번 버스죠. 12번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요. 오니까 혹은 이란 뜻이죠. 아니면 ir andando니까 걸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unos 20 minutos니까 숫자 앞에서의 unos는 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약 20분 정도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가냐고 방법을 물어봤으니 방법 두 개를 이렇게 알려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Qué hora es? 자, 이거는 뭐 시간 묻는 표현. 몇 시입니까? 자, 2번. ¿Está cerrado hoy? 라고 하면은 cerrar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나왔고요. 그럼 cerrar, 닫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닫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museo를 얘기했으니까 오늘 휴관인가요? 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고요. 자, 3번에 ¿A qué hora abren? 하면은 이거는 몇 시에 엽니까? 라는 뜻이고 4번에 con quién vamos a ir? 하면은 누구와 갈 거니? 우리 누구랑 갈 거야? 라는 뜻이고 5번에 cómo puedo llegar hasta ahí? 자, 거기까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사라의 가족 속의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역시 긴 글이 나왔고요. 이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선택지는 다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Tengo una familia pequeña, pero muy unida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집, 나는 작은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지는 않나 봐요. 그쵸? 자, 그렇지만 muy unida. 자, unido, unida. 여기 화목한이라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화목해요. 자,

Somos cuatro. 우리는 네 명이에요. Mi padre, mi madre, mi hermano y yo. 자, 이 mi hermano는 뒤에 이제 보면은 남동생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저요. Mi padre se llama Carlos. 자, 우리 아빠는 이름이 Carlos고요. Es muy trabajador. 자, trabajador 하면은 뭐 부지런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우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siempre nos da buenos consejos a todos 라고 했습니다. 그 뭐예요? 항상 우리들한테 consejo니까 조언이란 뜻이죠. 좋은 조언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아빠 소개했고요. Mi madre se llama Ana. 우리 엄마는 아나예요. Es una persona muy amable y cocina muy bien 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주 상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Mi hermano Miguel es menor que yo. 내 남동생 미겔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Le gusta mucho jugar a videojuegos y hacer deporte. 자, gustar 문형이 나왔죠? 자, 그는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비디오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hacer deporte 하면은 이거는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acer ejercicio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Yo soy estudiante. 저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me gusta leer y escuchar música. 저는 뭘 좋아하냐면 책을 읽는 것과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Nos llevamos todos muy bien. 자, 아시겠지만 llevarse bien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잘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반대. 잘못 지내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그렇죠. llevarse mal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두 아주 잘 지내요. 그리고 nos gusta pasar tiempo juntos los fines de semana. 그리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주말에는. 그래서 가족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다. 네, 바로 틀렸네요. 에르마노죠? 에르마나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 맞는지 보겠습니다. 엄마 요리 잘한다라고 했고요. 아빠 이름 카를로스 맞습니다. 동생 운동 좋아하고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죠. 가족이랑 보내는 걸 좋아하죠, 모두. 그래서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20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의사소통 표현 문항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일단 A가 뭐라고 그러냐면 Ya tienes algún plan para el día de Reyes? 라고 묻죠. 자, el día de Reyes. 자, 이거 무슨 날일까요? 이거 이제 동방박사의 날입니다. 자, 우리는 Dia de los Reyes Magos라고 이제 그렇게 더 많이 익숙한데요. 요 Dia de Reyes 이것도 이제 동방박사의 날이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날을 위한 뭐 계획 있니?라고 이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비가 todavía no 아니 아직 por cierto 자 por cierto 하면은 이건 이제 화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en jueves. 자, 목요일이야. Así que. 자, así que 하면은 그래서 란 뜻이죠. Tenemos puente. 자, puente는 다리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휴일을 우리가 또 puente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이야. 라고 A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A의 대답에 후에베스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질문은 요일을 묻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선택지에서 요일 묻는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cuando es 하면은 언제지? 라는 뜻이고요. 2번에 que fecha es 하면은 이거는 뭐 묻는 거예요? 이건 날짜 묻는 거죠. 며칠이니? 자, 3번에 en qué día cae. 자, 이게 바로 이제 요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er 동사 해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무슨 요일에 해당하니? 무슨 요일이야?가 되는 거고요. 4번에 a cuántos estamos.

말하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날짜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며칠이야? 라는 뜻이고 오번에 꼬멀로 셀레브람스 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을 뭐 축하할 거야? 내지는 어떻게 보낼 거야?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날짜 묻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씨과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서 이제 만약에 그라도스라는 온도를 나타내는 그라도스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기온 묻는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는 A cuántos grados estamos? 자, 이렇게 하면은 기온을, 온도를 묻는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납니까? 오랜만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종종 출제가 돼가지고 원래 이제 12월 22일 날 시작이죠. 뭘로 시작이 되냐면 엘 고르도 크리스마스 복권이거든요. 복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2일은 그렇고 12월 24일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 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맞아요. Noche Buena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되죠? 자, 12월 25일은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스페인어로, 그렇죠. 나비닷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31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포도 12알 먹는 날. 자, 12월 31일을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Noche Viej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이날 끝나죠. 언제?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날을 Día de los Reyes Mago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조금 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방박사의 날, 뭐 Noche Vieja 이런 것들 진짜 종종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 요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지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표현 문항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화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22번부터 26번에 해당이 되고요. 문화 문항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번. 보니까 벌써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도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문항은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나라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이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찾는다면 한번 보죠 뭐. 자, 첫 번째 Su capital es Buenos Aires. 자,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친구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죠. 자, 아르헨티나구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답은 조금 이따 찾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Patagonia en el sur del país. 자, 나라의 남쪽에 있는 파타고니아는 Es uno de los lugares más famosos.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 하나이다. En este país se come mucho el asado. 자, 이 나라에서는 아사도, el asado죠? 아사도를 아주 많이 먹는다. 그리고 se bebe mate. 아, 그리고 마떼도 마신다. 자, 마떼가 뭐냐면 una infusión muy popular. 매우 인기 있는 차인 마떼를 마신다. El tango es el baile típico. 탱고가 전통 춤이고, es muy conocido por el fútbol.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 축구와 그리고 por jugadores como Lionel Messi. Lionel Messi 같은 그런 선수들로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 아르헨티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르헨티나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르헨티나죠? 그렇죠. E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A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라틴 아메리카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답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어느 나라죠? 남미의 이 바로 시작 부분에 있는 이 나라. 자, 이 나라는 콜롬비아입니다. 그죠? 콜롬비아고요.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B, 콜롬비아 위쪽에 있죠.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페루가 되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D로 가겠습니다. 자, 이긴 나라 어디죠? 칠레가 되고요. D는 칠레. 그리고 C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위쪽으로 있는데요. C는 바로, 그렇죠. 파라과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가 이제 아르헨티나였었죠. 그러면 좀 심심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였는지 한번 남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롬비아 옆에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죠? 이 나라는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네, 베네수엘라 한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있는 이 나라. 자, 이 나라는 바로 에콰도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국까지요. 마라가이 위쪽에 있는 자, 이 나라는 예, 볼리비아가 되고요. 자, 아르헨티나 요 옆쪽에 있는 요 나라는 우루과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나라 있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브라질이 됩니다.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그래서 오랜만에 남미 지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5번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마리오 바라가스 요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고요. 작가입니다, 요사는. 그래서 지금 사진 나와 있고요. 좀더 자세하게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사는 에스크리토르, 바로 나왔죠? 작가이자 페루디스타니까 기자이자 정치 폴리티코니까 정치인입니다. 어디에? 페루에. 네, 페루의 작가이자 기자이자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자, 1936년 페루의 아레키파에서 몇월 며칠?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Desde joven,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에? 리테라토라. 문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페루와 스페인의 대학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의 프리메라 노벨라니까 첫 번째 소설이 되겠네요. 그의 첫 번째 소설인 도시와 개들, 1963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이제 유명하게 만든 거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Más tarde니까 자, 이후에 그는 또 썼대요. 중요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꼬머는 뭐뭐 같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품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로 번안을 하게 되자면 뭐 녹색의 집이 되겠고 아니면 뭐 대성당에서의 뭐 대화 그죠? 그리고 염소의 축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어떠한 때에 맞습니까? 주제란 뜻이죠? 어떠한 주제를 다루냐면, 뭐뭐 같은입니다. 역시 꼬모. 그래서 닉다도라니까 독재, 그리고 부패,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룬 작품들이란 뜻이죠. 자,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페인에서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페루의 수도죠. 리마로 돌아왔고 거기서 그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3일에 8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사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머, 제가 요거를 완전히 한 문장을 저거 안 했네요. 자, 2010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습니다. 이거 잠깐 뺐습니다. 자, 노벨 문학상 수상한 거 맞고요. 1번 맞고요.

자, 요런 것들 알아두면 굉장히 소소한 대화거리가 됩니다. 자, 추파춥스 아시죠? 이 막대사탕. 자, 추파춥스는 여기 나와 있죠? 스페인, 에스파니올라니까 스페인의 브랜드입니다. 스페인의 사탕 브랜드입니다. 자, 1958년에 엔릭 베르나시죠? 엔릭 베르나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막대사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막대사탕을 만든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어요. 꽤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era más fácil. 훨씬 더 쉽다고. 누구에게? Para los niños.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먹는 것이, 사탕을 그렇게 먹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막대사탕을 이제 만든 거죠. 창조해 낸 거죠. Años más tarde 되니까 이제 몇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몇년 후, 1969년입니다. 1969년에 좀더 현대, 모더너니까 현대적이고 뭔가 독창적인 로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로고를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이 레는 뒤에 나오는 아 살바도르 달리가 됩니다. 달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달리는 누구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매우 유명한 스페인의 예술가죠. 달리는 그림만 그린 거 아닙니다. 조각도 했고 또 심지어 영화도 제작을 했었어요. 부뉴엘이랑 같이. 자, 어찌됐던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리가 en solo una hora니까 뭐예요? 단한 시간 만에 달리가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추파춥스의 로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뭘 가지고 디자인을 했냐면 꽃 모양, forma de flor니까 꽃 모양과 letras rojas니까 빨간 글씨. 자, 요거를 갖고 있죠, 그 로고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만에 만들었대요. De esta forma. 자, 이러한 형식으로. 아, 그런데 또 뭐냐면 그렇지만 또 달리는 뭘 요구를 했냐면 뭘 권고한 거죠. 권했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Recomendó니까 추천했습니다. 자, 그거를 사탕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로고를. 로고를 사탕 윗부분에 이렇게 놓는 거 어떠냐? 라면서 이제, recommendar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la gente,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hoy en día, 오늘날이죠. 오늘날, 추파춥스의 로고는 거의 같아요. 그때와 거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추파춥스의 로고는 달리 손에서 태어났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로고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아, 거의 같다고 밑에 나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추파춥스는 1969년 탄생한 브랜드가 아니라 1958년이네요. 그죠? 자, 달리는 로고를 1시간 만에 만들어냈다. 맞아요. 그러시죠? En solo una hor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달리의 로고는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다. 아니고요. 상품의 로고에는 달리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다.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스페인어의 25번 문항이고요. 스페인어의 축소사와 증대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어휘 문화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에서 en español이니까 스페인어에서는 매우 노멀합니다. 매우 일상적입니다. 자, 뭐가요? 사용하는 것이 이 축소사와 증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diminutivos, 그러니까 축소사부터 얘기를 하자면 축소사, como,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그러니까 itto, itta, 혹은 io, ia. 자, 이렇게 끝나는 것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축소사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이런 축소사들은 사용이 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hablar de, 뭐뭐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이죠. 작은 것들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뭔가 이제 카리뇨니까 애정이죠. 애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애정을 나타내는데도 이런 축소사

표현들을 써줘요. 혹은 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상냥한 말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en lugar de 뭐뭐 대신에란 뜻이죠. pero라는 거 대신에 perrito라고 말하고요. en vez de 역시 뭐뭐 대신에란 뜻입니다. café라는 말 대신에 cafecito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축소사 얘기고요. 이제 증대사로 가겠습니다. 자, 증대사 뭐뭐 같은 자, on, ona, otte, otta, asso, assa. 자,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걸 이제 증대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은 servir para, 자, 뭐뭇에 사용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하는 데 사용이 되냐면 큰 것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증대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or ejemplo,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페로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라소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제 크다면 동물이 클 때, 그때 이제 큰 개를 말할 때는 베라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E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축소사와 증대사는 더 자주 어디 스페인어권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더 자주 사용이 돼요. 특히 이제 축소사는 그렇습니다. 그 라틴 사람들이 이또 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거를 스페인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Sobre todo 하면 특히란 뜻이죠. 특히 남부에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했고요. 자, 알맞은 거 고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보다 스페인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틴에서 더 자주 사용되고요. 증대사는 큰 것을 말할 때나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축소사는 큰 것을 작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 아니고요. 애정을 담아 표현할 때 축소사 사용 맞죠. 그래서 B와 D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재미있는 어휘 문화 봤고요. 자, 이제 문항 마지막 문항입니다. 26번 문항입니다. 자, 까스텔에 관한 글이고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찾아보겠습니다. 자, 까스텔은 언제예요? 18세기네요. 18세기에 comenzó, 시작된 카탈루냐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자, 까스텔은 인간 탑이에요. 자, 사진 보면 알수 있죠. 자,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떤 기초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위에 엔시마데 뭐뭐 위에란 뜻이니까 그것들 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 final 이제 마지막에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 도착한 뭐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 를 뭐라고 하냐면 맨 위에 도착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엔샤네타라고 한대요. 그래서 C마니까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뭐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그 애는 손을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카스텔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카스텔을 만드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도 필요하고요. 균형도 필요하고 그리고 트라바호 엔 에키포니까 팀워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스텔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카탈루니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스텔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답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맨 위에 누가 올라가냐 이것도 역시 알수 있고요. 까스텔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예, 이것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까스텔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까스텔을 만드는 사람,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 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다섯 문항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7회의 문법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27번 문항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이 문항은 우리가 고스타르 문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됩니다. 사실 고스타르 문형 관련된 문항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페인어만의 아주 독특한 문형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을 좀 약간 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Amis, amigos. 그 다음에 뭐뭐 빵빵 뚫렸고요. 그리고 mucho las películas coreanas니까 내 친구들은 한국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에는 고스타르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간접 목적 대명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Amis, amigos니까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les가 들어오는 것이 맞죠. 자, 그럼 다 지워지네요. 그럼 구스단 들어가는 게 맞나요? 뒤에 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뒤에 오는 문법적 주어입니다. 자, 문법적 주어가 las películas coreanas에서 복수 명사가 되었으니 구스타르의 3인칭 복수형인 구스단이 오는 것 맞습니다. 자,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생님, 소브레메사가 뭐예요? 그건 말이야. 자, 식사를 después de, 뭐뭐 후에란 뜻이죠. 식사를 한 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 음식을 다 끝냈지만, 사람들이 뭐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란 뜻이죠. 테이블에 앉아 있어. 뭐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리고 카페니까 커피나 뭔가 후식을 먹으면서 그거를 소브레메사라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기로 동사 뒤에 이제 어휘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데 앉아서 있는 거죠.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뭐 후식도 먹고 이러는 거니까 자, 뭐가 들어오면 될까요? 일단 las personas니까 여성 복수형이 와야 될 거고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것은 과거 분사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기로 동사 뒤에 과거 분사형이 와서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sentadas가 오면 됩니다.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소브레메사 문화를 알아두시는 게 좋죠. 정말 천천히 음식도 먹고요. 음식을 먹은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전치사 문항입니다. 야베는 열쇠죠. 그래서 누가 열쇠 찾았어? 그랬더니 al final, 마침내 결국 뭐 이런 뜻이죠. 결국 후안이 그것을 찾았어. 자, 라는 야베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자, 요거 이제 표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entre todos 하면은 모두 함께란 뜻입니다. 후안이 결국 찾긴 했지만 모두 함께 그것을 찾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다행이다. 어디 있었어? 책들 사이에 있었어. entre, 뭐뭐 사이에, 뭐뭐 중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렇죠. entre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7회의 마지막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30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우리 합답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항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유형은 보통 합답형 문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하나씩 구성된 거 두 개씩 그리고 세 개로 구성된 거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볼 텐데요. 결국은 이제 이 문항은 뭘 묻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휘 equal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Eva canta igual que su madre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Eva는 똑같이 노래한다. 누구와? 그녀의 엄마와 똑같이 노래한다. 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A 맞습니다.
이고할 게 뒤에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이 오죠. 자, B 보겠습니다. Pedro es igual de alto que Juan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표현 알아두셔야죠. igual de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와서 무슨 뜻을 갖나요? 똑같이 뭐뭐한 뭐 이런 뜻을 갖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Pedro는 호안과 똑같이 알토, 키가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고알을 막 이게 형태변화하고 막 그런데 이고알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고알 대 형용사 혹은 부사. 요 문형을 기억하시면 되고 B도 맞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Esta camisa es igual a la tuya. 자, 이 셔츠는 la tuya니까 소유 대명사, 너의 셔츠죠. 너의 것. 너의 것과 똑같다. 해서 역시 equal a 뒤에는 명사 혹은 대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7회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실전 모의고사 8회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8회, 9회, 10회. 딱 3회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흐트러지지 마시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30문항 40분 내에 푸는 거 기획하시고 한번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4강이죠. 4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강부터 3강까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모아서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강이죠. 1강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해결했어요. 이제 5번 문제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00세 시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멀티 직업관이 떠오르면서 본캐와 부캐를 구분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했어요. 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네, 최근에는 한 가지 직업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거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사이면서 복싱선수로 활동하는 A씨처럼 자신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해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경험은 단지 또 하나의 역할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활동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에너지가 기존의 직업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더욱 몰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직업 가치관 중에서도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에는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와 관련

있는 걸 한번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오케이, 이거는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에 해당하겠죠. 다음, 니은, 자신의 직업을 생계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자, 이 제시문에도 어디에도 생계 유지와 관련된 건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생계 유지는 사실 우리가 생업으로서의 직업 가치관이죠. 생업으로서의 직업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시문과 관계가 없고, 디귿,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라,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니을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직업관. 이건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직업 가치관을 의미하죠.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자아실현적 수단으로서의 직업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홀랜드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은 학생 A의 청소년 흥미 검사와 검사 결과이다. 이에 나타난 홀랜드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자, 그래프에서 보듯이 사회형과 예술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그중에서 사회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내봤더니 사회형이 최상이야. 이게 1번이 되겠죠. 그죠? 예술형이 두 번째, 2번이 된다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좋겠어요. 기억. 1순위가 이거죠. 지금 사회형.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일을 좋아한다. 아, 요건 어디에 해당해요? 이 내용은 관습형에 해당하죠. 관습형. 그래서 1번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니은. 2순위는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술형이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답이 돼. 그쵸? 2순위가 예술형이기 때문에. 디귿. 1순위의 유형을 고려할 때 항공기 승무원, 스포츠 트레이너를 추천할 수 있다. 사회형에서는 여기에 직업대 추천을 보게 되면은 항공기 승무원, 스포츠 트레이너가 여기 사회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이 디귿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니을 볼게요. 니을. 2순위의 유형을 고려할 때 여행 사무원이라든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사실 사무원이라든가 어떤 컴퓨터 보안 전문가 역시 관습형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니을도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보도록 하죠. 7번. 다음 SNS 대화에 나타난 AB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A가 먼저 이야기하죠. B야,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B가 이야기해요. 야간 근무라서 밤낮이 바뀌었어. A가 얘기하죠. 힘들겠다. 요즘 나는 평균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만 근무하면서 출퇴근이 자유롭대. 아, 이거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출근 시간이 유동적이겠네. 나는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거든. 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서 밤낮이 바뀐다. 어떤 근무에 가깝다? 교대 근무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너는 야간 수당을 받는 거지? 응, 월급은 많아. 너는 별도 추가 수당은 없어? 까지 이제 나와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대화 보면은 그다음 이어지죠. 그 밑에. 자, 응. 우리는 없어. 대신 주말에는 자유롭게 쉬는 편이야. 나는 근무 스케줄에 때문에 주말도 못쉴 때가 있대요. 자, 서로 장단점이 있네. 맞아. 우리 둘다 각자의 방식 열심히 일하자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기어. A씨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일하고 있다. 자, A씨 선택적 근로시간제지 오게. 그쵸? 그거 기억은 맞는 답이야. 니은. A씨와 같은 근무 방법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 효과적이다. 아니지. 이건 24시간이 효과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B 야간 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주야가 교대되면서 일하는 그런 형태니까 B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디귿. B씨의 근무 방법은 자동차, 화학 등 제조 업무에 적용할 수 있죠. 교대 근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니을. A씨와 B씨 모두 유연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니야.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이렇게 B가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에는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지금, A씨가 해당하기 때문에, B는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티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근무 방식,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거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본 수능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직업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어요. 우리가 직업 생활의 중요성을 볼때 어떤 차원이 있어? 개인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인지 사회적 차원인지, 즉 사례가 A가 개인적인지 B가 개인적인지 혹은 사회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례 1 볼게요. 공공 씨는 셰프가 되기 위해 조리학과에 진학하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수습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로 생활비를 해결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비, 경제적 독립 나와 있고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 얘는 지금 개인적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실한 자세로 직장 내에서 신뢰를 얻으며 한 명의 요리사로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때 보람을 느낍니다.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성취나 보람 이런 거와 관련된 즉 개인적 차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사례 2. 세모세모 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며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공합니다. 자, 밤낮 없이 반복되는 근무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의료진과 협력해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병원 역시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볼때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막 기술한 게 아니라 즉 사회 어떤 의료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회적으로 일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례 B 같은 경우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직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가깝다. 여기에 가깝다라고. 자, 기억. 사례 1은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쵸.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례 2는 직업의 대가로 얻는 경제적인 독립이 강조한다. 자, 경제적인 독립은 오히려 여기서 제시되고 있잖아.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게 제시되고 있죠.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야. 그죠? 디귿. 사례 2는 다양한 직업 생활을 통한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 분담을 나타낸다. 오케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직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니을, 사례 1과 사례 2 모두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사례 1은 개인적 차원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8번 문제도 이렇게 이제 해결해 봤고.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하고요. 10번 문제는 세트 문항이야. 세트 문항. 이런 문항 형태를 우리가 세트 문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자, 사례로 나타난 제시문을 보면 굉장히 기네요. 다음은 일과 직업 생활에 대한 직업 상담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직업 상담 사례 1 보니까 A씨. 안녕하세요. 저는 IT 관련 직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요. 했어요. 이것도 이제 관련돼서 답으로 나오겠죠. 자, 직업 상담사. 높은 연봉과 직업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것을 고려할 때, 이거 핵심적인 문장일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고려할 때 IT 업계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사전에 실시한 홀랜드 흥미 검사 결과를 보면 탐구형이 82점, 현실형이 78점이래. 그 1순위, 2순위가 되겠네. 또 나와 있어요. 이두 가지 강한 경우
IT,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그다음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직업을 잘 맞아요 했어요. 자, A 씨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직업 상담사가 이야기죠. 대부분 정규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IT 업계는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유연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것도 답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A씨는 저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상담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일단은 볼 때, 높은 연봉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홀랜드 검사와 관련된 것 같아. 그쵸? 탐구형, 현실형 있는 거알수 있고, 요걸 봤을 때는 어떤 유연적인 어떤 근무 형태, 그리고 재택근무나 이런 것도 가능했죠.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등등 상당히 유연적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상담 사례 비유볼게요. B씨, 안녕하세요. 저는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겨요. 특히 창의적인 감각을 살려서 일하고 싶어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거보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게 일하는 게더 중요한데, 어떤 직업이 저랑 잘 맞을까요? 자, 홀랜드 흥미검사 결과 예술형이 1순위야, 83점, 그리고 사회형이 80점이래요. 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용사라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같은 직업들 잘 맞아요. B씨는 저는 평소 헤어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용사는 보통 어떻게 일하나요? 했어요. 자, 미용사는 보통 미용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예약제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바쁜 날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없는 시간대는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력이 쌓이면 자신의 미용실을 창업하는 경우도 많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럼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직업 상담 사례 1과 직업 상담 사례 2에 대해 나타난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1번. A씨는 즐거움, 사회봉사, 성취감을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진다? 자, 요거는, 어떤 내적인 거잖아. 내적. 내적인 직업 가치관인데, 우리 아까 사례에서 볼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이런 걸더 추구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외적 직업관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즉, 사례 1에서는 외적 직업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지는 내적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오답이다.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2번, A가 추천받은 직업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로시간제에 적합하다. 여기 아까 보면은 근무시간이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야. 2번이 정답이 돼, 요게. 그쵸? 자. 3번, B씨는 직업 활동을 통한 경제적 보수와 직업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아니야. 경제적 가치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랬지. 반대지. 아니지. 자, 4번, B씨가 추천받은 직업은 업무량 편차가 많으므로 교대 근무가 적합하다? 교대 근무는 아니야. 그치? 교대 근무는 아니야. 교대 근무에 적합한 것은 뭐 간호사라든가 어떤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내가 교대로 하는 거니까 요건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5번. A와 B씨 모두 논리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의 성향을 가졌다. 아니다라는 거지. 자, B씨만이 어떤 창의적인 예술 활동의 직업 성향에 적합한 거지. A씨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상담 사례 1과 상담 사례 2에 나타난 홀랜드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례 1 같은 경우, 1순위가 뭐였어? 1순위가, 탐구형이었네. 그치? 탐구형. 그 다음에 2순위가, 현실형이었어. 재심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례 2는 1순위가 예술형이야. 맞죠? 예술형. 2순위가 사회형이야. 자, 요거를 안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 선택지 들어가 보죠. 기억. A씨의 2순위 업무 성격은, 2순위는 뭐야? 현실형이잖아. 기계나 도구, 사물을 조작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거에 많다? 맞죠? 현실형은 여기에 적합한 거죠.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B씨의 1순위 성격 유형에는 만화가, B씨의 여기, 요거죠. 만화가,
공연기획자, 제품 디자이너,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다. 맞죠? 예술형에 이건 맞는 거죠. 자, 디귿. A씨의 1순위 성격 유형보다 A씨의 1순위 성격 유형보다 2순위 성격 유형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주로 한다. A씨의 1순위 성격보다는 B의 2순위 성격 유형이, 즉 사회형이 그 말이잖아. 정리해보면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A씨 1순위 성격 유형은 탐구형이야. 2순위 성격 유형은 B씨 2순위는 사회형이야.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즉 무슨 말이야? 탐구형보다 사회형이야. 그치? 과학적이고 학문적이야. 아니지, 반대지. 탐구형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이 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반대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니을 A씨와 B씨의 2순위 성격 유형 간에, 즉 현실형과 사회형, 그 다음에 유사성이 1순위 성격 유형 간에, 즉 탐구형과 예술형 보다 더 유사성이 크다? 즉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이 차이의 비교를 했을 때 유사성은 어디가 높아? 이거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즉 어떤 창조이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탐구형과 예술형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더뭐 유사성이 큰 거지. 근데 이게 유사성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인 거지. 이게 더 유사성이 크다. 그 말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상에서 되게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좀 빠르게 풀다 보면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좀 유용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어놓으면서, 제시문을 다시 보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대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 2강은 우리가 몇 번까지 해결했냐면은, 5번까지 해결했어. 그래서 6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하고 7번이 세트 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전문가의 강연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을 볼까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 시기에 행복한 삶은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노화로 이게 딱 나왔어. 노화로 기능이 쇠퇴하는 발달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노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그치? 나머지 내용 안 읽어봐도 딱 노화로 쇠퇴하게 뭐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 그치?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현재 떠오를 깜빡깜빡 현상 늘어나는 거죠. 자, 해서 노년기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 6번 볼게요. 위 강의를 통해 알수 있는 생애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냈어요. 노년기야, 노년기. 자, 자아인식을 통한 자아의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 자, 이건 언제야? 영아기지, 영아기. 영아기. 그 다음에, 그래서 노년기가 아니죠. 성호르몬의 분비로 2차 성징 하면은 어디야? 청소년기잖아. 청소년기. 그래서 아니지. 의존성이 증가하고 배우자와의 사별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죠. 그 디귿은 맞는 답이죠. 그다음 에릭슨에 따르면 자아 통합감대, 자아 절망감이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예요.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자, 이 강의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시기의 진로 발달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노년기인데, 단, 이게 뭐냐?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이론에 근거한 거야. 자, 앞에 6번에서는 헤비거스트에 관련되었다면 7번은 슈퍼와 관련해서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노년기는 슈퍼에서는 뭐라 그래? 무슨 기라 그래? 쇠퇴기라 그러지. 쇠퇴기. 자, 1번. 쇠퇴기에 해당한다. 바로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쇠퇴기지. 자, 욕구가 진로 선택에 지배적이다. 요 시기는 우리가 성장기. 성장기라 그래요. 그치? 성장기. 슈퍼에서는 성장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장기 중에서도 환상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고. 3번.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다. 요거는 탐색기에 해당돼. 청소년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탐색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탐색기. 탐색기 중에서도 우리가 전환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고, 4번,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로 발견하여 종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비거스트에서는 성년기 때 주로 내용이지만은, 슈퍼에서는 성년기 초기, 우리가 성년기 초기에 돼서 그 나이대, 보통 24살까지도 이제 탐색기로 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고 또 탐색기에 해당돼, 슈퍼에서는. 탐색기 중에서도 시행기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직업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한다? 우리 헤비거스트엔 중년기라고 하고, 슈퍼에서는 이걸 유직이라 그래, 유직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1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 7번.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다음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참여자 모집 안내를 통해 알수 있는 생애 발달 시기의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단서 조항을 줘. 뭐 슈퍼에 뭐 근거한다, 헤비거스트에 근거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출제되는 방향은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애 발달 단계 하게 되면은 관련된 문제는 아, 헤비거스트가 중심이 돼서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참여자 모집 안내. 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참여 대상이 40세 이상 재직자야. 이것만 봐도 일단 나이대만 봐도 아, 중년기겠구나. 라는 거지. 자, 인생 들여다보기. 신체적 노화의 시작, 인생 이막 준비, 현상과 이제 필요성, 그 다음에 재취업 및 창업, 그 다음 귀농 귀촌.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거는 중년기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 중년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기억,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을 경험을 쌓는다. 이건 언제 하는 거야?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중년기가 아니다라는 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전문 능력을 넓혀가는 거. 이건 성년기지, 성년기. 중년기가 아니죠. 자, 디귿.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디귿. 사회적 책임 수행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바로 중년기예요. 사실 중년기 때가 이제 우리가 연봉으로 봐도 가장 높은 시기가 중년기고 사회적으로 봐도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 뭐 한다? 생산성을 유지한다. 이게 중년기야. 중년기. 생산성 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중년기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 단어들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몇개 강조했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디귿. 디귿하고 디귿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8번 문제 해결해 봤고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다음 기사에서 생애 발달 단계에 가해 바람직한 발달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헤비거스트의 이론에 근거한 거죠. 가. 어떤 식인지 볼까요? 안전사고 10건 중 6건. 추락, 조심, 또 조심. 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걷기 시작하는 이 시기, 언제일까? 걷기 시작하는 거니까 영아기에 해당하겠지, 영아기.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영아기야. 추락사고, 뭐, 그다음 미끄러짐 사고 등이 발생한다, 하였다. 또한 말하기와 걸음마에 서툴러 뭐 전기밥솥, 가습기에 의한 화상사고, 빈번히 발생하는 각별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기가 바로 어디? 영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1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위해 축구 활동에 참여한다. 이건 아동기지, 아동기. 아동기야. 아동기니까 답이 될수 없고.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하면은 뭐야?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청소년기.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애워놔두는 건. 3번.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자녀 양육 및 노부모의 부양을 위한 가족 상담 프로그램. 이거 어딜까? 이거는 중년기지, 중년기. 중년기에 해당하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양육자와 성공적인 애착 형성할 수 있도록 신체 접촉. 맞지? 4번이 정답이네. 요게 영아기에 해당하는 거지. 4번이 정답이네. 정답은 4번. 5번. 신체 기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 언제야? 노년기잖아, 노년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을 개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어떤 그 노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식사, 이런 것들도 어떤 식단도 마련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자, 정답은 4번이 된다, 9번.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2강 10번 문제. 다음 대화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학생 AB의 자아정체감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 정체감, 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 그 다음에 정체감, 유해, 그 다음에 정체감 성취가 있죠. 우리 앞에서 배운 네 가지 성취.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체감 혼미 같은 경우는 경험도 안 하고 어떤 경험도 없었고 그다음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체감 혼미라고 할수 있고 유실이라는 것은 어떤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기보다는 누구, 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조력자, 이런 거에 필요에 의해서 동료라든가, 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동료의 조력을 통해서 어떤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유실이라고 할수 있고, 유해라는 것은, 탐색만 하는 거야. 다양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색만, 오케이. 근데, 특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탐색만 하고 무엇을 노력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직 없는 상태. 일단 탐색은 해. 아, 나의 성격은 이렇고, 나의 뭐 흥미는 이렇고, 적성 이런 거 탐색은 했어.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뭐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관여하지 않는 상태. 성취는, 다. 탐색도 하고, 탐색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특정에 대해서 역할도 오케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상태. 가장 이상적인 거지. 정체감 성취가. 탐색도 하고 뭐 내가 얻은 조리사가 되겠다. 그걸로 자격증도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는 상태. 이걸 성취라고 할수 있죠. 자, 돌아가서 자신이 희망하는 희망 직업에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 희망. 자, 저는 아직 취업하고 싶은 곳을 찾지 못해서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보건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탐색 중이지만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탐색만 하고 있는 거야, 요것만. 아직 특정 역할에 어떤 결정하지 못해서 관여하지 않는 상태. 이건 뭐야? 정체감 유해지, 유해. 그래서 학생 A는 정체감 유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학생 B 볼게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서 나중에 생각해 볼래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 상태. 이건 혼미지, 혼미. 그래서 학생비는 혼미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유해, 혼미. 유해, 혼미가, 있지. 유해, 혼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 요것도 모평이라든가 이런 데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여러분이 요약한 다음에 딱 집어넣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놔둬서 문제, 다음 문제, 요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모평이라든가 본수에서 관련된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문제 다 풀어봤고, 자, 3강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3강은 지난 시간 6번까지 해결했어. 6번까지. 그래서 7번 문제부터

더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7번. 다음 조아리의 창 진단 결과지에 나타난 A씨의 개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조아리의 창을 크게 사사분면으로 나눈다 그랬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와 그 다음에 타인이 안다와 그 다음에 타인도 모른다. 요네 가지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영역이 나의 크기가 더 큰가 한 거예요. 그 어떤 영역인가 봤더니 여기 색칠해지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의 영역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사분면 나눴을 때요 부분은 뭐야? 요 부분은 열린 창이라고 그러죠. 열린 창. 열린 창. 그럼 이렇게 빗금친 요 부분.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창이죠. 보이지 않는 창.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거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 이건 미지의 창이죠. 요거는 숨겨진 창이죠. 창. 나는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부분, 숨겨진 창이죠. 결국 이 제시물이 나타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창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보이지 않는 창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아. 자, 심층적이고 잠재된 우리의 자신의 미지의 영역이다. 이건 어디에 해당돼? 미지의 창이야, 이거는.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디귿, 대체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활발한 창. 어디야? 열린 창이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이런 열린 창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정답은 기억 하나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7번 문제 해결해 봤고,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성공한 직업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사회자가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의 따스한 온기와 향긋한 풍미를 담아내는 바리스타로 학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직업인 봤어요. 처음에 공공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며 제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페 경영 및 마케팅 경험을 쌓고 커피를 연구하여 현재 매장을 창업하게 되었지요. 저는 생두의 신선도와 로스팅 과정을 특히 신경 씁니다. 또 새로운 커피 메뉴를 만들기 위해 바리스타들과 교류도 하고 참신한 레시피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한대. 바리스타 영역을 최고가 되고자 한대. 최고가 되고자 한대. 끊임없이 공부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고 노력해 나가는 건뭐 어떤 전문가적인 정신이지. 그다음에 스스로 계속 뭐야? 자기 개발을 해 가는 거야. 이러한 어떤 형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시문은. 자, 1번. 소명의식이 드러난다. 소명의식 하면은 우리가 딱, 요것만 생각. 소명의식 하면은 하늘.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나그 직업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하지. 소명의식과는 관계없다라는 거. 일상적인 일도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자, 일상적인 일고 창의적, 창의성에 대해 해당하는 거죠. 창의성. 창의성. 그래서 요 전문가 정신과 자기계발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자 답이 될수 없고 3번 전문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자기계발을 꾸준히 실행한다.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전문가 정신과 자기계발과 관련된 내용이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8번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답 볼게요. 자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이 관계 없지. 요거는 어떤 위기 관리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인 직업의 특성 중에 하나인 그 위기 관리 능력과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건전한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다. 제시문하고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요. 수능에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최소 한두 문제 이상 출제되니까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수능에서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제시문만 여러분이 아마 모평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제시문만 잘 분석해도 최소 네다섯 문제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은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진로 결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진로 계획 수립 및 직업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로 결정 의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로 결정 요인.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있고, 이거는 사회적 요인이 있다 그랬죠. 개인적 요인에는 뭐 적성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진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적성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신체적 조건.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왼쪽, 그, EBS 플러스 부분에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가치관도 뭐,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요인이죠. 사회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가정환경이야.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 결정할 때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예, 학교 환경이야. 그 다음에 직업 세계의 변화. 이세 가지가 이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교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어? 진로 결정의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했어요. 그죠? 자, 갑 볼게요. 성격, 가치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죠? 갑은 맞는 답이 되겠고, 을. 부모님의 기대와 같은 가정환경이 있습니다. 가정환경은 어디에 해당돼?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을은 틀렸고, 병.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 이 영향을 줄수 있다. 신체적 조건의 성별. 당연히 이거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 4차 산업 혁명으로 직업구조 변화. 직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직업 세계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틀렸던 거죠. 틀린 거니까. 갑하고 병. 갑하고 병이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직업의 어떤 진로를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 요인에서 나의 적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부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사회적 요인이 특히 가정환경 우리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영향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또 학교 환경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학교에서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를 보거나 뭐 취업을 보거나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면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진로 결정할 때 보면은 뭐 외국어와 관련된 국제와 관련된 이런 걸로 이제 학과도 선택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학교 환경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로 결정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알고 있으면은 아마 모평이나 이런 데서도 이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자기의회 검사 결과표를 통해 알수 있는 개인 특성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검사 결과표 봤더니 가가 어떤 거냐?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능력을 검사합니다. 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능력을 검사하는 거 어떤 검사일까? 적성 검사지, 적성. 적성 검사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적성 검사야. 적성이야. 그래서 적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했고, 뭐, 직업군, 세부 직업, 뭐, 자연 친화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언어 능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적성이 여기에 맞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죠. 기억. 개인의 기분, 태도, 의견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니지. 적성은 그게 아니라, 요거는 어떤 거야? 뭐에 대한 개념에 해당해? 성격이지, 성격.

것은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잘할수 있고 거기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성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죠. 적성의 개념, 흥미의 개념, 성격의 개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념적 요인에 대해 개념적 어떤 특성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직업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수 있느냐, 혹은 거기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흥미와 관련된 거겠지. 그렇지? 특히 흥미와 적성을 잘 구분해 놔두세요. 여기서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적성과 흥미에 대한 개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 공부해 놨두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부터 3강까지의 문제들을 다 살펴봤고,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1, 2, 3강과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출제 경향도 볼 겸, 출제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6월 모의평가, 작년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였어요. 다음 A씨의 사례와 직업 가치관 순위를 조사, 순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대기업 근무 당시 A씨는 고액 연봉을 받아 남들이 부러움을 샀으나 고정된 반복 업무가 싫어서 퇴사를 했대요.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변화를 하네요. 어떤 변화지향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현재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생활에 이제 있어 직업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어떤 변화지향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직업 가치 순위 20대는 경제적 보상이 1순위, 40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헌이 1순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기억. A씨는 직업 가치 중 변화지향을 중시하 하여 직업을 변경했대. 맞지? 변화, 정형화되지 않는 다양한 복지 업무를 수행한 변화지향이거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 라는 거. 기억은 맞는 답이다. 니은, 대기업 근무 당시 A씨가 받은 고액 연봉은, 고액 연봉. 20대 응답자 집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에 부합한다. 20대 뭐야? 경제적 보상. 이거 받을 때 높은 연봉. 당연히 일치하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야. 디귿. 40대 응답자 집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는 뭐야? 사회적 공헌이잖아. A씨가 현재 직업으로 변경한 후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가 아니다. 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고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사회적 공헌이잖아. 그치? 변화된 것이 이 40대와 일치하는 거지. 그치? 그 디귿도 맞는 답이야. 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 하나 또 하나 풀어볼게. 이거 4번 문제였어. 작년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 3, 4번 세트 문항이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4번 문제야. 자, A씨는 29세. 자, 내용 쭉 보시고 29세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성년기에 해당한다는 거알수 있고, B씨는 66세니까 와 노년기에 해당했구나, 그 내용과 관련된 나와 있고, 즉 우리는 생애 발달과 관련됐으니까 바로 파악할 수 있지. A씨는 성년기, B씨는 노년기구나. 위 AB의 생애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냈어요. 당연히 헤비거스트의 발달 이론에 근거하겠지. 자, 기억. A씨가 속한 시기의 특징은 인지적 성장과 주변 환경 탐색. 인지적 성장과 주변 환경 탐색은 유아기에 해당돼. 유아기. A씨는 뭐야? 성년기지. 해당사항 없지?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고. 니은, A씨가 속한 시기의 발달 과업에는 성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기. 그치? 성년기가 바로 성인 관점에서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기니까 니은은 맞는 답이 되겠지. 아, 니은 맞는 답이구나. 자, 디귿. B씨가 속한 시기의 특징. 노년기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단계잖아. 요거는 성년기잖아, 성년기. 그러니까 요건 틀린 답이지. 디귿은 틀린 답이다. 자, 니을 볼게. B씨가 속한 시기의 발달 과업에는 역할 변화의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이게 노년기에 해당하는 발달 과업이지.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 돼. 이것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의평가라든가 본수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헤비거스트의 세계 발달

0: 단계에서는 핵심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 특히 발달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학습해야만이 여러분 놓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6강으로 만났습니다. 6강부터는요, 내용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기후와 지형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강부터는 인간과 자연이 그러면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먼저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미리 살짝 설명드리면은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 중에서 누구를 더 중점적으로 볼 건데, 나는 인간을 더 중점적으로 볼 거야.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로 쓰이는 존재야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필요가 있어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과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또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 있을지 등등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6강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개념, 우리 교재로는 26쪽과 27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약간 나의 여행의 특징은 한번 갔던 곳을 또 가요. 나는 약간 새로운 곳에 가는 그런 무서운 게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점에서 새로운 메뉴를 보더라도 잘못 먹어. 맨날 먹었던 것만 먹어. 그래서 여행도 약간 갔던 데만 간다? 왜냐면은 갔던 데또 가도 나는 좋고 또 가도 너무 편해. 나는 갔던 데만 자주 가는 곳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제천을 되게 좋아해요. 제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천에서 케이블카를 탄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케이블카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나처럼 여행객에게는 뭔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연과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인간에게도 조금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산업지로 개발해보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환경을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인간의 여가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거잖아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 가서 자주 접하는 케이블카도 과연 인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중점을 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번 6강에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이름이 일다 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밑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야라고 살펴봅니다. 왜냐면은요,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이러한 인간만이 이성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인간만이 정신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 자연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연의 범주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보는 학자에 따라서 이 자연과 생태계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갈리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자연은 그냥 요렇게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학자마다 자연의 범주, 생태계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지는 다 달라요. 뭐 어떤 학자들은 동물, 어떤 학자들은 동식물, 어떤 학자들은 동식물뿐 아니라 돌멩이까지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 어쨌거나 인간은 자연보다 더 우위에 있어.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존재야. 분리되어 있어. 심지어 누가 더 위에 있어? 인간이 더 위에 있어라고 보는 관점을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요, 지금 그림으로 같이 봤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봅시다.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 이분법적 세계관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요, 둘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둘로 나눴어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둘로 나누었어요. 왜? 자연은 그냥 단순히 그 존재 법칙에 따라서, 물리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성이라든지 의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즉, 자연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본래적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아나라고 이분법적 세계관. 인간과 자연은 달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왜? 본래적 가치 다른 뜻으로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같은 거 자연은 없어.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고 개발될 수 있는 도구적, 수단적 가치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도구적 자연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결국에 자연은 무엇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수단에 불과해라고 보는 게 바로 도구적 자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는 거야?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되고 개발되는 거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간 중심주의가 혹시나 딱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의와 한계 먼저 본 다음에 대표적인 사상과 볼게요. 자,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는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석진을 촉진할 수 있어요. 왜?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해서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를 정당화하죠. 왜? 자연은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있어? 없어? 라고 보잖아.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다 보니까 어차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연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좀 활용해도 되지 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로 올라가서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볼까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들도 모두 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베이컨이에요. 저희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라고 남겼냐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한번 정도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즉, 베이컨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바로 힘이 되는 거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베이컨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지식은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베이컨 뭐라고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인간 이성을 가진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지식의 힘의 원천은 결국에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탐구해서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게 바로 베이컨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데카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우리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는 주체고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주체야. 즉, 인간만이 정신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식의 그 대상이다. 인식을 하는 주체는 누구야? 생각을 하는 주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인간뿐이야. 이 인식을 하는 대상은 바로 자연인 거예요. 따라서 자연은 인식의 대상, 인간은 인식을 하는 주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인식의 주체, 그리고 그 인식 이용하는 대상은 자연. 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라고 본게 바로 데카르트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행복에서 다양한 사상가를 볼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같이 문제 푸셔야 돼요.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게 베이컨의 입장이었지, 아 이게 데카르트의 입장이었지, 그러니까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였지라고 계속 연습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한 빌드업에 한 단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살펴본다 그랬죠?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면은 바로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도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쉽게 인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봐요. 즉, 인간을 포함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생태계의 범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서로 다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요 정도로 그냥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다시. 자, 우리 생태중심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인간중심주의와는 다르죠. 인간중심주의는 이 분법적 세계관. 인간은 인간, 자연은 자연.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주체야라고 봤어요. 하지만 생태중심주의에서는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유지, 조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유지와 조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밑에 있는 내용 그림과 함께 쭉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이들 우리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거 하는 게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전일론은 말을 풀어서 해보면은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 부분, 부분 요소들이 서로 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처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 부분들은 결국에 전체로서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체로서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일론적 관점에 따르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너무 귀찮게 하는 어떤 해충을 지구상에서 다 박멸해버렸어. 그러면 그냥 그 해충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해충이 박멸됐어. 그 해충을 먹고 사는 다른 동물들도 점차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개체 수가 줄어들겠지? 그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의 식물들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그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무언가 얻었던 인간들의 생활 역시 변하겠지라고 생태계는 부분 부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행위는요,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됩니다. 즉, 인간 행동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했어? 안 했어? 라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앞에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없다라고 보았죠. 근데 반면에 생태 중심주의에서는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는 모두 다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연도 그 하나의 일부로서 내재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본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인간 중심주의와의 차이점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인간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림은 그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보시면서 떠올려 보세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했습니다. 왜?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체야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계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보려면은 전체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도 그 스스로의 가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마 교재로는 오른쪽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상가 보기 전에 생태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태중심주의는 경우에는요, 인간의 이익보다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돌려보세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우선시한다라는 점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행동이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거 어떤 기준이야?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되는 거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 생태 중심주의도 사실은 사상가별로 그리고 주장하는 학자별로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으로 예를 들면 생태주의가 극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연 환경 그래 그 내재적 가치 갖고 있지 생태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여기에서 진짜 저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재적 가치를 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들면 안 돼. 그 어느 경우에도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없어. 라고 극단적인 생태주의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생태주의가 다 같은 생태주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생태주의의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생태 중심주의의 사상들, 뭐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는 거고, 자연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극단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생태계 전체의 선을 이유로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극단적인 생태주의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생태계 전체의 선이 중요해. 그러니까 개별 구성원, 개별 인간의 이익 정도는 무시돼도 돼라는 식으로 환경 파시즘, 즉 파시즘이 뭐냐면은 전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이익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 환경을 위해서 구성원의 이익을 구성원의 손해를, 희생을 정당화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요.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 생태주의로 흐를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극단적 생태주의의 경우에는 생태계는 그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면 안 돼! 사실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냉대기 위에서 침엽수림이 발달해. 그 침엽수림에서 통나무를 가지고 전통식 가옥을 만든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혹은 뭐 건조기후 지역에서 사막기후에서 흙 벽돌집 이것도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극단적 생태주의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돼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생태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였고요. 이제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사상가 정말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바로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상가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베이컨, 데카르트와 비교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레오폴드만으로도 한 문제가 혼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레오폴드라고 하는 이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앞에서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뭐, 동물로 보는 사람, 식물로 보는 사람, 점점 더 넓게 보는 사람 있다라고 했는데, 레오폴드 요거 기억합시다.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장하는 대지 윤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대지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레오폴드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은 결국에 모두 다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두의 범위에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토양, 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지윤리라고 봐요. 모두 어울리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원의 사용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극단적 생태주의처럼 자연 건들지 마! 자연은 그 내재적 가치가 있어!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자연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어느 선에서만, 그렇지,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는 선 안에서는 가능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레오폴드는 뭐 자연에 대한 그 일체의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죠.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원의 사용, 관리, 변화 가능하다라고 본게 바로 레오폴드의 입장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마지막 요거.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넓게 본 대지 윤리를 주장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바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행복할 때 서양에서의 학자들의 행복관, 동양에서의 행복관, 요거 봤었죠? 그거랑 연결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교, 불교, 도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유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유교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왜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그치? 사회적으로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에 도덕적인 혼란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적 혼란을 바로잡는 인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마음을 부여했어 라고 봐요. 왜? 사회적인 혼란이 도덕적인 혼란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마음을 부여했고 이 도덕적인 마음을 잘 길러나가면 돼 라고 하는 걸 바로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을 지향하며 하늘과 땅이 서로 호응해서 만물을 생성하고 자연을 길러낸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봤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 기억하시죠? 모든 존재들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중요한 건 서로서로 상호 의존성 기억하시죠? 연기설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라고 상호 의존성과 연기설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인간과 자연 연결되어 있으니까, 곧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불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가 기억하시죠? 자연은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무위의 상태다. 그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무위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유교, 불교, 도교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유교, 불교, 도교를 나누을 때 키워드들의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자료 탐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탐구에는 베이컨의 인간 중심주의와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이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다.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지식의 힘은 자연에 대한 탐구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자연의 실재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의 힘을 강조했고 이 지식은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라고 지식의 힘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컨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지식을 얻은 만큼 지식의 힘이니까 그 힘을 자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였습니다. 되셨죠? 자, 반면에 레오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낱낱이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 물론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만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러지 않다면 그르다.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 자연에 대한 사용, 변화, 관리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치? 근데 어느 선 안에서 전체 자연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선 안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용

관리 변화 가능하다 라고 했던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레오폴드는요, 대지를 수많은 존재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다라고 주장했고, 또한 이러한 생태계의 범주를 동, 식물, 토양 등등으로 넓힌 대지 윤리 강조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의 교재 26쪽에는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나올 겁니다. 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그리고 동양에서의 자연을 보는 관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실 거는요, 어느 한쪽만을 중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 다를 모두 다 같이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26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 나왔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 먼저 살펴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7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문제의 원인은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원 소비 증가, 무분별한 자연 개발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의 특징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지 왜 우리가 전 지구적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지, 왜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환경 문제의 특징은요,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원인이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일단 볼수 있어요. 왜?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퍼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초국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결 역시 한 나라에서만 발벗고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또한 이러한 환경 문제는요, 원인을 찾는 게 어렵고 그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공간으로 펴진다면은 시간적으로도 한 세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환경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다음 세대에서는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세대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 중에서 지구 온난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지난 4강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화석 에너지의 소비 증가로 인한 화석 에너지, 예를 들면은 석탄이라든지 석유. 화석 에너지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요, 빙하 면적이 감소했었죠. 왜? 일단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빙하가 녹을 거고,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지대의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바로 저지대의 침수와 함께 기후 난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 기후 난민의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기상이변도 발생할 수 있었죠. 왜? 만약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하게 되면은요,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은 약 7%가량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대기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게 되면 홍수, 폭풍우 등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작물 생산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영향 중에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는 바로 북극권 개발이었습니다. 북극을 막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권이 개방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류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항로 개척과 함께 지하 자원과 같은 북극에 있었던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으니까 요 내용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환경 문제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사막화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처럼 되는 거예요.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에서. 그래서 일단 발생 지역 먼저 볼까요? 사막 지역 주변의 스텝 기후 지역.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스텝 기후 지역은 주로 사막 기후 주변에서 나타났었던 거. 여기서 주로 사막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요. 자연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인위적 요인으로도 식생이 감소하고 토양이 황폐화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장기간 가뭄이 이루어지는 거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목 및 개간, 산림을 벌채하는 것, 쉽게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 건조 지역의 관계 녹업 확대, 우리 관계 녹업 공부했었죠? 건조 지역의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농업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 지하로 관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갖다 쓰는 농업들, 이러한 관계 농업 확대에 따른 토양 역류화 현상들은 바로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 사막화는 자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으로는 당연히 토양은 황폐화될 거고요. 사막화되니까 거기에 영양분은 점차 사라지겠죠. 식량 생산량도 감소할 수 있고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도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 지도를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막 주변에 스텝 기후 지역이 있었지. 거기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사막화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은 지도 볼 때마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열대림 파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대림 파괴의 원인은요, 무분별한 벌목, 농경지 및 목장 확대, 자원 개발, 도로 건설처럼 정말 말 그대로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숲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 열대우림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거냐면요. 작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에 축구장의 약 3,000개 규모 정도의 아마존이 파괴가 됐대요. 축구장 엄청 넓잖아?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 그리고 축구장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선수라 하더라도 뛰어가면 막 엄청 숨차잖아? 그 규모의 한 3,000개 정도의 아마존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열대림 파괴의 영향으로 인해서는 지구의 자정 능력, 즉 지구가 스스로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약화되는 거고요. 당연히 동식물의 서식지는 점차 파괴되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동물들이 살수 있는 곳이 점차 사라지게 되니까요. 또한 토양 침식이 심화됩니다. 이건 왜 발생하는 거냐면은 나무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무의 뿌리 한번 볼게요. 이 뿌리가 하는 역할들은 나무가 흙을 정확히는 뿌리가 뭐야? 뭔가 오리 발처럼 생겼는데 나무의 뿌리 이러니까 좀 낫다. 나무의 뿌리가 하는 역할은요. 이렇게 토양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 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뿌리가 흙을 꽉 잡아주는 현상도 점차 사라지겠죠. 그럼 이 토양 유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심화라고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돼요. 왜? 열대림이 파괴되는 문제를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점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지역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게 된다? 열대 우림 지역에서 주로 열대림 파괴 문제가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비입니다. 자, 우리 산성비는요, 공장,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황산화 물질과 질소 산화물 등등처럼 대기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의 문제는 수증기와 또는 비와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 오염 물질을 함유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즉, 산성화된 비가 내리게 되면서 산성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과 대기 오염 물질과 수증기.
비가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쉽게 영향은요, 여러분, 산성비예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있고 이 비가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산성비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산림파괴 문제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호수에 내리게 된다. 호수가 산성화 되겠죠. 또한 구조 및 건물에 내린다. 구조 및 건물이 부식될 겁니다. 산성화 될거낸 비가 내리게 되니까. 또한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한 주변 국가의 분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산성비는 왜 나타난다고요? 수증기 또는 비와 대기 오염물질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이 발달한 서부 유럽, 미국 5대요 연안, 중국의 인근 공장 주변 지역에서 주로 산성비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존층 파괴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대요. 그럼 뭔가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오존층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일종의 층이에요. 이러한 오존층은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의 영향을 차단해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자외선이 예를 들면 우리 인간 피부에 그대로 닿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 암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닿게 되면 백내장 발병률이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외선이 바로 인간에게 투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바로 오존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오존층이 뚫리게 됩니다. 오존층이 뚫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오존층 파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존층 파괴는요, 염화 플루오리나탄소, 얘들아, 이거를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염화 플루오리나탄소가 뭐냐면은 이게 쉽게 프레온가스라는 거 알아요? 냉장고라든지 혹은 에어컨의 촉매제 같은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프레온가스와 관련되는 염화 플루오리나탄소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량이 증가해요. 우리 냉장고 솔직히 없는 집 없죠. 그리고 에어컨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에어컨을 오히려 더더더더 많이 틀고 있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바로 이 오존층 파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투과량 증가로 인해서 피부암, 백내장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당연히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농작물의 수확량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집적대예요. 사실은 오존층 파괴라든지 혹은 뭐 산성비, 사막화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들어봤지만 쓰레기 집적대는 이게 뭐야?라고 약간 이해가 안갈 텐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이거예요. 쓰레기. 모여있는 섬인데 쉽게 어떤 쓰레기냐면은 해양 쓰레기가 모여있는 섬을 쉽게 쓰레기가 집, 모이는 그리고 쌓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해양 쓰레기 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이고 쌓인다, 집적대. 자, 그래서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당연히 바다에는 해류라는 게 있죠. 이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해류가 약한 곳에서는 머무르게 됩니다. 해류가 강한 곳에서는 막 떠다니다가 그것들이 해류가 약한 곳으로 모여요. 해류가 약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이게 되겠죠? 모이게 되겠죠?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쓰레기가 모이고 쌓이는 구역,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해양 쓰레기 섬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발생 지역은 해류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 떠다니다가 모이게 되니까 이곳에서 주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쓰레기 집적대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어느 내용 볼 거냐면은 환경 문제를 봤잖아요. 그럼 이 환경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나온 이유는 알겠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요, 밑에 쪽에 시민사회가 나온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면은 정부나 시민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는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환경 문제의 특징을 먼저 본 겁니다. 환경 문제의 특징은 초국가적이에요. 진짜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쳤던 거였잖아. 그 말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게 바로 런던 협약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제네바 협약이라고도 부른데요.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이고, 이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이 된게 바로 제네바 협약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되면은 이 협약들이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계속 키워드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람사르, 습지, 런던 협약, 해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봤던 건 제네바 산성비.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우리 아까 봤었던 염화 플루오린이나 탄소에 대한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규제를 명시했습니다. 오존층은 과연 몬트리올 의정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사막화 방지 협약.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사막화를 방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리 협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예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는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교토 의정서는요. 선진국의 노력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즉, 이 교토 의정서가 뭐였냐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자. 근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누가 노력하자라고 본 거냐면은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즉,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 위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본 거였어요. 자, 그런데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는 기후 변화 협약으로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즉 선진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까지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정리합시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 의무를 누가 주로 선진국이 하지만 이 교토 의정서를 대신한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협약인데 이제 누가 하자?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 모든 국가가 다 같이 하자라는 게 바로 파리 협정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까지는 정리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사막화 방지 협약 어렵지 않고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제사회에서 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정부가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환경 영향 평가예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때이 대규모 사업이 환경 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바로 정부에서 담당한다라는 거 같이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의 정부를 위한 노력 같이 봤었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로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기업을 위한 노력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와 개인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시민사회랑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가 있다. 왜 비정부 기구이다? 이게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힘드니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이러한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 필요하게 된 이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환경 문제 발생 범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요건 하나 봅시다. 사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풍력을 이용한다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든지 즉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것. 또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개인, 뭐 어렵진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의식을 함양하자 라는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선생님이랑 인간과 환경의 관계 살펴봤고,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바로 다음 강 넘어가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요. 너무 한 번에 끝내려고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에 뭐 어떤 과목을 정복하고 그러긴 어렵지만 작게 작게 쪼개서 오늘은 이온결합과 화학결합만, 오늘은 화학단원만 이렇게 조금 작은 일들로 나누면 훨씬 성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작게 작게 쪼개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그 이온결합과 화학결합의 스텝 3 문제 남은 거 풀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누적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쪽이고요.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물질 A와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른다면 이온결합 화합물이 그렇죠. 이온결합 화합물은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들은 고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흑연은 예외.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A, B의 예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정답은 1번 염화 나트륨 이온결합 화합물이고요.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Na,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 해서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 맞고요. B는 이제 설탕이 나왔는데 뭐 설탕뿐만 아니라 포도당도 하나 알아둘까요? 이런 물질들은 공유결합 화합물로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그림은 AB와 B2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그렇지, 이거 산소예요. 지금 보면은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중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산소 분자를 이루고 있죠.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산소인 걸 알았으니까 이쪽으로 와볼게요.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N이 2라는 거를 아는 순간 이 A라는 거는 전자 두 개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저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 뭐죠? 그렇죠.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제 A, B는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고 산소는 비금속 원소라 이거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네, 선지 가볼게요. N은 2이다. 네,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냐? 마그네슘은 3주기 2족 원소. 3주기고요. 산소는 2주기 16족. 2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아닙니다. D는 틀렸고요. D긋. 산소 분자에서 공유하는 전자쌍 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하나, 둘 해서 2이다. 맞고요. 여기서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말해주면 되고 혹시 이중결합의 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이중결합의 수는 한 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채워볼까요? 1주기 1족, 네, 수소. 2주기 16족, 네, 산소. 3주기 2족, 네, 마그네슘. 그 다음에 3주기 17족, 플로린 밑에. 그렇지, 염소.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선지 가볼게요. 이 ABCD 중에서 산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그랬습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 저기 수소 되죠? 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염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라 여기는 이제 1대2로 결합해서 공유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염소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 아니고, 아,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다. 수소랑 염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CD2에서 한번 써볼까요? 마그네슘. 그리고 이렇게 염소 두 개.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금속, 염소는 비금속으로서 이온 결합이고요. 이때 음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인데 마이너스 1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 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그 옆에 이제 18족에 해당하는 아르곤, 맞죠, 여러분?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다른 선지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은요? 이 양이온은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아니고,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얘는 위로 가야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 수는 산소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제 공유 전자쌍 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D2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염소 이렇게 해서 얘는 공유 전자 쌍수가 얘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 전자 쌍수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같이 해봤고요.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 그림 가는 원자 A와 B가 이온이 되었을 때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 나는 화합물 C2A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저기는 일단 A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얘는 지금 딱 보면 뭐야? 그치? 물이죠? 그래서, 아, C는 수소구나, A는 산소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산소, 수소 두 개.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산소면요. 여기 이제 산소로 가서 산소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안정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A가 1이라는 걸 찾고 나면 이 B라는 물질은 한개 전자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그러면 네온 다음에 있는 거. 그렇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저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1이다. 네,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냐? A는 산소로서 2주기고요. 나트륨은 2주기가 아니고 몇 주기야? 3주기 1주기죠. 그렇죠? 3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아닙니다. 니은 틀렸고요.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이게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두개 얻어야 되고 얘는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1대 2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제 쓰면 Na2O 산화 나트륨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B가 두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썼네. B가 두개 필요하고 A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스텝 3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교재의 3강, 4강에 해당하는 내용들 누적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급할 거 없어요. 잘 소화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우리 워크북

155 쪽으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단원이라 주기율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3강과 4강에 해당하는 워크북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가나다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1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2족이 16족. 그렇지, 여기 산소고요. 2족이 17족, 여기 플로우린이고요. 오질, 질소, 인, 오질인 이렇게 되고요. 여기 13족 같은 경우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자주 안 물어보긴 하는데 삼붕알 해서 이제 알루미늄, 여기 탄소, 사탄, 규, 뭐 이런, 이 단은 이제 삼죽이다라는 공통성이 있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 속하는 원소는 1족 원소로서 원자가 전자수가 한 개로 같고,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특히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를 뭐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족 원소들은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할로젠이라고 부르죠? 네,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네,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왼쪽,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소, 산소, 플로우린은 모두 비금속 원소입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전자 껍질 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2주기고요. 다는 이제 3주기로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이온 XYZ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X 같은 경우에 이 플러스 의미가 뭐냐면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겉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거든. 삼주기 1족. 네,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 이제 Y 같은 경우에 이 E-가 뭘 의미하냐면 전자 두 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이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냈다. 네, 산소입니다. G는 지금 이 마이너스가 전자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 완벽하게 채워졌죠. 우리 이제 세 번째 그 18쪽에 그 3주기 원소가 이제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앞에 있는 거. 네, 염소입니다. 염화이온이에요, 지는. 네, 선지 가볼게요. 고체 X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네,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으로 산소나 물과 반응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기억 맞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물과 반응을 하면은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가 뭐죠? 그렇지, 수소예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하면요. NaOH가 생기고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기체 성분 많이 물어보고요. 앞에서 개수 좀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염기예요. 염기성이야. 그래서 이제 염기성을 확인할 때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Y와 G는 같은 주기 원소냐? 산소 2주기고요. 이 염소는 3주기입니다. 틀렸죠? 다음 디귿. 이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 그랬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수 하나.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여러분 족의 1의 자리를 떠올리면 돼요. 18족은 예외.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 염소는 원자가 전자수 7개로서 가장 큰 원소는 G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표는 원자 XY와 이온 X에 대한 자료이다. 우리 얘와 얘는 각각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아직 A는 숫자를 모르지만 이건 숫자를 아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Y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네, 산소입니다. 그래서 Y는 산소고요. 산소의 전자 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 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전자 수, 총 전자 수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자가 전자 수를 물어보는 건지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X만 이제 따지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자 하나를 잃어서, 그쵸? 원래 전자 수 B였는데,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게 됐다는 거잖아. 아, A는 1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 그럼 네온 다음에 있는 거 뭐? 3죽 1조. 그렇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제 X는 나트륨이고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산화 이온이 됩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1이다. 네, 맞고요. B는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 번호 11번으로서 그 전자 수, 양성자 수 11개입니다. 그래서 B는 11이고, 그 다음에 C는 8이라서 11은 8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X, 나트륨은 3죽이고요. Y, 산소는 2죽이라서 같은 죽이 원소 아닙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랬습니다. 알칼리 금속은요, 물과 산소와 격렬히 반응을 해요. 반응성이 높은데, 그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르면요, 그 단면에 그 은빛 광택이 사라져요. 산소와 반응하면서. 그리고 또 물에 든 비커에 넣잖아요? 격렬히 반응하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생기는 이제 액성이 이제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M을 그저 알칼리 금속 M을 선생님이 나트륨이라고 하고 한번 화학식을 써볼게요.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키면 NaOH가 생기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에 계수 맞춰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염기성이다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에서 저 금속 M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렇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졌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수소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네, 맞고요. 디귿, 다에서 반응 후 수용액의 액성은 수산화 나트륨. 네, 염기성입니다. 그것이 확인됐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염기성을 말해요.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표는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들이 뭐냐면 리튬, 산소, 플로린, 나트륨을 순서업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원자 번호가 3배라고 돼 있죠? 지금 원자 번호 얘는 3번이고요. 얘는 8번, 얘는 9번, 얘는 11번이에요. 3배 관계인 거. 그렇지. 리튬과 플로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이 산소랑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 수를 생각하면 얘는 6개, 나트륨은 1개 해서 6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나트륨, N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의 3배에서 9가 됐으니까 M은 3이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M은 3, N은 1로 M 더하기 N은 4이다. 네, 맞고요.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리튬과 나트륨은 모두 1족 원소로서,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B와 D는 같은 주기 원소냐? 전자 껍질 수. 플로린은 2족이고요. 그 다음에 D. 산소도 2족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규칙이다. 알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전자.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껍질에도 8개 이렇게 되는 건데 나트륨을 한번 나타내면 나트륨은 3중 1족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껍질까지 있어야 되고요. 얘는 2개니까 탈락. 그다음에 이제 개수적으로는 2개, 8개 이렇게 채워내니까 얘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하나 있으니까 탈락. 그다음에 얘 8개 지금 못 채운 것 같은데 탈락. 그다음에 세 번째 전자껍질에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원자가 전자수 하나.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2개 있네. 탈락. 그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원자 X와 이온 YG에 대한 자료이다. 이온들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X는 전자 하나를 잃고 네온, 전자 10개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11개, 11번. 그렇지, 나트륨입니다. X는 나트륨이고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죠. XYZ의 전자수 합이라고 했습니다. 나트륨은 이제 원자 번호 11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X라고 했을 때는 이온이 아니고 원자 나트륨을 말하는 거니까 전자수도 11개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라는 것은 11 더하기 21이니까 Y와 G의 전자수의 합은 2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원자의 전자수나 양성자수나 원자 번호나 원자는 중성 원자로서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대 3, 8대 6, 8대 6 더하면은 14잖아. 아직 부족해. 그래서 12대 9를 하면 12 더하기 9는 21이 되죠? 이겁니다. 12번이 뭐더라? 그렇지.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이제 Y는 마그네슘이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이제 2족으로서 전자 두 개를 잃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9번 뭐죠? 모르겠을 때는 항상 안정한 상태. 10번에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네온 앞에 있는 거. 그렇지. 플로오린이죠? 그래서 G는 플로오린이고 플로오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B는 1이 되겠네요. 선지 가볼게요. X는 나트륨이다. 네, 맞고요. A는 2고, B는 1이니까 이 A가 이 B보다 크다.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 17쪽으로서 7개고요. Y,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2, 2개이기 때문에 3.5배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2주기 원자 XYZ, 2주기의 동그라미, 좀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양성자수와 원자가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냈대요. 일단 이제 기역니은이 뭔지 모르고요. 여러분, 저건 비율이에요. 그쵸? 1대2인지 2대4인지 이런 걸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단서로 이제 전제로 이제 2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2주기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여기까지. 여기 리튬, 수헬, 리폐, 그다음에 붕탄, 질산, 플로린, 네온 이렇게. 우리 뭐 해야 되죠? 기역니은이 양성자 수와 그리고 원자가 전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는요, 원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 4, 5, 6, 7, 8, 9, 10 해주면 되고, 원자가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예요. 18족만 예외. 18족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0개야, 여기는. 가장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 나머지는 족의 1의 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가 뭐냐면은 1대2란 말이죠. 1대2 혹은 2대4.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X는 베릴륨으로 하고요. 지금 1대2이기 때문에, 그죠? 1대2. 그래서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 양성자 수 되겠습니다. 이제 Y가 볼게요. Y는 1대 3. 그대로 있죠, 여기. 1대 3. 그래서 얘는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진은 2대 3. 혹은 4대 6. 여기 있다. 그래서 진은 탄소가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양성자 수이다. 맞고요. X는 베릴륨입니다. 붕소 아니고. 진은 탄소로서 14족이거든요. 그래서 족의 1의 자리. 원자과 전자 수는 4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워크북 3강 원소의 주기성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 4강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저혈당 환자에게 포도당 수액을 사용한다. 여러분, 포도당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렇지.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로 자주 나오는 거는 설탕, 포도당,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제설제로 염화 칼슘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칼슘은 금속, 염소는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자도 좀 의미가 있는데 칼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다 보니 그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2 빼기 2에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소 이온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염소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1대 2로 반응하는 거예요. 칼슘과 염소는요. 다음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의 연료로 뷰테인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이제 C4H10이라는 이제 화학식 나와 있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기역 틀렸고요. 니은은 이제 염화칼슘은 이온결합 화합물로서 이온결합 물질은 그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이온화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탄소 화합물이냐? 탄소 화합물이라는 건 이렇게 탄소가 중심이 되어서 수소 이런 것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통칭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쪽에서 뭐 단백질이라든가 핵산 이런 것들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니은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원자 W부터 G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성 원자입니다. W는 전자 하나 있다. 원자 번호 1번. 네, 수소가 되겠습니다. X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그래서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죠? 리튬은 여러분, 전자 껍질 두 개다 보니까 2주기,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 하나다 보니까 1족,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Y 같은 경우에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족. 네, 산소입니다. G 같은 경우에 3주기 1족. 3주기 1족. 네, 나트륨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W2Y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물 분자죠?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 분자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이제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는 하나, 둘 해서 2다. 네, 맞고요. G2Y 그랬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Na2, 그 다음에 Y. 산화 나트륨이고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려다 보니, 나트륨이 두 개, 산소가 하나 필요한 2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썼고요. 나트륨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이온결합이 형성되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X랑 G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죠. 리튬, 나트륨 모두
알칼리 금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1족인데 저기 W 그 수소 같은 경우에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은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3번 갈게요.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과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암모니아는 NH3인데요. 이 질소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 5개로서 3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그래서 수소 3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화합물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학생 A 가볼게요. 수소와 질소는 같은 주기 원소야. 수소는 1주기고요. 질소는 2주기입니다. 틀렸고요. 학생 B. 기역의 공유 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해서 3이다. 네, 맞습니다. 학생 C. 기역에서 질소는 이제 전자를 공유하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2개, 8개에서 10개, 전자수 10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BC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표는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가 뭐냐면 메테인, 플로린,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고 A는 B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 분자당 구성 원자 수에서 공유 전자쌍 수를 뺀다. 일단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요. 하나에다가 4개에서 이제 5개고요. 얘는 이제 플로린 2개로 돼 있고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니까 3개죠. 그다음에 공유 전자쌍 수 생각해 볼게요. 얘는 4개고 얘는 하나고 얘는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 2개죠. 공유 전자쌍 수는 4개입니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저기 마이너스 1인 가가 이산화탄소다 먼저 찾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1이라서 이제 구분이 안 돼서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단서를 준 겁니다.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과 전자수 탄소는 4개고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인데 수소 4개 있으니까 4 해서 이제 8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수 7개인데 플로린 2개 있으니까 7이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4, B는 8 주면서 나는 플로린, 그 다음에 다는 메테인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이산화탄소이다. 네, 맞고요. A는 14입니다. 틀렸고요. 공유 전자쌍 수는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로린은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가 1개고 다는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 2개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 전자쌍 수는 아니군요. 다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전자쌍 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1하고 4기 때문에 1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줄까요? 탄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네 개로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소도 8개, 이산소도 8개, 가운데 있는 탄소도 8개를 갖추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됐고 이중결합이 두개 있는 거고요. 공유 전자쌍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는 메테인,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더 크대요. 그리고 이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뭐 저기에다가는 CH4, H2O,

이렇게 늘 거니까 그 XY로 이루어진 이 다가 바로 이산화탄소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총 전자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원소들의 전자수를 생각을 해보면 탄소는 여러분 원자가 전자수 헷갈리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총 전자수이기 때문에 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랑 네개 해서 이제 여섯 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 두 개랑 여섯 개에서 여덟 개죠. 근데 그 산소가 두개 있으니까 8이 16 해서 22가 되겠습니다. 이게 22인 거야. 따라서 A는 얼마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여기 10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한번 해볼까요? 얘는 전자수, 아, 4개라고 하면 안 되지. 2개에 4개니까 6개.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 하나지만 4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이 되고요. 얘는 전자 하나 있는데 2개 있으니까 2고, 산소는 2개 6개에서 이제 8개니까 10이고, 그래서 10으로 똑같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공유 전자 쌍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어요.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예요? 메테인 4개, 물 2개. 그래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아, 가는 메테인이고, 나는 물이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10이다. 네, 맞고요. 공유 전자 쌍수는 가는 4개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이중결합 두개 있으니까 공유 전자 쌍수 네 개로 갔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Y는 뭐냐면은 산소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을 갔냐? 네,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공유 전자 쌍수가 두개 강하게 이제 결합하는 거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갖는다 맞고 산소 분자의 이중결합의 수는 몇 개? 한 개. 산소 분자의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 두 개. 뭘 물어보는지 잘 저희 저거 이제 총 전자수 할 때도 여러분 하도 이제 원자가 전자수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깥쪽 전자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6번. 표는 XYZ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XYZ가 뭐냐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아, 나트륨 아니고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계의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Y는 B계의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G는 C계의 전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석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해볼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1대1로 결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소는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니, 1대1로 결합을 하려면, 이렇게 만나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X가 뭐냐면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A는 2, 그다음에 Y는 산소가 되면서 B도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X가 마그네슘이라서 A가 2야. 근데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1가로서 C가 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 여기도 2가 되려면은 이거는 1대2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어봤냐면 기역분의 니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의 2 해서 정답은 5번 2가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다음은 원자 W부터 G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C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온은요, 두 개, 여덟 개 해서 이제 열 개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안정한 상태의 18족, 이주기 18족, 비활성 기체입니다.
지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한다.

아르곤도 이제 비활성 기체인데 아르곤은 3주기 18주기예요.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X랑 Y가 2대 3의 비율로 결합한대. 여러분, 2대 3으로 결합을 하려면 지금 보세요. 얘는 전자를 잃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는 건데, 근데 이게 2대 3이 되려면 저 숫자는 얼마야 되냐면 B는 3, A는 2여야 돼요. 3이 6, 2, 3은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혹시 알까? 전자 3개를 잃어서 네온이 되는 거. 자주 안 나오긴 하는데 그 3주기 13족. 3붕 알.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X는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은 전자 3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저건 많이 배웠죠, 우리.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그렇지,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날 때는 2대 3으로 결합해서 쓸때 이렇게 써요, 여러분.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고요. 왜냐면 얘가 플러스 3가고 얘는 마이너스 2가이다 보니까 3이 6, 2, 3은 6 해서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을 같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그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X, Y는 찾았고요. 그럼 이제 그 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가 2라는 숫자를 얻었기 때문에 저 W는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네온보다 두개더 전자 많은 거. 그렇지.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W는 마그네슘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무슨 힌트를 줬냐면 공유 전자쌍 수는 얘 이제 산소 그리고 이제 지 이렇게 돼 있어. 공유 전자쌍 수는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고요. 그래서 이제 대소관계가 성립하려면은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그 옆에 이제 아르곤이 됐으니까 아르곤 왼쪽에 있는 게 뭐야? 그치, 염소죠. 그래서 이제 지는 염소로서 걔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이 되고, 얘는 이제 공유 전자쌍은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C는 1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지는 산소이다. 염소입니다. 틀렸고요. X2Y3. 이게 바로 이제 X2Y3야. 산화 알루미늄. 이건 여러분, 알루미늄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라서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 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WY. 마그네슘이랑 그리고 산소. 네. 근데 이제 공유 결합 틀렸지. 왜냐면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라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디귿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야 안정화되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야 안정화되니까 이건 개수적으로 딱 1대 1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고 화학식을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 마그네슘 1대 1로 반응한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표는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가 뭐냐면 메테인,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표에 나온 대로 선생님도 한번 써볼게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 그랬습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해서 5개고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해서 이제 3개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3, 3,
5로 채워야 되고, 5에 해당하는 다가 바로 메테인이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 두 번째 칸.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 총합.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게 이제 전체 구성 원자의 전자수 총합.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원자가 전자수 총합.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자가 전자수 한번 해볼게요.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 4개고,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가 전자수 하나인데 수소 4개 있으니까 4 해서 8이 되고요. 얘 이제 하나인데 2개 있으니까 2.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6개입니다. 해서 8이고요. 탄소 원자가 전자수 4개, 산소 원자가 전자수 6개인데 2개 있으니까 6이 12 해서 이제 16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상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테인이 뭐라고 나왔냐, 이게 1로 나왔어. 1. 그럼 1대 1대 2다. 이렇게 상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는 1이고요. 그 1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물. 그러면 남은 가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상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공유전자쌍수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그 메테인 같은 경우에 탄소가 수소 4개와 공유결합을 하면서 공유전자쌍수는 4개고요.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가 수소 2개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은 2개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결합이 2개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 상대값 아니네. 그대로 써주면은 이산화탄소는 4, 그 다음에 물은 2, 그 다음에 메테인은 4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물이다. 아니야, 가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A는 1이다. 네, 맞고요. 디귿 기억은 4, 니은은 4로 기억 니은은 같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워크북 3강과 4강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이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학 단원이고요. 주기율표부터 이해를 해서 주기랑 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 이온결합이랑 이온결합과 이제 공유결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면 알겠지만 자주 나오는 그런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산소,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거요. 그리고 원자들도 자주 나오는 게 있어. 선생님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산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제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율표 한번 백지에다가 복습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2주기 16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서 아, 2주기면서 이제 원자가 전자수 6개인가 여기 산소겠구나 이렇게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기준은 가장 안정한 상태인 이제 18족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전자 하나를 얻어서, 그러면, 아, 여기 지금 플로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그러면은, 아, 여기 지금 마그네슘이고, 그게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생각이 주기율표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백지 복습 해보세요.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14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 수능특강 교재 12강입니다. 12강에 있는 경영 지원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선생님과 함께 경영 지원 조직.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업일반이 통합형 문항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 프로젝트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영 지원 조직에 들어간다. 그다음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뭐 정강에서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거. 자, 그다음 직무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관리하고 인증 임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조직의 형태 보기 전에 요 말들이 들어가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부터. 첫 번째가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 일원화됐다. 그래서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개투를 일원화한다. 그게 명령 일원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어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문화의 원칙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전문화의 원칙이야.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세 번째, 통제 범위의 원칙이야. 통제가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급자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 범위를 지정하고, 권한 위항의 원칙은 직무를 위임할 경우 책임과 권한을 함께 위항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정의 원칙은 의사소통이나 의견 교환 등으로 경영 활동을 조정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계층을 단축화하라, 될수 있으면 줄여라, 권한과 책임의 원칙, 직무에 따라서 책임, 권한, 임무가 같은 비중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야.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명령 일어나 전문화의 원칙, 요 말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부터 다뤘고요. 자, 그러면 경영 조직의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첫 번째가 어떤 조직이냐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인 조직이야. 뭐냐면 경영자의 권한과 명령이 최하위층으로 수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거. 자, 이 수직적이잖아. 수직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조직 형태.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계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직계식 조직 또는 라인식 조직이라고 돼. 라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산부 안에 대리사원이 있고, 관리부 안에 대리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계식, 라인식 조직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명령이 어떻게 됐다?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명령 지휘 계통이 단순해.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통제나 조정이 용이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횡적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부서 간 유기적인 조정이 어렵다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얘는 또 뭐냐면요. 직계식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자 업무를 전문화했다. 전문화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전문화의 원칙. 아까 선생님이랑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는 직계식 조직은 횡적 연결이 되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다 이렇게 횡적으로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양성과 개별 부서내의 조정이 용이하죠. 자,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조직 통솔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기능을 중요시했다. 기능식 조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직계 참모형이냐 나와.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죠? 자, 산업 안전에도 있고요. 기업 경영에도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제일 많이.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 간헐적, 일시적, 간헐적으로 형성된 조직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회사에서 생산부도 있고, 품질부도 있고, 재무부, 마케팅부, R&D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을 해야 돼. 신제품. 근데 신제품 개발을 어떤 기획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유능한 인재들, 아니면 뭔가 뭐 선택한, 아니, 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이런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야. 근데 프로젝트를 해결을 해서 신제품 개발이 끝났어. 그럼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부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형성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 탄력적이죠. 기동성도 있지. 책임과 평가가 명확해. 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책임과 평가가 명확하다라는 거. 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말 그대로, 요거 말 그대로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이라 합니다.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 조직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프로젝트 조직은 이렇게만 나오죠. 이게 이 말들이 나오는 것보다 보통 제시문에 땡땡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땡땡 기업의 어떤 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TF팀을 구성하고 또는 TFT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이야. 포스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간다. 제시문에 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 무조건 프로젝트다. 아시겠죠? 무조건 프로젝트다. 이거 기억하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기.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자, 그다음이 무슨 조직이냐면 요것도 자주 나와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야. 어떤 조직을요,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되는 분권 관리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입니다. 제품별로 또는 지역별로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야. 경차별로, 승용차별로, 상용차별로. 제품별로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땡땡 자동차라는 회사겠죠. 땡땡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경차 사업부가 있고, 승용차 사업부가 있고, 상용차 사업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생산부서, 영업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부 안에 따로따로, 승용차에 따로따로따로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이런 거지. 땡땡 자동차는 땡땡 자동차인데, 내가 고객이야. 그런데, 자, 땡땡 자동차의 경차 사업부에 가면, 경차 사업부에 관련된 영업부서에서, 경차를 사셔야죠. 이런데 또 옆에를 갔더니 승용차 사업부에서 승용차를 사셔야죠. 승차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한 거야. 독립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보장되나 관리비가 당연히 중복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요. 경영상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 공통된 말이 뭐써 있어?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업부재 조직이라 합니다. 사업부재 조직.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도 많이 나오고 사업부재 조직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매트리스 조직입니다. 자, 매트리스 조직은 뭐냐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 프로젝트와 기내식 조직의 장점을 결합했다. 이런 이거.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이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 선생님이랑 처음 했던 거.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것도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주 나오는 거는 먼저 이거.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입니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자, 얘는 해당 직무 수행이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야. 해당 직무 수행이 가장 적절하게 배치, 적재적소 배치 너무 많이 나오지. 항상 나오는 거. 자, 이거는 적재적소 배치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직무 분석을 잘해서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공정 보상의 원칙은 직무의 공헌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거다. 그냥 국어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 공업이들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정 인사연칙이야. 직무 배당, 승진, 상벌, 근무, 성적, 임금 등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 공정 인사 어렵잖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조금 뭐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종업원 안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종업원 안정의 원칙.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2번에 이거. 자,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다. 이거 뭐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거기 안에서 창의력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직원들의 창의력. 그쵸?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디어 공모전, 신제품 아이디어를 그 공모전을 열어서 이에 따른 보상을 했다. 이거는 인적자원 관리 원칙 중 뭐에 해당되는 거야? 창의력 개발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너무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 단결의 원칙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한다, 등산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단결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인적자원 관리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직무 분석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기했어. 적세적소 배치를 하려면 직무 분석을 잘해야 돼. 왜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뭐냐면 직무의 성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적합하도록 체계화,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거에 체계화하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 한다. 직무 분석. 그래서 직무 분석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꼭 나오니까. 자, 일단은 직무를 분석해야지. 어느 회사에 A 직무가 어떤 거고, B 직무가 어떤 거고, C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 직무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업일보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이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직무를 이 직무 A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직무 평가자가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 관찰함으로써 직무 활동과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방법.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너무 쉽지. 그죠? 관찰법.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분석자가 이 직무 수행자를 면접한 후에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분석자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계속 하는 거야. 분석자가 직무 수행에 계속 면접을 통해서 A 직무는 뭐가 필요해요? B 직무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면접. 그래서 얘를 면접법이라 합니다. 너무 쉽지? 그쵸? 안 어렵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설문지에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직무, 이 A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설문지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설문지를 답하게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설문조사법.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는 거야. 일지를 작성해. 그래서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작업 일지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거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야. 직무 수행자의 성과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인 행동은 중요한 거다. 비효율적인 거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중요라는 말이 들어가. 이렇게 외우면 돼. 중요 사건법. 자, 여기 기록. 중요 사건 기록법.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수집해서 사례로부터 직무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규범을 추출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요 사건법. 그래서 첫 문제 요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친구도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직무를 분석하는 거야. A 직무, B 직무, C 직무 이거를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분석을 했어. 자, 그러면, A 직무는 이런 거구나. 직무 분석하는 사람이 알기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어디다가 해놔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볼수 있잖아. 그럼 뭐죠? 문서가 필요한 거야. 문서. 직무 분석을 기록한 문서가 필요하다. 그 문서가 뭐가 있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를 기술한 거야. A 직무는 무엇이야, 무엇이야 하는 거. 그다음. 또 얘는 뭐냐면 직무 명세서야. 명세서.

직무 명세 이두 가지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다음번에도 이 직무를 보고 확인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뭐좀 이해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죠? 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는 두개 차이가 있어. 두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직무 기술서는 과업 요건. 얘는 인적 요건이야. 근데 과업 요건이 뭐냐면 직무를 기술한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 직무와 직무의 내용, 직무 수행 방법, 절차, 작업 조건. 그러니까 직무 그 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직무를 기술한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명세서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거야. 인적 요건.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을 기록하는 거지. 자격 요건. 그래서 이 A 직무는 이 직무 수행자가 교육 정도가 요 정도여야 되고, 경력은 요 정도여야 되고, 지식은 요 정도여야 된다는 인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정말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두 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기록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직무를 평가하는 거야. 직무를 평가. 자,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건 어려운 직무고 어떤 거는 쉬운 직무고 이런 걸 뭔가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써 있지만.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직무를 평가해야 된다. 자, 직무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네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점수법은 말 그대로 점수. 이 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어서 그 요소에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법 말 그대로. 자, 그다음 요소 비교법은 뭐냐면 자, 기업 내 평가 대상의 직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설정한 다음에 이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치를 임금액으로 환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는 기준 직무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볼까? 숙련 기능직이 있어. 숙련 기능직. A 직무가 뭐 숙련 기능직이야? 숙련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에 숙련된 기능을 기술이 예를 들어 5만 원. 기술이 예를 들어 그 기술에 대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련 기술직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직무로 세팅을 해놨으면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설비를 보전하는 직이 또 있어. 근데 봤을 때 설비 보전하는 직의 기술이 이 숙련 기능직보다 기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면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임금액으로 환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말이 긴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서열법은 직위가 가진 직무의 관련성이나 자, 곤란성이나 책임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1등부터 쫙 서열 매기는 거야. 자, 1등부터 서열 쫙.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다음 분류법은 어떤 게냐면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급 직무야. 얘는 2급 직무. 그다음 얘는 3급 직무. 그래서 모든 직무들의 A, B, C는 1급 직무에 들어가고 뭐 C, D, 그다음 D, E, F는 2급 직무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직무의 평가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의 평가 방법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직무를 만들었어. 그치? 직무를 분석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문서화 시켰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자들을 어쨌든 내가 채용을 했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지?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고용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용관리, 직무를 훈련시키는 거야. 직무를 현장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자, 직무를 현장 바깥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현장에서. 이두개 차이가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한 번만 보면 우리 공업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는요, 온더잡 트레이너에서 OJT라고 해서 얘를 OJT라고 합니다. OJT. 자, OJT.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거야. 현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그 현장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현장에서. 직무 현장에서 교육훈련 OJT.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현장 외에서, 그래서 어떠한 연수원에서 다 같이 신입사원들을 집체 교육을 시켜. 그럼 현장이 아니잖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OFJT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OF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의 연성교육이나 외부 위탁 교육 세미나 학회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도제식 교육 있죠? 직무 현장 교육을 도제식 교육이 도제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사업사회 발달 과정에서 장인 밑에서 일하는 도제, 그러니까 일하는, 공부하는 이런 학생, 전문가가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도제식 교육이라 한다. 그럼 직무 현장 교육이 되겠죠? 근데 물론 그 도제들을 어떤 연수원에서 다 같이 훈련을 시킨다. 그건 OJT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임금. 임금에 대해서 훈련도 시켰고, 이에 따라서 임금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임금은요, 기준 임금이 있고요, 기준 외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야 돼. 자, 임금은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 내 임금인 게 되는 거지, 기준 임금.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요거 외우세요.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가족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해요. 자, 그다음 지역수당, 장려금 딱네 가지 요거.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초과근무, 특수근무. 초과근무는 모든 직원이 다 하는 건 아니야. 그쵸? 모든 직원이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할 수는 있지만 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비고정적인 거야. 어떤 날에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기준. 얘를 뭐라고 하냐? 외 임금이라 한다. 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특수근무 해놓고 얘는 기준 임금이냐, 기준 외 임금이냐 이거를 묻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경영 또는 근무 성적에 따른 정기 비정기 급여야. 그래서 뭔가 특별 보너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퇴직금 우리 지금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기준임금의 기본급은 근로자의 취재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이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요거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학력이나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근속 연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무한다. 계속 근무를 하는데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거야.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연공급. 연공 서열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직무 분석했잖아.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감안해서 결제하는 거죠. 근데 A 직무는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위험하다. B 직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 근데 임금을 같이 지급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무급이라 합니다. 직무급.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학력이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어쨌든 요거를 삼긴 삼는데 일단 직무의 수행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거야. 수행 능력. 그러니까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즉 능급이라고 합니다. 직능급. 자, 그다음 이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놓은 거야. 연공 서열이 아닌 근로자의 개별 능력에 따라서 연간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을 정하는 제도. 이거를 연봉제라고 합니다. 연봉제. 연공 아니야. 연봉입니다. 연봉, 연공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임금의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이제 시간급 제도가 있어. 시간급. 시간은 시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 시간에 따라서 기준을 이렇게 임금하는 거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개 정도의 작업량을 넘어가면 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시간급 제도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성과. 그래서 작업 단위당 임금 단가를 설정하고 실제 성과를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단순 성과급. 얘는 차별이에요. 작업량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된 성과급을 주는 거고, 그다음 얘는 보장이야. 어찌 됐든 몇 개를 안 했든 보장, 요만큼은 보장을 해주고 나서 표준과업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이게 바로 성과급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자, 일정 연령에 달하면 더 이상의 임금 인상 없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별. 뭐, 나이별로 할까? 나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잖아. 임금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날수 없는 거지. 근데 얘를 정년을 보장하되 얘를 요만큼 깎아주거나 이 피크 또는 아니면 요까지 이렇게 동결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피크라고 그래. 피크. 임금 피크제입니다. 요게가 임금이고. 임금 피크제. 그래서 일정 연령에 달하면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이 없이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거.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를 한다. 자, 최저임금제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죠?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보니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게 최저 수준을 정한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복리후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입니다. 자, 얘는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와. 이게. 복리후생인데 법정 복리후생이야. 법정 복리후생. 그다음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인데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자, 이런 겁니다. 얘는요. 반드시 해줘야 돼. 모든 기업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거를 총 우리는 4대. 4개잖아. 얘를 4대 보험이라고 해. 우리 친구 들어봤죠? 4대 보험 들어갔니? 뭐 4대 보험 들었니?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업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복리후생인데 법정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이다. 법에 딱 쓰여 있어. 이렇게 법정 복리후생. 자, 근데 얘는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냐, 법정 복리후생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4대 보험 당연히 법정 복리후생이야. 근데 요것도 또 뭐가 나오냐면 보험료의 주체가 나와. 보험료의 주체. 4대 보험이라 하잖아. 그렇죠? 보험료의 주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하면 근로자도 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사업주도 내잖아. 그렇죠? 사업주도 내고. 자, 근로자 사업주도 내는 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자, 요거 세 개는 세 가지. 자, 사업주만 내. 사업주 100% 내는 거. 유일하게.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만. 기억하셔야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100% 낸다.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내는 거다. 같이 반반씩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공업 일반은 요 정도까지 나와. 성공적인 직업생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양급여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공업 일반에서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정 외복리후생 볼게요. 사원의 여행이라던가 휴양소 운영, 주택자금 대출 예를 들어 뭐 기숙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자, 통근 버스도 있어. 통근 버스 제일 많이 나오지 또. 통근 버스. 자, 이런 것들은 볼까요? 법에 모든 기업이 통근 버스 만들어야 돼. 휴양소 만들어야 돼. 안써 있어. 그래서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 자, 그럼 법정의 복리후생.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걸 하냐? A 기업이 B 기업이 우리 기업만의 뭔가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재무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관리. 자, 이거는 사실 상업 부분이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 나왔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나왔어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는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또, 자, 이거는 재무제표로도 작성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명백히 파악해서 이에 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상의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럼 재무제표에는 뭐가 들어가냐? 재무상태 들어가겠지?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등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회계관리는 무엇이냐?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을 보고하는 이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해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다. 크게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재무제표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한 번만 눈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에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내용들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다음은 현장 실습 산업체 방문 조사서의

PV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문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말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교재랑 좀 다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는 현장 실습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 실습 임금이 아니라 취업 후 급여입니다. 이게 편집 과정에서 이게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정정 집필자랑 상의해서 교재 정정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업 후 급여로 수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취업 후 급여에는 취업 후 급여입니다. 취업 후 급여 이거야. 현장 실습 임금이 아니라 취업 후 급여로 보세요. 자, 취업 후 급여에는 기준 임금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급이지. 기본급. 얘는 기준 임금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이거야. 기본급. 지역수당, 가족수당, 장려금. 요네 가지를 우리는 기준임금이라 한다. 기준임금. 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준 외임금은 초과근무, 특수근무. 아시겠죠?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제시된 복리후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복리후생 출퇴근 방법에 통근버스. 이렇게 해서 통근버스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거는 모든 기업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정 외복리후생인데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교육훈련을 볼까요? 교육 및 훈련을 보면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음. 현장에서가 나왔어. 그러면 OJT냐, OFJT냐 묻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OJ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땡땡기업의 업종을 보면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야. 제조업은 클라크는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야. 농업, 임업, 수산업. 그죠? 2차는 제조업. 그리고 클라크는 광업도 2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조업 2차에 해당되는 거죠. 3차가 아니죠. 3차는 서비스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2차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디귿의 조합이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회사의 직무 분석 개선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보면 직무 분석의 기본 절차 등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직무 분석을 시행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외부 컨설팅 의견을 받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작업일지법을 통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 뭔가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다 직무 분석. 그럼 직무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한뒤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거 뭐야? 이거 작업일지법이죠. 작업일지법. 자, 작업일지법. 작업일지법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맞는 방식. 기존 방식이잖아. 기존 방식. 그죠? 기존 방식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직무 분석의 결과로 작성된 가에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무 분석의 결과가 여기를 보면, 직무 분석의 결과로 여기 보면 직무 분석을 목적을 설정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표 작성을 해요. 자, 이에 따라서, 자, 직무 분석과의 선발과 훈련을 하고 예비조사 본조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맞는 보기. 자, 여기는 이런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평가 실시. NCS 기반으로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 기술서를 통해서 이거를 작성.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는 거야. 문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외부 컨설팅 의견의 직원 배치 방법은 이거야.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공정인사의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되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땡땡 기업은 산업 현장에 직무를 수행할 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활용해서 직무 분석할 것을 컨설팅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NCS, 우리 상고전의 직업생활에서 많이 배워요. NCS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했죠. 국가, 직무, 능력을, 국가가 이 직무에 대한 능력을 표준화한 거야. 그걸 우리는 NCS.

NCS라죠. NCS. 자, NCS 기반으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NCS가 그럼 이 설명이 무엇이냐? 자, 국가가 표준화한 거야. 직무를 수행하는, 요구되는 이 능력, 직무의 능력을 표준화한 거야.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과 9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융합 물류창고 로봇 연구 프로젝트 내용이다. 물음에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생산혁신 방법 있고 경영형식 방법 있고 또 신설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혁신에 나타난 신설 조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건 무슨 조직이죠? 기능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기능식이지. 횡적 연결이 되잖아. 그죠? 전문화의 원칙을 이용한 기능식 조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신설 조직을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 조직이에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 조직, 8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 조직이 기능식 조직이었잖아요. 기능식 조직은 전문화와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 조직 형태이다. 선생님이랑 경영지원 조직에서 배웠죠. 전문화, 분업.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기존 조직과 신설 조직. 그러니까 기존 조직이 기능식이야. 자, 그리고 신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이야. 이거의 장점을 결합한 조직은 매트리스 조직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산혁신으로 전체 작업 환경에 적용한 시스템은 제조실행 시스템 MES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MES가 우리 뭐 친구들 뭔지 알겠죠?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거에 따른 작업 관리, 뭐 물류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실행 시스템이야. 근데 MES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생산혁신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라인에 적용했어. 로봇 적용? 이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컴퓨터에 의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자동 창고 시스템이야. MES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현장 작업자의 노동을 보완하는 로봇 휴머노이드죠. 유사한 형태 휴머노이드. 근데 여기 제시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기역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기출 타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야. 이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내 직원 안내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경영 조직의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조직의 개편.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조직 체계를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의 제품별 조직으로 개편했다. 제품별 조직으로. 개편했어. 제품별, 제품 사업별로 한 거잖아. 그쵸? 선생님이 땡땡 자동차로 예시를 한번 해줬잖아요. 사업부재 조직.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함. 사업부재 맞죠? 독립 최선제 발행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통한 개별 성과 및 능력 평가인데 직무 수행자의 효율적인 행동,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효율적인 행동, 비효율적인, 뭔가 중요한 행동,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분류하는 직무 분석 방법. 직무 분석 방법인데 이렇게 긴 거. 이건 뭐였죠? 중요 사건법. 또는 중요 기록법. 중요 사건 이것들을 기록해서 하는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적절한 보상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데, 이거 보면 임금 체계를 볼게요. 직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임금을 자등 지급하는 거야. 직무에 따라서. 그래서 A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도 높아. B 직무는 별로야. 그러면 A 직무를 뭔가 임금을 더 줘야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직무급이라 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럼 직원의 복지를 보도록 할게요. 사내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영, 모든 회사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으로 반드시 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그래? 법정 외 복리후생이란다. 법정 외 복리후생. 자, 그 다음,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직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을 영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인데 안정된 직장을 영위하게 하는 거, 종업원 안정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에 해당한다. 어때요? 직무급. 맞죠?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운영하려는 직원의 복지는 법정복리후생을 4대 보험이야.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들렸죠. 자, 3번. 경영조직 체계를 직계참모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재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자, 들렸습니다. 4번. 적용하고자 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이 아니라 우리 중요사건법. 관찰한다는 내용이 안 되어 있죠. 중요사건법.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은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죠. 종업원 안정의 원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도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그다음. 자, 다음 자원관리 로드맵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경영 지원 활동이야.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할게요. 또 비슷하게 나와. 정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 기출문제 보면 진짜 똑같이 나오네요? 맞죠? 맞죠? 우리 공업일반은 정말 응용하지 않아요. 자, 친절한 과목이야. 땡땡 기업은 또 볼게요. 직무 수행자의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이것만 보면 알아야지. 그치? 네, 또 끝까지 읽어볼까? 성과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 사례로부터 직무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때요? 이거는 직무 분석법, 관찰법, 면접법, 설문조사법, 작업일지법, 중요 사건법 중에서 그냥 봐도, 그걸 잘 몰라도 우린 파악할 수 있어. 이거는 중요 사건법이다. 자, 그다음 교육과 훈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과 훈련. 사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업무 배치는 자,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야. 가장 적절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 그쵸? 임금 관리 볼게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임금 제도를 직무급제로 전환했다. 직무급제로.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으로 중요 사건법, 선생님이 또 중요 기록법 이렇게도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 실시했다.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업무 배치의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창의력 개발. 뭔가 아이디어를 공모시켜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나오게 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뭐가 있어? 적절한 인재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직무급제에 대한 정의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직무의 난이도,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액을 결정하는 거 맞는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번만 풀어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반복적이야. 몇 번만 풀다 보면 이제 암기하는 것이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알수 있어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인사관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땡땡 기업은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내 이렇게 나와. 이렇게 TFT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까지 나왔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적으로. 자, 뭐를?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인사관리제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는 거야. TF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한 거죠. 그 결과 땡땡 기업은 사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해서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제도로. 이게 뭐야?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따라 사원의 기업 적응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요거 말 그대로 나와. 현장에서. 자, 온. 근무 시간 중에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거. 자, OJT, On the Job Training, OJ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사원의 교육 형태는 OFJT에 해당이다. 어때요? 이거 틀렸죠? OFJT는 집체 교육을 말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인사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하였다. TFT. 자,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인적자원관리의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이쪽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영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의 경영 활동 보고서입니다. 경영 조직이 모든 지휘 명령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의사 전달이 신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함, 경영 실태가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모든 지휘와 명령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한 얘는 직계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다음 임금 체계를 봤더니 근로자의 계속해서 근무하는 계속 근무한다.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연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 연공급. 그죠? 자, 그럼 개선 방안 보도록 할게요. 경영 조직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독립성을 인정했다. 자,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제품별이냐 또는 지역별이냐 이걸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이거 어떤 거였어요? 경영 지원 조직의 사업부대 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사업부대 조직. 사업부대 조직. 자, 그다음 복리후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기숙사를 제공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한. 이거는 모든 기업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 하죠.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쵸? 4대 보험에 대한 거. 자, 그럼 기억해볼게요. 임금체계는 성과급제에 해당한다. 여기는 임금체계는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경영조직을 사업부제에서 직계형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거 얼핏 맞아서 이렇게 이걸 잘못 체크한 선배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 낚시용 문항들이 좀 많아요. 사업부제에서 직계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직계식에서 자, 사업부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쵸? 반대죠, 반대. 자, 개편하고자 한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자, 출자자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선생님이 다음 강의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유한 책임이라는 건 한도가 있을 유를 말해. 있을 유, 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딱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럼 한도가 나는 딱 100이잖아. 유한 책임. 그럼 이게 뭐냐? 주식회잖아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의 주식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산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개선 방안에 제시된 복리후생은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쪽에서 조금 재밌고 쉽게 해결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하면 또 이제 이 3단원이 또 끝나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으쌰으쌰 자, 행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비평문 쓰기입니다. 아, 비평문을 쓰기 전에 우선 비평문 왜 쓰는지 본인이 설득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평문 써야 되는 이유, 좋은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시 전공자예요. 대학에서는 시를 전공했습니다. 어떤 시 한 편을 소개를 한다는 거는 멸종 위기종인 나비를 소개하거나 새를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는 지금 계속 사람들 쓰고 있지 않아? 시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있건 없건 요즘 사람들이 시를 안 읽잖아요. 안 읽으면 생산이 돼도 그거는 멸종하고 있는 거예요. 희귀종인 거예요. 내가 안 읽고 안 기억하면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예요. 책도 똑같습니다. 책 많아요.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서점에 가면 책 많습니다. 그런데 책이 사다가 내 서재에다 꽂아놓는다고 해서 내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뭐 책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는 게, 돈을 지불하는 게 내 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읽어야 돼요. 읽고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서재에 꽂아둬야 그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제가 20년 전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가 내 세계 안으로 날라 들어왔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그 순간은 막 오글오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의 방식이에요. 뭔가가 날라서 혹은 쏘아서 뭔가 헤엄쳐서 내 세계에 안착을 해야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책을 밖에 물질로 있는 책을 내 세계 안에 내 영혼의 서재에 딱 꽂아서 내 책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독후감하고 서평, 비평문 이런 게 바로 그 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돌아왔는지 이해가 되세요? 비평문이나 독후감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글이라고 보다는 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글이에요. 책이 있고 이 책에 대한 나의 글이 있으면 이 책이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쓰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아, 내가 비로소 문자라고 하는 어떤 남의 생각을 쌓아놓은 더미를 헤쳐서 그 안에 내 보물을 찾아서 건져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한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읽으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전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대체 뭐지?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탓을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책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는 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저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책을 독자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책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훅 들어왔어. 그 부분을 붙잡고 가시면서 읽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해했던 부분, 나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깊숙이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몇 페이지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서평쓰기는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진짜 독서는 서평을 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서평을 써두면 따라오는 이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은 반드시 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심지어 저는 제가 쓴 책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평을 쓰고 그걸 탐구해보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기억이 생겨요. 그 순간 기억의 유지기간, 유효기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써놓은 것도 잊어버릴 시간이 돼도, 아, 내가 이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었네 라는 것을 서평을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독후감을 떠올리실 거거든요. 독후감하고 서평을 조금 차별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독후감을 서평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급이 낮은 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독후감은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글이에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었더니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는 것을 적어내는 게 독후감이에요. 책을 읽었더니 내 심장이 뭐라고 대답했어, 이 심장의 말을 쓰는 것이 독후감입니다. 서평은요, 조금 독후감보다 조금 더 어른 영역, 조금 더 이지적인 영역, 조금 더 지적인 영역, 심장의 말을 베이스에 깔고 나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라고 하는 거예요. 독후감은 only one, 나를 위한 글쓰기, 나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한 글쓰기. 서평은 only one이 아니라 우리 다수를 위한 글쓰기, 공동체를 위한 글쓰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책, 이 글을 볼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런데 서평을 쓰려면 독후감 상문을 잘 쓴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독후감 상문에 너무 빠져 있으면 서평 쓰는데 상당히 불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을 드릴게요. 서평은 반드시 독후감 상문적인 어떤 성격이 존재하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독후감 상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책을 내가 왜 읽게 됐는지 이유를 쓰고요. 그리고 책 줄거리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감을 붙여서 독후감 상문을 완성을 합니다. 요것도 서평에 고스란히 들어가요. 내가 읽은 거, 줄거리,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서평에 들어가는데, 단 서평은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평은 독후감 상문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내가 보았노라, 즐겼노라, 느꼈노라, 요 세 가지만 쓰면 그 서평이 아니에요. 서평은 비판, 비평, 장점, 단점, 분석과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독후감 상문은요, 사전조사 안 와도 쓸 수 있는데 서평은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저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서평, 책을 평가하는 글입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있어야 돼요. 분석이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보거나 생각을 했거나 조사를 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는 독후감이 적절한 거고요. 조금 어른이 돼서 내가 조금 책 좀 읽었네, 책 좀 깊이 읽고 싶네 라고 할 때는 서평이 더 적절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서평은요, 의외로 배우기가 쉬운 글쓰기예요. 서평은 장르 글쓰기거든요. 장르 글쓰기가 뭐냐면요,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사람도 아,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 읽는 사람도 아, 당신들이 이런 내용을 예상하고 들어올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장르예요. 서평은 읽는 사람에게 이 책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긴 주목해야 되고 여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서평을 찾으러 들어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서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장르 글쓰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르 글쓰기의 문법을 조금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만 잘 들으셔도 서평을 쓰실

두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얀색 종이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일종의 튜토리얼처럼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기형도를 알면 좀 편하거든요. 서평의 튜토리얼, 서평의 전체 윤곽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글은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시고요. 맨 앞에다는 당신이 조사한 걸 쓰세요. 당신이 느낀 게 아니라 당신이 조사한 거. 뭐에 대해서 조사한 거? 이 책에 대해서 조사한 거, 저자에 대해서 조사한 걸 쓰세요. 자, 이게 책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우선, 자, 보이세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제목 보이시죠? 제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목을. 책을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 책 제목, 그리고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써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지? 기술은 뭐지? 라는 것을 머리에 퀘스천 마크와 함께 이 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책은 미궁이고 우린 지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유일한 실타래를 풀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실타래가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느냐? 책의 제목은요, 이 책이 다 완성되고 디자인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얹어져요. 최종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저 사랑은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인지 이 책을 압축하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읽으시면서 그 힌트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제목에 주목하시라. 두 번째, 짜잔! 펼치면 여기에 항상 뭐가 있느냐면요, 사람,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 소개를 반드시 읽으세요. 책 읽기 전에. 저자는 누구냐? 이 책을 만든 정신체입니다. 책 읽는 건 뭐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사람이 예전에 죽은 사람인지,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 옆 동네 사람인지 알아야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이력, 정보를 충분히 읽으세요. 이게 부족하면 서치를 해서 더 읽으세요. 그리고 앞 페이지 여기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특히 번역본이나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 경우에는 카피라이트라고 써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요, 1956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카피라이트에 써 있어요. 무려 70년 정도 전의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책을 읽기 전에 얘를 먼저 탐색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제목을 보시고, 저자도 보시고, 카피라이트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셜록 홈즈의 마음으로 추측을 하세요. 아, 이 목차에서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아, 이 목차에서 클라이맥스는 어디구나. 아, 이 목차에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목차는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승전결 혹은 병렬 구조입니다. 미리 이렇게 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고 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책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책 뒷페이지, 여기에 보면 책에서 중요한 구조를 뽑았다던가 이 책의 장점을 추천서로 달아놨어요. 이런 것도 읽으시고, 번역본이라면 옹기니의 말 혹은 번역자 후기, 역자 후기 이런 것들, 시집이라면 해설, 소설도 역시 해설 같은 것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좀 빨리 읽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오히려 이런 사전조사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누수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책을 누가 썼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내 서평을 읽는 독자들, 나의 글의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반은 줄거리로 시작합니다. 자, 이 책의 줄거리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책의 내용 요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평을 좀 써본 사람, 좀 읽어본 사람 다 직감을 해요. 아, 앞부분이 끝났구나. 이제 중간 부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사인이에요. 이제부터 이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런 얘기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한 소년이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줄거리 요약을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안 하셔도 아, 줄거리 요약이구나 라고 알아봅니다. 주의사항, 서평 쓰실 때는 줄거리 요약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으면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할 분량이 줄어듭니다. 줄거리 요약은 간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서평을 쓰시려면 이 책을 장악을 하셔야겠죠.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셀프 점검하려면 요약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책이 굉장히 복잡한 책인데 내가 한 문단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했다, 이 책을 아주 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 지지부진 계속 이어져, 그거는 내가 이 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장악을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은 짧고 굵게, 분명하고 깔끔하게 한두 문단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본격적으로 진검승부입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을 읽으면서 주목할 부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딱 세 부분 찾으세요. 다섯 개 찾으면 안 돼? 열 개 찾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찾으실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중요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바람둥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발췌를 하세요. 그게 바로 직접 인용 부분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아마 책을 요만큼 페이지를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 옮겨서 적으실 겁니다. 자, 뭔가를 발췌를 하시고 직접 인용을 하셨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쓰세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평의 중심이에요. 머리, 가슴, 배로 친다면 가슴, 처음, 중간, 끝으로 친다면 중간이죠. 정리하자면 앞부분에는 작가와 책에 대해서 조사하신 거, 중간에는 줄거리로 시작해서 특징, 그리고 직접 인용 혹은 발췌할 부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에 해당되는 거는 이 책이 그래서 어떤 책인지 총평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별 다섯 개 중에서 별 몇 개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지난번 읽었던 소설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어. 지난번의 네 개라면 얘는 그럼 세 개 반을 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딱 시의적절한 책이야. 나는 이 책이 너무너무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 개 반, 별 다섯 개를 줄래?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한테 별점을 매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어떠어떠한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어떠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시고 플러스 알파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할까요? 라고 쓰시는 거예요. 나같이 지금 막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나처럼 지금 번아웃이 온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추천 대상과 추천 이유를 적어주시면 마지막 결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서평의 가장 흔한 패턴인데 여러분들은 변주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추천 대상을 좀 미리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줄거리를 좀 앞부분에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종이하고 여기
본드 이렇게 풀하고 이렇게 글자 잉크하고 만들어진

지금 그런 책이 아니라 문체, 삽화, 각주, 그래프, 그림, 통계, 번역 모든 게다 책의 구성 요소예요. 누군가가 밀어낸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무엇이 이 풀꽃 같은 책을 세상으로 밀어냈는가? 꽃은요, 밑에 뿌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줄기가 영양분을 밀어 올려줘야 꽃이 피는 거예요. 얘한테도 안 보이는 뿌리와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나타난, 이 책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저자의 세계관, 저자의 생애, 저자가 공부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책은, 이 책은 그냥 뿅 하고 있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저자라고 하는 토양에서부터 시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배경으로부터 밀어 올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걸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다 보인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너머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세계 3대 환상 소설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기억하실 거예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이 반지의 제왕을 썼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반지의 제왕 혹은 소설, 환상소설 반지의 제왕을 보면, 와, 난쟁이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무슨 오크족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무슨 저렇게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그 CG가 난무한 그런 되게 이상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톨킨의 생애를 알고 보시면 좀 달리 보여요. 톨킨은 직업은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한국어 연구하는 국어학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시기가 전쟁의 시대였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 22살, 20대 초반이었는데 참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들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1, 2차가 본인 인생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때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리면 이분 어떻겠어요? 자기가 20대 때 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그 참호에서 너무너무 참혹한 그 일을 겪던 그게 떠올랐겠죠? 아들이 또가 있으면 아들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라나 너무 걱정이 되겠죠? 이 마음속에 전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죠. 반지의 제왕은요,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세계 대전의 이야기예요. 보시면 그 세계관이 난장이, 호빗, 인간, 요정, 뭐 트롤, 오크, 마법사 다 총출동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전쟁을 시작하는 게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던, 경험했던 그 시절의 세계 대전이 소설 안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프로 돌아가는 캐릭터가 막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 가면서 절대 반지를 가지고 가갖고 나중에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디엔 끝나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종전이 되어야 본인 이 삶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건 정말 처절하게 처절하게 쓴 거구나. 저 사람이, 저 저자가, 작가가 살려고 쓴 거구나. 20대의 본인과 젊은 아들이 저 안에 같이 들어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진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의 제왕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조사하시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책이 언제 태어났지? 어떻게 태어났지? 라고 하는 것이 책을 깊이 읽고, 잘 읽고, 오래 읽고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보통의 일반 독자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좀 어마무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비판적인 점을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거리를 찾는

0: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점을 쓰면 왠지 내가 블랙 컨슈머 같고 나쁜 사람 같고 라고 하는데, 서평 쓰실 때 단점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유용할 만한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엄마의 빙의하면 참 쉽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쳐요. 정말 이제 좀 착하고 좀 너그러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나, 이거 성적이요? 성적이구나. 아, 그런데 국영수가 좀 아쉽네.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단점을 이렇게 살포시 지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조금 세게 지적을 해볼까요?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야?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납득이 버전? 수긍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강하게 단점을 찾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버전, 좀 더 스마트한 엄마 버전입니다. 어머나, 학원 다녀야겠다. 수학학원에서 언어학원 학원을 다니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한다면 더 좋은 저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저 여자는 굉장히 이상한 학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책의 경우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단점 찾는 굉장히 루틴하게 많이 쓰는 워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뭔가 텍스트를 읽고 글을 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서평을 써와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읽고서 좀 길게 써와 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이 경험이 학생들한테 반드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리고 서평 쓰기라고 하는 과제는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제의 형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수업에서 가르쳤고 그것만 알아, 딱 거기까지만 알면 돼 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바탕으로 너가 더 스스로 알아봐, 찾아봐, 공부는 도서관에서 더 해봐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들 갖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책 찾고 자료 찾고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공부의 왕도고 정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책 참 좋아,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 안 읽거든요. 한창 지금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무섭지만 힘들겠지만 서평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로 어떻게든 이걸 읽고 한번 써봐. 아주 깊이 있는 심의 동굴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다음에 텍스트 읽기 할 때 훨씬 유용할 수 있어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인생책을 꼭 네 권은 in my pocket 해도 이게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여운누이라고 하는 전래 이야기가 있어요. 여운누이가 막 쫓아와요. 그때 주인공이 도망갈 때 병을 세 개 쓰죠.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 이렇게 호리병을 세 개를 써요. 그 세 개의 호리병이 주인공을 여운누이로부터 살 수 있게 도와주죠. 내가 in my pocket 한 좋은 책 네 권이 너에게 호리병이 될 거야. 너는 호리병을 네 개를 챙겨서 졸업을 하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사회에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흔하게 하는 게 이런 책 읽어봤어? 혹은 이런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책은 뭐야? 당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전공에 관련된 책 두 개, 문학적인 책 한 개,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책 한 개, 혹은 철학책, 이렇게 골고루 내가 비장의 카드로 내 마음속에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나의 카드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들은 여러분들이 8학기 동안 혹은 그 이상 학교를 다닐 동안 쓰는, 과제로 쓰는, 서평문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내 주머니에 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평수라고 할 때 반가워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 안 반갑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In My Pocket에서 이 친구들이 네 권의 책, 다섯 권의 책,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 책들을 가슴에 품고 졸업하기를 저는 기원하는 거예요. 서평을 쓰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남게 됩니다. 깊이 읽기가 가능해요. 서평 쓰라고 하는 과제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중에서 In My Pocket 할 책을 골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깊이 들어온 것 중에서 내 인생의 책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따로 하려면 너무 힘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서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는 글이 서평이거든요. 우리는 서평을 사실은 쓰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책도 많이 읽고 잘 읽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번아웃돼 있고 힘들고 해서 못 쓰고 못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녹아드는 독서와 서평의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책하고 가장 반대에 있는 게 핸드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핸드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시면 서평에 간략한 서평을 쓰실 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도 없고 책하고 나하고 핸드폰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짜투리 시간, 짧은 시간, 10분, 뭐 20분 날 때 책을 읽고 어떤 마음에 드는 워딩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얼른 받아 적어둡니다. 혹은 사진을 찍었다가 집에 가서 그거를 옮겨 적기도 해요. 그렇게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의외로 한 사람의 그냥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의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났던 책의 한 구절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의 이정표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세요. 아주 예쁜 돌을 줍듯이, 낙엽을 줍듯이 주워서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싹 모아놓고 같이 보세요. 그 책에서 여러 구절을 잡아내셨으면 그 책은 여러분한테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 아, 여긴 구절을 굉장히 내가 많이 건져냈구나 했으면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평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책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70세의 청년들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에게 검토라는 말은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나만의 기준에 따른 성찰을 말한다는 거죠. 그동안 7차례 강의를 통해서 함께 50대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검토했습니다.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돈의 문제는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재도약을 하는 시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50대가 되면 아우 인생 마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재도약이야? 라고 생각하기 딱 쉽죠. 야, 이때 괜히 시작했다가 망해요. 이때는 마무리 단계를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50대 이후에 재도약의 시점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치가 연구를 했는데요. 왜 흔히들 뇌는 나이 먹고 나면 다신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격 한번 생기면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는 사실은 평생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피가 마른 다음에도요, 뇌는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계속 뇌 자체, 뇌세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음악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거, 그 돔 설계를 72세에 맡았다고 합니다. 하이든은요,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이 주로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60대 때 나왔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50대가 거의 끝날 때쯤, 제 또래 때 썼단 얘기고요.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늙었다는 게 일을 새로 시작하는 핑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후기 번영, late blooming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늦게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뇌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 좀 떨어지고요.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기존에 내가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찰력과 판단력은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 중에도 늦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현실성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를 대충 알아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플랜 A,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진 게 50대를 걷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남들이 만든 레이스를 뛰어왔어요. 남들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뛰어왔고요. 남들이 만든 줄에 서서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허위적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만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든 경주를 뛸 차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목표, 그게 나다움이면 그 나다움은 어떻게 찾아올까? 나다운 게 뭐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내 성질이 뭔지도 모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내 성질이 뭐냐고, 내 사주가 뭐냐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 겪고 있는 핵심 숙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나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20대 때부터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남들이 원하는 나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직업, 배우자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성공. 그것들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에서 제가 뭘 할 때 시간이 잘 가는지, 뭘 할 때 기쁜지, 나의 가치를 찾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시간이 잘 흐르죠? 몰입한다 그러죠? 정말 재밌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도 의미 있는 일,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강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기분이 괜찮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분이 뿌듯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질문인 거죠.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야 저의 인생의 좌표를 찍을 테니까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만나는 게 나다움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나만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행복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행복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내 본성에 맞게 탁월하게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올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록을 보면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쓰죠. 그 일기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전문의 초년병 시절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뭐 윗분들하고 지낼 땐 이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 여행에 대한 또 저의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신과적인 해석을 하면서 후배나 제자들한테 하곤 했어요. 그 당시는 제자고 지금은 동료 학자인 친구가 그 얘기를 그러더라고. 그 당시는 그게 한창수 정신과 교수님의 개똥 철학이었다고. 나만의 삶의 철학이 개똥 철학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철학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개똥 철학이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삶의 철학을 만든다는 게 거창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계세요? 돈 문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인간이 매사에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 답해 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를 결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자신, 내일의 자신, 10년 후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실천 과제가 그겁니다. 10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 50대인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혹시 배우자분하고 노후를 어느 동네에서 보낼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제 배우자와 같이 우리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다가 가게 될까라는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 것 같으세요? 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할 일이 있고요. 내년까지 제가 할 일이 있고요. 10년 후까지 할 일을 적어놨어요. 뭐 그거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편지가 제 삶의 나침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는 저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처방은요. 50의 삶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50의 모든 감정은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울하고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기가 그냥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그냥 자주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중년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 막 여러 개 생겼다가 바뀌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왔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왜 느끼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의 가치를 검토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답다는 느낌이 드는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검토된 삶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살기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간관계를 검토해 보시고요. 내 몸 건강을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단테가 숲 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숲을 통과한 뒤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숲도 통과하면 반드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몰라요. 지나기 전에는
그 깊고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늦는다는 건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50을, 여러분의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8번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나의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오늘은 미술과

0: 음악 수업이 있어요. 친구가 따분한 얼굴 한 저에게 물어봐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너는 무슨 과목이 싫어? 나는 미술이 싫어. 클릭!
1: What subject don't you like?
2: I don't like art.
1: Why don't you like it?
2: I don't think I'm good at ar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과목,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친구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술, 과목으로의 미술, 그리고 좋은, 잘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what 과목, 과목, 그렇지, subject, subject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what subjec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What subject don't you like는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don't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don't you like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뭐야? 이렇게 너는 어떤 과목을 안 좋아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I don't like 미술. 미술은 art. art. 물론 art를 우리 예술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목에서 art라고 하면 미술이에요. I don't like art. 나는 미술 안 좋아해. 미술 싫어해. 그랬더니 Why don't you like it? 물어보죠. 지난 시간에는 Why do you like it? 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좋아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Why don't do not을 합쳐서 Why don't you like it? 왜안 좋아하는데 미술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I don't think 뭐뭐인 것 같지가 않아. I'm 좋은, 잘하는. 좋은 거, 잘하는 거. 좋은 하면 친구들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생각난 단어 뭐예요? 그렇지, good이에요. 그래서 이 good은 뜻이 사실은 정말 많은데 좋은 것도 되고 뭐 건강이 좋거나 기분이 좋은 것도 될수 있고요.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I'm good at art. 이 부분만 보면은요. I'm good at art. 뭐뭐에 good at 하다는 거는 그거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I'm good at art는 나는 미술을 잘해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I don't think가 있어요. I don't think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즉, 나는 나 미술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뭐 아닌 것 같아. I don't think. 이렇게 문장 시작한다는 거. 내 생각에는 내가 미술을 잘 못하는 것 같아.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이렇게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죠. What subject don't you like? 너는 어떤 과목을 안 좋아하니? 어디 강조해볼까요? 그렇지. 무슨 과목 안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요걸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 빼고는 다 강조네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친구들도 What subject don't you like? 좋아요. 대답은 I don't like art. 어디 강조할까요? 안 좋아해, 미술을. 그러면 I don't like art. I don't like art. 좋아요. 자, 그랬더니 왜안 좋아하는데? Why don't you like it? 어디 강조? 왜안 좋아하는데? 요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Why don't you like it? Why don't you like it? 이렇게요. Don't는 do not이 합쳐진 거잖아요. 아니라는 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어디 강조?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이 돼. Don't think 중요하고요. 잘한다 하는 good, 그리고 뭘 잘한다고요? 미술을 이렇게요. I don't think I'm good at art. 친구들도 I don't think I'm good at art. 미술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누르고.

요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나는 뭐뭐를 잘해. 우리 대화에는요,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지만은요,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 요 부분만 빼봤어요. 나는 미술을 잘해. 나는 음악을 잘해. 나는 영어를 잘해. 요런 것들 할때쓸수 있는 거예요. I'm good at 뭐뭐뭐. 요런 문장. 우리 대화에는 I don't think. 다음에 요게 있었죠. I'm good at art. 나는 미술을 잘해. 자,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만의 문장 만들기 도전! 나는 영어를 잘해 해볼게요. 영어는 그렇지, English. English잖아요. 그러면 문장으로는 I'm good at English. I'm good at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어때요?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수학은 yes, math. math. 에어. 뒤에는 th는 혀끝을 살짝 대고, 이에다가 대고, math.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나는 수학을 잘해. 라고 문장으로 말하려면, I'm good at math. I'm good at ma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건 어떤가요? 나는 축구를 잘해. 과목뿐만 아니라 운동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라는 말을 넣어서, soccer. soccer. 나는 축구를 잘해. I'm good at soccer. I'm good at soccer.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지 않는 과목, 즉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What subject don't you like? 우리 오늘 앱에서는 우리가 미술을 골랐지만 아닌 답도 있었죠. 다음 답도 클릭해서 대화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말하기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17 약점 공략 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슉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약점 공략 같이 오고 계시고요. 우리 지난 강의를 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해석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잘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전기회로에 대한 약점을 파헤쳐볼 텐데 그 약점 공략은 바로 우리 전류분석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전기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가회로를 그려서 합성정을 구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류분석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위를 잘 찾고 전류를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류분석법을 통해서 우리 한번 회로를 한번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문제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4개, R 4개 있다, 그렇죠? 4개, 그리고 전압이 V인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I1, 아, 스위치가 열었을 때는 I1이고 닫았을 때는 I2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I1분의 I2가 얼마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I1분의 I2,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물론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각각의 뭐를 구할 수 있다? 그치. 등가 회로를 구해서 합성장을 구한 다음에 I는 R분의 V를 통해서 구해도 좋아요. 그치만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전류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바로 전

연압에 연결된 상황에서 전류가 나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를 말하는 거고, 요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전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위를 찾는 겁니다. 전위. 어디가 전위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그 전위를 통해서 볼 건데,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닫기 전이기 때문에 요거죠. 이 상황.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고. 자, 잘 보세요. 전위가 똑같은 지점을 표시해 볼게요.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여기와 여기가 전위가 똑같습니다. 전위를 V라고 둔다면 전위가 V인 지점이고, 열었기 때문에 전위가 0인 지점은 여기가 0입니다. 자, 다른 색깔로. 여기가 지금 전위가 0이죠. 전위가 0. 오케이. 자, 그리고 전류가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나뉘게 되고 다시 합쳐지는 구조. 다시 흘러가서 이렇게 전위가 0으로 가는 구조가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전류 가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쭉 가다가 한번 요 부분과 여기, 요두 부분이 지금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 즉 이렇게 가는 경로와 이렇게 가는 경로의 전위차가 똑같다, 그렇죠? 그 전위차가 똑같음을 이용해서 전류를 세팅한 다음에 구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편의상 오른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자. I 거르게 되면 이 회로를 거쳐갈 때 전압은 얼마냐면 IR 플러스 여기도 얼마? I니까 IR. 총 2IR의 전압이 걸리지. 그럼 여기도 2IR의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윗방향으로는 2I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2I가 가겠죠?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IR. 그럼 여기서는 2I와 I가 합쳐지기 때문에 전류가 얼마냐면은 3I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세팅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전압 V도 찾을 수가 있고, 전체 전류도 봅시다. 그럼 전체 전류는 요 위로 2I, 오른쪽으로 I. 그럼 총 얼마? 3I의 전류가 흐르죠? 언제? 스위치를 열었을 때. 따라서 우리가 구한 I1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I 값으로 살펴보자면 얼마가 된다? 3I가 되겠죠? 그럼 이제 I2를 찾으면 돼요. 자, 그 전에 전압 V를 살펴봅시다. 그럼 I를 통해서 전압 V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뭐가 되냐면 전체 전압이 되겠죠. V에서 0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2IR 플러스 여긴 얼마? 3IR. 따라서 전체 전압은 얼마다? 5IR이 전체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전압 V다. 좋아. 두 번째, 이제 너무 중요한 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닫게 되면은 전위가 0인 점이 늘어나요. 여기가 전위가 지금 0입니다. 여기가 전위가 0이죠. 0.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가서 한번 나뉘겠죠? 나뉘는데 여기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전위가 높은 데서 더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쳐서 전위가 낮아진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흘러서 만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한 가닥 가서 쭉 하고, 여기서 병렬로 나뉜 다음에 한번 나뉘어서 다시 합쳐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위가 얼마인 지점이다? 전위가 0인 지점. 여기가 얼마다? 전위가 V인 지점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류값을 I'으로 설정하고 I'이 I로서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편의상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흘러가지고 또 나뉘어. 최종적으로 나뉘었을 때의 전류값을 설정할 겁니다. 자, 여기서 편의상 I'이 흐른다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은 I'R. 그럼 여기도 전압이 I'R이겠죠. 왜냐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 전위차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도 얼마가 흐른다? I'이 흐르겠죠. 자, 위에는 얼마가 된다 그러면은 I'과 I' 합쳐진 얼마? 2I'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갈 때의 전위차하고 이렇게 왔을 때의 전위차가 똑같죠? 흰 부분, 노란 부분, 흰 부분, 노란 부분. 그럼 여기도 전위차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걸린 전위차가 똑같아야 돼. 자, 여기는 2I'R, I'R, 총 3I'R. 그럼 여기는 얼마가 흘러야 될까? 그렇지. 3I'이 흘러야지만 3I'R로 똑같겠죠. 자, 그럼 전체 전압은 흰 선, 전위가 V인 점에서 0인 점까지의 전위차기 때문에

초기의 전신항 같습니다. 좋아. 따라서 얼마? 3i 프라임 r이 전압이 되겠다.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i 프라임 r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i 프라임을 r로 찾게 되면은 i 프라임은 얼마다? 3분의 5i가 되겠다. 이게 i 프라임이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의 전류는 얼마냐면 위로 지금 2i 프라임, 그쵸? 오른쪽 3i 프라임. 그럼 이때 닫았을 때 전체 전류는 얼마냐면은 5i 프라임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i2는 얼마냐면 i2는 여기서 이거 5배다, 그렇죠? 따라서 얼마다? 3분의 25i가 되겠죠. 따라서 i1분의 i2는 얼마다? 3i분의 3분의 25i니까는 9분의 25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9분의 25는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으로 고르면 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해서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 게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 회로의 구성이 바뀌어. 합성 저항 구할 거면은 각각의 등가 회로 분석해서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해서 전위 분석한 다음에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견인차가 똑같은 지점끼리 전압이 똑같이 걸리네. 요걸 통해서 전류를 찾아줘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간결해질 수가 있다. 명심하시고요. 이 문제 꼭 연습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 문제랑 또 유사한 다른 문제 가지고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전류 분석법이 상당히 편리해요. 해서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죠. 7번.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전류 분석법 가지고 풀어볼 건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6개와 그리고 전압이 V인 전원으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오케이. 이때 회로상의 전피,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보았다. 그치? 잘 봐, 여러분. 여기서 P, 즉 우리가 전류를 물어볼 때 어느 지점의 전류인지에 따라 가지고 전체 전류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체 전류의 일부분이 국소 전류일 수도 있어.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류가 나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의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류를 세팅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류가 나뉘고 나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뉜 이 지점에서 전류를 세팅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전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 여기가 전위가 가장 높은 지점이죠? 여기가 전위가 V라고 한다면은 자, 오른쪽, 이 아래쪽의 전위가 얼마다? 0인 지점이겠지. 그럼 그 사이에선 전위가 자꾸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체크하실게. 여기서 저항이 많은 쪽의 전류를 편의상 우리가 I라고 세팅을 하자. 얼마? I. 자, 그러면 요 회로를 거치면서 IR, IR, IR. 즉, 여기랑 여기는 지금 전위차가 똑같죠? 이렇게 가는 경로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전위차가 똑같습니다. 헤어졌다가 만나네. 병렬 연결이네. 전압이 똑같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걸린 전압은 IR 플러스 IR 플러스 IR. 3IR의 전압이 걸려. 그럼 여기도 3IR이 걸려야 되네. 저항이 R인데. 그럼 여기는 얼마의 전류가 가야 된다? 그렇죠. 3I의 전류가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얼마? 3I.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냐면은 4i의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는데, 오케이. 전체 전류는 4i구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i는 우리가 임의로 도입한 개수거든요. 문자죠. 임의로 도입한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R과 V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전압 V를 이제 찾아줄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압 V는 여기,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총합이 되겠지. 요 회로를 봤을 때 여기 여기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단위 전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압 걸리지?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죠. 해서 요거 그리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4i로 갔다가 3i로 갔다가 다시 합쳐져서 4i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걸리는 전압 V는 4IR, 오케이. 4IR, 플러스. 여긴 얼마? 3IR, 플러스. 여긴 얼마? 4IR, 오케이.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얼마? 4 더하기 4 더하기 3, 11. 11IR이 되겠네. 따라서 결국은 I를 R과 V로 바꾸게 되면 11R분의 V가 되겠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류는 얼마다? 4I이기 때문에, 4i 전체의 전류는 얼마냐면은 11r분의 얼마가 된다? 4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11r분의 4v 몇 번이다?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좋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회로를 가져왔고요. 이제 너무 중요한 회로 하나 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회로. 이거는 두 말하면 입 아프고 세 말하면 정말 잔소리가 될 만큼 중요한 회로입니다. 자, 바로 요거죠. 요거.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작년 모의평가 20번 문제인데 이 위에 있는 삐져나온 이 도선이 없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었거든요. 그거의 변형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공략을 하셔야 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어린 저항 8개를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쁘게 생겼다, 그치?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때 회로상의 전피에, 여기죠, 여기 전체 전류, 전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아주 그냥 뭐랄까, 물어보는 간단해. 물어보는 것이 간단하다는 말은 회로를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지금 그 상황인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쌤이 최대한 여러분께 전위라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계속 다르게 칠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요 회로, 이 도선이 지금 전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 그렇죠? 플러스 극이니까 전위가 제일 높죠? 그 다음, 전위가 조금 그 다음 낮은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요 부분, 빨간 선, 요 빨간 선. 자, 빨간 선을 칠해진 지점까지는 전위가 다 똑같습니다. 비어있는 도선에서는 전위가 감소하지 않죠? 여기가 지금 전위가 똑같아요. 이렇게 전위가 똑같아. 그리고 여기도 전위가 똑같은 지점, 여기도 전위가 똑같은 지점. 오케이. 이 빨간 선이 지금 전위가 똑같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서 한번 전위가 감소해서 여기도 전위가 지금 똑같아요. 여기도 전위가 똑같고, 여기도 전위가 똑같고. 오케이. 또 전위가 어디가 똑같냐면,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와 여기가 지금 전위가 똑같은데, 자, 여기서. 흰 선은 전위가 V인 지점. 자, 편의상 마이너스 이쪽을 전위가 0에다 둘게요. 여기가 전위가 0인 지점입니다. V, 0. 그리고 흰 선은 쭉 전위가 제일 높고요. 빨간 선에서는 일정 전위가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전위가 더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 전위가 0인 지점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인데, 그럼 이 중간 지점도 전위가 낮아졌겠지? 여기도 전위가 똑같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왜 그러냐? 이 전위를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지만 회로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위를 분석해야지만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전류의 길을 찾아봅시다. 일단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전위가 낮아지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 아, 그럼 여기서 전류가 가겠구나. 낮아지니까. 여기도 전위가 낮아지니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초록색 선도 지금 전위가 낮아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요 핑크색 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류가 올라가고 여기서도 주황색 선까지 전위가 낮아지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서도 전위가 낮아지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자, 전류 방향은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흰색 선으로 표시합니다. 이쪽으로 흐르고요. 이쪽으로 흘러.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 그리고 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흘러. 그리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다. 이 전류 흐름에 대한 게 머리에 들어와야지만 전류를 세팅하든 말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세팅했으니, 이제 전류 값을 하나씩 붙여서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난이고 난이다가 제일 마지막에 난이었을 때의 전류 값을 세팅할 건데, 편의상 요 지점 가장 많이 난이죠? 여기서 전류 값을 얼마라고 세팅할 거냐면, I라고 한번 세팅하자. I.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은 I 얼만큼 걸리겠지? 그럼 이요 지점과 여기 지점의 전위차가 I 어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가 I 어리 돼야 되네. 그럼 이 방향으로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면은 I가 흐르겠죠. 맞습니까? 좋아. 그럼 I와 I가 만났네. I와 I가 만나면 여기서 2I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얼마가 된다? 2I가 되겠죠. 좋아. I가 두 명이 됐어. 두 명의 I가 됐죠? 자, 여기가 2I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오케이. 여기가 2I가 됐는데 그럼 쭉 와가지고 또 전류가 만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여기도 전류가 흐른다며. 얼마가 흐를까? 이걸 찾으셔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요 지점과 이 지점의 전위차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거든? 그럼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와 똑같은 게 어디냐면 이 회로.
얼과 얼, 요 회로를 지날 때 전이차와 똑같죠. 핑크색과 주황색, 여기를 거쳤을 때 핑크색과 주황색. 따라서 여기서 걸리는 전위가 전압이 얼마냐면 IR 플러스 2IR의 전압이열입니다. 즉, 3IR만큼의 전압이 걸려. 그럼 여기도 3IR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되냐? 3I가 흐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2I, 여기 3I, 5I가 되면 좋지만 여기도 전류가 흐르겠지. 여기도 얼마가 흐르는지 판단해야 돼. 그럼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가 전위차가 똑같죠. 그럼 핑크색 선, 주황색 선, 여기로 가는 핑크색과 주황색 선. 따라서 결국은 여기도 IR 플러스 2IR이니까 총 3IR이네. 여기도 3IR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3I가 흐르면 되겠습니다. 좋아.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전류값은 3I, 3I, 그리고 얼마다? 여기서 I. 2i.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가 흐릅니까? 8i가 흐르겠죠. 아, 여기로 8i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표시 안한게 있어. 그럼 여기서 3i와 i로 나뉘어 흐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4i가 들어왔죠. 그럼 위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얼마가 된다? 4i가 되겠죠. 따라서 4i, i, 3i.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전류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또 전위를 보는 거야. 이 지점과 요 지점의 전위가 똑같대. 핑크색과 노란선. 핑크색과 쭉 와서 노란선.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요 회로를 거쳐서 오는 전압과 똑같죠. 여기는 3IR 플러스 8IR. 얼마죠? 11IR. 그럼 여기는 R이니까 얼마가 흘러야 된다? 11I가 흐르겠죠.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냐? 이제 다 왔어. 다 왔습니다. 4i, 그리고 i, 4 더하기 1, 5, 그 다음 3i, 얼마? 8, 8 더하기 11, 얼마? 19. 따라서 전체 전류값은 얼마다? 19i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이겁니다, 이거. 와, 다 끝났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P점에서 전류는 총 얼마다? 19i만 찾으면 되겠다, 19i. 근데 i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문자잖아, 그치? 돌려줘야 돼. 뭘로? 그림상에, 문제상에 있는 R과 V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돌려주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이제 V를 찾아야 되는데, V는 전체 전압인데, 전체 전압은 흰선과 노란색 선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자,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회로와 똑같죠. 어떻게? 여기의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 합친 게 V가 됩니다. 흰선과 노란선에 걸린 전압, 요 회로의 전압. 그럼 다 끝났죠? 자, V는 얼마냐? 자, 19I가 R에 흐르죠?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다? 19IR 플러스. 자, 여기는 11I가 흐르는데 11IR만큼 전압이 걸리죠? 얼마? 11IR. 따라서 전압 V는 얼마냐면 19 플러스 11이니까 얼마가 된다? 30IR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전류 I는 R과 V로 설정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30R분의 V가 될 건데, 문제는, 잘 봐요. 우리가 전체 전류라고 구한 값은 19I입니다. 얼마? 19I. 오케이? 19I. 19I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가 19를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19I는 얼마입니까? 30R분의 얼마? 19V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좋아. 따라서 30R분의 얼마? 19I. 19V죠. 19V. 이렇게 찾게 되면 결국은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자, 이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죠. 전위를 잘 살펴야지만 전류가 흘러가는 길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야. 빈 도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빈 도선에 저항과 빈 도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빈 도선으로 전류가 다 흐른다고 배웠지만, 문제는 전 위차가 낮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도 흘러가겠죠. 이렇게 세팅하는 거고요. 자, 쌤이 지금은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문자 표시했지만, 여러분이 딱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 포인트 하나하나 숫자만 딱딱딱 적어가면서 빠르게 합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꼭꼭 두 번, 세 번, 네번꼭 푸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전기회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전기회로 풀다가 머리에 쥐가 나서 전기감전되는 느낌이 올 때까지 풀어야 돼. 그럼 이제 실력이

확 느는 거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우와, 우주선 모양. 이 작년 수능 완성 문제인데 너무 재밌게 생겨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열심히 회로 분석하는 방법을 풀 건데 봅시다. 그림은 전압이 V인 전원, 저항값이 R로 동일한 저항 12개. 와, 저항이 12개나 있어. 좋아. 그리고 전류계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얼마냐? 요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았네. 이때는 전체 전류겠죠. 왜냐하면 자, 나뉘어지기 전도 아니고 싹다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또 전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또 나뉘고 나뉘고 나뉘고 나뉘겠죠.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물론 여기서 나뉘었다가 합쳐지긴 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뉘는 것 같은 요 지점 여기서부터 해석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저항이 더 많은 쪽에 전류를 I라고 세팅합시다. 그럼 여기서 전압은 IR 플러스 IR 총 2IR에 걸리네. 그럼 여기도 전압이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전위차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되냐? 2I의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야지 2IR, 2IR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쳐져서 흘러온 전류는 3I가 되겠고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된다? 3IR. 여기는 2IR. 그럼 또 합쳐진 전류가 얼마가 되냐면은 3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회로를 거치면서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3IR 플러스 2IR 플러스 3IR이니까는 8IR입니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여기와 여기가 전위차가 똑같거든? 전위차가 똑같기 때문에 8IR만큼 전압이 걸려야 돼. 그럼 R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 8I 걸리겠지. 8I.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 분기점에서는 전류가 얼마가 되냐? 11I가 왔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8I와 3I가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11I의 전류가 탁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분석해서 너무 잘한 거고, 이제! 그럼 이 11I가 또 나뉘겠지. 근데 잘 보면 얘는 저항이 R이고 얘는 2R입니다. 저항비가 1대2니까는 전류계는 2대1로 가야 돼. 그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2I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이쪽으로 가는 전류겠죠? 얼마? 3분의 11I겠죠? 합치면 3분의 33? 따라서 얼마가 된다? 11I가 되겠지. 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전류계에 들어가는 전류는 전체 전류겠죠? 이때 전체 전류가 얼마냐면, 방금 봤던 얼마? 11I가 전체 전류가 되겠다. 이건데, 우리가 11I를 구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R과 V로 바꿔줘야 돼. R과 V로 얼마인 값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여기가 11I였는데, 자, 오른쪽과 정확하게 대칭적이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얼마? 3분의 22I가 흐를 거고요. 이렇게 얼마가 흐른다? 3분의 11I가 됩니다. 이 상황이지. 그래서 3분의 22I, 3분의 11I. 그럼 여기서 합쳐지면 11I. 3I, 8I. 2I, I. 쭉 가서 쭉 가서 쭉 가서 만납니다. 이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여기 요 전압 V를 I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즉, I를 R과 V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활용할 건데 요 전체 전압 V는 이겁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와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돼. 그리고 얘와 얘가 또 병렬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전압과 또 여기 걸린 전압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또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가 똑같아. 결국은 V는 얼마냐? 잘 보세요. V는 얘가 3분의 22I이기 때문에 여기 걸린 전압은 3분의 22IR 플러스 8I가 흐르기 때문에 얼마? 8IR. 8IR 3으로 통분하게 되면 3분의 얼마? 24IR. 플러스. 자, 여기는 지금 3분의 22다, 그쵸? 따라서 얼마? 3분의 22IR. 얘를 더하자구요. 더하자. 다 더하면 얼마냐면 3분의 22 플러스 22. 44. 3분의 44 플러스 68이죠. 3분의, 오케이. 44, 64, 68. 오케이. 68IR. 한 번씩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이거.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전류 I를 문자, 즉 저항과 V로 표시하게 되면 I는 R분의, 즉 68R분의 얼마? 3V가 되겠죠. 요것이 전류 I를 R

L과 V로 표시한 건데,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체 전류인데, 전체 전류 값은 I가 아닌 11I면 11I. 요거, 요거, 요거.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11I는 얼마다? 여기다 11을 곱하면 되겠지. 68R분의 얼마다? 33V가 되겠다. 68R분의 33V. 숫자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합성 저항 구하거나 또는 이런 전체 전류 구할 때 이런 숫자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8R분의 33V. 좋아요. 이렇게 잘 풀면 좋은데, 자, 이런 문제 또한 합성 저항을 구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등가회로 그려가면서 전체 저항, I는 R분의 V로 구해도 좋습니다. 자, 그치만 우리는 전류 분석을 통해서 전류만 찾게 되면 솔직히 그 시험지 공간도 별로 넓지 않은데 충분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수 있겠죠. 해서 이 전류 분석하는 것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또 작년 수능 완성 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보았고, 또 이어서 기출 문제 중에 또 재밌는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이 우주선 타고 같이 한번 슉 날아가 보면 좋겠지. 좋아. 자, 갑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수능 완성 문제거든. 작년 수능 완성 문제인데 또 재밌게 생겼어요. 이것도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항값이 R로 동일한 저항 7개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쁘게 연결했죠? 오케이, 이때 전류계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 자, 이때 A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전체 전류가 아니고 한번 나뉜 전류겠죠?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값이 얼마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전 위를 보자고. 전 위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흰색 선이 전위가 제일 높은 부분이죠? 전위가 V인 부분. 자, 그리고 전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노란색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위가 이제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전위가 달라지겠죠? 낮아지고, 또 가서 낮아지고, 또 한번 나뉘고. 이렇게 전위가 점점 달라지는데, 그럼 이때 A라는 것은 결국은 한번 나뉘어 들어간 전류, 한번 흘러가고 나머지 이 전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류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류 세팅 들어갈게요. 자, 한번 나뉘었다가 합쳐졌어. 그럼 쭉 합쳐져서 가다가 또 나뉘었지. 합쳐지지. 그럼 여기서 세팅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뉘었으니까. 자, 여기서 위로, I로 전류 걸는다고 하자. 그럼 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위차가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서 걸리는 전압이 IR. 여기도 IR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도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된다? I가 흘러야 돼. 그럼 여기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는 얼마가 된다? EI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EI로 와야지만 나누어지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된다? EI겠죠.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EI인데, 그럼 나뉘어졌다가 합쳐진 게 EI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얼마? 전위차가 똑같네. 그럼 똑같이 여기도 I만큼, 여기도 얼마만큼? I만큼 전류 거리겠죠. 이렇게 전류 세팅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 A는, 여기는,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는 전체 전류, 이 여기서는 EI가 나오잖아요. 그치? EI가 아니고 요 전류 I. I만 구하면 돼. 요 값이 얼만지를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V와 R로. V와 R로만 표시하면 끝나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V와 R로 표시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전압 V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체 전압이 얼만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전체 전압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여기와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만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 다섯 개의 전압의 합이 V가 됩니다. 자, 그럼 V는 얼마냐면 여기 걸리는 전압 얼마? IR, 오케이. 플러스 여기 걸린 전압 얼마다? EIR, 오케이.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 걸린 전압 얼마? EIR, 오케이. 좋아. 딱 그리고 플러스 여기 걸린 전압 얼마? IR,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걸린 전압 얼마? EIR, 좋아. 오케이. 따라서 총 합치게 되면 2, 4, 6, 7, 8. 8IR이 뭐냐면 전체 전압 V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I는 얼마냐? R분의 얼마입니까? R분의. 그치? I는 8R분의죠. 8R분의 V가 되겠다. 이게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전류계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치했거나 여기 위치하게 되면 전체의 전류가 되어버리겠지. 그러면 전체의 전류는 얼마냐면 2R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럼 얼마가 된다? 4R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합성저항 구하려고 하면은 등값회로 그리고 합성저항 구한다? 상당히 또 이런 거지. 시간도 부족한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긴장을 하게 돼.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전류분석법은 회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류의 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해서 꼭 연습하시고 우리 약점 공략 교재 가지고 같이 푸는 문제 말고도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 있죠. 많이 풀어보시고요. 기출 문제 풀다가 수특수환 같은 연계 교재 꼭 풀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계속 크로스체크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진짜 실력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수능 완성, 작년도 수능 완성 문제 가지고 풀었고, 자, 수학 문제뿐 아니라 또 우리 뭘 해결해야 될까? 그렇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 자, 이어서, 자, 기출 문제. 요거죠? 자, 2023학년도 수능 8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수능에도 보면은 회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분석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1옴. 이제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의 저항R이 있어. 요 친구를 지금 찾아야 될것 같아, 보니까. 자, 저항값이 1옴인 저항 3개, 1, 1, 1. 그리고 전류계. 그리고 스위치를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원에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너무 중요한 조건 나왔다.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7배다. 아, 자, 스위치를 B에 연결해. B에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했을 때의 전류가 몇 배냐면 7배래요. 그럼 B에 연결했을 때 보통 편의상 7I라고 둔다면 A에 연결했을 때는 I라고 둘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자고요. 좋아. 이때 R의 저항값, 요 저항값. 아, 그럼 그렇지. 이 저항값이 몇 옴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저값을 우리가 또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뭐부터 볼 거냐? 잘 봐요. 지금 보니까 R이 미지수기 때문에 회로를 구성했을 때 미지수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 모르니까 봐봐. A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겠지. 자, 근데 B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B에 연결했을 때 1옴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쭉 간다, 간다, 간다. 여기서 한번 나뉘고 여기서 합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계에 흐르는 이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는 1옴을 거쳐온 전류다. 그치?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이 B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했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이 전체 전압과 똑같죠. 왜?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B에 연결했을 때의 분석부터 가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봅니다. B에 연결했을 때. 전류는 7I가 흐르는데 어디에 A에? 그럼 이때 1옴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은 7I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이 7I 곱하기 1옴 이게 바로 전체 전압입니다.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 7I 곱하기 1이니까 7I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전체 전압이다. 오케이. 전체 전압 찾았고요. 이제 A에 연결해 가지고 전류가 흘러간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 갑니다. 연결했어. 자, 근데 A에 연결했을 때는 이 전류계, 즉 1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I만큼 흘러.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서 만나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가 전위차가 똑같죠. 자, 그러면 이때 A에 연결했기 때문에 1옴의 전류 I, 그리고 1옴의 전류 얼마? I 이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1옴 곱하기 I, 즉 I, 여기도 I, 총 2I의 전압이 걸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이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럼 2I가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돼야지만 전체 전압이 7I가 되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에 연결했을 때 전체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 1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와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이 전압의 합이 전체

사나비치.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 아이, 이 아이가 걸렸으니 여기는 전압이 얼마가 걸리면 될까? 그치. 5I가 걸리면 됩니다. 5I. 따라서 이쪽에 1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된다? 5I구나. 요거죠.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류가 5I가 흐르네? 근데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I가 흘러갔네? 5I 중에 I가 흘러갔기 때문에 미지의 저항 쪽으로는 얼마가 간다? 4I가 가겠죠. 얼마? 4I.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4I얼. 요게 전압이죠. 요거 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과 똑같아야 돼. 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방금 봤지만 2I죠? 응? 2I? 따라서 저항값은 아, 얼른 얼마냐? I 사라지고 2분의 1옴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도 결국은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 구성이 바뀌죠. 오, 합성 저항 구하려고 해도 요 미지 저항 때문에 귀찮을 수가 있어. 그치? 해서 특히나 스위치를 열고 닫고 스위치의 경우에서에 따라서 회로 구성이 바뀌게 되면 저 등가 회로를 두 개나 그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푸는 것도 너무 베스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잘 판단하세요. 해서 정답은 2분의 1옴이기 때문에 몇 번이다? 우리는 2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다. 그치? 좋아요. 자, 우리 이번 강의의 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16번 회로의 소비 전력 묻는 문제. 자, 소비 전력 묻는 문제인데 우리 보통 소비 전력 구할 때 P는 I제곱 R 분의 V제곱 등등 구하는데 합성 저항을 구해서 많이 구하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합성 저항을 구하지 않고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문제 읽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각각 R과 ER인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오케이. 이때 표는 단자 ABC 중두 단자를 전압이 V인 전원 장치에 연결해가지고 회로를 구성했을 때 회로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P0분의 P, 아, 우리가 구해야 될게 얼마다? P0분의 P값. 요게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먼저 판단해야 될게 뭐냐면 요거예요.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얼마? VI.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또 그리고 I 제곱 R. 그리고 R분의 V 제곱. 아마 우리 회로 구성에 따라서 소비 전력 구하는 B 구할 때는 합성 저항의 반비례하는 거 통해 가지고 합성 저항을 많이 구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합성 저항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전류 분석을 통해서 구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해서 가볼게요. 일단은 이 전원을 AB에 한번 연결해 봅니다. AB. AB에 연결한다는 것은 여기죠. 여기와 여기. 그쵸? 여기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편의상 이렇게 이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려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가고, 아래로 하나 가고. 가시 만나가지고 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야. 이 회로, 즉 A와 B에 연결했을 때는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냐? R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와 여기 전의 차가 얘랑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 한 가닥 하고요. 위로 한 가닥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와가지고 한번더 나뉘고 다시 합쳐지는 구조가 되겠다. 이 상황인데, 이제 전류값을 하나 세팅해 봅시다. 잘 봐요. 위로, 즉, 여기로 i만큼 간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i로 갔을 때, 여기도 i로 가겠고, 다시 와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로 i로 갔으면, 여기는 2어열이네. 자, 이 지점을 보시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가 지금 전위차가 똑같죠. 그럼 똑같이 얼마가 된다? I가 흘러가겠습니다. IR, ER 대칭적이니까. 그럼 I가 가서 가네? 그럼 여기서 이 I가 만날 텐데 다시 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가 간다? I가 가고 여기를 얼마가 간다? I가 가겠죠. 다시 합쳐져가지고 전류가 얼마가 된다? 이 I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잘 봐요. 너무 중요한 건 전압을 분석해 봅시다. 자, 위로 I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전압은, 즉 전위차죠? 여기서 2IR, 여기서 얼마?
3 아이.

즉 여기 걸리는 전압과 어차피 얘랑 얘랑은 얘랑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결국은 여기 사이의 전위차와 똑같죠. 그럼 2IR, IR, 3IR. 그럼 이쪽으로는 얼마가 가야 되냐? 3I가 흘러가야 됩니다. 전압이 똑같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구한 전체 전압은 얼마냐? 전체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기 때문에 3IR이 전체 전압이 되겠죠. 오케이. 전체 전류는 얼마냐? 전체 전류는 3I, I, I. 얼마? 총 5I가 되겠죠. 전체 전류가 5I.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소비전력 P를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지. 따라서 P0. P0는 여기서 AB에 연결해서 소비 전력인데, 이때 P0는 얼마냐면은 35, 15, 15I 제곱 R이 되겠습니다. P는 VI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중요한 두 번째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분석. 자, 두 번째 분석은 A와 C를 연결한 거야. 어디? A와 누구? C. 요거를 연결한 거야, 이거. 여기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회로 흐르는 구조로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가닥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개 나눠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만나는 구조가 되겠지. 오케이. 딱 병렬 나뉘는 구조겠죠? 이때 우리가 전류를 분석해 봅시다. 일단은, 잘 보셔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자, 중간으로 가는 회로를 보니까 이렇게 전류가 가가지고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얼마? I'이 간다고 하자. 그럼 여기도 얼마가 간다? I'이 가겠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합쳐진 전류이기 때문에 이쪽은 얼마가 된다? EI'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한 게 전체 전압, 여기에 전체 전압 V는 우리가 이미 구한 V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전압은 이미 픽스, 고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전체 전압은 여기서 회로 구성이 바뀐 걸로 새로 구해보면은, 자, 여기와 여기가 병렬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 2I'R.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 I'R. 총 3I'R이 전체 전압이야. 자, 그러면 이미 구한 3IR. 얘랑 I'으로 구한, 새로 구한 전압. 3I'R. 똑같네? 따라서, 아, I'이 I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아, 그럼 II가 흐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로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흘러 들어갔냐면은 II', 즉 II가 흘러 들어갔죠. 여기. 자, 근데 전압이 3IR입니다. 3IR. 그러니까 위에도 3IR의 전압이 걸려야 돼. 근데 저항이 2밖에 없네. 그러니까 위로는 전류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자, 여기서 3IR의 전압이 걸리려면 위로 저항 전류가 2분의 3I가 가줘야 되겠죠. 아래쪽으로는 얼마가 가줘야 되냐? 똑같이 저항 2R이기 대칭적이니까 2분의 3I가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3에 나눠주면 돼. 그리고 이쪽으로 2I가 가주면 되겠지. 그럼 전체 전류는 AC에 연결했을 때, AC에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는 얼마냐면 2I, 2분의 3i, 2분의 3i. 합치면 2분의 6, 3i죠. 따라서 3i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5i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전류다. 오케이?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자, P0 말고 P를 구한다. P는 얼마냐면은 전체 전압 3IR, 곱하기 전체 전류 얼마? 5i. 따라서 결국은 얼마입니까? 3, 5, 15, 15i 제곱 R. 이거예요, 이거. 오, P도 15i 제곱 R. P0도 15i 제곱, 아, i 제곱 R. 똑같네. 따라서 결국은 P0분의 P는 얼마다? 1이 되겠지. 1. 맞습니까? 좋아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전원장치를 AC, 그리고 AB,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회로 바뀌어. 그쵸? 바뀌기 때문에 또 합성장을 따로 구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방금처럼 전류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쌤은 설명하기 위해서 막 적고 적고 적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시험장에서, 오, 전화 똑같네. 3i? 3i? 3i? 오케이. EI프라임? EI프라임? I프라임? 이렇게 전류를 합치고 합치고 합치고 하다 보면은 훨씬 간결하게 풀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위차를 이용해서 전류를 설정하고 전류를 합쳐가지고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까지 꼭 기억하시고, 특히 소비전력 구할 때요세 가지씩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합성장을 구해서 소비전력비 구할 때는 이걸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처럼 전류 분석법을 통해서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 구할 때는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의 곱으로 구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구분하시면 우리 문제 풀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꼭 명심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방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전류 분석법이란 걸 통해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회로를 조금 더 보기 편한 등가 회로를 그려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처럼 스위치가 바뀌거나 또는 전원 장치의 연결 방식이 바뀔 때는 회로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때마다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 해서 그때는 전류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연습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글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물알체 퀴즈 풀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퀴즈 나갑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까요? 이거 딱 읽어보시고 정답 빡 오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쌤하고 소통하면서 재밌는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 꼭 복습합시다. 좋습니다.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선박과 용도에 따른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공운항관리센터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울릉도의 안전한 백길 바다 여행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울릉도 기점 여객선 특별 점검에 나섰다. 자, 이번 특별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울릉도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과 설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선박은 여객선이죠. 여객선입니다. 울릉도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고, 이 여객선은 상선에 해당되죠. 상선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상선에 해당되는 선박은 여객선, 그 다음에 일반 화물선, 그리고 전용 화물선, 한 가지 화물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전용 화물선,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뭐 원유 운반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전용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용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도 상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과 여객을 함께 운송하는 화객선, 그 다음에 벌크선, 그 다음에 바지선도 모두 다 상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객선이 상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기 선택지에서 상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바지선 상선에 해당되고요. 벌크선도 상선에 해당됩니다. 자, 쇠빙선이라는 것은 얼음을 깨는 데 사용되는 선박을 우리가 쇠빙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쇠빙선은 특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선. 그 다음에 업지도선은 어선에 해당됩니다. 어선. 그래서 상선에 해당되는 것은 바지선과 벌크선인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선박을 분류할 때 상선, 어선, 특수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상선에 해당하는 선박을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선박에

선조우조, 선박의 아래쪽 부분의 구조를 바닥 부분 우리가 선조라고 얘기하죠. 선박의 선조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선박의 선조구조 하면 이중조 구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를 건조하고 싶나요? 하니까 연안 운송용 화물선을 건조하려고 합니다. 선박은 주로 얕은 연안 해역을 운항할 예정이고 일부 구간에는 암초가 있는 해역도 있으니 자, 선체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체 바닥을 이중으로 건조해야 합니다. 선체의 바닥을 두 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중으로. 그래서 이중조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중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세깅 현상과 호긴 현상에 잘 견딘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지부수가 간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자,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조 구조가 유지부수가 더 간단하겠죠. 선박 평형수 및 청수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체 파손 시 화물이나 연료가 바로 유출되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중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됐을 때 침수 공간을 한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물이나 연료가, 외접판만 파공되면 내접판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나 연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중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중조 구조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조 구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박의 선조 구조는 단조 구조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단조 구조, 이렇게 판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판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조 구조와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접판과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외접판 또는 외판이라고 합니다. 외접판과 안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내접판이 되겠습니다. 내접판. 외판, 내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외접판과 내접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좌초가 돼서 이렇게 파공이 되더라도 침수 구역을 여기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이중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중조 구조의 특징 중에 장점 중에 세깅과 호깅 상태에서도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왼쪽 형태가 세깅이고 오른쪽 형태가 호깅입니다. 자, 요렇게 요 지금 물결선은 파도인데요. 파도가 요렇게 있으면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위쪽으로는 이쪽으로 가운데는 중력이 크죠. 중력이 큽니다. 그리고 선수와 선미 쪽에서는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 선조의 아랫부분은 인장력이 작용하고 갑판 쪽 부분은 압축력이 작용합니다. 압축력. 그래서 결론은 세깅 상태에서는 선박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태가 세깅 상태가 되겠고요. 반대로 파도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중력이 작용하고 선수와 선미 쪽은 중력이 작용하고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쪽은 인장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은 압축력이 작용해서 선체가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조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깅 상태라든지 호깅 상태가 되더라도 두 개의 판이기 때문에 더잘 견딜 수 있겠죠. 즉, 덜 구부러진다라는 거죠. 세깅과 호깅 상태의 똑같은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를 보겠을 때덜 구부러진다. 덜 구부러지기 때문에 잘 견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선박의 안정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내 침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방지할 수 있고. 자, 각각의

그다음에 선미트림. 선미트림 상태 세 가지가 있는데, 선수트림은 선수 훨수가, 훨수는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수 훨수가 선미 훨수보다 더클 때를 선수트림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 훨수는 선수 훨수와 선미 훨수의 깊이가 같을 때를 등 훨수라고 얘기합니다. 선미트림은 선수 훨수보다 선미 훨수가 더클 때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선박이 운항할 때는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유는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을 해야지만이 선박을 운항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선미 쪽에 스크류 프로펠러와 그다음에 타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물 속에 잠겨야지만이, 즉 선미 쪽의 흡수가 충분히 더 많이 잠겨야지만이 프로펠러 효율과 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고요. 등홀수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는 얕은 수역을 운항한다거나 또는 도크에 입고시킬 때 등홀수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봤고 트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정답은 2번은 쐐기인가 호깅 현상에 잘 견디고 그다음에 청수 탱크들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역 디귿이죠.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다음 그래서 알수 있는 생물 명명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전에 생물의 이름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명칭들은 생물을 명명하고 식별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나 명명과 식별 기능은 서로 조화롭지 않았다. 이에 린네는 1753년 출간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이름이 종에게 고유의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자, 지금의 생물의 이름은 대부분 이 이명법을 사용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붙일 때이 이명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명법은 자, 우리 참다랑어 학명을 가지고 이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다랑어의 첫 번째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태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학명은 두 가지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명. 그다음에 뒤쪽의 이름을 종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다 해서 이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참다랑어의 속명은 투누스입니다. 투누스. 그다음에 종명은 틴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투누스, 틴누스라고 얘기하는데 속명의 앞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종명은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명법의 표기 규칙을 보면은요. 자, 학명은 속명과 종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게첫 번째 규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시작을 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활자체를 사용할 때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속명, 종명 모두 다 이탈릭체로 표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명법에 대한 세 가지 규칙, 학명은 성명과 종명으로 나

나타나고, 성명은 첫 번째가 대문자로 사용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탈릭체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 보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법은 속명과 종명으로 작성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틴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학명을 붙인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종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면, 자, 속명의 첫 글자가 대문자죠. 종명이 아니고,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이탈릭체로 표기한다. 이탈릭체로 표기하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보기 선택지 디귿에서 종명이 아니고, 속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 선택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이명법, 즉 생물의 명명법 중에 이명법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오늘 어머니가 물질을 하러 나갈 때 나도 함께 나섰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장치가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걸 나잠어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잠어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어머니는 해안가에 도착해서 마스크와 핀만을 단단히 착용한 후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셨다. 한참 있다가 어머니는 그물망에 전복과 소라를 채취하여 올라오셨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지만 나도 한번 들어가서 채취해보고 싶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해녀의 나잠어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나잠어업은 신고업이죠. 신고업입니다. 신고업. 그래서 이 신고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자, 허가업에 해당한다? 아니죠. 신고업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업을 법적 관리 제도로 분류해 보면,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을 해야 한다. 신고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세한 어업이네.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1년에 최소한 60일 이상은, 조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금지 수면에서는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 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신고업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5년.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면허업과 신고 면허업 그다음에 허가업 그다음에 신고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어업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업의 대표적인 게 정치망업과 마을업이 면허업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면허업하면 일정 수역을 점유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고요. 허가업이라는 것은 원래는 금지된 어업인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이 금지된 것을 해제시켜줌으로써 어업권을 보장해주는 게 허가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안업, 또 근해업, 구획업 모두 다 허가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 허가업은 어구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업은 우리가 영세업이네, 영세업이네 소규모 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고만으로 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신고업이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잠업이라든지 맨손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도 나왔듯이 연간 60일 최소 60일 이상의 조업을 해야 되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4번 문항까지 했고요. 5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속 냉동 장치를 갖춘 대형 어선을 사용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일정 수심까지 내린 후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그물을 끌고 다니게, 끌그물 어법이죠. 끌그물 어구 어법이라는 거알수 있고, 우리가 이걸 그물을 일정 시간 끈다라고 해서 애망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트롤업이죠. 트롤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홍어, 가오리, 명태, 가자미 등을 어획한다. 자, 이 어법은 그물이 해저 바닥을 끄면서, 해저 바닥을 끄니까 저층 끌그물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저층 트롤어업이다. 끌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해저 지형과 저어서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자, 대형 트롤 그물들이, 해저 저층 트롤 같은 경우는 앞에 전개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끌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해저를 훑고 다니기 때문에 해저에 있던 어떤 기존의 그런 자연 환경을 훼손시킬 수가 있겠죠. 훼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롤업을 할수 있는 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근해에서는 트롤업을 금지하는 구역이 대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연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형 트롤업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 또 대부분의 어선은 어류를 냉동으로 보존할 수 있는 냉동 창고를 갖추고 있어서 바다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 제시문은 저층 끌그물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넓은 해역에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부정형 문항이죠. 자, 넓은 해역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넓은 해역. 계속해서 일정 시간 동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넓은 해역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대상물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어법이다. 가장 적극적인 어법이 트롤어업입니다. 그래서 어군 탐지기로 어군을 확인하게 되면 그 어군을 쫓아서 계속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어법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제시문에 나와 있죠.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 전개판이다. 끌줄이 계속해서 해저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답지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자, 끌줄과 후리줄 사이에 전개판을 설치한다. 자, 트롤업은 이렇게 있으면 끌줄이 있고요. 끌줄이 있고 이 사이에 또 전개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후리줄이 이렇게 있고 뒤에 자루그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루그물이 붙어서 일정 시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게 전개판이 되겠죠. 전개판. 자, 전개판을 설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력선으로 그물을 끌고 가는 구조를 갖는다. 애망어법이다. 끌고 가는 애망어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우리 트롤 어업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사례에서 A 어선에서 활용된 수중 정보 수집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앞 시간에 선생님이 수중 정보 수집 기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군 탐지기, 네트 레코더, 네트 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저층 트롤 어구. 자, 트롤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 하면 네트 레코더입니다. 네트 레코더. 바로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망에서 사용되는 것은 네트 존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저층 트롤 어구를 이용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A 어선의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A 어선 선장은 어구의 동작 상태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물속에 수중에 정보 수집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물의 평균 침강 깊이가 80m 내로 확인된다. 침강 깊이 망심이 되겠죠. 망심. 그 다음에 어구 경사각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 경사각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 레코더의 원리는 이렇게 자루 그물이 있으면 트롤 어구에서 이렇게 끌줄이 이렇게 후리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개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끌줄이 있고,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네트 레코더는 세 개의 초음파 진동자와 한 개의 보통 수온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로 어디에 설치하냐면 천장망. 자루 그물 위쪽을 천장망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세 개의 진동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여기가 해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해저라고 하고 여기가 해수면이면 자, 위쪽으로 하나 초음파를 발사하고 아래쪽으로 발사하고 또 그물 입구 쪽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발사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 그물이 얼마만큼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지 망심을 알수 있죠. 망심의 내용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저부터 그물까지의 높이도 요 초음파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의 입구가 얼마만큼 잘 벌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물 입구로 들어오는 어군의 동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한 개의 수온 센서로 수온도 알아낼 수 있는 게 네트 레코더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초음파 신호를 활용한다, 음파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양쪽 전개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다. 전개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전개판 감시 장치입니다. 전개판 감시 장치고, 전개판 감시 장치의 원리는, 자, 전개판에서 서로 초음파를 발사해서 이 간격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개판 감시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트 레코더는 전개판의 간격을 알 수는 없죠. 자, 해저의 상태, 어군의 소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저의 상태도 요 밑으로 발사하는 초음파를 통해서 알수 있고, 어군의 소재 위치, 즉, 그물 주위에 있는 어군의 존재 위치도 알 수가 있다. 자, 발진기, 송수파기, 증폭기, 지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발진기, 송수파기, 증폭기, 지시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군 탐지기입니다.
움직이. 자, 그래서 맞는 선택지는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양식장의 유용동물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뱀장어 양식장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양식장 소장님은 먼저 양식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양식장은 물속에 생기는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여과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어 계속 재사용한다고 하셨다. 뭡니까? 순환해서 사용한다. 사육수를 순환해서 사용하는 양식 방법.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순환 또는 여과식 양식장입니다. 또 인위적으로 수온 조절이 가능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사육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식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사용한 물을 다시 여과시켜서 순환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육수조에서 더러워진 물, 아까 배설물이나 찌꺼기 또는 먹이 찌꺼기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자, 물리적 여과, 침전 여과를 통해서 1차 걸러지고 생물 여과를 통해서 화학적 여과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여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펌프를 통해서 보내서 자, 수온 조절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가열 또는 냉각 장치가 물의 수온을 조절하는 장치죠. 그래서 대상 생물에 가장 적합한 수온을 만들어서 사육수를 다시 사육수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산소 공급 장치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게 순환 여과식 양성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조에서 걸러서 계속 사용한다.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뭐만 있으면 되니까 사육수조를 설치할 수 있고 기타의 물을 순환시키거나 또는 여과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육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단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기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찾게 되면은요. 자, 사육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물이 귀한 곳에서도 양성이 가능하다.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여과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도심에서 양식이 불가능하고 도심에서도 사육수조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양성할 수 있죠. 장거리 운송에 불가피해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틀린 내용이죠. 도심에서 충분히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통해서. 자, 규모가 같을 때 초기 시설비와 시설 유지비가 가두리 양식보다 많이 소요된다. 가두리 양식은, 해상 가두리 양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두리 안에 대상 생물을 가두어서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 수면이 넓겠죠. 넓습니다. 그래서 물도 바닷물이 자유롭게 그물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가두리 양성보다 순환 여과식 양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왜? 여과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초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화로 운반 장치로 오른 것만을 보게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저는 졸업 후 화로를 운반할 때 가를 설치하여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운반할 거예요. 자,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는?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 만에 기본 원리는 첫 번째가 대사 기능 저하죠.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줘야 된다. 운반하는 동안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것은 운반 전 2, 3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는다. 금식시킨다. 그 다음에 운반 용수. 운반 용수를 평소의 수온보다 저온으로 유지시켜서 활동량을 떨어뜨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충해 줄수 있는 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과 장치도 물을 깨끗이 해주는 여과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물을 제거해 줄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화로를 신선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 자, 최근 뉴스에서 고급 화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온의 수조 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장거리 운송 중 오류 폐사율이 높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화로 운반업에 종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를 지키는 것이란다. 그래서 특히 운반 시 오류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야 폐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사 기능 저하 방법은 설명을 했었죠. 자, 기억. 상태 안정을 위한 LED 조명을 설치한다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저온 유지를 위한 수온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저온 유지를 통해서 수온을 낮춰줌으로써 활동량을 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백색 소음 발생기를 설치한다.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온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이 정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 대사 기능 저하를 어떤 방 금식하고 그다음에 운반수의 용수에 수온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수산식품과 동일한 건조 방법의 수산식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수산식품은 청어나 꽁치를 수분 함유량이 40% 정도로 되도록 말린 것이다. 건조한 것이다. 갓 잡은 신선한 청어나 꽁치를 영하 10도씨에 냉동 상태로 두었다가 12월부터 실외에 내걸어 냉동과 해동을 거듭하여 말린다. 자, 실외에 내걸어 냉동될 때는 저녁에 온도가 떨어질 때 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동될 때는 낮에 해가 비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또 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렸다, 그 다음에 얼림과 그 다음에 해동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먹을 때는 우선 뼈를 발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생미역, 마늘조각, 실파, 풋고추,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자, 이러한 수산식품이 뭡니까?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과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메기. 예전에는 청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꽁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청어와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거. 동검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검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드는 동검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려서 수산식품을 만드는 걸 건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과메기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드는 동검품이고요. 답지에서 동검품을 찾는 내용이죠. 그래서 굴비는 염검품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굴비는 영검품에 해당이 되고요.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 명태를 덕장에 마찬가지로 과메기처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게 동검품이고요. 자, 쥐치포는 조미건제품입니다. 조미건제품. 일정의 조미를 해서 말리니까 조미건제품이 되겠고요. 마른 김은 소건품입니다. 소건품. 김의 원래의 상태로, 본연의 상태로 말리기 때문에 소건품이 되겠고요. 자, 가스오부시는 가다랑어 포라고 얘기하죠. 가다랑어 포인데, 가스오부시는 자백원품입니다. 자, 자건품은 삶은 후에 말린 것을 자건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원품은 구워서 말린 것을 백원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백원품이라는 것은 가다랑어를 삶은 후에 구워서 말린 다음에 곰팡이를 붙여서 딱딱하게 말린 것을 우리가 가스오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랑어, 우리나라 말로는 가다랑어 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스오부시는 자백원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항은 건제품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아는지, 그 중에서도 동검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 2번이 정답이고요. 건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동검품입니다. 그래서 동검품에는 황태와 그다음에 과메기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업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을 출하, 판매하는 유통 방식으로 시세 파악과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판매 물량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수산물의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수급 조절을 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산지 도매 시장, 즉 수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산지 도매 시장에 본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합니다. 위탁. 맡긴다는 거죠.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게 산지 도매시장이고요. 여기에서 산지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이게 다시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수산물 유통 방식은 크게 개통 출하와 비계통 출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계통 출하. 개통 출하는 수산업 협동조합에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맡긴다, 위탁한다라는 거죠. 위탁. 내 수산물을 알아서 팔아달라라고 전량 맡기게 되는 거죠. 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생산자는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적죠.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전량 다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경매를 통해서 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즉,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량 다 맡기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다. 자, 수산업 협동조합의 위탁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개통출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산업 협동조합 이외의 수산물의 모든 유통 방식을 비개통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기억. 생산자의 판매 위험성이 적다. 왜? 수산화 협동조합에 대신해서 다 팔아주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수산물을 전부 다 맡기기 때문에 판매 위험성이 적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생산자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죠. 다 전량 맡기기 때문에. 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생산자는 전량 다 팔아달라고 맡기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가격은 뭐를 통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3번이,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통출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생산자는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하는 거죠. 수협에 위탁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위탁하는 거고, 수협의 책임하에 공동 판매하는 형태이다. 자, 수협은 생산자를 대신해서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위험성은 적게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신속히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신속히 생산자가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 일부 수수료만 떼고, 신속하게, 판매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개통출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수산물 유통 방식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죠. 그래서 상선, 어선, 특수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여객선, 상선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상선을 찾는 문항이었고요. 2번,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중조 구조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선박의 선조 구조 중에 이중조 구조에 대한 문항이었고, 이중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자, 3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생물의 명명법, 이명법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4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대한 어업의 분류 중에 신고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잠업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었죠.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트롤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중정보 수집기기 중에 네트 레코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트 레코더 하면 트롤. 업에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고, 그다음에 선망에 사용되는 것은 네트 존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유용 동물의 양성 중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해 출제가 됐고요. 8번 2단원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9번 2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건제품 중에 동검품 과메기와 황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0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유통 방식 중에 개통출하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0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승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문해력과 글쓰기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뭘까요? 영어 점수, 학점, 또 혹은 실무 경험, 지원자들의 이력에 붙는 가산점이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결국 문해력이 좋은 신입사원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죠. 하지만 직장인의 문해력이란 이렇게 어휘력, 독해력, 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과 글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직장인의 문해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스펙 지원자들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문해력이라니 싶지만 직장인에게 문해력은 업무 능력의 대부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업무의 대부분이 말과 글을 매개로 한 소통 행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빈번하면서 중요한 소통 행위는 바로 이메일과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나 이메일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하는 신입사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결정이나 실행으로 이어져서 결국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나 기획안 등 비즈니스 문서를 읽을 때도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다양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또 기술 문서를 다루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문해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해력은 직장인의 기본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직장인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국내 채용업계 회사에서 직장인들 1,31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문해력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과반수가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상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 MZ세대의 문해력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MZ세대 직원의 국어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6.5%가 이전 세대보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좀 연차가 좀 있으신 직장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MZ세대들이 업무 지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엉뚱한 실수를 한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MZ세대 후배한테 자료를 한번 요약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보면 과연 이 친구가 자료를 제대로 읽은 것이 맞는지, 내용을 과연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 수준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의 문해력이 위태로워진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빈곤한 독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합 독서율은 47.5%로 또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이 5명 중 3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 순위라고 합니다. 정말 좀 창피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나 SNS 등 이렇게 이런 걸 위주로 언어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걸 위주로 텍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만나는 뭐 SNS나 메신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굳이 체계나 격식을 갖추지 않았고요. 또 가볍고 짧은 텍스트들이 대부분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한 정보에 오래 머물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천착할 여유가 없는 거죠. 기사를 읽을 때도 제목 한번 읽고 휘릭 스크롤하고 순식간에 글을 넘겨버립니다. 또꼭 읽어야 되는 글이라도 글이 조금만 길면 그냥 앞부분만 읽고 건너뛰기 일쑤죠. 마치 이리저리 이렇게 여러분들 옮겨다니면서 입을 조금씩 갉아먹는 메뚜기 같은 독서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보고서나 제안서 등이 아날로그형 텍스트는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죠. 이 팬데믹 시대에는 이 대면보다 비대면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서 소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도 오랜 시간 별도의 문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꾸준히 해야겠죠. 또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통찰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글쓰기 생각하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업무와 출퇴근에 쓰는 직장인에게 사실 꾸준한 독서, 글쓰기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또 이미 긴 글을 피하게 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또 독서는 더 이렇게 도전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좋은 문해력 훈련 방법은 신문 칼럼을 읽고 요약하며 핵심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적은 시간을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글이 바로 신문 칼럼인데요. 신문 칼럼은 원고지 10매 내의 분량으로 한 손에 딱 잡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텍스트로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그 시대의 가장 시사적이면서도 최신의 트렌드를 담은 글이죠. 신문 칼럼에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담은 또 어휘력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칼럼 필자들이 이 칼럼 속에 자신의 지식, 경험, 통찰을 또 최근 이슈와 결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또 시사력을 높이고 안목을 키우기 아주 적절하죠.

처음에는 이제 좀 힘들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딱세번 정도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나면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딱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은근한 재미가 느껴져요. 저는 이것을 이제 지적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글을 몇번 읽고도 핵심 내용을 이렇게 못 찾으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글의 제목이나 부제목, 소제목을 다시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글의 제목엔 주제나 핵심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라인, 즉 제목에 이끌려서 기사를 읽지만 다 읽고 난 뒤에 제목을 잊어버리죠? 본문 내용에 빠져서 도대체 핵심이 뭔지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찾는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다시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핵심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글의 시작이나 마무리 부분은 그 글의 주제문이나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그런 문장이나 키워드를 찾아보는 것도 핵심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 너무 글을 이렇게 정독하면서 세세한 내용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이렇게 주제문과 핵심 문장만 훑어보면 이렇게 단락별로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칼럼을 요약하고 나면 과연 내가 제대로 요약한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챗GPT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신문 칼럼을 챗GPT에 입력시키고 이것을 요약해줘 그러면 챗GPT가 상당한 수준으로 요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한 요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챗GPT를 활용해서 요약의 어떤 기준을 잘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글로 요약하는까지 시간도 너무 들고 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또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핵심을 이 스마트폰에 대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녹음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에도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글을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핵심 문장을 찾아서 하이라이트만 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내용만 훑어보았던 글에서 무언가 구조가 보이고요. 또 핵심들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고 또 구성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 글쓴 사람이 이 구성과 표현을 통해 독자한테 전하려고 했던 의도와 전략까지 보이게 되겠죠. 요게 바로 우리가 최고의 문해력 단계에 바로 이르렀다고 하는 바로 이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문해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아마 크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건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마치 사우정 같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런 불통의 상황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통은 사라지고 또 비효율도 사라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질또이 직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 훈련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직장 생활 성공, 문해력이 좌우한다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승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글쓰기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장인의 업무는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식회사 EBR에 다니는 나열심 대리의 일상을 한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최고 열정맨 나열심 대리는 입사 후에 처음으로 단독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눈가에는 시커먼 그늘막이 생겼습니다. 벌써 며칠째 야근하는지 이미 숫자를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나열심 대리가 이렇게 야근한 이유는 바로 글 때문이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안서, 품의서, 기획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결재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벤치마킹 리포트나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승인나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그 경과를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수시로 진행 내용을 알려야겠죠. 또 회의가 잡히면 회의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나열심 대리의 문서 업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글을 쓰려고 문서 프로그램만 켜면 머리가 하얘져서 일이 진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커서는 쉬지 않고 깜빡깜빡거리는데 자판에 선뜻 손을 댈수 없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아뿔싸 오늘도 또 야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컴퓨터를 끄고 잠깐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쐬고 오는 게 좋지만 그건 쓰고 싶을 때 글을 쓰는 자유인들한테 해당되는 일이죠. 이렇게 나열심 대리처럼 마감 기한이 촉박하게 정해진 직장인에게는 그런 사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들 많이 공감되시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모두가 겪는 하루일 겁니다. 2021년 국내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업무 시간의 3분의 1, 즉 35%가량을 보고서 작성 업무에 할애한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응답자의 3분의 2인 65.4%가 보고서 작성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또 응답을 했어요. 자,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글쓰기이고 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국어 과목을 배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글쓰기라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어떻게 국어를 배웠는지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논설문, 설명문도 있지만 시,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글이 많은데 하필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문학이야말로 모국어를 가장 수준 높고 세련되게 구사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학 외에 다른 글을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학을 글쓰기의 전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글쓰기 세계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글쓰기는 문학 글쓰기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학 글쓰기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자라다 보니까 문학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히 실용 글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죠?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에피소드는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15년 무라카미 하루키는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Q&A 사이트를 한시로 열었죠. 이 사이트에 한 대학원생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리포트, 발표 원고, 교수님께 보낸 이메일, 편지 등 많은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글 쓰는 게 너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낑낑대며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글쓰기였죠. 그런데 하루키는 이 실용 글쓰기를 문학 글쓰기와 같다고 판단하고 문학 글쓰기의 잣대로 대여건성한테 대답을 한 겁니다. 문학 중심의 국어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는 하루키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문학과 같은 예술이며 재능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직장생활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글쓰기는 실용 글쓰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학 글쓰기를 할건 아닌데 사람들은 실용 글쓰기를 문학 글쓰기로 생각해서 글쓰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용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할수 있죠. 저는 직장인의 글쓰기 기술을 운전기술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는 되게 운전이 어설픕니다.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능숙해지죠. 출퇴근부터 국내 여행까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과 매뉴얼을 익히고 지속해서 훈련하면 누구나 일정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때 우리를 주춤하게 하는 주범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앞서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나열심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줄 쓰고 한줄 지우고 두줄 쓰고 두줄 지우고 조금 진행되나 싶으면 또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나열심 대리가 이렇게 한 문단을 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시작부터 잘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글은 내용의 전개에 따라 처음부터 차례차례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글쓰기를 비유할 때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듯이 쓴다고 말하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끊기거나 엉키지 않아야 좋은 글이란 뜻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노트나 원고지로 글을 썼던 시절에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고지나 노트에 글을 쓸 때는 중간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 순서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쓴 종이를 모두 구겨버리고 다시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고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글을 쓰면 단어와 문장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강박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은 블록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글은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명주실이 아니라 일종의 덩어리, 즉 블록입니다. 그 내용을 일정하게 블록으로 지정하고 잘라내고 붙여넣기만 하면 시작이 끝으로 갈 수도 있고 끝이 시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끝의 어느 부분과 중간의 어느 부분을 합쳐서 새로운 문단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블록 글쓰기의 장점은 생각을 머릿속에 가두지 않는 점입니다. 비록 각각의 블록들은 정돈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글자로 만들면 생산성이 높아지죠. 이것이 바로 비주얼 싱킹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예,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개발자와 디자인을 불러서 자기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하고 바로바로 그것을 시제품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보다 눈으로 볼수 있게 만들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줄 쓰지 못했다고 글쓰기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다음에 한 줄을 이으려 애쓰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내용의 블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기 쉬운 것부터 블록을 채우다 보면 좀 전에 잘 풀리지 않았던 블록의 한 줄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가진 글쓰기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았는데요. 결국 그 스트레스 중의 원인은 우리가 가진 글쓰기에 대한 편견과 처음부터 잘 쓰겠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강박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실용 글쓰기의 첫 번째 스텝은 글쓰기 두려움과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스텝은 실용 글쓰기의 패턴과 법칙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패턴과 법칙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부담만 버리면 글쓰기가 수월해진다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개념 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완성의 마지막 강이기도 합니다. 자, 25강까지 모두 완강한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얼굴만 보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 빠르게 그럼 오늘 마지막 내용 함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성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어떤 문항들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에서 14강과 15강에 해당합니다. 자, 성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어야 돼요. 성년기의 발달, 파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발달 과업, 친밀성대, 그리고 위기록, 고립감 있고요. 허비거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발달 과업, 직업을 얻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거죠. 자녀 양육하고 사회 집단을 모색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담당하는 자 이런 발달 과업들이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아네트의 그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간혹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제프리 아네트의 연구는 이런 거죠. 12에서 55세의 이 성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신을 언제 성인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50% 이상이 20에서 35세의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자, 생각보다 늦은 나이를 성인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20세가 되었다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보지 않는구나. 약간 성인기 과업이 지체되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이 시기를 성인 모색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읽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년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선생님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절정, 최고 이런 거. 그렇죠? 자, 신체적 성장이 모두 완성됐고요. 매력이 절정, 감각 기능이 가장 민감, 그리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도 인지적인 기능이 절정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두뇌로서의 뇌의 신체적인

상태도 가장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기능이 절정에 달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생애 발달 주기상 가장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 및 지식 활용 능력 등에서도 가장 활발한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스턴버그는 그래서 지능 3원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능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지능, 분석적 지능이 있습니다. 구성적 지능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분석적 지능은 학업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해, 분석, 대조, 평가하는 이런 지능이고요. 전통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는 지능과 유사하고 우리 지금처럼 공부할 때 아주 필요한 그런 지능입니다. 자, 두 번째 지능은 경험적 창의적 지능인데요. 경험적 지능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경험한 그런 정보들을 비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이런 지능입니다. 자, 이 지능은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내가 익숙한 것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용적 상황적 지능이 있습니다. 자, 실용적 상황적 지능은 일상적인 문제와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반응하는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능의 실제 현실 측면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경험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그런 지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년기의 인지적인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성년기에 이런 인지적인 그 특성을 후형식적 사고를 한다. 그다음에 실용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변증법적 조작기다. 문제 발견의 단계다. 다원론적 사고를 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4강의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례, 가나를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광고 기획자가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가 뭘까요? 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야 되는 지능 뭘까요? 경험적, 창의적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의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행 중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디랭귀지와 상황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광객입니다. 자, 이 지능은 상황적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용적 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지능입니다. 같이 판단해 볼수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데 필요한 지능 맞습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지능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지능이 맞습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경험적 지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가는 경험적 창의적 지능이고요. 나는 상황적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시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구나. 그죠? 그다음에 5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대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이런 연인으로서 배우자 선택, 사랑을 시작했고요.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고 그리고 직업을 얻고 이렇게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 성년기다.와 같이 판단하는 거죠. 자, 성년기의 발달 사례로 적절한 거 우리 골라볼까요? 스트레스에 대처해서 문제중심적 대처보다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한다. 자,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심으로 대처를 많이 합니다. 자, 세상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자, 이게 이원론적 사고에서 이제 다원론적 사고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페리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생각한다. 자, 이건 상상적 관중의 특성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 여성은 가장 여성스럽고 남성은 가장 남성스러운 체형을 갖추고 있다. 매력이 절정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특성에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강의 내용에서는 선생님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성년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스턴버그의 사랑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올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스턴버그의 사랑은 세 가지의 사랑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세 가지가 자, 몇 개, 뭐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개씩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 개가 모두 다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것 경우에 따라서 이름이 다 각기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유형에 대한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요소들이 있죠? 먼저 열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깝게 느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약속하는 헌신 결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세 요소가 모두 다 있을 때는 우리 성숙한 사람 이라고 해요. 한 가지 요소만 있을 때 있습니다. 친밀감만 있을 때 좋아함, 열정만 있을 때 도취적 사랑, 헌신 결심만 있을 때 공허한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씩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친밀감과 열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낭만적 사랑이고요. 친밀감과 결심 헌신이 있는 경우 우애적 사랑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열정과 결심 헌신이 있는 경우는 얼빠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랑의 유형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이르르는 과정을 여과망 이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드리입니다.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을 보시면 6단계의 여과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의 여과망, 거리가 가까워라고 하는 근접성의 여과망입니다. 자, 두 번째 여과망은 매력적이야, 호감이 가라고 하는 여과망, 매력의 여과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과망은 나와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여과망이고요. 사회적 배경에는 연령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대도 있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이 유사할 때 매력을 주로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 네 번째 여과망입니다.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랑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여과망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과망은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 채워줄 수 있는가? 나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여과망인 거죠. 자, 마지막 단계의 여과망은 결혼 준비 상태 여과망입니다. 결혼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6단계의 여과망을 거쳐서 결혼에 이르른다라고 보는 것이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문제들도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수능 실전 문제의 15강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학생 AB의 사랑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선택해봤습니다. 자, 이거 우리 기출 문항에서 다뤘던 그런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자, 함께 한번 봐볼까요? 학습 활동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입니다. 지난번 수업 활동에서 대표로 참여한 학생 AB의 스탄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검사 결과입니다. 자, 성숙한 사랑은 이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다 9점으로 이렇게 꽉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생 A의 모습은 열정이 9점이고요. 그리고 뭔지 알수 없는 하나가 9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이네요. 자, 학생 B를 보겠습니다. 학생 B는 지금 열정 있는 부분이 점수가 낮고요.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 여기는 9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결심헌신인데요. 결심헌신은 9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학생 A도 이 부분이 결심헌신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뭘까요? 나머지 요소인 친밀감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여기도 친밀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학생 A는 친밀감과 열정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런 사랑이니까요. 낭만적 사랑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B는 친밀감과 결심헌신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이니까 우애적 사랑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 A의 사랑의 유형은 얼빠진 사랑 아닙니다. 낭만적 사랑입니다. 학생 A는 사랑에 인지적인 측면이 빠져 있나요? 인지적인 측면, 결심헌신이거든요. 맞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학생 B의 사랑의 유형은 친밀감의 요소만 더하면 성숙한 사랑이 되나요? 아니요. 친밀감 이미 있는 걸요. 열정이 있어야 성숙한 사랑이 되겠죠. 학생 B는 오래 우정을 나눈 친구 같은 부부가 보여주는 사랑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항 10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의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수행평가 보고서의 주제는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 찾아보기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찾아볼 건데 아직 뭐 사례는 안 찾아봤고요. 지금 배우자 선택의 여과 과정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멍이 다 뻥뻥 뚫려 있네요. 여러분이 구멍을 찾아줘야지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가 뭘까요? 근접성의 여과망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단계가 매력의 여과망이고요. 세 번째 단계, 나 뭘까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죠. 그리고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결혼 준비 상태의 여과망. 그쵸?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타 우리 찾아냈고요. 가나다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게요. 자, 가 근접성인데요. 연령, 종교와 같은 조건을 따져보는 단계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죠. 자,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에서 교육 수준, 가정 환경 유사할수록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 의견 일치인데요. 사례로 결혼관, 자녀 교육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 맞습니다. 자, 가는 뭐였죠? 근접성. 나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기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년기의 내용은 수능 특강 16, 17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 중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갱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중년기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갱년기 증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갱년기를 남자의 갱년기는 우리가 메타포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의 갱년기를 메노포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 월경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폐경이라고도 하지만 같은 용어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완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경으로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 남성, 갱년기 증상,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는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폐경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죠. 후끈후끈 열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 건데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골다공증, 비타민 D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심화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건망증도 나타날 거고요. 우울하고 불안, 초조한 증세 나타납니다. 감정의 기복이 울퉁불퉁 심해지죠. 그죠? 그리고 빈뇨, 야간뇨, 요실금 증상 등도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남성도 갱년기 증상 있습니다. 항상 피곤해, 무기력해, 뼈마디가 쑤셔 이런 증상 보이고요. 심리적으로는 자, 건망증 그리고 우울, 초조, 의욕이 없어지는 거뭐 비슷한 이런 증상 나타내고 있죠. 그죠? 성욕이 감퇴하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갱년기 증상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혼과 캐틀의 지능이 중년기와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자, 혼과 캐틀은 지능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지능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체의 그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의 발달과 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기능이 가장 훌륭해지는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해서 성년기 동안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다가 노화가 나타나는 성년기부터 이제 감소를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 유동성 지능은 정보 처리를 빨리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할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결정성 지능은 뭐예요? 이거는 경험, 학습,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지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지능을 우리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지식,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력, 상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경험의 결과로 너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나이 든다고 줄어들지 않고 생애 말기까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유동성 지능은 이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자, 다행히 뭐가 남아있다? 결정성 지능이 있다. 이런 거죠. 결정성 지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자, 이런 그 지적인 활동들에 있어서 뭐 손실이 없다. 뭐 손실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결정성 지능이 있으니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수능 실전 문제 16강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중년의 뇌와 관련된 지능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혼과 캐틀의 지능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의 지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지능은 뭘까? 한번 볼게요. 중년의 뇌, 더 깊고 강해진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깊고 강해진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모는 아니에요.

유동성 지능은 아니에요. 탈락.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점점 떨어질 거니까. 자, 더 깊고 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결정성 지능이겠죠.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 떨어지고 새로운 거 배우는 능력도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 미국에서 연구했더니 오히려 40대, 60대 중년층이 언어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 능력 등에서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60대까지도 점수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직업에서 중년과 청년을 비교했는데, 반응 속도는 청년이 빨랐지만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중년이 더 뛰어났다. 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더 깊고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능 뭐죠? 경험과 이해력이 깊어지는 지능, 결정성 지능입니다. 자,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 유동성 지능이고요.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는 것도 유동성 지능. 암기력, 지각 능력, 유동성 지능. 정보 처리의 속도, 유연성과 관련된 지능,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죠. 다음에 우리 8번 함께 볼까요? 다음 안내문의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교육 대상이 속한 시기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땡땡시 보건소에서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갱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문항을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갱년기의 증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갱년기의 증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런 갱년기는 언제? 중년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쉬운 문장인, 쉬운 문제인데요. 자주 나와요.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성은 메노포스 신드롬을 겪는다. 맞아요. 여성은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월경이 불규칙해진다. 맞습니다.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기 우리 17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17강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 뭐 선생님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만 여러분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꼭 기억해야 할 내용, 중년기의 위기에 대한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적응 유형, 네 가지 유형,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년기 적응 유형을 두 개의 기준에 따라서 네 개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기준은 뭐예요?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가? 다음에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유형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유형은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인 위기 유형, 정체감 위기 유형입니다. 정체감 위기 유형은 대화가 없고 고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라든지 가족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위기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왜 위기야? 라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 유형 볼게요. 자,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형, 억압된 우울 유형인데요.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해하고 자신의 이런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억압된 우울 유형. 자, 그 다음에 부정과 거부하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처벌권위주의적 유형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중년기에 발달 과업으로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감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중년기와 관련해서 뭐 융은 성 역할 특성에 있어서 이제 각자 성의 성 역할 특성이 줄어들고 반대 성의 성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특성인 성격이 강해지고 활동적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년 남성은 어떨까요? 중년 남성은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온순하고 가정적인 이런 여성적인 성향을 보이거든요. 이런 여성적인 성향을 아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융은 생애 발달 단계를 시간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시간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일출에서부터 일몰, 6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으로 3시간씩 나누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마침 정오부터 오후 3시가 중년기에 해당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정오는 중년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중년기를 인생의 정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년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샌드위치 세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탈출한다라고 해서 탈부모기라고도 합니다. 자, 독립시키고 났더니 어떤 것 같아요? 집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원의 의사소통 방식도 우리 이거 막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나오면 여러분 또 모르면 못 푸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될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방식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스령 했어요.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대화를 나누는 유형이죠. 의사소통이 연령이나 지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양 끝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은 양옆에 두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유형, 사스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형이 있어요. 바퀴형은 뭐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바퀴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자, Y자형은 뭘까요?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는 둘 이상의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자, 뭐 재혼 가정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Y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보겠습니다. 자, 개방형은 둘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유형을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개방형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죠? 다른 의사소통 유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그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7강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17강에 어떤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렐과 로젠버그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생활에 만족도를 가지고 여러분, 구분을 했잖아요. 만족하는가, 아닌가. 그다음에 자,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눴단 말이죠. 자, 위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유형.
유형이라고 합니다. A 유형, 뭐죠? 탁월한 생성층 유형 해당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유형은 뭘까요? 위기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이건 정체가 위기 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다른 것들은 묻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형인지 그래도 우리 마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위기를 거부해요. 근데 나 만족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 뭐죠? 여러분, 억압된 우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유형, 처벌, 권위주의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유형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A, 탁월한 생성층 유형입니다. 자, A 유형은 통합된 자아를 나타냅니다. A 유형은 내재화된 실망감과 초조감이 클까요? 이건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B 유형은 정체감 위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B 유형은 자기 혐오감에 빠져 있을까요? 이런 자기 혐오감은 처벌 권위주의자 유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티귿으로 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6번은 의사소통 유형을 물어보는 문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말 저녁 거실에서 메뉴를 정하는 가족들인데요. 엄마와 아들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치킨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치킨 오랜만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딸은 뭐가 먹고 싶을까? 딸에게 물어봤죠. 저는 좀 치킨 질렸어요. 시원한 냉면이 땡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치킨이냐 냉면이냐? 자, 당신은 어떤 게 좋겠어요? 아빠한테 이제 물어봤죠. 나는 뭐든 괜찮은데 오늘같이 더운 날엔 냉면도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냉면 쪽으로 의견이 좀 더 많은 건가? 이야기하다가 자, 아들이 에이 엄마 저번에도 제가 치킨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그럼 치킨도 아예 포기하기는 어렵겠네. 엄마가 얘기했어요. 자, 할머니가 나는 아무거나 좋아 며느라기 애들 먹고 싶은 거 챙겨 주거라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엄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다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딸, 아들, 남편, 할머니까지. 그렇죠? 할머니까지 다 모두 다 엄마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형, 어떤 유형? 바퀴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형 의사소통 아니고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는 유형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건 완전 경로형이죠.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나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의 의사소통이 지위나 연령 등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슬형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년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노년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수능 특강에서 18강, 19강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8강 부분은 노년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년전기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노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신체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노화 증상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파란색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황화 현상 나타났고요.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병 그리고 고음에서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노인성 난청 여러분 이런 것들이 노화의 증상이었죠. 그리고 수면에서 자꾸 깨요. 자, 자꾸 깨는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지는 일 나타나고요. 그리고 감각치를 우리가 역치라고 하는데요. 역치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걸 감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각 자극이 더 늘어나야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치가 증가하는 특성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 정서 발달에서는 우울해지고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새로운 거, 변화를 시도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숙

비슷한 것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특성이 별로 없어져요. 사라지고요. 양성화되는 경향 나타납니다. 자, 기억의 종류에 따른 변화도 여러분 잘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답지에서. 논리적이고 복잡한 거 선생님도 기억하기 싫은데 노인이 되면 더 그런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기계적인 기억을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보다 귀로 이렇게 들은 걸더잘 기억을 합니다. 청각을 통한 기억. 그 다음에 자, 언어로 들은 거보다는 내 몸으로 직접 익힌 기억을 더 잘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거,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일어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더잘 기억한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해서 내향성, 수동성 증가하고요. 조심성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시는 것처럼 보이죠? 우울 성향 증가하고요. 인생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의존성,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이 증가합니다. 자, 조부모 역할 유형과 여가 활동 유형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8강의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볼게요. 문항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A씨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A씨는 4년 전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다며 병원을 찾은 이력이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양측 중증도 난청으로 의사가 보청기 착용을 권장했지만 고민해보겠다며 돌아갔다가 4년 만에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자, A씨의 말수가 부쩍 줄었고요. 집에만 있었다고 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난청이 악화되면서 어음인지 능력, 이건 말소리를 듣고 단어를 인지하는 능력이래요. 자, 굉장히 나빠졌어요. 2주 후 노안 백내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력 개선과 함께 보청기 착용한다면 인지 능력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 그리고 노인성 난청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노년기다! 우리 알수 있는 거죠. 자, 노년기의 특성 보면 연골 조직과 추간판이 얇아지고요. 맛을 감지하는 식욕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꾸자꾸 간이 세져야지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증가합니다.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거 암수능이라고 하거든요. 암수능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다음에 저음 청취에 취약할까요? 자, 노인성 난청은 고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역과 티귿으로 묶인 2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인 우리 노년 후기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년 후기에서는 우리가 이때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거,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노인 혼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가족이 부양했지만 요즘엔 현실적으로 가족이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부양, 시설 부양, 지역사회 부양 등이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제 혼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지 되겠는데요. 자, 필요로 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거, 도구적 지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외롭다, 힘들다, 우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거, 정서적 지지라고 합니다.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노년기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다양한 적응 유형을 나타냈는데요. 이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 유형, 다섯 가지 유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잘 적응하고 자신의 노인 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가장 통합된 유형, 성숙형이라고 합니다. 자, 흔들의자형은 평생 이 무거운 짐, 짊어지고 왔던 거, 이제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 어딘가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나와서 살고 싶어하는 유형, 흔들자형이라고 해요.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게 돼서 좋아하죠. 그다음에 무장방어형은 늙는 것들에 대해서 늙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는 유형이 무장방어형입니다. 그래서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음을 부러워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자, 분노형 같은 경우엔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어요?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자, 누구 때문에? 남들 때문에, 시절 때문에. 자, 남 탓.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분노형의 특징이죠. 분노형은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자, 자학형은 열등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뭐든지 자신 탓을 하는 유형이 자학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와 준비와 관련해서 휘블로로스가 제시하고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를 내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타협을 시도하는 종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신에게 어쨌든 기도를 하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의 단계예요. 자, 이 우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단계. 수용의 단계까지 5단계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휘블로스의 죽음의 단계만 여러분 주로 다뤄왔는데요. 골비의 애도 단계와 관련된 내용도 물어본 그 시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골비의 애도 단계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번 꼭 읽어보고 시험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19강과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회고록에 나타난 노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회고록 볼게요. 한평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다양한 순간이 지나간다. 자, 힘든 고비 넘어섰던 도전과 역경의 날들. 자,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자,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이야말로 삶의 참맛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 그리움이 있는 이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이었다. 실수하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자,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랑스럽고, 일생을 사랑으로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맞이한다. 라고 하는 자, 통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합의 모습을 나타내는 유형은 성숙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성숙형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의 원인을 시대적 불운, 경제적 어려운 가정에게로 전가하는 것은 분노형이고요. 노년기의 수동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신체적 저하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무장방어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죽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단계일까요? 이 단계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해요. 자, 이 단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격려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은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래요. 자, 조용히 자기 혼자 묵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말 없어지면서 이렇게 자, 슬퍼하는 단계, 우울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울과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젠 아무 의미가 없어. 요게 우울의 사례가 되겠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이제 갈 준비를 해야지. 수용의 단계입니다. 내가 이 병을 이겨낸다면 더 많은 기부를 할게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4단원의 시작이죠. 동적 표현 가치 그리고 모래 자동 이온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적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적 평형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상평형과 그리고 용해평형이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은요, 사실 자주 출제되는 건 상평형이에요. 근데 용해평형을 하는 이유는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가지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적평형에 대한 개념부터 들어가 볼까요? 가역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동적평형 문제를 풀면서 가역 반응 개념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응이 정지된 게 아니고요. 정지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동적평형 문제에서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증발속도와 응축속도,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27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동적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린 가와 나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되었고 수증기가 응축되어서 다시 물이 되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기역과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건 밑에 줄에 있는데 제가 미리 읽고 올게요. 각각 증발속도와 응축속도 중 하나이고요. 다는 티틀 때 용기 속의 상태를 나타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등장합니다. 바로 이 티틀 때요. 물과 수증기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티트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증발속도고 응축속도라고 했는데 무조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A와 B가 어떤 상황?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증발이고 누가 응축인지 찾아봐야겠죠. 딱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계속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나에서는요. 증가를 하다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해졌을 때 일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건 무엇이다? 바로 증발속도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물에서 수증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성됨으로써 역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응축속도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일정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기억갑니다. 기억은 응축속도가 아니라 증발속도라서 틀렸고요. 니은인 A와 B가 같다. 디귿. 이 물의 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물이라는 건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고 수증기는 증가하다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각각 일정해지는 거죠. 그럼 T1에서요. T3로 갈 때 T3는 지금 동적평형 상태 이후기 때문에 계속 평형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T1에서 T3로 갈 때 이 물의 양은 감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3가 T1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가져야지 맞겠다. 그럼 정답 몇 번? 니은만 가능한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우리는 이제 동적

표현 상태에서요, 바로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활용함으로써요, 바로 T2에서 A와 B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2일 때는요, 바로 물과 수증기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 줬네요. 자, 그럼 이제 동적 평형 상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요, 상평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상평형은요,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액체와 그리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생태, 액체와 수증기. 수증기는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상태가 서로 상태가 변환 속도가 같아요. 증발과 그리고 응축,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요. 바로 상평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평형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하게 봐주면 좋을 게 뭐냐면 용기가 두개 나왔을 때입니다. 이 용기가 두개 나왔을 때 뭐라고 표현되냐?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다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나가요. 같은 질량의 물로부터 시작을 했으나 시점이 달라요. 도달 시점이 다르면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 더 많아졌대요. 그럼 나가 더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나가 더 많다라는 건 얘가 먼저 도달을 했고 계속 가는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하는데 시간을 더 오래 걸렸네. 그러면 반면에 수증기 양은요, 이 수증기와 물의 양을 더했을 때 처음 시점은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누가 더 많다? 가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다. 같은 질량의 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제 물의 양과 수증기 양을 비교하도록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린 이번에 상평형에서 두 개의 용기를 비교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26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디귿 선지를 봐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T3일 때이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 이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가와 나 중에서 누가 큰지 이거를 비교해주면 된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림은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 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물의 양은 같아요. 그때 가는 T2에서 나는 T3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였다라고 지금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점을 찾아볼게요. 가는 T2, 나는 T3.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이 물의 양을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물의 양은 두가 더 많다, 가가 더 많을 것이다. 나보다. 그렇다라는 건 처음 시작한 물의 양 같기 때문에요. 수증기 양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T1일 때 가에서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데 T1에서 이미 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물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정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역반응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역반응,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져야겠죠? 틀렸다. 니은, T2일 때 바로 이 물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요, 가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1이고요, 나에서는 아직 도달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더 크다? 그럼 얘는 1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디귿, T3일 때입니다. T3일 때 이제 비교해 주시면요, 이 액체분의 수증기 양에 대한 비교예요. 우리 다 해놨죠? 누가 더 크다? 액체는 가가 더 크다. 그래서 액체는 가가 더 크고요. 수증기는 나가 더 큽니다.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큰 거에다가
작은 거를 나눠주고 작은 거에다가 큰 거를 나눠줬네. 어떤 비율이 더 크다? 큰 거에서 작은 거, 얘가 더 큰 비율이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두 가지 용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기에서 처음 시작점에 물의 질량 같지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물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증기량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 선지에서 물의 양과 수증기량을 비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양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문항인데요. 디귿 선지 보시면 T2일 때 이 수증기의 양을 조금 더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요 180g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또 뭘 알려줬냐면 가로 열고 분자량도 알려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가 180g일 때 분자량, 이 물에 대한 거는 18이니까 몇 몰 있다? 바로 10몰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네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각각 액체와 수증기, 이 물과 수증기 중 하나이고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 더 알려준 게 뭐냐? 바로 이 액체의 양분에 수증기의 양에 비례 알려줬네요. 액체의 양분에 수증기의 양. 바로 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시점, 액체의 양분에 수증기 양이 몇이다? X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액체랑 이 물과 수증기를 구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딱 보니까 얘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 처음에 물을 넣어주면 물은 감소하고 수증기는 생성되니까 증가되겠지. 그래서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물이고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건 수증기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억 가볼까요?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액체 맞고요. 물, 니은. T1일 때를 보니까요 바로 증발속도분의 응축속도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동적평형 상태 도달 전. 그러면 증발속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 제가 이제 가정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수증기의 양을요 바로 이때 시점을 A라고 해볼게요. 수증기의 양이 이때 A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수증기와 물을 다 더했을 때 처음 초기 시점 이 10몰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요. 우리는 물이나 그리고 수증기나 계속 분자량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 10몰로 유지해줘야 돼. 그럼 얘가 A몰일 때 이 물이라는 건 10-A몰이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10-A분의 A다라고 하는 건 X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네. A다라고 하는 건 10X-AX.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A가 몇인가죠? 그럼 A로 제가 넘겨가 봅니다. 그럼 1 플러스 X는 바로 10X니까요. 이 A다라고 했을 때는 1 플러스 X분의 10X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수증기의 양이다. T2일 때. 그래서 봤더니 1 플러스 X분의 10X. 같은 값이죠? 그래서 맞다. 답은 기억님 디귿이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요. 앞에서는 이 부피가 서로 다르고 시약한 물의 질량 같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 도달 시점에서 물의 질량이 다른 걸 통해서 수증기량이 다른 거를 가지고 비율 정도를 예측했다면 여기선 실제로 이 수증기 양을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10점이 바로 10몰이기 때문에 계속 얘네는 둘을 더했을 때 10몰이어야 돼 라는 걸 활용해서 접근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용해평형입니다. 용해평형에서는 무언가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요. 농도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그리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요. 그럼 겉보기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동적평형 상태에서는요. 몰농도가요. 일정해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표는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고체 설탕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물이 있었고 제가 설탕을 넣었으니까 계속 녹기 때문에 몰농도는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0, T1, T2, T3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T2일 때 설탕 수용액은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그럼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진 시점. 이전에는 동접형 상태에 도달 이전

직전이니까 용의 속도가 더큰 애, 그러면 애는 1보다 작을 거다. A는 1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몰 농도는요, 계속 진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T2까지. 동전평형 상태 도달했을 때부터는 이제 일정할 거다. 이때부터 계속 몰 농도 비를 거예요. 자, 근데 그 전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5분의 3x보다 비가 어떻다? 더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 평형에서는 계속 녹다가 어느 순간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동전평형 상태 도달해왔다. 몰 농도가 일정할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26학년도에요. 용의 평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의 특징은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 몇 그램이니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수치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요. 일정한 온도에서 물에 충분한 양의 고체 포도당을 넣은 후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과 용에 대한 포도당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억! 수용액의 몰 농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요, 15도에서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요, 고체 200A g을 넣어줬대요. 처음에 200A g 넣어줬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분자량이 180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분자량 180이다. 자, 그 다음에요, 온도를 15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이요, 4분의 3A에서요, A로요, 증가한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일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ET일 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거를 통해서, 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니까 몰 농도는 일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설은 옳다. 그럼 수용의 몰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변하지 않고 A로 일정하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정보, 다에서 주어진 건요.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부피를 제외한 수용액의 부피를 주어졌는데요. 수용액의 부피는 모두 다 몇이다? 1리터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준 이유는요. 몰 농도가요. 사실 이 부피랑 곱해졌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몰이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1리터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그냥 우리가 4분의 3A몰, A몰 이런 식으로 몰로 봐도 이제 상관이 없네요. 곱해졌을 때 얘가 어차피 1일 값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니은 갈게요. T일 때 동적평형 상태는 ET니까 도달 전이죠. 비커 속에서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몰 농도가 0이 아니잖아요. 녹고 있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용해와 석출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디귿. ET일 때 비커 속에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입니다. 질량이니까 이 몰을요, 질량으로 바꿔줄까요? 그럼 여기 분자량 180이니까 곱해주면 A몰 곱하기 180은 180A g이다. 그럼 여기에서 용해된 게 180A g. 넣어준 건 200A g이죠? 빼주면 몇이다? 20A g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A g이 남아있어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몰 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용해된 질량이다. 라고 가주셔야 돼요.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건몰 농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이었기 때문에요.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과 몰을 곱해서 질량으로 표현해 주고 이게 바로 녹아 있는 거고 여기 실제로 넣어준 거니까 이 차이 값이 녹지 못한 애다, 남아있는 애다라는 거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상평형과 용해평형을 다뤄보면서 이 동적평형 상태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 번씩 다시 풀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단어,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는요, pH와 그리고 몰 농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pH 몰 농도 관계, 그리고 나서 이 양과 부피를 가지고 몰 농도도 구하고, 부피랑 그리고 몰 농도를 가지고 양도 구해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하나씩 접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건 25도로 주어지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요, 용액의 액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값을 가져요. 얘가 염산이든 수산화 나트륨이든

증류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용 농도 곱슬 10에 만 14제곱이다. pH, pOH 더해주면 14다라는 것을 활용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이온 농도를 구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농도를 줘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연습할까요? 역으로 지금 양을 구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수산화 나트륨이니까요.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하는 겁니다. 얘 지금 밀리리터니까요. 우리가 리터로 바꾸면 0.1.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5제곱. 여기에선 염산이니까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거 바로 그럼 우리는 하이드륨 이온의 양으로 가져야겠죠? 그럼 얘는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 양에 대한 비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1대 10의 제곱이에요. 그럼 부피비가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1대 1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몰 농도는 나눠준 값 1대 10이네라고 가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는 바로 지금 뭐예요? 수산화용 농도랑 그리고 하이드륨 농도예요. 그럼 내가 얘를 pH, pOH로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는 pOH, 여기는 pH가 돼요. 그럼 얘가 농도가 10배만큼 크다라는 건 pOH에 비해서 pH가 1만큼 작다란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pOH가 4야? 1만큼 작아야 돼? pH는 3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pOH 4, pH가 3이다. 1만큼 작은 게 맞구나. 그래서 이 농도비를 가지고 pOH, pH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가 나의 부피가요. 몇 배라고 되어 있냐면 20대 1. 20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1. 근데 수산화 이온의 양은요. 가가 나의 2배다. 2대 1. 그럼 몰 농도비는요. 바로 몇 대면? 1대 10. 다시 말해서 나가요. 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농도로 갔기 때문에 pOH가 얼마만큼 지금 작다란 뜻이에요? 1만큼 작다란 뜻이에요.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농도가 10배 크다라는 거 pOH가 1만큼 작다라는 뜻이네. 그러면 가에서 얘 pH가 2A죠? 14-2A예요. 그러면 우리 나랑 비교를 했을 때 14-2A는 B랑 같아지기 위해선 얘가 1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1만큼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바로 2A 더하기 B는 몇이다? 13이다라는 거고요. 다에서는 하나의 수용액에서 pOH와 pH 더해주면 제가 14다. 꼭 기억해라 라고 했었죠? 25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넣어줄 때요. 두배 해줄 겁니다. 2A 더하기 4B는 14가 아니라 28로 해서 일부러 소거되도록 제가 두배 해줬어요. 자, 3B는 몇이다? 15다. 그래서 B는 몇이다? 5다라고 가지고요. 그럼 A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A는 4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B가 5예요. 여기에 B가 5예요. 얘는 그것보다 1이 크다 했으니까 pOH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비를 가지고 pOH가 얼만큼 크고 작은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같이 풀어볼 거는 바로 수능 완성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이 문항 속에서 가와 나에 대한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의 pH와 나의 pOH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놓고 얘네 같아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은근슬쩍 흘려주는 힌트가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도에서 수능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다에서 있는 애들은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모두 다 지금 염산이나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봤더니요, pH와 pOH에 대한 차이 값들인데, 얘네가 부호만 다르지, 그 차이 값에 대한 건 같아요, A로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여기 pH와 pOH가 있어요. 얘네들 차이 값은 같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라는 애가 지금 X라면, 여기에서 빼준 애는 14-X죠? 그럼 여기 14-X의 표현을 제가 세모로 해볼게요. 여기 세모.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 차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나에서 pOH가 X. 그럼 당연히 여기는 14-X가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 차이 값이 A로 같아지니까.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의 pH와 나의 pOH 합은 8이래요. 얘네 둘이 지금 같은데? 그럼 반씩 나눠주면 여기가 4? 4? 그럼 여기가 10? 10. 다 구했습니다. 이 차이 값

몇이라고요? 6이라고요. 이렇게 끝.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나에 대한 거는 다 구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pH가 10, 그럼 pOH가 4. 그럼 다에 대한 거는요, 6 더하기 2니까 8이죠? 그럼 차이가 지금 8만큼 나야 돼요. 그 우리가 4씩 하나 증가, 4 하나 감소. 그럼 7에서 4 증가하면 pH 하나는 11, pOH에선 4만큼 감소하니까 당 여기에서는 3. 그래서 얘네들 차이 값이 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보니까 나에서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해볼 건데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다에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 제곱이래요.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지 양이에요. 근데 잠깐 여기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럼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 되기 위해선 몇배 줘야 돼요? 10배. 그럼 이 표는 뭐냐면 다와 나에 대한 부피비가 10대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다. 기억 갑니다. A다라고 하는 건 6이다라는 건 찾아놨고요. 니은 부피는 나가 다 10배가 아니고요. 다가 나의 10배입니다. 순서가 잘못돼서 틀렸고. 디귿 가에 물을 추가해주면 여기에서 지금 나가요. 염기성이니까 가는요. 산성 HCl 염산일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염산이에요. 물을 추가하는 순간 pH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다시 말해서 pOH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만 맞았다. 답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한테는요, 이 문제 안에서 얘네 차이 값이요, 같은 애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의 pH와 나의 pOH가 같다. 반대도 같다. 그래서 얘네들 합이 8이다. 정확히 반으로 나눠주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주어진 힌트가 무엇인가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양이 나왔죠? 우리 아까 연습했습니다.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준 것이 바로 양이다라는 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랑 이제 계속 해볼 거는 바로 디귿 선제인데요. 물을 추가하면 pH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pH, pOH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랑 연습하고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pH와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관계를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표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얘를 조금 다르게 줘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하이드륨 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면 pH는 작아진다. 반면에 수소는 농도가 진해지면 pOH 작아진다. 이게 지금 성립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A수용액에 물을 섞었더니 pOH가 작아지더라. 그럼 걔는 염산이게요? 수소나 나트륨이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요, 10분의 1배 농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pH가 3에서 4로요, 1만큼 증가해요. 그럼 pOH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11에서 10으로 감소해요. 그럼 만약에 어떤 수용액에다가 물을 희석시켰더니 pOH가 감소했대요. 그럼 우리는 염산이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제가 어렵게 가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농도를 줬는데 바로 하이드륨 농도로 줬습니다. 하이드륨 농도로 줬어요. 그러면 얘네가 10인데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농도가 10분의 1배 되었을 때,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자, 요거 한번 맞춰볼 거예요. 얘가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10분의 1배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에서 3으로 pOH는 1만큼 증가, 반면에 pH는 1만큼 감소해서 11 감소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용액이 있어요?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어요. pH가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라는 힌트가 있을 때 염산이다, 수소나 나트륨이다라는 힌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인데요. 여기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힌트 줬냐면 나와 다가 1대 9의 비로 혼합하여 없다. 근데 여기에서 다라는 건 pH, pOH가 같다,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얘는 물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넣어서 얘를 희석시켰다라는 걸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얘의 pH는 몇이었는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25도에서 물질 가

그래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pH분의 pOH가요. 얘네가 지금 1분의 2.5다라는 거고, 우리가 두 배를 해주면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pH 더하기 pOH가 7이에요. 근데 우린 pH 더하기 pOH 항상 14여야 되죠? 그래서 두배 해줬던 얘가 4와 10으로, 아, pH가 몇이네? 4이네.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액성이 뭐예요? 바로 산성입니다. 그럼 얘는 하이드륨 농도를 우리가 가지고선 이야기해줘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구나. 그런데 얘가 1:9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10일 때 나에 대한 건 1, 다시 말해서 10분의 1배가 되어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됐으니까 원래는 곱하기 10을 해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pH가 몇이란 뜻이요? 3. 그럼 14에 3 빼주면 pOH는 11. 그래서 나눠준 값이 3분의 11. 이게 바로 11K다. 그러면 K다라고 하는 건 몇인 거예요? 바로 3분의 1이다라는 걸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갑니다. 나의 pH는요, 3이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니에는 3분의 1이 맞고요. D급 갑니다. 가와 다에 대해서 pOH랑 pH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3분의 1인 거죠? 근데 3분의 1인데 둘을 더해주면 4예요. 원래 둘을 더해주면 몇이 돼야 된다고요? pH 더해 pOH는 14. 그러면 4분의 14니까 2분의 7이네. 하나당 2분의 7. 여기에는 3개 있으니까 2분의 21. 그래서 가에 대한 pOH는 2분의 7. 역수치해주면 7분의 2에다가 다에서는 증류수니까 모두 다 7이죠? 곱하기 7을 해주면 얘네들 비율은 2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우리가요, 이 문제에서는요, 희석하였다라는 문구를요, 돌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9예요. 그럼 여기에서 pH분의 pOH가 1이니까 물이구나. 그럼 얘네가 전체 10 중에서 나는 1에 해당하는 거 10분의 1. 그럼 이때에 대한 이 하이드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그럼 얘네들을 원래 농도로 바꿔주면 10배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얘가 수소나 나트륨인지 염산인지 우리가 판단해줘야 돼요. 사실 발문엔 염산이다 수소나 나트륨이 다 없기 때문에 산성 수용액인지 아니면 염기성 용액인지 판단을 해줘야지 내가 어떤 농도가 희석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산성이다라는 거 판단하고 걔에 대한 원래 농도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희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신감 생겼나요? 그럼 이제 다음 희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바로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거고요. 아까 제가 물을 넣었을 때 얘가 pOH 변화가 있었을 때얘 염산이게 수소나 나트륨이게 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발문의 중요한 거는요. 25도에서 가에서 단일 염산과 물, 수소나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나에서는 보니까 차이값이 10이에요. 그럼 얘는 염산이거나 아니면 수소나 나트륨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물은 아니야. 그때 나 10ml에다가 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때 pOH가 원래 나보다요 작아졌대요. 그럼 우리가 pOH가 작아진다 생각해 볼까요? 하이드륨 농도에다가 얘를 지금 희석시켰어요. 농도가 작아지면 pH가 증가하고 pOH는 감소한다라고 했거든요. pOH가 1만큼 작아졌다라는 건 바로 하이드륨 농도를 10분의 1배 해줬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나라는 거를 바로 염산이라고 두고 가라는 거를 희석시킨 이 물이라고 둔다면 얘가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 되도록 이 결과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정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산이라고 뒀다면 여기에서 얘가 10이죠? 반으로 나누면 5. 그래서 7에서 하나 5 더해준 만큼 하나는 5 빼준 거. 그래서 2와 12. 그래서 얘네 차이가 10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pH가 지금 2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가에서 이 수산화 이온의 양은요, 물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농도 곱하기 부피할 건데 한 번에 할게요.
자, 다에서는 몰라요. 곱하기

얘네들 부피가 2대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표현한 값이 바로 뭐다? 5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넘겨줬어요. 얘네가 그럼 10이 돼줘야 돼. 그럼 우리 분모가 지금 10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분자는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낸 거예요? 바로 다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해낸 겁니다. 그럼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pH가 몇이다? 8이다.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한 게 바로 얘 가가 물이 맞습니다. 나가 염산, 다는 수산화 나트륨. 기억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염산 맞니? 네, 맞아요. 그러면 니은 다에서는 pH가 8이고, 그럼 가에서는 pH가 7이니? 네, 맞습니다. 그럼 디귿, V라는 거 10이니? 우리가 아까 10분의 1배를 해줬다라고 했는데요. 이 10분의 1배에서요. 이 나에서는 10ml이고, 그러면은 이 전체 부피는요, 10배를 해주면 100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에 대한 거10 더하기, 가에 대한 거 90을 해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서 V는 90이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틀렸네. 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바로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세 가지 액성에 대한 수용액이다라고 힌트가 주어졌고요.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이 무엇인가를 맞춰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선 나가 염산 또는 수산화 나트륨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얘네가 일단은 희석이 되었다면 pOH가 감소하는 건 하이드륨 이온, 얘가 염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염산이다, 희석이다, 얘 물이다. 라는 가정으로 해서 이 나온 값이 수산화 나트륨 되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희석을 했을 때 얘네들이 pOH 작아졌어? pH 커졌어? 이런 식의 힌트가 주기 때문에 어떤 액성인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제에서도요, 여러분과 함께 바로 디귿 선지 봐주시면, 물을 추가하면 pH는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발문에서요, 25도이고 가에서 다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서 봐줘야 되는 건 바로 요거겠죠?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부피에 대한 거. 얘네들 나눠준 값이 바로 뭐예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봐줘야겠죠. 그럼 가와 다에 대해서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가와 다에 대해서 가볼게요. 얘네들의 양은 5대 1. 자, 근데 그때 부피는 1대 2다. 그래서 모유 농도는 몇대 몇이다? 10대 1이다. 쉽게 말하면 pH가요. 가가 다보다 1만큼 작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pH가요, 1만큼 작다라는 건 우리가 pH 더해 pOH는 14로 일정해야 돼요. 얘가 1만큼 작아졌으면 반대로 가는요, pOH가 1만큼 커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해줘야 되는 게 pH가 1만큼 작아지고 pOH 1만큼 커졌어. 이 차이 값이요, 이 다에 비해서 얘가 1만큼 1만큼 벌어져서 2만큼 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가에서 벌어진 건 A고 다에서 벌어진 건 2A 마이너스 9인데 둘이 같도록 표현하려면 얘가 이만큼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건 몇이 된다? 7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A가 7이네요. A 7. 자, 그럼 여기에서 A는 바로 7, 14니까 빼주면 5가 됩니다. 기억 가볼까요? 자, 기억에서 가주니까요. 나가 수산화 나트륨인가요? 묻고 있어요. A가 7이에요. 이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pOH와 pH 값 중에 누가 더 크다? pH가 더 크다. 얘는 누구다? 수산화 나트륨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염기성이니까. 니은, 그럼 다의 pH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차이 값이 5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2.5씩 차이가 벌어나지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양의 값이네. 그럼 7에서 2.5 더해주면 9.5.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pH죠? 7에서 그러면 2.5로 빼주면은 여기서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에서는 pOH가 4.5. 여기선 3.5씩 벌어져야 돼요. 그럼 7에서 3.5 더해주면 10.5. 7에서 3.5로 빼주면 여기에서는 3.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pOH는 10.5죠? 그럼 얘네들 2배 해주면 9분의 20.

1, 약분해 주면 3분의 7 맞는 값이다. 디귿 가봅니다. 디귿에서는 나의 물을 추가해 주면 pH 커진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pH, pOH는 안 구했어요. 우리는 수산화 나트륨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요. 물을 추가해줘서 희석해주면 얘가 농도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 pH값은요. 작아지겠죠. 라고 바로 가주면 되겠다. 왜냐면 pH가 커진다는 건 더 연기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H는 작아진다. 답은 기억과 니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건 물을 추가했을 때 pH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다음 문제에서는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얘네가 염기성이네 산성이네 라는 것을 수월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수산화 이온에서 이 농도가 희석되었다, 그럼 우리는 pOH와 pH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는 걸 빠르게 떠올려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어떠한 수용액이요 물을 섞었더니 pH가 감소하던데요. 얘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게요 염산이게요?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건 바로 요거죠. 얘네가 바로 이 하이드륨 농도 차이가 10대 1이 났어요. 그때 pH가 1만큼 차이가 났었고요. 그럼 pH가 1만큼 작아진다라는 건 pOH가 1만큼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차이가 pOH, pH 차이가 이 다에 비해서 이만큼 더 벌어졌을 거예요. 1씩 1씩. 그래서 우리가 이 A와 2A-9가 같아질 만 이만큼 더 커져줘야 돼 라고 표현을 해서 A값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작아졌을 때 pOH 1 커진다, pH 더해 pOH는 14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부터 시작했죠. 그게 항상 일정한 값이다 라는 기준을 접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저랑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마지막 문제는 까다롭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마지막 문제에서 까다로운 이유는요. 발문을 통해서 가가 수산화 나트륨인지 염산인지 우선 찾아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여기에 나타내는 기억이 하이드륨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의 양인지도 찾아내셔야 되는 두 가지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앞에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고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요.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는 각각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입니다.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하이드륨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양 중 하나일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가에 물을 추가하면, 가에다가 물을 추가하면요. pH가 어떻게 되냐? 작아지나 커지나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까요?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pH가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이드륨 농도에서는요. 농도가 진해져야지 pH가 작아져요. 농도가 진해져야 돼.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다 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쟤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머지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몰 농도랑 부피를 곱하게 되면 양, 이 몰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상대값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밀리리터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순수하게 다 곱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10의 마이너스 제곱,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여기에서는 10의 마이너스 제곱으로요. 서로 지금 1대1로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1대 10의 8제곱으로요. 다가 훨씬 커져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몰농도를요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 몰농도가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얘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인 거고 우리가 얘를 하이드륨 농도로 바꿔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로 나눠주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1제곱으로요. 더 작아지게 돼요. 그 값과 부피를 곱해준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대 10의 8제곱으로 차이가 훨씬 벌어지게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얘를 기준으로 수산화의 농도로 수산화 이온의 양을 구했더니 성립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얘는 지금 무엇이 돼야 돼? 하이드론 농도에서 바로 부피 곱해준 하이드론 이온의 양이 돼야 돼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적용해 볼게요. 얘네들 B가 지금 1대 10이에요. 더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에서 농도가 더 작아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도 지금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고 얘를 10에 마이너스 14제곱 나누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 해주면 10에 마이너스 9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얘를 부피 다시 곱해줘서 10에 마이너스 7제곱 그럼 이제 10에 3제곱 대 10에 8제곱이 성립되게 된다. 그래서 나라는 건 뭐다? 수산화 나트륨인 거고요. 다라는 건 그대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염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의 농도를 우리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모르니까 임의로 일단 수산화 이온 농도로 가져간 다음에 뭐를 구해주고 얘네들 관계를 가지고 얘가 더 커져줘야 되니까 몰 농도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은 하이드륨 이온의 양 맞고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하이드륨 이온의 양분의 수산화 이온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나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의 수용액 안에서예요. 양을 물어보면 원래는 우리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차피 하나의 수용액이며 부피가 속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몰 농도만 비교해 줍니다. 나에서는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고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몰 농도였다. 그래서 얘는 나눠주면 10의 4제곱이다, 4제곱이다라는 거 맞습니다. 디귿. 다의 pH는요, 그대로 얘가 염산이기 때문에요. 오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틀렸다. 오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첫 번째로 주어진 발문에서는 이 가가 염산인지 수산화 나트륨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힌트가 희석을 시켰을 때 pH가 작아지더래요. pH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산성에서 농도가 진해져야지 pH가 작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염기성 수용액에선 희석이 되었을 때 pH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다라는 걸 확정 지었고, 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양을 봤더니 이 다와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1대1이 나버렸어요. 그럼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수산화 이온 농도가 아니라 하이드륨 농도로요. 이 농도를 작아지도록 만들어서 얘네들 차이를 커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기억은 가를 기준으로 알수 있는 게 바로 얘가 하이드륨 농도니까 하이드륨 이온의 양이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얘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염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껴본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이 희석이라는 개념이 앞에서 용액의 농도에서 배웠는데 여기서 그대로 응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넣어준 부피가 몇인지도 아까 물어봤고요. 희석을 하였을 때 얘네들 농도 변화를 통해서 pH, pOH를 물어보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습하실 때는요, 희석이다라는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더 용액의 농도 파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의 약점을 탐색하고요. 타파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들을 여러 개를 풀어봤습니다. 자, 동적 평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상평형과 용해 평형 크게 두 가지 평형에 대해서 제가 다뤘었어요. 상평형에서 주의할 거는 부피가 서로 다른 가와 나가 등장했을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물의 양과 수증 기량이 다르다. 그걸 활용해서 문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용해평형에서는요. 몰 농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몰 농도다라고 하는 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일정해진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건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양 아니면 용해된 고체 설탕 양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분자량이 주어지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pH와 농도, pOH와 농도 관계를 활용하면서 희석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어떠한 수용액인지 액성을 알려준 힌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단원을 끝냈습니다. 바로 동적평형과 모래자동 이온화인데요. 모두 다 중요하니까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강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0: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이고요. 이번 시간 같이 공부할 주제는 결의 진화와 내부구조입니다. 자, 우리 주제 분석부터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제 분석. 자, 이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에서는 별의 진화 문제, 그 다음에 내부 구조의 변화 또는 특정 시기의 내부 구조,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만들어냈느냐, 특히나 핵융합 반응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44.2%, 선생님이 약점 공략 강의로 준비한 주제들 중에서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화와 관련된 문항이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문항 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어떤 팁을 말씀드릴 때 진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하면 HR도에서 별의 진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HR도를 기본에 두고 특정 시기에 그 진화 단계에 맞춰서 별의 어떠한 특성 또는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할 때 물질 분포를 가지고 또는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내부 구조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별의 질량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특정 시기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항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의 두 가지 유형,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그 반응의 자료를 가지고 또는 반응률을 가지고 또는 에너지 생성률을 가지고 문항이 구성되는 게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필수 개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수 개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별의 탄생입니다. 자, 원시 별에서 주계열이 됩니다. 주계열성이 될 때, 처음 주계열성이 되었을 때, 0살 주계열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0년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HR도상의 변화를 표시하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표시가 되죠. 표면 온도의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크기, 반지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광도가 줄어든 과정.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는 이 HR도상에서 수평적인 변화를 하고 있죠. 즉, 광도 변화가 잘 나타나진 않는데 이 과정에서 표면 온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다. 자, 원시별이 주기열성이 되는 모든 과정은 다 원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0년 주기열이 될 때까지 크기 축소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중력수축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주기열이 되었을 때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정하게 하면서 수소핵융합 에너지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화하는데 지금 만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억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아,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진화 속도가 빠르구나, 질량이 작은 별은 진화 속도가 느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출제 포인트는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진화 시간, 그 다음에 0년 주기열에서의 위치, 얘는 상단에 놓인다, 얘는 하단에 놓인다 라고 하는 게 별의 탄생 과정에서의 출제 포인트가 된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주기열성 이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원시별에서 주기열이 되는 과정의 문제들도 지금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0년 주기열이 되는 과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열 단계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별의

일생 중약 90% 혹은 90% 이상인 것도 있어요. 자, 머무르는 가장 안정적인 단계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 생산과 소모가 빨라 수명이 짧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핵융합 반응의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반응을 빨리빨리 한다. 진화를 빨리 할수 있다. 생을 빨리 마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 단계의 특징.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다라는 의미고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서 반응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력학 평형 상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에 의해서 커지려고 하는 요 힘과 자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한요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아주 작은 시간으로 보면 크기가 조금 변하는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크기가 살짝 변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평형. 크기가 살짝 변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평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정력학평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량이 큰 주기율성일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도 높고요. 표면 온도도 높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크고요. 대신 수명은 짧다라고 하는 거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요게 보면 O형별부터 M형별까지 주기열성인 별의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자, 태양은 지금 G2, 광도계급 5,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수명,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의 색지수는 대략적으로 한 플러스 0.6 정도 보시면 되고요. 표면 온도는 5800K, 5800K. 그 다음에 반지름은 태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명 같은 경우는 100억 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수없이 많은 별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요 A0형, 요 A0형 주기열성을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물리량을 왕왕 쓸수 있거든요. 색지수 0입니다. 얘보다 뜨거운 별은 색지수가 음이고요. 얘보다 차가운 별은 색지수가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얘 표면 온도는 만 켈빈. 얘는 중성 수소의 흡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반지름이 2.5고 질량이 3인데, 2.5를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냥 얘도 3, 얘도 3. 아셨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 태양 반지름의 3배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아셨죠? 이 정도를,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근사치를 알아두면 나중에 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태양 광도의 80배 정도. 아셨죠? 이 정도를 알아두면 쓸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A 제로형별 주기열성까지도 우리가 좀 물리량을 좀 알아두자. 아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주기열 단계 이후에 별이 어떻게 진화하느냐.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질량이 작은 별은 주기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된다. 자,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얘가 주기열을 떠납니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광도가 커진다는 의미고, 오른쪽 위로 간다는 의미는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오른쪽 위로 간다는 의미는 반지름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반지름이 커지면서 광도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거성,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요. 그 적색 거성 이후에는 나중에 진화를 하다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외곽부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단계, 행성상 성운이 된다. 그 이후에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한다. 아셨죠? 그게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자, 얘를 보면 되겠죠. 태양 질량이 15배. 우리가 보통 질량이 큰별 하면 그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최소 8배. 태양 질량의 최소 8배를 넘는 별을 우리가 질량이 큰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기열을 떠날 때 초거성이 된다. 초거성이 된다고 하면 태양 광도의 대략적으로 만배 이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초거성이 되는 것이고, 초거성이 된 이후에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생성해내죠.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낸다? 철핵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부터는 이 철핵이 마지막 중력 수축을 할때 너무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별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고요. 터져버리면 우리가 그런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 초신성 폭발하는 후에 요 중력 수축을 하던 그 핵이 남게 되면, 무엇인가 남게 되면 중성자 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너무 밀도가 커서 그것마저 수축해버리면 블랙홀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역에서의 핵융합 반응을 수소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여기 생기면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키우는데, 별의 외곽부를 키우는데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하여금 별의 외곽부가 커지는 거야. 팽창을 하는 거야.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 표면의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서 실제 표면은 열 에너지의 양이 적어서 온도가 굉장히 하강한다. 아셨죠? 그래서 거성이 되거나 초거성이 되거나 주계열성 이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표면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은 잘 보시면 여기 LCR도에서 요게 주계열이거든요. 요게 주계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점선이 있죠? 요 점선이 뭐냐면 등 반지름선이에요. 등 반지름선,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든, 여기서 이렇게 진화를 하든,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전부 다 반지름이 커지는 과정이라고요. 반지름이 커진 이유는 뭐 때문에? 수소껍질 연소 영역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핵융합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키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여기 잘 보면 태양 질량 정도의 별, 태양 질량의 15배인 별, 태양 질량의 4배인 별 있죠? 태양 질량의 4배인 별도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해서 얘도 진화 과정을 따져보면 태양의 진화 과정과 유사합니다. 얘도 적색 거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열 단계 이후의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거죠.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어떻게 진화하느냐? 태양 질량과 똑같은 별, 태양 질량이 2배, 3배, 4배, 5배 정도의 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아셨죠? 주기열 단계 이후에 요렇게 커집니다. 요렇게 커지는 과정 잘 볼게요. 자, 주기열 단계에서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외부에는 수소와 헬륨이 남아 있는데 이 수소와 헬륨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녀석이고 주기열 단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력학평형. 됐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고갈돼서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습니다. 헬륨만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너무 커졌죠? 그곳에서 중력수축. 그러면 중심부는 중력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중력수축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수소층이 가열이 됩니다. 이 가열된 수소층의 온도가 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수소껍질 연소 영역. 그럼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에 공급이 되고 별의 외곽부를 키워요. 그러니까 별의 크기는 커진다고요? 그러면서 주기열을 떠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꼴. 별의 크기가 커지는데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 표면의 온도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커져요. 그랬다가 자, 포인트 하나 잡을게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되면 제일 많이 커진 시점이 됩니다. 요 시점이 되면 요 시점의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하고 있던 요 헬륨액 그 중심부 헬륨액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는 시점이 놓이게 돼요. 그럼 1억 켈빈에 놓이게 되면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된다? 중심에 있었던 헬륨핵이 핵융합 반응을 한다. 중심핵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중심핵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까지, 요 진화 과정까지가 이러한 내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엔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고요. 별의 크기는 아까보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기 그 시점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아셨죠? 그렇지만 주기열 단계와 비교해봤을 땐 여전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이 단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탄소를 만들어내고요. 또 일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됐죠? 시간이 충분히 지납니다. 이 안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탄소, 산소가 가득 차겠죠.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헬륨은 안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 요 중심부는 다시 수축을 한다고요. 다시 수축을 하게 되고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는 헬륨층을 가열해서 헬륨층이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껍질 연소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별의 크기는 다시 커져요. 그게 바로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적색 거성.

요 이중연소가 일어난 정색거성 단계를 조금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별은 외곽부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맥동병광성의 과정을 아주 짧게 거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외곽부의 물질을 주변으로 잃어버리는 행성상성운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외곽부 물질을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럼 남는 건 누구? 탄소 또는 일부 산소로 남아있는 요 핵만 중력 수축하고 있던 요 핵만 일부 남는 거죠. 그 녀석이 백색 외성으로 남는 겁니다. 중력 수축을 멈추고 있고요. 에너지 생성을 멈추고 있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러한 별이 남는 거죠. 그러한 별이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이 되면 지금 얘는 과거 핵이었던 부분이 백색 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죠.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작은 거고요. 별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작다 보니까 광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뜨겁긴 하지만 원래 핵이었던 녀석이잖아요.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지금 크기가 너무 작아서 광도가 너무 작다. 그래서 HR 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놓이는 그런 꼴. 아셨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이렇게 지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과정에서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내부 구조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에너지 원들이 이러한 별에, 이 시기의 별에 광도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얘기했고요. 이제 그럼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 뜨거운 녀석들이고요. 별은 충분히 뜨겁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많이 방출하고, 우리가 가시광선을 많이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별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 뜨거움을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건 별이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중력이 있다고 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얘가 사이즈를 줄이면서 수축을 실제로 해줘야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중력은 있지만 수축을 안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 발생 안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수축을 많이 해서 반지름 변화가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는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수축을 하면 할수록 그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잘 기여를 한다는 거죠. 원시별. 그 다음에 거성에서 중심핵. 그 다음에 백색에서 지금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 백색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조금 더 원자 번호가 큰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생성물의 질량이 작아요. 반응물의 질량은 이만큼, 생성물의 질량은 이만큼. 그럼 질량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원리. 자, 핵융합 반응이 일정하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일정한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주기열성에서 특히 이 핵융합 에너지가 아주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주기열성은 중력 수축을 안 하니까. 거성 같은 경우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 이 껍질 연소 영역에서 핵융합 에너지가 큰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성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도 역시나 핵융합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아셨죠? 자,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인 주기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뀔 때요 녀석들의 질량이 요 녀석의 질량보다 더 크다고요. 질량이 줄어듭니다. 질량 결손이 생겨요.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원리.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게 PP 반응이 있죠.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하인 별에서 우세.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K 이상인 별에서 우세. 아셨죠? 자, 모든 주기열성은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나 높다. 그 얘기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기열성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주기열성은 CNO 순환 반응이 주로 더잘 일어난다.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가 얘가 압도적으로 클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CNO 순환 반응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 얘네들이 전부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 과정에서 수소가 하나, 수소가 둘, 수소가 셋, 수소가 네 개가 쏙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헬륨이 하나 뿅 튀어나오는 이런 과정. 나머지 것들은 전체 반응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촉매 역할. 아셨죠?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 별이라고 하면 그 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어야 돼.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 돼요. 그런 별이라고 하면 CN호선 반응이 주된 반응이에요. PB 반응도 일어나요. 그런데 얘가 주된 반응이라고요. 아셨죠? 그런 별이라고 하면 중심부가 대류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류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류핵 주변에 복사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부 구조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걸 그림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바로 요거죠. 주기열성에서 요렇게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다고 한다면 요 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그런 별이라는 거죠. 태양 질량입니다. 요게 태양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요 별이. 자, 요 별은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복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1800만 K 이상이라고요. 이러한 별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아셨죠? PP 반응도 일어나요. 그런데 요 반응이 주된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별은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떠한 별 같은 경우, 즉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별, 태양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 별이라고 한다면 중심핵, 주로 무슨 반응? PP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핵이 있고요. 그리고 이 PP 반응이 일어난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복사층 바깥에 대류층이 있고요. 아셨죠? 얘가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PP 반응을 주로 하고 있는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태양은 지금 이러한 상태. 됐나요?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에서 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또 요거죠.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기열 단계를 떠날 때의 내부 구조. 자, 주기열 단계일 때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조그맣게. 주기열 단계일 때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중심부.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얘가 정력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K.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다 라고 하면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인 거고, 그거 이하다 라고 하면 PP 반응이 주된 반응인 것이고, 요게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성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물질 분포 가지고. 그런데 주기열성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선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 공간이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수축을 한다고요. 중력이 너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헬륨핵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고요.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하면 수소층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서 여기서 핵융합 반응 영역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 영역을 수소 껍질 연소 영역 또는 수소 각 연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키우는 데 쓰인다. 그럼 별의 외곽부는 커지면서 오히려 이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 이게 주기열성 이후에 거성으로 가는 단계. 이 내부 구조를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물질 분포와 이 화살표의 방향. 여기 보면 팽창이라고 돼 있죠? 사실 표면에 중력 작용하죠. 근데 중력의 힘보다 여기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더큰 거야. 그래서 팽창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지금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중력이 있죠? 사실 여기도 기체 압력 차에 힘이 있어요. 근데 기체 압력 차에 힘보다 중력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축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시점에서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무엇까지 만들어진다? 탄소, 일부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무엇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이 질량이 매우 큰 별이라고 했을 때이 매우 큰 별은 기준이 태양 질량의 8배는 넘겨야 돼.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태양 질량의 10배, 15배를 다루는데 적어도 8배는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진화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철 만들어졌죠? 철이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철이 마지막 중력 수축을 해요.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를 별이 버티지 못해요. 별이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을 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무작위적으로 나갑니다. 이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이 무작위적인 충격파에서 결합을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뿌려지는 것이고 뿌려진 다음에 이 중심핵은 계속 수축을 하다가 무엇인가 남아요? 중성자별이 되는 것이고
수축을 무한대로 합니다. 블랙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부 구조 얘기 다 해봤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실전 문항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실전 문항풀이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3월 학력 평가고요. 그림은 주기활성의 내부의 에너지 전달 영역을 별의 질량과 별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질량, 태양 질량 정도? 태양 질량의 5배? 태양 질량의 0.2배네요. 여긴 누적 질량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 ABC는 주기활성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류와 복사 중 하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이다.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하나가 복사고 하나가 대류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중심핵을 누가 둘러싸고 있다?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표면에 뭐가 있다? 대류층이 있다. 아, 너가 복사. 복사의 형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구나. 너가 대류의 형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 질량의 5배입니다. 얘는 태양 질량의 2배를 넘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대류핵 주변에 복사층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넌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얘입니다. 태양 질량의 0.2배인 이 녀석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이 없죠. 얘는 전부 다 대류 영역. 대류 영역. 아셨죠? 요 정도의 별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너무 작아서 대류의 형태로 별 전체가 지금 물질 교환을 해야지만 에너지 전달이 좀잘될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A별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냐면 전체가 대류를 하고 있다. 전체가 대류를 하고 있는. 자, 이렇게 그려 볼까요? 이렇게. 전체가 대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A별입니다. 자, B별 같은 경우는 태양이죠. 태양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핵을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층 바깥에, 표면 부근에 대류층이 있죠. 이게 B예요. 됐나요? 옆에다가 C 해보겠습니다. C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대류핵이 있죠. 대류핵이 있는 것이고 대류핵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이 이렇게 있다. 됐죠? 이게 지금 C. 그러니까 지금 ABC가 지금 이러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A는 내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맞죠?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료 해석. 그러니까 A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심부에서 중심부가 제일 뜨거울 거예요. 여기서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바뀐 헬륨이 전체 골고루 섞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여긴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겠죠? 헬륨이 여기 안에만 머물 거야. 맞죠? 얘는 헬륨 만들겠죠? 헬륨이 이 안에서는 계속 골고루 섞이겠죠?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복사가 일어난 영역의 전체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B는 여기가 복사 영역이고요. C는 여기가 복사 영역이에요. 복사 영역을 따졌을 때 B가 영역이 더 크네? 그러면 B가 C보다 크네? 이렇게 갈수 있는데, 아니죠. 얘는 지금 태양 질량만큼이고, 얘는 태양 질량이 5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누적 질량이 대략 0.2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0.8이라는 거 아니에요. 5배에 0.8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이 이 질량보다는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얘가 질량이 더큰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아셨죠? C의 중심핵에서는 CN의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지금 얘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다. CN의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 PP 반응도 굉장히 잘 일어나지만 CN의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핵에서는 CN의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았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월 학력평가 문항 풀이했고요. 이제 이어서 5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폼이 사실 일반적으로 HR도에서 별의 진화를 묻기 제일 좋은 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기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난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A는 원시별, B는 주기활성, 맞죠? 주기활성을 떠납니다. 준거성이 되었다가 광도가 가장 큰 온도가 많이 내려간 적색거성. 이 시점부터 중심핵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요 경로로 가는 거죠.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경로가 요 경로인 것이고, 여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 중심부는 탄소나 산소로 이루어진 그 중심핵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헬륨 껍질 연소, 그 바깥에 수소 껍질 연소 일어나면서 다시 별의 크기 커지고, 그러다가 맥동 단계, 행성상 성운 단계, 그러다가 백색 개성. 요게 일련의 과정.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심부 온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높다. 자, 지금 중심부 A는 원시별입니다. 원시별이라는 얘기는 아직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된 거예요. 수소융합 반응이 아직 시작이 안된 거죠. 그랬다가 B가 되면 수소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요. 1000만 켈빈이 된다고요. 일로 가면 갈수록 표면 온도도 올라가지만 중심부의 온도도 올라간다. 중심부의 온도가 더 많이 팍팍팍 올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1000만 켈빈이 되면 안정적인 수소융합 반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심부의 온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낮다. B일 때가 높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가지 방식, 뭐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적색 거성이 되었다. 적색 거성이 되었다. 거성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반지름이 컸다는 의미죠.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둘의 표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표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광도 차이를 보세요. 광도 차이는 지금 거의 100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100배. 그러면 반지름이 얘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표면 온도도 심지어 좀 낮아졌잖아. 그런데 광도가 이렇게 커진다고요? 그럼 반지름이 굉장히 커졌다. 두 번째 방법. 됐죠? 세 번째 방법 뭐냐면, 선생님 이걸 추천드립니다. HR도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든 반지름 선을 좀 표시해봤으면 좋겠어요. 주기열에 대하여, 주기열의 요 기울기에 대하여 조금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 얘가 든 반지름 선. 이렇게 완만하게 선을 그리면 얘가 든 반지름 선이 됩니다. 아셨죠?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별의 집단은 밀도가 작아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작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별의 집단은 밀도가 커요. 아셨죠? 그등 반지름선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B와 C 중에 등 반지름선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얘가 더 반지름이 큰 선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푸는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지름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 자, 평균 밀도는 C일 때가 D일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단과 여기 있는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쪽 집단이 밀도가 더 작다라는 거죠. 이쪽 집단이 밀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C일 때가 D일 때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실 잘 보면 얘는 별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너무 많이 커진 상태죠. 얘는 별의 크기, 외곽부를 다 잃어버리고 아주 밀도가 컸던 중심핵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 밀도 엄청나게 크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5월 학력평가 문항 풀이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 자, 표는 어느 별이 서로 다른 진화 단계 A와 B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진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리량, 별의 내부 구조를 물리량 M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리량 M은 지금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별의 총 질량분의 별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 그리고 A와 B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거성 단계와 주기열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가 거성이고 하나가 주기열성인데 이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기 전이래. 그럼 뭐 하고 있는 상태야? 팽창하고 있는 상태지. 아, 이런 거죠.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주기열이라고 하면 무슨 상태냐면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핵융합 반응에 관여하지 않아요. 자,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기체 압력 차의 힘과 중력에 의한 힘이 같아요. 정력과 평형. 이게 지금 주기열 단계야. 맞죠? 그런데 주기열 단계가 종료돼서 거성으로 갑니다.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뭐가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 중심핵이 수축을 하는 거죠. 중력 수축을.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이 생기는 거고, 요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우는데 관여를 하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져요. 중력보다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더 크다고. 그래서 커진다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역시나 핵융합 반응이 아직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게 누구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기 전의 거성이에요. 맞죠? 즉, 이 거성은 주기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결성에서 적색고성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팽창하고 있는 과정. 맞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아, 주결성이라고 하면 지금 수소행동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중심핵에 있구나. 맞죠? 그런데 거성이라고 하면 수소행동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껍질에 있구나. 중심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 M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별의 총 질량분의 별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라면 누적 질량이 0인 거야. 별의 총 질량은 원래 있는 값이니까. 누적 질량이 0인 겁니다. 누적 질량이 0이라는 얘기는 뭐죠? 중심이라는 의미죠, 중심. 아셨죠? M이 1이라면 지금 누적 질량과 총 질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표면이라는 의미지. 그럼 이거 가지고 볼때 1로 가면 지금 A는 수소행동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중심부가 아니에요. 중심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0.14에서 0.17, 요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얘는 0이잖아. 중심부터 수소행동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너가 주결성이네? 이렇게 놓는 거죠. 아셨죠? 그럼 너는 뭐야?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거리에서 수소행동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 너는 거성이네. 지금 크기가 커져가고 있는 거성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된 영역. 아, 수소껍질 연소 영역. 그것보다 조금 더 바깥에 이렇게 대류에서 에너지 전달 영역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 이런 걸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의 표면에. 아까 여기 1.0이 표면이라고 했었죠. 얘가 표면이라고 했었죠. 거의 표면에 가까운 곳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아, B, 요 별, 지금 요 진화 단계 요 별은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하고 있고,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대류층이 여기에 굉장히 좁은 영역에 존재하는 녀석이구나. 질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 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작은 별이었어.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별 표면에서의 중력의 크기 분의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는 뭐 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다고요. A는 팽창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중력을 넘어가는 얘가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B는 뭡니까? B는 주결성이에요. 두 힘의 크기가 같다고. 그러면 요 값은 A가 큰게 맞겠죠. 왜냐하면 A는 지금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중력보다 커서 더 커지고 있으니 요 값이 1보다 클거 아니야. B는 1인데. 맞죠? 자, 중심핵의 평균 밀도 분의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지금 얘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별이 서로 다른 진화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 단계는 B에서 A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질량은 기본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조금이지만 어쨌든 질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야지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질량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얘는 거성이죠.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러면 평균 밀도가 많이 내려갔을 거야. 주기열일 때보다 많이 내려갔을 거라고. 맞죠? 그런데 중심에 있는 헬륨핵은 굉장히 많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잖아요. 중심핵의 평균 밀도는 굉장히 커졌을 거야. 즉, 주기열일 때보다 거성일 때 중심핵의 밀도는 커졌고 평균 밀도는 많이 작아졌으니 요 분수식의 값은 A로 갈때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A로 갈때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가 맞죠? A로 갈때더 작아진다고. 평균 밀도는 작아지고 중심핵의 밀도는 커지니까. 자, 최종 진화 단계는 블랙홀이다. 자, 디귿. 요거 지식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자료는 요거예요. 대류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이 여기에 표면 부근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바깥에 대류층이 있다는 거. 즉, 이 녀석의 주기열일 때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대 초고성이 되거나 초신성 폭발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최종 진화 단계는 뭐야? 백색 외성이 된다는 얘기죠. 블랙홀이 아니라 백색 외성. 그래서 넌 틀린 거야.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실전 문항풀이 해봤고요. 자, 이렇게 문항풀이를 하다 보니까 또 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실전 팁.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0: 이 별의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한 팁은 바로 요겁니다. 주기활성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할수 있다고 하면 문항풀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주기열일 때.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천만 K 이상.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이 별은 정력각평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에너지. 맞죠? 별은 정력각평 상태.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헬륨 핵이 수축을 하고요. 중력수축 에너지. 그 에너지가 수소껍질 연소 영역을 만들어내죠. 수소핵융합 반응 영역이 생기죠. 수소핵융합 에너지. 이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우죠? 그러면 별의 크기는 커진다. 기체 합력 차이의 힘이 중력보다 커져요. 그래서 별의 크기 커져요. 중거성. 온도 내려가고 광도 커지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1억 켈빈이 됩니다. 그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수 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는 중심핵에서는 1억 켈빈 이상의 온도, 헬륨 핵융합 반응, 주변엔 천만 K 이상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자, 핵융합 에너지, 두 종류의 핵융합 에너지가 별의 광도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 여기 이 외부는 수소와 헬륨이 아직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고. 됐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탄소와 산소가 가득 차겠죠? 그때부터 별은 다시 수축을 하죠. 맞죠? 그러면 중력수축 에너지가 또 생기는 것이고, 그 에너지에서 주변에 헬륨 껍질 연소 영역, 그 다음에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 영역, 맞죠?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죠. 그게 이 상태. 맞나요? 그러면 이 표면에서는 다시 지금 기체 합력 차이의 힘이 중력보다 커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태. 이 단계를 거친 이후에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잃어버리면 나중에 중심부만 남아서 무엇이 된다? 백색 행성이 된다. 굉장히 밀도가 컸던 요 녀석이 남아서 백색 행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색 행성은 그 어떠한 진화 단계보다도 밀도가 큰 단계. 아셨죠? 이 일련의 관계를 한번 싹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HR도에서는 어떻게 어느 위치가 찍힐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실제 진화 문제에서는 틀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잘 정리가 되면. 하나만 더. 만약에 여기서 질량이 큰 별의 진화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하면 A형 별은 절대 블랙홀이 될수 없어요. 아셨죠?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O형이나 B형에서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겠죠. 오른쪽으로 진화를 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열을 떠납니다. 주기열을 떠나면 헬륨 핵이 수축하고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일어나면서 별의 크기는 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부에서는 계속 무거운 운소가 만들어집니다. 뭐까지? 철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철핵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중력 수축, 별은 폭발.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남으면 중성자 별, 안 남으면 블랙홀. 아셨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팁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퀀텀 점프를 위한 기출문항의 재구성, 전지적 용트 시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월 학력평가에서 자, 자료를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적 질량 0.8인 요 지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요 영역, 요 거리 영역을 R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1 지점에 물질의 함량비를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에서의 자 복사 영역이었죠 아까 여기를 H1. 그 다음에 C에서의 복사 영역이었죠 여기 H2. 자, 이 H1과 H2의 두께에 대한 물음을 선생님이 한번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영역의 두께. 그래서 H1과 H2의 두께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봐라. 질량이 아니라 두께, 아셨죠? 그래서 R1 영역 물질 분포, 그 다음에 복사 영역의 두께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절대 값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전체 두께에 대한 상대 값도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풀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3월 학력평가 재구성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학력평가. 자, 5월 학력평가는 선생님이 좀몇 개를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점을 3개를 체크할 건데, A에서 B로 가는 지점. 여기에다가 T1을 넣을게요. T1. 아셨죠? 원시별이 주기열성이 되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주기열성을 떠나서 준거성 또는 적색거성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이 지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T2로 체크. 그리고 나서,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종료가 되고, 이제 이중연소가 일어나는 과정. 끝자락. 여기를 T3. 그래서 T1, T2, T3에서의 어떤 물리량 변화와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선생님 물음을 4개를 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고 보면 여기에 이번에 별의 질량분의 광도 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질량분의 광도 값 B와 C, B와 C의 질량분의 광도 값. 한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근거를 들어서 한번 꼭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선생님이 좀 보고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 보면 3번에 별의 반지름. T3가 B시기를 비교해 봐라. T3와 B시기를 비교해 봐라 되어 있죠. 물론 요 온도와 광도 값을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과 그 다음에 등 반지름선을 이용한 것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T1과 T2 시기에 어떤 에너지원이 지금 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 에너지원이 되는지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5월 학력 평가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 있죠? A에서. 요 영역을 기억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 영역 있죠? B에서. 요 영역을 니은으로 묶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물음 보겠습니다. 기억 영역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니은 영역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니은 영역이라고 하면 주기열성에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4번. 별의 내부에서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에너지 양은? 별의 내부에서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이 에너지 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만큼 방출된다고 하면 이 에너지 양은 광도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화 단계를 광도로 비교해서 이 양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6월 모의평가 문항까지 받고,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이 준비한 건 뭐냐? 요거죠. 자, 5월 학력평가에 내부 구조, 태양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 자료도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연계교재와 학력평가에서도 아주 자주 다루는 자료거든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0.2, 요 지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R1이라고 하겠습니다. R1, 요 거리를. 그리고 0.6, 요기를 0.6을 R2라고 해볼게요. 아셨죠? 자, R1, R2를 이렇게 놓고요. 자, 물음 5개 준비했습니다. 보면 쭉 보시면 영역 R1과 R2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요 영역에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5번 보세요. 별 전체의 밀도 분해 표면에서 R2 영역까지 밀도. 별 전체의 밀도 분해 표면에서 R1 영역까지의 밀도. 아셨죠? 요거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영역의 밀도를 비교하는 문항도 최근에 내부 구조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셨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내용, 그 다음에 전지적 용지 시점까지 확인을 했고요.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있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27 약정공략 세계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자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등급 자료에서는 여러분들 좀 까다로워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통계자료 그리고 그래프들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너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식량자원 관련된 그래프와 통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자원이라고 하지만 식량자원과 함께 가축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난 6모에 가축이 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원과 가축까지 오늘 통계 정리해보고 그리고 뒤쪽에 그래프 같이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작물별 정리 요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대 식량 작물이라면은 쌀밀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쌀밀 옥수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만 출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나오지 않죠. 자, 그럼 쌀밀 옥수수 중에 생산량 가장 많은 거 뭘까요? 생산량 1등, 생산량 1등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일단 옥수수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쌀과 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작물의 크기 자체가 한 인간의 무릎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떤 영화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점프 뛰다가 막 서로 멀어지는 막 이런 장면이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크고 미국의 범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이 옥수수 밭으로 막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고 거기 쫓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옥수수 밭이 워낙에 넓은 데다가 키가 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키가 크니까 알맹이가 훨씬 더 많이 열리겠죠? 그리고 알맹이 자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등입니다. 생산량 1등. 그리고 쌀과 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 일단 얘는 꼴찌부터 적어볼게요.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가장 적은 거 바꿔 얘기하면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합니다.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한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꼴찌는 쌀입니다. 쌀.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적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밀과 옥수수인데요. 자, 밀과 옥수수, 일단 신대륙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밀은 식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죠.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옥수수 수입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일단 먹기 위해서 수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축이 먹을 것보다 사람이 먹을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밀이 가장 많고 옥수수가 두 번째, 쌀이 세 번째가 됩니다. 다음, 재배 면적. 자, 역시나 꼴찌부터 적어보죠.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은 작물. 얘는 바꿔 얘기하면은 재배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거예요.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상대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 얘는 널리 재배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쌀입니다. 꼴찌는 쌀. 쌀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 한창 자랄 때 고온다습한 기후환경이 갖춰져야 되고 많은 농업용술도 필요로 합니다. 또 비옥한 충적평야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농작물이어서 재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가장 좁다. 그러면 밀과 옥수수 중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밀은 주로 인간의 식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밀이 더 널리 재배가 되겠죠. 그래서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기후 적응력이 큰 작물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쌀과 달리 어디에서나 상대적으로 쉽게 재배가 가능한 편인데 그래도 밀이 식용으로 더 많이 이용되니까 더 넓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 쌀은, 다시요. 옥수수는 재배 면적은 두 번째인데 생산량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1등입니다. 다음, 밀은 재배 면적은 1등인데 생산량은 쌀이랑 비슷해. 반면 쌀은 재배 면적은 꼴등인데 생산량인 밀이랑 비슷해. 그 얘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쌀이 밀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인구 부양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토지 생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지 생산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쌀밀 옥수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 다 정리해봤고요.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이게 뜻에는 아무 데서나 그렇게 쉽게 자라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생육기에 고운 다습한 환경, 그리고 풍부한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수확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1년에 두세 번 수확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육기에 고운 다습한 환경이 갖추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은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절풍 영향을 받는 몬순아시아 지역이 쌀의 대표적인 생산지가 되고요.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쌀도 많이 필요해. 바꿔 얘기하면 쌀이 또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가 생겨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쌀 1등 중국, 2등 인도입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몬순아시아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 있었죠? 인구 2억 넘어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구 1억 넘어가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등. 자, 그럼 어떤 나라가 수출하느냐? 일단 중국. 중국은 인구가 많은 데다가 인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요. 반면 인도는 중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아서 상대적 소비량이 적은 데다가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제조업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농작물을 많이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가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수출량이 1등입니다. 인도.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는 그만큼 또 많이 먹어. 반면 인구는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열대기후가 나타나서 이기적, 삼기적이 가능한 나라들. 요 나라들이 태국이랑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에요. 요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쌀 수출량이 많다. 다음, 대륙별 생산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대륙별 생산, 아시아 대륙별 수출도 아시아예요. 쌀은 아시아 끝. 그래서 통계도 굉장히 쉽게 나오죠. 자, 밀. 역시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뭐 다른 나라랑 비교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구가 너무너무나도 많은 중국과 인도는 식량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만큼 또 많은 식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만한 인구를 낳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쌀도 중국인, 인도 1, 2등, 밀도 중국인도 1, 2등입니다. 다음.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유럽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 아메리카도 밀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게다가 앵글로 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밀을 생산해서 수출하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밀이 주식인데 국토 면적이 또 굉장히 넓어. 그래서 국토 면적이 넓으면서 밀을 주식으로 하는 데다 인구도 많은 미국과 러시아, 요런 나라들은 밀 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 주식으로 하는 유럽과 앵글로에서 인구 가장 많으면서 국토 면적도 굉장히 넓은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국가별 수출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인도 그만큼 많이 먹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물론 생산이 다 많은 나라들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 정도. 3억 넘어가죠. 러시아는 1억 넘어갑니다. 미국보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국가 내 소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할수 있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수출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요런 통계 자료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올해의 수특과 수안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1등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2등이 국토 면적은 되게 넓어. 또 밀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이 건조기후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건조기후가 넓게 나타나서

일제배에 뭐 적합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생산된 밀을 거의 다 수출하는 나라. 특히 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라고 적어볼게요. 호주. 호주. 그래서 이 호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량 자원 파트에서 호주는 밀, 그리고 양에서 키가 되는 나라예요. 호주. 호주. 그리고 역시나 땅덩어리가 되게 넓으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앵글로 아메리카의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밀 수출국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해볼게요. 칸이 조금 좁아서. 자, 요 나라 말고 요두 나라도 꼭 기억해 둡시다. 유럽의 대표적인 밀 생산국들이 두 나라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요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밀과 또 옥수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국가예요, 우크라이나.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밀의 수출, 러시아, 호주, 캐나다, 미국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 대륙별. 밀의 대륙별 생산, 아시아가 1등입니다. 왜냐면 중국, 인도가 워낙에 많으니까. 다음, 수출. 자, 1등이 러시아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프랑스도 꽤나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밀 수출 1위 대륙은 유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1등. 아시안 또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지금 러호, 케미, 뭐 우프, 아시아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 1등은 유럽입니다. 다음, 옥수수. 자,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소사육이 많은 나라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원산지가 이 쌀과 밀은 아시아인데 옥수수만 아메리카예요. 특히나 아메리카 쪽이 상대적으로 옥수수가 자라기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고 또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배를 하면서 옥수수에 또 넓은 아다시오 아메리카에 넓은 옥수수 농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생산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적인 옥수수 생산국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뒤에 하나 띄고 적을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옥수수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 근데 아메리카도 아닌데 옥수수 생산이 되게 많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나라. 식량 자원에서 어딜까요? 위에부터 쭉 연결해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중국이 2등이에요. 자, 여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 자, 요거 알면은 문제풀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쌀도 1등, 밀도 1등, 옥수수는 2등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은 뭘까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 중국 1등은 옥수수입니다. 생산량 자체가 가장 많잖아요. 중국에서도 옥수수가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쌀, 그 다음이 밀 순서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뭐다 생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제도 그만큼 많이 되거든요. 자, 다음 요거 적으셨을 테니까 지워볼게요. 옥수수 수출. 자, 요것도 올해 수출의 23년 자료가 실려 있거든요. 23년 자료가 실려 있는데 그 전에는 항상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국가별 수출에서. 그런데 23년 자료, 올해 실려있는 자료에서는 브라질이 1등이에요. 브라질. 근데 어쨌든 미국이 오랫동안 옥수수 수출 1등이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자료만 브라질이 1등입니다. 브라질, 미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중국은 많이 먹어서 수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빼고 다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유럽의 대표적인 농작물 생산 국가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자, 근데 보면은 미국은 옥수수 생산은 1등입니다. 브라질은 3등인데 수출은 어쨌든 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국가 내에서 옥수수 소비가 더 많아요. 소를 사육하는데 옥수수를 사료로 많이 쓰고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도 옥수수 많이 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를 더 많이 사육하거든요, 미국보다. 그런데 옥수수도 사료로 쓰지만 풀 많이 이용하고요. 열대 초원지대에서.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도 생산 많이 하는데 미국은 옥수수 많이 이용하지만 브라질은 사탕수수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미국이 더 많지만 수출량은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륙별 생산 아메리카.
그리고 수출도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1등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작물은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앵글로랑 라틴을 나눠봤을 때 생산 들어가면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입니다. 미국이 워낙에 많거든요. 수출에서는 라틴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과 미국 비슷한데 아르헨티나가 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륙별을 아메리카를 앵글로랑 라틴으로 나누면은 생산에서는 앵글로, 수출은 라틴이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대 식량 작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 이걸 이제 합쳐보죠. 합쳐서 3대 식량 작물. 이것도 올해 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 국가별 수출 1위부터 3위까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밀도 많이 수출하고 옥수수도 많이 수출하죠. 그런데 옥수수는 생산량 자체도 많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옥수수와 밀 수출 모두 많은 미국이 1등입니다. 두 번째, 옥수수 많이 수출하지만 밀은 상대적으로 덜 수출하는 브라질. 그리고 유럽에서 밀과 옥수수 모두 많이 수출하는 우크라이나가 1등부터 3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옥수수 생산과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국가별 수입 1등부터 3등. 요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죠. 수입 1등, 당연히 어디일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 뭐 빠지는 데가 없어요. 중국. 그리고 2등이 올해 바뀐 나라인데,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그리고 멕시코랑 일본이었죠. 지난번에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전 세계 식량 작물 수입 2등 나라가 블랭크로 나왔었어요. 그게 일본이었거든요, 당시에. 지금 통계가 조금 바뀐 건데. 아니, 뭔가 일본이 식량 작물 수입이 2등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가 많이 없었을 텐데, 수능 특강 구석에 떡하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나와 있었고, 요번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가 단지 통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요것들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좀 저위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굉장히 기온이 높습니다. 근데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니까 여름 건조하죠? 그래서 농작물 생산에 그렇게 적합한 나라는 아니에요. 올리브에 거의 다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몽 유명하죠? 그 돼지고기로 만든 굉장히 짭짤한 그 고기? 소시지라고 해야 되나?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이 짠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돼지도 많이 사육하고 하다 보니까 사료용으로 많이 또 농작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이 2등입니다. 다음, 3대 식량작물 다 합쳤을 때 대륙별 생산, 당연히 어디가 1등일까요? 1등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2등이 옥수수 생산 굉장히 많은 아메리카가 2등입니다. 생산량 2등. 다음, 대륙별 수출. 아시아는 많이 생산하지만 많이 먹어요. 수출 많이 못합니다. 반면 아메리카, 옥수수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밀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아메리카. 그리고 밀 많이 수출하는 유럽이 두 번째. 대륙별 수입. 아시아 엄청나게 많은 식량작물을 생산하지만 그만큼 입도 많아요. 많이 먹습니다. 수입해요. 아프리카. 인구 많은데 경제 수준 낮아서 이 토지 생산성도 낮아. 그러니까 기계화 수준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양이 적습니다. 게다가 우리 요거 배웠었죠. 아프리카의 농업 구조 자체가 여기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기호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먹을 순 없어. 아침에 카카오 먹고, 점심에 곰 먹고, 저녁에 사탕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출하는 거죠. 근데 얘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에서 두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식량작물까지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식량작물 살펴봤고요. 이제 가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자, 3대 가축하면은 소, 양, 돼지죠. 소, 양, 돼지. 저는 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닭이 왜 빠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리적 특징을 유추해서 공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 양, 돼지. 자, 소, 양, 돼지 중에 사육도수 가장 많은 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가장 쓸모 있는 가축 죽이면 안 돼. 그게 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직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소를 농사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노동력입니다. 힘이 엄청 세요. 이를 죽이면은

먹을 수밖에 없겠죠. 돼지 가운데가 양이 됩니다. 육류 생산량 아까 얘기했었죠. 양과 소는 쓸모가 있어요. 예, 털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젖도 이용을 하고 농사에도 이용을 합니다. 많이 안 죽여요. 반면 돼지는 육류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육류 생산량 돼지가 1등. 다음 소와 양 중에 양이다 보니까 소는 크기가 크잖아요. 한번 도축하면 그 양이 많아요. 소 양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양돼지의 국가별 사육과 대륙별 사육, 그리고 사육비중 높은 대륙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수특에 나와 있는 그래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소는 소부인, 소부인, 소는 브라질 인도입니다. 소부인, 소부인. 이제 결혼했는데 와이프 성이 소씨인 거지. 그래서 소부인 부르는 거야, 소부인.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소 사육 국가. 인도. 자, 근데 이제 사뭇 다르죠. 브라질에서 소를 많이 사육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육류 생산을 내기 위해서 많이 사육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신성시하잖아요. 그리고 농사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사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만큼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소사육국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아두면 좋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다음, 그러면 대륙별 사육은 어떻게 되느냐? 예, 브라질, 미국,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세계적인 소사육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되죠. 아메리카. 그리고 인도 있어요. 인도. 인도 이외에 아시아 국가들 꽤나 많아서 아시아가 두 번째쯤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다시 앵글로랑 라틴 나누면 브라질 1등이죠? 거기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다른 나라까지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얘도 나누면은 라틴이 앵글로보다 맞습니다. 나눠 본다면 이렇게. 자, 또 지워 볼게요. 상대적으로 전체 가축 사육에서 소 사육 비중이 높은 대륙은 어디가 있느냐? 아메리카가 있겠죠. 아메리카. 다음 양과 돼지. 자, 얘는 좀 상반적인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건조 기후에서 사육하기 적합합니다. 반면 돼지는 건조 기후에서 사육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3대 가축으로 소양 돼지가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기후적인 특색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건조기후 나타나는 곳에서 양 많이 사육해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잘 사육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양과 돼지의 1등 국가는 모두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중국. 일단 양, 아까 얘기했듯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많이 사육이 되는데 중국의 내륙 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 많이 사육하고, 최근에 중국에서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양 수요가 늘어났고 양을 또 많이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양, 자, 양 중국 두 번째. 자, 이 나라는 소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런데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살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입니다. 소안 먹는 힌두교도들 비중 높으면서 돼지 안 먹는 이슬람교 신자도 꽤나 많이 사는 인도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는 양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인도가 또 양을 많이 사육을 합니다. 인도. 그리고 건조기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어디였죠? 땅덩이 되게 넓어. 그런데 국토의 70% 가까이가 건조기후입니다. 오셀리아, 호주입니다. 호주 꼭 기억해둬야겠죠. 호주. 아, 건조기후의 비중이 높은 호주에서 많이 사육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이 1등. 다음. 대륙별 사육 살펴보면 일단 중국, 인도 사육 많으니까 역시나 아시아가 1등입니다. 아시아가 1등. 다음 두 번째. 자, 호주에서 사육 두수는 많은 편이지만 오세아니아를 이렇게 통계내 보면 호주 말고는 뭐 뉴질랜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아니아 말고 또 호주 말고 건조기후의 비중이 높은 대륙이 하나 있죠. 이 대륙은 열대와 건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륙입니다.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건조기후의 비중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 많이 없어도 그 나라들마다 다 합치면은 양사육 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육 비중 높은 대륙은 당연히 건조기후 비중 높게 나타나는 아프리카. 그리고

그리고 역시 건조기후 비중 높은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돼지. 돼지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돼지들은 세대 교체가 또 되겠죠. 어쨌든 도축해야지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육자 끝나는 요리들이 다 돼지로 만든 요리들이죠. 중국. 그리고 어쨌든 돼지도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미국 브라질 같은 경우에 소 사육하기 위해서 옥수수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옥수수 굉장히 많이 사육됩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옥수수가 있고, 어차피 사육할 때 사료작물로 옥수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 대륙별 사육. 일단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가 1등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브라질 모두 아메리카라서 아메리카도 많이 사육하는 편이고, 그리고, 야야야, 좀 작게 적어볼게요.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랑 비슷하게 유럽도 많이 사육을 합니다. 자, 여기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 생각보다 돼지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하나요? 그 이제 아침 식사에 이게 정말 이게 전통 음식이라 얘기하기 조금 미안할 정도로 그냥 소세지, 샐러드, 뭐빵 계란 이런 거 거기에다 베이컨 하나 이런 게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베이컨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슈바인학센이라는 우리나라 족발 같은 요리가 있습니다. 슈니첼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즐겨 먹는 돈가스 같은 요리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에스파냐의 하몽. 또 우리 이탈리아 피자 같은 거 보면 프로스토라고 해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햄 같은 거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육합니다. 그리고 사육 비중 높은 대륙이 바로 유럽이 되는 거죠. 유럽.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많이 사육을 합니다. 특정 가축의 사육 비중이 뭐 엄청 높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륙별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가축은 무엇이냐? 서남아시아까지 포함하고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면 건조기후가 워낙에 많이 나타나 보니까 양이 1등입니다. 그럼 양이 1등이면 건조기후 비중이 높다는 얘기니까 돼지가 꼴등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돼지가 그 다음, 그리고 소가 3등입니다. 양, 돼지, 소. 어쨌든 1등은 양이다. 다음, 아프리카 계속 얘기하지만 건조기후 비중 높아요. 양 1등입니다. 건조기후 비중 높으면 돼지 상대적으로 덜 사육하겠죠? 양소돼지.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기 비중 높으니까 양 사육 많이 하지만 돼지는 덜 사육해요. 가운데가 소가 되죠. 양소돼지. 다음, 유럽은 돼지 사육 비중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었죠. 뒤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양. 아메리카는 아까 소 사육 비중 높은 대륙이라고 얘기했었죠. 소. 그리고 미부에서 돼지도 꽤나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돼지가 두 번째, 그리고 양이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소, 돼지, 양 순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통계 자료 그래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가와 나는 3대 식량 작물 중에 두 개예요. 3대 식량 작물 중에 두 개. 자, 그런데 가와 나는 모두 A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A가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농작물, 다시요. 3대 식량작물 중에 두 가지 모두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 대륙 어디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양의 식량작물을 수입하는 대륙?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요, 아시아. 아시아. 그런데 나는 수입도 아시아가 1등이면서 생산도 아시아가 1등인데 가는 수입은 아시아가 1등인데 생산은 아시아가 1등이 아닙니다. 3대 식량 작물 중에 아시아가 생산해서 1등이 아닌 농작물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가가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 다음, 나는 그러면 밀 아니면 쌀인데, 자,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쌀이라면 아시아랑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작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특히나 생산에서. 엄청 커야 되는데 너무 따다다 붙어 있어. 두 번째, 오세아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밀 양에서 오

오세아니아가 굉장히 킥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오세아니아가 쌀을 이만큼이나 생산할까요? 아니거든요. 아, 오세아니아가 적지만, 오! 오세아니아가 꽤나 생산하고 있네? 그럼 미리예요. 오세아니아를 갖고 찾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꽤나 생산하네? 미리구나. 아시아랑 다른 지역 간의 생산량 차이가 크지 않구나. 오, 미리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옥수수 생산량 가장 많은 대륙? 아메리카가 되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러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인데 A가 아시아, C가 아메리카니까 B가 유럽이 되겠죠. 유럽. 그래서 유럽은 생산량에서, 밀 생산량에서 두 번째, 그리고 수출은 1등. 그래서 가는 옥수수, 나는 밀, 아시아가 A, 유럽이 B, 아메리카가 C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진 않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가부터 다의 쌀밀 옥수수의 생산량 변화입니다. 가부터 다는 중국, 미국, 인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22년에 쌀밀 옥수수 생산량 합이 가장 많은 나라는 갑니다. 요 가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농산물 생산 제일 많은 나라. 쌀도 1등, 밀도 1등, 옥수수는 2등. 당연히 중국 되겠죠, 중국. 자, 근데 제가 아까 요 얘기했었죠? 중국의 농작물별 생산량 순서를 기억해두면 아주아주 아주 좋다. 중국 1등은 옥수수, 2등은 쌀, 3등은 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다면 바로 나와요. 옥쌀 밀입니다. 옥쌀 밀. 자,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면 되게 문제 풀이가 빨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A는 중국이 1등입니다. 그쵸? 다랑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음, C, 다시요. B, 역시나 중국이 1등입니다. 그쵸? 근데 C는 중국보다 나가 더 생산량이 많네? 아까랑 똑같지. 중국이 유일하게 생산량 1등이 아닌 작물,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C가 옥수수가 되는 거죠. 옥수수. 그렇다면, 옥수수 1등 국가? 미국이죠. 미국. 여기 미국. 적고 나서 옮겨 적어 볼게요. 미국. 그럼 남아있는 다가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A와 B가 쌀 아니면 밀인데, 자, 중국은 쌀도 1등, 밀도 1등. 그리고 인도는 쌀도 2등, 밀도 2등이니까,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때는 미국 보는 거죠. 미국. 미국은 쌀과 밀 중에 뭐 많이 생산할까요? 당연히 밀도 많이 생산하겠죠.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보다 B가 더 많이 생산되니 B가 밀이고 A가 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중국이 가, 미국이 나, 인도가 다가 되고 쌀이 A, 밀이 B, 옥수수가 C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생산량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옥, 쌀, 밀이다. 이렇게 되면은, 옥수수 생산 가장 많은 미국 1등. 그 다음에, 뭐, 얘는 인도 끝이죠.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좋다. 중국, 옥쌀, 밀 순서로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말해볼게요. 자, 새작물, 쌀, 밀, 옥수수의 용도별 소비 구조와 생산량 및 재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용도별 소비 구조에서 사료용 소비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바이오 연료로도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가 옥수수가 됩니다. 옥수수. 다음. 남아있는 가와 다 중에서 식용 소비 비율이 더 높은 작물이 바로 갑니다. 가. 상대적으로 식용 소비 비율이 더 높은 작물 쌀과 밀 중에 쌀이 더 식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되죠. 쌀이 가. 그리고 다가 밀이 되죠. 다. 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밀보다 조리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자, 오른쪽으로 올게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워낙에 뭐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자, 아까 정리했었었죠? 자, 생산량 옥수수 다음에 쌀밀이 비슷하다. 다음, 제비 면적, 가장 까다로운 쌀이 가장 좁아요. 그리고 식용으로 쓰이는 밀이 사료용인 옥수수보다 제비 면적이 더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비 면적 1등, 씨가 밀, 생산량 1등, 옥수수가 A, 그리고 쌀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옥수수 1등, 쌀밀 비슷해요. 제비 면적은 밀, 옥, 쌀 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밀쌀 옥수수에 네 국가의 생산량이 나와 있는데요. 밀쌀 옥수수, 가나다. A부터 D가 중국, 인도, 브라질,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찾아볼까요? 가가. 네 나라 합쳤을 때 생산량 가장 많지 않나요? 네 나라의 생산량 다 합쳤을 때. 그러네. 오! 그럼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생산량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러면 옥수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 1위 국가를 살펴보면 가는 1위 국가가 D입니다. D. 나는 B. 다는 B예요. 그러면 밀 1등 중국, 쌀 1등 중국, 옥수수만 유일하게 미국이니까. 그러면 얘가 중국이구나. 얘가 미국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D가 미국, 그리고 B가 중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또 2등이 되죠. 옥수수 2등. 그러면, 미국이 유일하게 1등 기록하고 있는 가가 옥수수가 되겠죠. 자, 적고 옮겨 적을게요. 헷갈리니까.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A는, 옥수수 생산은 3등인데, 어쨌든 밀과 쌀은 생산량이 적네요. 그러면 브라질이 되겠죠. 브라질. 반면, C는 옥수수 생산량은 적지만, 밀과 쌀은 생산량이 많네. 얘가 인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와 다만 구분해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밀 아니면 쌀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 1등, 인도 2등, 중국 1등, 인도 2등, 똑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미국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미국은 쌀보다 밀 생산량이 많고,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생산량이 많은 다가 밀, 나가 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옥수수 가, 쌀 나, 밀 다, 중국, B, 인도 C, 브라질 A, 미국 D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로. 자, 세 국가의 작물별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세 국가의 작물별 생산량 비율. 그 남아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더라. 자, 미국, 중국, 캐나다, 가나다고요. 쌀밀 옥수수가 나와 있네요. 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쌀입니다. 왜냐면 중국은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미케는 쌀을 많이 생산하지 않죠. 그래프 봤더니 가는 씨를 많이 생산하지만 나와다는 씨를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씨가 쌀이고요. 가가 중국이 되겠죠. 중국. 그리고 또 나왔네. 중국. 중국은 옥쌀밀이니까 중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옥수수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다음, 쌀을 가지고 나와다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자, 미국과 캐나다 중에 그나마 쌀을 좀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육기 고온다습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캐나다는 위도가 되게 높아서 되게 추운 나라입니다. 쌀을 이만큼 생산하기 어렵겠죠. 그나마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쌀이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 미국이 되고 다가 캐나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A가 옥수수구나. 캐나다는 밀 수출이 많은 나라였죠. 그래서 러시아, 호주 다음에 캐나다, 미국 기억해 두라 그랬으니까 밀 비율 높게 나타나는구나. B가 밀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나, 중국이

다, 캐나다가 다가 되고요. 그리고 쌀이 C, 밀이 B, 옥수가 A가 됩니다. 얘기했듯 중국은 옥쌀 밀 순서다. 요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어쨌든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도 1등. 그리고 중국은 쌀이 주식이니까 밀보다 쌀을 많이 생산하겠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국가별 생산량, 지역별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옥수수 1위 국가 미국이네요. 미국. 2위 국가, 자, 옥수수는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생산 많이 하는데 중국이 두 번째 껴 있다 그랬었죠? 중국이에요. 그리고 요거 아니더라도 쌀 생산 1등 중국, 밀 생산 1등도 중국, 2등은 인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 미국, 그리고 중국이 나, 그리고 인도가 다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오른쪽에 옥쌀 밀 나와 있네요. 옥쌀 밀. 자, 이것도 정리했었었죠? 옥수수 생산 1등 대륙은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다음 쌀 생산 1위 대륙은 당연히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유럽이죠. 아시아도 생산량 많지만 유럽도 밀 생산량 많기 때문에 아, C가 유럽이구나. 아시아가 A, 유럽이 C, 아메리카가 B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식량 작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가축 관련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보죠. 지역별 가축 사육 두수.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아시아 지역이 나뉘어져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소양 돼지의 지역별 사육 두수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곳은 서남아시아인데요. 물론 중앙아시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 서남아시아 가를 많이 사육합니다. 아, 중앙아시아도 같이 볼까요? 중앙아시아, 역시 가를 가장 많이 사육합니다. 그런데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시요. 나에서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건조기후에서 상대적으로 사육하기에 적합한 가축은 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육되는 가가 양이 되고요. 반면, 건조기후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은 돼지니까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보이지 않는 나가 돼지가 되겠죠. 남아있는 다는 소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남부아시아와 동아시아 중에 하나인데 A는 돼지의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돼지, 중국. 중국의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아시아가 되겠죠. A가 동아시아. 반면 소는 소부인. 소는 브라질, 인도라고 했으니까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남부아시아가 소 사육두수 가장 많겠죠. 남부아시아. 정리해보면 남부아시아 B, 동아시아 A. 소다 양가 돼지 나 이렇게 됩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양 사육하기 적합하고 돼지 사육엔 적합하지 않다. 다음, 가축별 사육도수와 육류 생산량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역시나 사육도수 1등 가장 쓸모 있고 농사에도 쓰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서로 농사 짓고 있다. 다가 소입니다. 바로 적어볼게요. 가장 사육도수 적은 거 어쨌든 이용하려면 도축해서 육류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가 꼴등, 양이 중간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육류 생산량 1등은 돼지, 2등은 소, 3등은 양 이렇게 되죠. 다음 오른쪽에 가나다가 다, 소, 양, 나, 돼지가 갑니다. 그리고 A, B, C, D가 요 나라들이에요. 자, 돼지 사육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압도적으로 돼지 많이 사육하는 나라 중국이겠죠. A가 중국. 다음 소 사육두수 가장 많은 나라 소는 소부인이니까 브라질이 1등입니다. 브라질 1등. 다음 남아있는 호주와 미국 중에서 호주는 돼지 사육하기 어렵다 그랬었죠? 반면 미국은 소와 함께 돼지도 많이 사육합니다. 그래서 얘가 미국, 얘가 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C, 브라질 B, 중국 A,
호주가 T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도 다시 한번, 소양돼지의 사육도수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브라질이구나. 그리고 미국, 돼지 사육도수도 많은 편이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 마지막 그래프죠? 자, 지역별 가축 사육도수입니다. 지역별. 자, 요 그래프를 제가 아까 위에 정리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특에 있는 교재는 라틴과 앵글로 나눠놓지 않았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라틴과 앵글로 나눠둔 거예요. 자, 유럽과 아프리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두 대륙 가지고 사실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사육비 중 가장 높고, 사육두수도 가장 많은 나는 돼지죠. 유럽은 아까 얘기했듯이, 슈바인학센, 슈니첼, 하몽, 이런 것들, 베이컨, 유럽. 그다음, 아프리카는 건조기후 비중 높아서 돼지는 많이 사육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은 많이 사육합니다. 그래서 다가 양. 남아있는 가가 소가 되겠죠. 다음, D는 돼지 사육 1등, 양 사육 1등. 소도 이렇게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겠죠. 아시아입니다. 다음, B 볼게요. B. B는 양 많이 사육합니다. 근데 돼지는 거의 사육하지 않아. 양 많이 사육하면서 돼지 적게 사육하는 지역은 건조기후 비중 높은 지역인데, 오세아니아구나. 오세아니아. 남아있는 A와 C는 라틴 아니면 앵글로입니다. 그런데 소 사육도수가 A가 C보다 많아요. 아까 얘기했었네. 소. 소부인 브라질 1등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소를 많이 사육하니까 나누면 아메리카를 앵글로와 라틴으로 나누면 라틴이 소 사육도수 더 많고 앵글로가 적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라틴, 얘가 앵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라틴이 A, 아시아가 D, 앵글로가 C, 오세아니아가 B.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아프리카 건조기후 비중 높아서 양 1등 돼지 꼴찌. 오세아니아도 건조기후 비중 높아서 양 1등 돼지 꼴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가소, 양, 다, 돼지, 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식량 자원 관련된 내용들, 가축까지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정리했던 통계 바탕으로 뒤쪽에는 그래프 해석해 봤었거든요. 어쨌든 통계를 잘 정리해 두셔야 뒤쪽에 그래프도 수월하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했던 통계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프도 꼭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인구와 도시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정 공략 정치학업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곱 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일곱 번째 강 마찬가지로 6강처럼 갑을 병정무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나름 두 강씩 조금 묶고 있는 편인데 맨 앞에 나와 있는 1강이랑 2강은 뭐 헌법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그쵸. 정부 형태. 이렇게 나눠 놨었고, 그 다음 선거 결과 두 개 묶었고, 갑을 병정무 묶었습니다. 자, 우리 갑을 병정무 지난 강에서 했던 내용은 가족관계여법, 특수불법행위. 정말 등장인물 많이 나오고 특이한 사례 많이 나오는 걸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죠. 자, 우리 이렇게 묶어 놨었고, 이번 갑을 병정무는 미성년자의 계약. 우리 늘 나오고, 여러분들 늘 어려워하고, 늘 법적 사고력을 풀어야 되는 것 갖고 왔는데, 우리 이번 약정 공략에서 선생님이 약간 공들여서 준비한 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자, 우리 노동법 중에서도 근로계약이랑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제 17, 18, 19도 잘 나눠. 근데 이번에 갖고 온 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갑을병정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물론 등장인물이 가족관계법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행간을 읽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번 우리 연계교재에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너무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난 마음에 걸린 거지. 이거 올해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근로자의 권리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1 미성년자의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미성년자의 계약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교재 내용들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성년자의 계약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원의 연령 문제와 결합해서 세트 문항 출제 가능합니다.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이, 17, 뭐 16, 13살 등등으로 나오는 거죠. 자, 봐봐. 만약에 18살이 나와. 그 혼인 가능 연령이랑 묶을 수 있지? 17, 18 나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랑 묶을 수도 있고 17의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랑 묶을 수도 있어. 게다가 만약에 15, 16, 17로 조금 더 나이대가 내려간다면은 소년 사건과 묶는 케이스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원의 연령 문제와 결합해서 세트 문항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출, 수특, 수험 반복하면서 법적 사고력. 이게 내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문제 풀면 다 틀려요. 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 기출 및 연계교재 풀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점검하고 법적 사고로 생각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올해 6월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갑의 컴퓨터 매장에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할인 판매가 진행 중이래요. 나이 빨리 봐야 되지? 16살입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 가격이 300만 원이고 매장에 재고가 없지만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라는 설명을 들었대.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200만 원 지급하고 노트북 받으면 안 돼요 라고 문의했고 갑이 이 문의에 대해서 그래요 뭐 100만 원 내일 내고요 일주일 후에 200만 원 내신 다음에 그때 노트북 드릴게요 라고 동의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갑과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다음날 용돈으로 모은 100만 원을 갑에게 송금하고 그날 저녁 을의 법정 대리인 병에게 부족하니까 잔금을 지급해달라라고 했대요. 이에 대해서 병은 갑에게 전화해서 계약 내용을 물어봤고 병은 갑과 을이 약속한 잔금 지급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갑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에 갑에게 전화해서 저 보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갑은 잔금이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근데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대요. 며칠 후에 을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성능의 다른 노트북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갑에게 송금한 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계약의 성립을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나중에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문의하고 동의해서 자신의 신분증 제시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급한 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을 당시 갑은 을에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누구에게 해야 돼?
제일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거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

당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누가 하는 거였다? 일단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하는 거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법정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무엇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다. 요거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확답을 촉구할 권리,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 병이 갑에게 전화해서 을의 계약 내용을 물어보았을 때, 갑과 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당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철회권은 누가 쓰는 거였지? 상대방이 쓰는 거야. 근데 이 시점을 봐봐. 이 시점은 앞에서 을이 자신의 신분증을 이미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시점 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계약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매우 자주 나오는 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예요. 근데 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때를 가지고 어렵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여러 개 풀어보시면서 계속 연습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갑이 동그라미 운동화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다 사기 혐의로 고발되자, 갑은 을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나옵니다. 한편 병은 갑이 판매하는 동그라미 운동화 모조품을 진품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후 병이 병이 형 몰래 형의 휴대폰으로 사용하여 송금하고 갑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형 이름으로 입금했다라고 말해서 그제서야 갑은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대요. 이후에 병은 구입한 운동화를 친구 정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했습니다. 다음날 이러한 사실 전부를 알게 된 병의 법정 대리인 A가 정의 법정 대리인 B에게 얘기해서 비로소 병과 정의 운동화 증여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얘들아, 증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된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갑과 병의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동그라미 운동화 모조품 인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 만약에 갑과 병의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은 애초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갑과 병의 동그라미 운동화 매매 계약이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모조품 인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명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병과 정의 운동화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얘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병이 누군지를 봐야 돼. 지금 병은 아무 대가 없이 운동화 가져라고 운동화를 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증여하는 것 자체도, 봐봐. 앞에서 증여라고 얘기했었지. 증여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계약이야. 그럼 증여를 할 때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돼. 그런데 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였고, 다음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증여에 대해서는 병과 병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병의 법정 대리인 A와 병은. 따라서 두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B에게 병과 정의 운동화 증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봤을 때, 법정 대리인이 하는, 대리인에게 하는 거니까 B에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B에게 병은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